0: 남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 애씀이란 뜻이에요. 간호사 나이팅게일은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살았대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지요. 우리 친구들 간호사 나이팅게일이 누군지 아세요? 나이팅게일은 영국의 간호사였어요. 당시 영국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지요. 나이팅게일은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로 달려가 죽어가는 병사들을 살리고 또 간호학교를 세워 후배들을 가르치고 90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봉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팅게일을 백의의 천사라고 불러요. 친구들이 나이팅게일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1: 나이팅게일만큼은 잘 못하겠지만 잘 못하지만은 도왔을 것 같아요.
2: 나이팅게일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0: 지금 민준이 복장이 딱 그런 복장이네요. 멋진 민준 팅게일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봉사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걸 의미합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봉사해 본 적이 있나요?
1: 학교에서 봉사 도우미를 정한 적이 있는데 제가 봉사 도우미여서 조금 아픈 친구들도 좀 도와줬어요.
0: 잘했어요. 그러면 봉사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봉사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기부하다. 기부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1: 무언가가 필요한데 없거나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필요한 걸 주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0: 필요한 걸 주는 거. 우리 제니가 기부하다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기부하다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등을 도우려고 돈이나 물건을 대가 없이 내놓다란 뜻이에요. 대가가 없다란 말은 돈이나 물건에 대해 되돌려 받는 게 없이란 뜻이에요. 어떤 봉사활동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다 읽은 책을 기부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지요. 즉, 기부는 봉사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부하다가 봉사의 짝꿍 단어가 됐어요. 제니와 민준이는 혹시 기부를 해본 적이 있나요?
2: 놀이방 정리를 하고 그리고 받은 용돈이랑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라면이랑 휴지랑 밥을 완전 많이 사서 동사무소에 기부를 했던 적이 있어요.
0: 오, 민준아, 너무 아름다운 기부를 어릴 때부터 했구나. 잘했어요. 이렇게 항상 어려운 이웃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배운 봉사와 기부하다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펼쳐서 우리가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3: 네!

0: 봉사. 나라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 애씀. 기부하다. 다른 사람이나 단체 등을 도우려고 돈이나 물건을 대가 없이 내놓다.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민준이 읽어주세요.
3: 나는 우리 반을 위해 청소 봉사 활동을 했다. 나는 기부를 해서 뿌듯한 기분이었다.
1: 여기 띄어쓰기를 스스로 체크해 주었는데요. 이 을, 를, 이, 가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앞말에 붙여 써줘야 됩니다.
4: 네. 네.
1: 뿌듯하다라는 단어 안에 기분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는 나는 기부를 해서 뿌듯했다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4: 네.
1: 잘했어요, 민준이. 자, 우리 제인이 글을 살펴볼까요?
2: 네.
5: 나는 어린이집에 다녔을 때 봉사 도우미를 한 적이 있다. 나는 아기 때 놀던 장난감을 다른 동생들에게 기부하고 싶다.
1: 여기 다녔을 때, 또 아기 때, 이렇게 때를 써주었는데요. 때를 띄어서 써주면 좋겠습니다. 또 기부하고 싶다가 이렇게 쭉 붙어 있는데요. 기부하고 이고 싶다로 써주면 좋겠어요. 띄어쓰기가 아직은 어렵지요?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배워봅시다.
2: 네!
4: 네!
1: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를 배웠네요. 봉사, 기부하다. 이제 우리 친구들도 봉사하는 삶, 기부하는 삶 살 수 있겠지요?
2: 네!
1: 좋아요, 여러분. 오늘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만나요. 친구들, 안녕!
6: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7: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8: You need some hot water?
9: Oh, yes.
7: 어린 학생들이
8: This one.
7: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0: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7: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11: 앉으세요.
7: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김남매 함께 속담과 커뮤머를 재밌게 배워봐요.
1: 그러면 오늘의 커뮤머는 무엇일까?
0: 무엇일까?
1: 나를 불러보자!
0: 불러보자!
1: 하나, 둘, 셋!
2: 나루야, 알려줘!
3: 똑똑! 그림남매, 안녕!
1: 안녕!
3: 마법의팬 라라야!
1: 안녕!
3: 자, 그럼 오늘의 관용어는? 라라라 를 빨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0: 빨랫감 아닐까?
1: 오, 빨랫감? 왜?
0: 세 글자잖아. 빨랫감을 빠는 일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 아닐까?
1: 너도 아닐까? 손가락을 빨다. 그치? 빨다 뜻이 두 개나 있네? 빨랫감을 빨다. 그리고 손가락을
0: 빨다.
1: 그 빨다일까? 아니면 요 빨다일까? 랑한테 물어볼까?
0: 좋아.
2: 라라야!
0: 어떤 빨다야?
1: 모르겠어.
3: 좋은 질문이야. 여기서 빨다는 입을 대고 입속으로 당겨서 들어오게 한다는 뜻이야.
0: 왕사탕?
1: 오! 왕사탕! 맛있겠다. 엿기름을 빨다?
0: 엿기름이 뭐야?
1: 엿기름은 엿을 알아? 엿이라고 옛날에 사탕이 있어. 그걸 만드는 재료가 엿기름인데 달지도 않고 맛없거든. 그래서 그 엿을 만들기 전에 너무 빨리 먹고 싶어서 성격이 급한 사람을 뜻하는 거 아닐까? 그럼 나는 엿기름을 빨다로 할게.
0: 그럼 나는 왕사탕을 빨다로 할게.
1: 오, 좋은 생각이네.
0: 맛있겠다, 왕사탕.
3: 좋아요. 그럼 오늘도 결정한 것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봐요.
0: 펜을 알았어. 들고 펜을 뽑아.
1: 그럼 이제 그려보자. 근데 엿기름이 우리 집에 있었나?
4: 노아야.
1: 응?
4: 노아는 엿기름을 어떻게 알아?
1: 내가 엿 만들기 체험할 때 엿에 들어간 재료에 엿기름도 있었어. 그래서 아, 엿기름은 엿을 만드는 재료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0: 아,
4: 그랬구나.
1: 응.
4: 그러면 노아야, 왜 엿기름이라고 생각했어?
1: 엿은 정말 달고 엿기름은 약간 쓰고 말린 거니까 아무 맛도 안 나잖아. 엿을 너무 빨리 먹고 싶은 나머지 엿기름을 먹어버린다는 성격이 너무 급한 사람을 뜻하는 거 아닐까?
4: 아, 아직 엿이 되지도 않은 엿기름을 먼저 빨아먹는 것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을 이르는 말인 거구나.
3: 그럼 예진이는?
5: 사탕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기분이 좋아진 사람한테 쓰는 말 아닐까?
1: 그치. 왕사탕은 정말 많고 정말 달잖아. 그래서 단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아하!
4: 그랬구나. 그럼 노아야.
1: 응.
4: 엿기름을 빨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1: 내가 축구대회에 나가서 열심히 축구를 해가지고 엄청 멋진 축구단이 되려고. 그런데 슛을 넣어야 하는데 성격이 너무 빠른 나머지 이렇게 됐어. 야, 슈팅! 이렇게 말이야. 아유, 진짜 한심해가지고.
5: 너무 안타깝다. 그럴 수 있었는데.
1: 맞아.
4: 그렇구나. 그렇게 성격이 급한 친구에게 엿기름을 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구나. 예진이도 한번 일상생활에서 어떨 때 그런 말을 쓸 수 있을지 생각해볼까?
5: 다른 친구랑 싸워서 기분이 안 좋은 친구한테 단 거라도 주면서 이거 먹고 기분 풀어.
1: 아,
5: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1: 그래, 그 친구 편을 들어주면 그 친구도 기분이 좋아지듯이 꼭 단 거를 먹는 거를 주지 않고도 말로도 풀 수 있지 않을까?
5: 응, 마음으로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4: 자, 그럼 오늘의 그림남매의 설명은 어떨지 한번 같이 들어보자고.
1: 나는 엿기름을 빨다라고 생각했어.
5: 왜?
1: 왜냐면 엿기름은 아무 맛도 안 나고 그거에다가 설탕이나 맛있는 재료들을 조합해서 만든 게 엿이지. 그런데 어떤 친구가 엿을 너무 빨리 먹고 싶은 나머지 에휴, 엿기름을 먹어버렸지 뭐야. 얼마나 성격이 급해. 어? 엿기름을 빨냐? 에휴, 이렇게 말이야.
5: 나는 왕수탕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래서 우울한 상대한테 해줄 수 있는 말 같아.
6: 그리고 생각을 하는 거지. 우울해하고 있는데 동생한테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3: 좋아. 오늘의 정답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2: 뾰로롱.
3: 오늘의 관용어는 손가락을 빨다야. 사람들은 언제 손가락을 사용할까? 공부를 할 때, 청소를 할 때, 음식을 먹을 때, 책을 볼 때. 손가락은 거의 모든 일을 할 때 반드시 사용하는 신체 부위지. 그런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떨까? 그럴 땐 손가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할 일이 없을 때 손가락을 빤다고 표현하지.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할 때 손가락을 빤다고 이야기해. 만약 식탁에 딱 앉아 젓가락을 들었는데 접시 위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면 우린 젓가락을 빨게 되겠지? 그런 것처럼 먹을 것이 없고 굶고 지낼 때 손가락을 빤다고 말하지. 만약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하시다가
7: 우리 어릴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손가락만 빨았단다
3: 하고 말씀하시면 실제로 손가락을 빨았다는 것이 아니라

0: 그만큼 어렵고 힘들어서 굶고 지냈다는 뜻이란 걸 꼭 기억해.
1: 어떡해.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아, 숙제도 안 해도 되는데. 아, 집에 엄마가 없어서 배도 고픈데. 아유, 뭐하지? 하면서 손가락을 빨 수 있는 건가?
2: 이게 바로 손가락을 빨다지.
1: 맞네, 맞네.
2: 아, 심심하면 나랑 놀아.
1: 그래,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도 인사하자.
2: 그래.
1: 우리를 환영하는 손가락을 빨다.
2: 옆에서 구경 나누다 또는 굶다라는 뜻.
1: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2: 안녕.
0: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3: "기다려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3: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4: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요걸 그냥 한 입에 확.
1: 살려주세요, 제발요, 사장님.
2: 사자와 생쥐.
3: 사자랑 생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동물이 함께 나온다니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해지는데?
4: 맞아, 맞아, 맞아.
3: 얼른 떠나보자.
4: 그래.
3: 민찬이.
5: 응.
3: 예은이.
6: 응.
3: 에이든.
7: 응.
3: 승현이.
8: 응.
3: 준비됐지?
9: 응.
3: 그럼 바로 간다. 동물의 왕국으로 뿅뿅. 어느 맑은 날, 생쥐 한 마리가 먹을 것을 찾아 숲을 헤매고 있었어요.
10: 귀여워.
11: 뭘 찾는 걸까?
12: 어디 맛있는 거 없나?
13: 먹어.

0: 가족인 줄 알았어.
1: 잡혔어.
2: 요 생쥐 녀석, 감히 이 사장님의 낮잠을 깨워?
3: 잘못했어요. 전 정말 사장님인지 몰랐어요.
2: 요걸 그냥 한 입에 확.
3: 살려주세요, 제발요, 사장님.
2: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배도 부르고. 에이, 오늘은 그냥 봐줄 테니까 어서 가봐.
3: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 은혜는 꼭 갚겠어요.
2: 뭐라고? 너같이 조그만 녀석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치.
3: 아유,

0: 제발 좀 살려줘. 나 좀 여기서 꺼내줘.
1: 아유, 그러다 사냥꾼한테 걸리면 어떡해요? 아유,
0: 사자 살려.
2: 사장님, 저예요, 저.
0: 너는 지난번 그 생쥐? 생쥐야, 내가 숲속을 지나가는데 사냥꾼이 겁을 놓그냐. 아이고.
2: 자자자, 뚝뚝. 제가 도와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0: 아니, 이거 어떡해?

0: 고마워, 고마워.
1: 아이, 머리야. 제가 그랬잖아요. 살려주신 은혜 꼭 갚겠다고요.
0: 그래, 그래. 작다고 무시했는데 네가 정말 날 살렸구나.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자.
1: 그럼 사장님이 내 친구?
0: 응.
1: 어, 오, 친구야.
0: 그래, 그래.
2: 사자와 생쥐의 우정 정말 부럽다.
3: 맞아.
2: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4: 서로 선행을 베풀어서 이런 일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서 역시 사회는 선행을 베풀어야 돼 라고 생각했어.
2: 그랬구나. 생쥐는 사자를 왜 도와줬을까?
5: 생쥐를 잡아놓기엔 너무 배가 몰록하게 나와 있어. 그래서 살려준 거잖아. 요즘 사자들은 너무 굶주려가지고 다 잡아먹는데.
2: 생쥐가 사자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했을 때 정말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6: 응. 왜냐면 생쥐는 자기가 몸은 조그마하지만 비정의 무기가 있잖아. 바로 앞니.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도 은혜를 베풀고 꼭 도와주겠다고 다짐을 한 거지.
2: 사자는 생쥐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했을까?
4: 예상 못했을 것 같아.
5: 그 생쥐가 나를 돕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고 얘가 과연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저렇게 작고 불품없는 아인데? 하면서 너무 허세 부린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생쥐를.
2: 사자와 생쥐, 이 두 동물의 우정이 깨지지 않으려면 서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
6: 계속 깨트리지 않고 서로 약속을 잘 지키면 좋겠고, 그리고 서로에게 나쁜 말도 안 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
2: 우정은 서로를 믿어주고 신뢰할 때 더 깊어지는 것 같아.
3: 맞아.
2: 넓고도 깊은 마음을 가진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사자와 생쥐의 우정처럼 구슬이와 우리 친구들의 우정도 변치 않고 영원하기를.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0: 친구들 그거 알아?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원래부터 영어를 할 수 있었대.
1: 와우!
0: 왜냐면 흩어져 있던 알파벳 글자들을 슈퍼투퍼 위저드들이 모아서 슈퍼투퍼 잉글리시 월드에 갖다 둔 덕분이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 글자들이 모두 달아나 숨어버려서 우리가 영어를 잊어버리게 된 거래. 하지만 걱정 마. 새로운 슈퍼투퍼 위저드들이 숨어버린 영어를 찾아오면 우리가 다시 영어를 할 수 있대.
1: 예!
0: 우리 슈퍼투퍼 위저드를 함께 불러볼래?
1: 예! 슈퍼투퍼 위저드!
2: Here we are!
3: Hello everyone!
4: We are the
5: Super Duper
1: Wizards!

0: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Oh, yeah. Oh, yeah. Oh, yeah. Hide and seek 시간이다.
2: 맞아, 맞아. 와, 과연 오늘은 어떤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찾아볼까? 궁금하지?
3: 완전, 완전.
2: 맞아. 아마 친구들도 궁금할걸? 오늘 우리가 찾아볼 알파벳은 과연?
0: 빠밤.
3: 우와.
4: Find H.
2: H.
1: 아, 친구들.

0: 오늘 H로 시작한 단어는 찾을 거야.
1: 와, wow, it's gonna be so much fun.
2: 근데 잠깐, 우리 친구들한테 H를 알려줘야 되잖아.
1: 아, that's right.
0: 이건 big H.
2: 이건 small, 작은 H.
0: H.
2: H.
0: H.
2: H.
0: H.
2: H. 둘 다 H.
0: 자, 이제 알려줬으니까 얼른 찾으러 가보자.
2: Are you ready?
1: Yes, we're ready.
2: 우리 친구들도 Are you ready? Okay. 그러면 super duper magic door. Come on.
0: Go.
1: Let's go inside the hide and seek world.
0: Go.
3: Find H.
4: Melody, 여기가 맞아?
5: 응, 이 근처에서 H 소리가 났어. 봐봐, listen.
1: Energy, what are you doing?
0: Yummy. I smell something delicious.
6: 맛있는 냄새?
5: Joy, 에너지가 가는 쪽에서 H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
4: 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5: 이번에도 따라가 보자.
6: 슈퍼 듀퍼 위저드들이 또 왔군. 지난번 과자집 작전이 실패해서 새로운 작전을 준비했다. 내가 준비한 요리를 안 먹고는 못 베길걸?
0: 어? Look! There's a food truck!
5: Wait! 여기서 H 소리가 들려. Listen! Did you hear that?
1: Yes!
4: 내가 이제 소리를 보여줄게.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5: I hear the H sound everywhere!
6: Energy!
1: Welcome, welcome! Can I help you?
0: 어? 햄버거다!
1: 햄버거를 좋아하는구나!
0: Hamburger! Hamburger!
1: Wow!
4: 안 먹고 왜 좋아만 해?
1: 어, 저기 핫도그도 있어!
6: 핫도그도 맛있지? Yummy!
1: Hot dog! Hot dog!
6: Yes! We found it!
1: Congratulations!
6: Thank you!
1: 아하, 축하할 일이 생겼으니까 다 먹으렴!
0: Wow! Oh yeah!
5: 에너지!
0: 왜?
5: 처음 보는 사람이 주는 걸 그냥 먹으면 어떡해?
0: 추가해서 준다는데 그냥 먹으면 안 될까? 아, 먹고 싶다!
4: 멜로디 말대로 먹으면 안 돼. 뭔가 좀 이상해.
1: 뭐가 이상해? 그냥 준다는데. Eat! 먹어!
7: Oh, no, I don't wanna eat.
6: 뭐? 마녀다!
1: 오랜만이군. 오늘도 내 말을 안 들어서 너희들을 잡아갈 테다!
0: Let's run away!
6: Melody!
1: 너라도 잡아가야겠다!
0: 자, super duper super duper!
5: Hospital!
1: Yay! Super duper Melody!
0: I think you should go to the hospital!
8: Oh, 저런. 마녀가 또 나타났네요.
2: 아유, 그래도 우리 애들이 숨은 단어만 열심히 찾아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9: 아, 근데 저 에너지 말이에요. 먹을 거 욕심 많아가지고 위험할 뻔했잖아요.
2: 아유, 에너지가 뭐. 누굴 닮아서 그렇겠어요? 소 에너진도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9: 아, 아니야. 어? 아니.
3: 푸드트럭 주인이 마녀였어.
2: 너무 so scary. 우리 앞으로 어. 조심하자.
7: 어 맞아. 그래야겠어.
3: 왜? 왜? 왜? 왜?
7: 얘들아 근데 어. 마녀가 자기 혼자 넘어졌잖아.
2: 왔어 빨리.
3: 맞다 맞다. 나도 봤다.
2: 근데 우리 단어 하나 찾아야 되는데.
7: 아, 맞다.
3: 어떡하지?
2: 근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7: 어?
2: Listen. 어?

0: 아무데도 안 보이는데.
1: 왜? 어?
2: 소리가 들려.
3: 어?
1: 왜? 진짜? 진짜?
2: 어? 어? 나한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1: 어, 왜? 너한테?
2: 어? 어? 근데 어? 너희들한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1: 뭐래?
2: 어? 어? 어? 뭐지?
1: 이게 뭐?
2: 아, now I know.
1: Why?
2: Okay.
4: Hat, hat, hat.
0: Wow, incredible.
4: Okay.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cars.
2: Oh, I'm so happy.
1: Me too.
3: 우리 한번 오늘 찾았던 단어들 한번 확인해 보자.
2: Super duper!
3: Yay!
0: Oh yeah!
3: Hamburger! Hamburger!
4: Hot dog! Hot dog!
0: Hospital! Hospital!
4: Hat! Hat!
5: Good job!
2: Yay!
0: Yay!
2: Did it!
0: Oh yeah! Oh yeah!
3: Do you guys know what time it is?
6: Yes, we do!
4: 와, 우리 친구들도 어떤 시간인지 알죠? It's
3: time to sing the song!
2: Woo! Let's sing!
0: Melody, go!
3: Wow, wow, wow, wow, wow. 와, 정말 러블리하지 않아요? 벌써 숨은 단어들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찾았는지. 대단합니다.
7: 아니, 아니야. 나 때라 말이에요. 훨씬 많이 찾았습니다. 아휴. 그때 고생도 참 많았는데.
3: 아휴, 옛날 얘기 좀 그만해요. 자, 우리 친구들, H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따라 써볼까요?
7: Big H. One, two, three. Big H.
3: Small H는 one, two, H.
4: 친구들. 써봐요.

0: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지구에서 첫 보급품이 오기로 한 날이죠. 화성의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는 지구의 보급품은 정말 필요해요.
1: 어떤 물건이 올지 너무 기대되는데. 빨리 보고 싶어. 첫 보급품으로는 뭐가 올까?
2: 팬케이크가 올 것 같다던데.
1: 팬케이크요? 중요한 행사가 되겠는데요. 촬영해야겠어요. 뭐? 화성에 온 뒤론 팬케이크는 한 번도 못 먹었어. 빨리 팬케이크를 먹고 싶어. 팬케이크, 팬케이크. 난 팬케이크가 제일 좋아. 10개 먹어야지.
3: 어? 혼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은 어쩌라고. 걱정 마. 우주선 크기로 보면 이 우주선에 실을 수 있는 팬케이크의 양은
1: 50개!
3: 뭐야, 욕심쟁이!
4: 어쨌든 덕분에 우리 모두가 맛있는 팬케이크를 실컷 먹을 수 있겠네!
1: 그럼 다 같이 팬케이크 파티하자!
3: 좋은 생각이야!
0: 다들 내 얘기 못 들었니? 보급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5: 어? 여기는 우주 보급선 PF. 현재 화성 대기에 접근 중. 착륙허가 바란다. 오버.
0: 테라시티 착륙장에 나와 있는 K시장입니다. 착륙을 허락합니다. 오버.
6: 야!
7: 너무 기대돼.
6: 팬케이크.
3: 저게 우주선이야?
6: 유성이잖아. 우주선.

0: 괜찮아요?
1: 난 괜찮아. 나도
2: 괜찮아.
3: 이런, 유성이 착륙장을 다 부숴버렸잖아.
0: 그럼 우주선이 착륙 못하지 않나요? 그럼 보급도 팬케이크도 없는 거예요?
1: 안 돼! 내 팬케이크!
4: 괜찮아, 포키.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으면 돼. 실망하지 마세요. 화성엔 기가빌더가 있어요.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어드릴게요.
3: 그게 가능해?
4: 그럼요. 기가빌더, 다신 망가지지 않는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1: 그런 착륙장을 어떻게 만들어?
4: 우리 다 같이 설계해보자.
5: 착륙장에 지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6: 그러면 우주선이 착륙할 때마다 지붕을 열 수 있게 하는 거야.
7: 또 착륙장 주변에 커다란 로봇팔을 설치하자. 착륙장에 떨어지는 건 다 잡을 수 있게.
4: 좋은 생각이야, 포키. 네 말대로 로봇팔이 착륙장을 보호하는 지붕 역할도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우주에서 가장 튼튼한 착륙장을 만들어보자.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8: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리!
9: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4: 글룩사키 챔피언 마이티!
9: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0: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0: 미라미라 미모 완수!
1: 아아 우주 보급선 PF 내 말 들리나요? 착륙장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오버.
2: 여긴 PF 바로 착륙을 시도하겠다. 오버.
3: 기대하시라. 내 스릴러 드릴러의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마. 우리는 포부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가장 먼저 내 발명품을 구경할 기회를 주마. 아니야. 이런 천재적인 발명품을 꼬마 두더지들에게 실험할 수는 없지. 뭔가 훨씬 더 큰 게 필요해. 에? 오, 좋았어.
4: 곧 보급선이 도착할 거예요.

0: 우주선이 말을 안 듣잖아.
1: 왜 착륙을 안 하지?
2: 어? 저게 뭐야?
0: 누군가 우주선을 납치했어.
3: 세상에! 팬케이크 하나 맛보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4: 빨리 보급 우주선을 되찾아야 해. 자, 가자. 기나빌더.
5: 역시 내 중력 제어 광선은 커다란 물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4: 보잖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2: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우주 보급선인데.
5: 아무렴 어때. 내가 발명한 이 광선을 보라고. 정말 엄청나지 않아?
2: 말이 안 통한다니까.
4: 루루, 레이, 포부를 막아줘.
5: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3: 우주선 좀 그만 흔들라고.
4: 나한테 맡겨.
2: 아이고.
0: 이건 뭐.
5: 어리석긴.
2: 이게 어떻게 된 거지?
5: 과학의 맛이 어떠냐?
4: 스키가 중력 광선에 붙잡혔어. 기가빌더 모든 변신.
3: 허키봇 변신 완료. 마이티봇 변신 완료.
2: 레이봇 변신 완료.
5: 내 실험이 끝날 때까진 어림도 없지.
3: 와, 뭐야. 방송을 여러 번이나 쏠 수 있었잖아.
5: 내 엄청난 발명품을 잘 보았느냐? 너희를 다 잡아주마.
1: 광선을 킹결했잖아. 광선을 반사시켜서 고무를 거기에 가두는 거야.
3: 어이, 팬케이크 도둑아, 맞춰봐.
5: 에? 한심한 레서 판다 같으니 위대한 과학의 힘을 보여주겠어.
4: 고급품들이 떨어지고 있어. 하나도 빠짐없이 착륙장에 안전하게 떨어지게 하자.
2: 우리한테 맡겨. 르르, 맞춘 대단히.

0: 주사니.
1: 우주 보급선 착륙 성공!
2: 자, 그럼 팬케이크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1: 이렇게 맛있는 팬케이크는 처음이야.
3: 맛있죠?
1: 맛있다.
2: 난 저런 팬케이크 따윈 하나도 관심 없어.

0: 얘들아, 이것 좀 봐.
1: 그게 뭐예요?
0: 일기장이지. 너희 아빠가 아주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면서 썼던 일기장이란다.
1: 우와.
0: 할머니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 우리 같이 읽어볼까?
1: 네, 좋아요.
0: 그럼 시작해볼까? 제 이름은 밴디트 헬러예요. 어우, 힐러를 잘못 썼잖아. 저는 다섯 번째 살이에요. 아마 다섯 살이라고 쓴 것 같은데. 아빠가 글자를 잘 쓰지 못했던 것 같아, 그치? 제 생일날에 우리 엄마가 스케이트보드를 사줬어요.

0: 제 스케이트보드 색감은 초록이에요. 아마 스케이트보드 색깔이 초록색이라고 쓴 것 같은데 저는 학교가 끝나면 도로 위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탔어요. 너무 다르게 써서 학교라고 생각 못할 것 같아. 전 샤가 있어요. 샤가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제 샤의 이름은 코난이에요. 새를 말하는 거였구나. 저는 코난에게 메알 모이를 줬어요. 코난의 날고는 초록이랑 파랑이고 머리 색깔은 노랑이에요. 뭐라고? 아마 날개가 초록이랑 파랑이고 부리가 노랑이라는 거겠지? 아니면 허리? 제 남자 형제 이름은 레드이고요. 다른 남자 형제 이름은 스트립입니다. 스트립은 착해요. 그리고 그래서 레드도 다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 아빠는 좋아요. 근데 레드가 축구를 하고 있을 때 아빠가 수리쳐요. 레드가 축구를 할 때 소리친다는 뜻이었구나. 맞아, 그러셨어. 전 우리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만드는 요리는 안 좋아해요. 진짜 맛이 없으니까요. 제일 싫은 건 엄마 라자. 야, 무슨 맛이냐면 응가 먹는 것 같아요. 뭐? 일기 끝. 밴디트.
1: 저 왔어요.
0: 저녁까지 먹고 갈 거니 밴디트? 엄마 표 요리 라자 아니야?
1: 좋아요.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

0: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3: 산행안전사고.
2: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들어와. 야! 오늘은 관객들 앞에서 노래 부를 거야. 오, 내 행운의 선글라스. 무대에서 멋지게 공연하려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기타로 쓰려고. 뿅. 노래하면서 칠 거야. 라라라라라라. 왜냐하면 오늘 난 바로바로 가수거든. 너희도 같이 가수 놀이 할래? 어,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공연장에서 신나게 놀아보자! 이웅, 이웅! 알았지?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빠옹, 웨옹! 너희도 기타 소리 내볼래?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가수놀이! 아우, 아우, 아우! 그럼 공연버스 타고 가볼까? 다 같이 우리 공연장으로 출발!

0: 안녕 비씨, 안녕 데이지. 가수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1: 좋아, 난 관계. 네 노래 보면 들어줄게.
2: 나도 이 노래면 뭐든지 박수치고 따라 부를래.

0: 고마워요, 고마워요.
1: 공연장은 어디야?
0: 그게... 내 보트 선착장은 어때? 무대로 딱인데다 해질 때도 멋진데.
2: 좋아. 그럼 이제 공연 버스를 운전할 기사님만 있으면 돼. 네가 기사님이 돼준다고?
0: 난 괜찮아.
2: 자, 서둘러. 공연이 오늘 밤이야. 나 연습도 해야 하거든. 그럼 시작해볼까? 신나게! 공연 전에 연습을 좀 해야겠어. 친구들, 나랑 같이 해보자. 랄라.

0: 불러줄까? 우린 가수 노래 신나게 환대 향해 불러요.
1: 소리가 안 들리나 봐. 아, 노래 불러.

0: 노래 정말 잘한다.
1: 나? 네가 부른 거 아니었어?
0: 네가 아니라고? 나도 아니야. 그럼 누가 부른 거지? 안녕.
2: 우와, 가수 제이런이야.
3: 저기 길 좀 비켜줄래? 공연장에 가야 하거든.
1: 아이, 당연하지. 가수 딜런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3: 고마워. 자, 이거 받아. 내 공연 초대장이야.
2: 와, 신난다.
3: 비씨 기사님, 가요. 자, 어서 가요. 공연 전에 연습을 더 하는 게 좋겠지. 랄랄라. 어떡해.
1: 비비비.
3: 맞아, 좀 쉬어야겠어. 공연 전에 목이 쉬면 안 되니까. 기름을 넣는다고? 잘됐다. 그럼 난 춤 연습 좀 할게. 손뼉 치고 골짝 뛰고 또 빙글빙글 흔들흔들 짝짝 골짝 빙글 흔들흔들. 친구들, 나하고 같이 춤추자. 우린 가수, 노래 신나게 관객들 향해 불러. 우와! 어떡해, 내 행운의 선글라스. 공연에 꼭 필요한 건데 어떡하지. 어디로 간 거야. 친구들, 손상 안경 준비. 혹시 내 선글라스 보이니? 저거야, 내 관객이 갖고 있어. 저 관객을 따라.

0: 내 소리가 안 들리나 봐. 너희도 기타 연주 같이 해줄래? 잘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이야. 빠오 빠리리리 빠오. 어?
1: 와, 가수 딜런이야. 하루에 두 번씩이나. 우와, 말도 안 돼.
0: 내 최고의 관객들이네.
1: 와, 정말. 행운의 선글라스가 있길래 돌아가면서 써봤어.
0: 오, 고마워. 이게 없으면 공연이 안 돼. 버스 태워줄까?
1: 공연장까지 너랑 간다고? 아이, 당연히 좋지.

0: 나는 연주할 수 있어. 빠우와우. 근데 노래를 하려고 하면 쥔소리가 나.
1: 새로운 노래 같은 건가? 저게 무슨 노래인지 알아?
2: 아니.
0: 노래를 맡겨보라고? 좋은 생각이야. 관객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제 노래 가사를 전부 아는 친구 있나요?
3: 저요!
0: 자, 올라와요.
3: 유후!
1: 근데 마이크가 없는 걸.
0: 아무거나 써도 돼.
1: 마이크가 어디 있지?
0: 마이크다!
1: 되네?
0: 바우 바우 바우 친구들 같이 보자.

0: 야호! 빌런 제거!
1: 여러분, 정말 멋진 범이에요! 내 목소리, 와, 돌아왔어! 고마워, 빌씨! 여러분, 정말 멋진 범이에요!
0: 이번 공연 정말 너무너무 멋졌어! 진짜 최고로 신났어!
1: 신났다고? 해냈어!

0: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다음 노래는 뭘로 할까?
1: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건 바로 우정.

0: 가재에서의 위기. 아, 좋다.
1: 그러게, 정말 좋다. 테디 왕자님이랑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0: 테디 왕자님은 무슨...
2: 또 테디 오빠한테 질투하는 거야?
0: 뭐? 그런 거 아니야.
3: 아니긴, 질투 맞는데 뭐. 질투쟁이, 질투쟁이.
0: 아니라니까.
3: 애니랭이께.
0: 야!
3: 질투쟁이, 질투쟁이.
0: 에이, 아니라고! 아저씨!

0: 거기 계시면 안 돼요.
1: 어? 헤, 알아. 근데 여기가 명당이라 물 반 고기 반이야.
2: 아, 물고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3: 테트라포드는 미끄러지기 쉽다고요. 높이가 5m 이상이나 돼서 떨어지면 크게 다쳐요.
4: 맞아요. 빠지면 혼자서 나올 수도 없고 주변에서 알기도 어려워요. 얼른 안전한 곳으로 나오세요.
1: 헤, 걱정도 팔자네. 아이, 난 낚시에 목숨 건 사람이야. 좋다. 이게 바다지. 으쌰. 룰루룰루루.
3: 모두 난간을 붙잡아.
2: 갑자기 너울성 파도라니.
0: 모두 괜찮아?
2: 어?
5: 어?
0: 아저씨!
2: 아저씨가 사라졌어!
6: 살려주세요! 어? 와주세요!
2: 조금만 참으세요! 저희가 파이어로봇을 불러올게요! 얘들아!

0: 알았어.
1: 그럼 내가 이카루스를 도울게. 레스큐 드론 발사.
2: 와, 멋진데.
1: 우리는 가까운 것부터.
0: 알았다고. 여러분, 줄을 잡으세요. 레스큐 제트 든든한 걸.
1: 어? 어? 무슨 소리 나지 않았어? 레스큐 드론으로 찾아볼게.

0: 도와주세요!
1: 테트라포드 밑에 낚시꾼 아저씨가 있어.
2: 이런!
3: 내가 구조할게.
0: 살려주세요! 이카로스, 저 좀 살려주세요!
3: 잠시만요.
2: 틈이 너무 좁아서 어렵겠는데?
1: 잠깐만 비켜줄래?
0: 살았다!
1: 자, 또 다치신 분 계세요?
4: 다친 곳은 없는데 너무 추워요.
1: 체온 좀 재볼게요. 물에 빠져서 체온이 떨어졌나 봐요. 저 체온쯤까지는 아니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될 거예요. 이걸로 몸 좀 녹이세요.
4: 고마워요. 아유, 이제 좀 살겠네.
5: 저도 좀 주세요. 물이 어찌나 차갑던지 얼음 같더라니까요.
6: 얼음이라고요? 이 날씨에?
7: 그러게, 물에 빠진 시간도 길지 않았고.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어. 이거 뭔가 수상한데?
1: 게다가

0: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라면 설마...
1: 아이스걸?
2: 아이스걸 등장!
0: 모두 등대 안으로 대피하세요!
2: 이건 좀 차가울 거야.

0: 이런, 넌 아직 어설프구나. 같은 공격에 또 당할 줄 알았니?
1: 뭐야, 움직일 수가 없어.
0: 이제 경기는 끝난 것 같네. 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딱 어울리는 걸 준비했지. 너도 한번 즐겨보라고.
2: 어쩌지? 이대로면 위험해.
1: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유리야, 레스큐 드론을 사용해.
3: 드론? 아, 그렇지.

안 나오는 거지? 어? 아니, 드론? 설마 저것들이? 됐어. 간다. 야.

0: 그러면 어? 움직여라. 움직여. 움직이란 말이야.
1: 누구 몰라 빨리 열어봐.
2: 경기는 내가 역전한 것 같네.
3: 유리야. 정말 대단했어 유리야.
2: 내가 생각해도 그래.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시민들이 너울성 파도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지. 그럼 너울성 파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알아볼까?
2: 바다는 잔잔해 보여도 갑자기 큰 너울성 파도가 칠 수 있어 위험해요.
3: 날씨와 관계없이 바람이 없고 맑은 날에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방파제나 해안가에 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또 사고 표지판이 있는 구역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2: 혹시라도 높은 파도가 보이면 즉시 도망쳐야 하고요. 물놀이나 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 착용을 잊지 않도록 해요.
1: 마지막으로 방파제에 흔한 테트라포드에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 그럼 다음 임무까지
4: 안전!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 스쿨.
2: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몰라 몰라 별의 더하기 그림 사건.
1: 내가 사인해줄까?
2: 뭐야? 왜 이래?
1: 나 말이야, 알아버렸지 뭐야? 내가 얼마나 인기 있는 토끼인지? 요아 편의점에서 요구르트 하나를 샀는데 하나를 더 주는 거야. 이건 무슨 뜻? 좋아한다는 뜻
2: 아닌데? 요구르트 아래 이거 못 봤어?
1: 어? 아! 하나 더기 하나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거
2: 맞아. 그래서 우리 다
1: 요원 친구들도 다 자 그래 몰라 몰라
2: 몰라 몰라?
1: 몰라 몰라.
2: 아 그래. 몰라 몰래 별에 간 곰기 요원도 더하기를 앞에 두고 이런 추측을 부리긴 했었지.
1: 아 기억났어. 그때 그 사건. 그때 곰기는 휴가를 맞아 몰라 몰라 별을 여행하고 있었어.
3: 사건 발생. 몰라 몰라 미술관. 사건 발생.
4: 자, 휴가 중인 요원의 코털을 건드리다니. 곰기 요원, 출동! 빛의 속도로 달려 달려!
5: 난 몰라 몰라.
4: 차! 어떻게 된 거죠? 무슨 일입니까?
5: 곰기 요원!
4: 아니, 이 그림은 위대한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토끼님의 작품 당근의 만찬이잖아. 그런데
5: 누가 해놨어요 이렇게?
4: 누가요?
5: 몰라 몰라.
4: 맞다 맞다, 여기는 몰라 몰라 별. 하지만 침착하자 침착해 곰께. 범인은 항상 흔적을 남기고 가는 법. 자, 이 그림을 잘 보면 오, 숫자 3, 1, 4 이 사이에 뭔가를 가져갔구만. 하, 그게 뭐지? 이 사이에 없어진 게 뭔지 아시나요?
5: 나 몰라. 너 몰라?
1: 나도 몰라. 너 몰라?
5: 나 몰라. 너 몰라?
1: 나도 몰라. 너 몰라?
4: 그만 그만 그만. 없어진 게 뭔지도 모르는데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3, 1, 4.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아우, 나도 몰라 몰라.
2: 여기서 문제. 과연 범인이 숫자 사이에서 떼어간 건 뭘까?
6: 더하기하고 는.
1: 그러면 더하기? 더하기는 어디에 있어야 돼? 1과 4 사이? 아님 3과 1 사이?
7: 3과 1 사이!
2: 더하기 표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
6: 이렇게.
1: 와, 역시 우리 여원 친구들이야.
2: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거였어. 더하기를 식으로 나타내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1: 당근 사탕이 세 개 있는데 하나가 더 생기면 모두 몇 개?
6: 하나, 둘, 셋, 넷, 네 개.
2: 이걸 숫자와 기호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면
1: 이 기호가 바로 더하기.
2: 이건 같다. 그래서 3 더하기 1은 4와 같습니다.
1: 또는 3과 1의 합은 4입니다. 이렇게 읽지. 이렇게 긴 글을
2: 이렇게 간단히 쓸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지? 이번엔 그림에 맞는 식을 연결해볼까?
1: 여기 하얀 우주선이 3대, 노란 우주선이 4대 있어. 모두 몇 대?
6: 3 더하기 4, 모두 7대.
8: 3 더하기 4는 7과 같습니다.
6: 3과 4의 합은 7입니다.
2: 와우! 모두 맞았어!
1: 이제 뭐가 사라졌는지 감이 오지?
2: 다행히 우리 곰기원도 감 잡았어!
9: 잠깐! 이 그림, 주황 당근이 3개, 노랑 당근이 1개, 모두 4개! 그리고 이 숫자 3, 1, 4! 뭔 말인지 알겠죠? 아,
10: 몰라, 몰라!
9: 더하기를 나타낸 식이잖아요! 3 더하기 1은 4와 같다! 사라진 건 바로 더하기와 같다 기호였어! 자, 이제 이 더하기 기호와 같다 기호만 찾으면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본 적 없으신가요?
10: 몰라, 몰라!
9: 아이, 참! 아까 그 그림! 이 그림, 아까부터 수상했단 말이야.
10: 이거!
9: 오, 찾았군요. 아깐 모른다더니.
10: 이제.
9: 하자! 하자! 오, 하!

0: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후, 정말 완벽해! 자, 이건 바로
1: 3 더하기 1은
2: 4와 같습니다. 이젠 하나 하나.
0: 레오나르도 다토끼님 보고 계신가요? 선생님의 작품 덕분에 몰라몰라벨이 아라아라벨이 된 것 같습니다. 보았나 친구들? 덧셈식을 잘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누구?

0: 맞았습니다.
1: 1과 3의 합은 4입니다.
0: 2 더하기 2는
2: 4와 같습니다.
1: 2와 2의 합은 4입니다.
2: 더하기 놀이
0: 3 더하기 2는
2: 5와 같습니다.
1: 3과 2의 합은 5입니다.
2: 4 더하기 2는
0: 5와 같습니다.
1: 4와 1의 합은 5입니다.
2: 더하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3: 복귀와 함께라면
0: 바라봐라.
2: 신발로 더하기.
3: 그래, 자 요원들 여기 바닥에 0, 1, 2, 3, 4, 5 숫자들이 보이지?
2: 응.
3: 이번 훈련은 상대팀이 신발을 날려서 나온 수 두 개를 더하는 훈련이 되겠다.
2: 오.
3: 자, 그리고 하! 여기에 식으로 나타내면 성공.
2: 오!
3: 모두 모두 자신 있나?
2: 자신 있다! 좋았어. 그럼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응. 먼저 끼끼 팀이 날리고 토토 팀이 맞히기.
0: 자, 끼끼 팀의 윤호 요원부터 신발 날리기 준비하시고
2: 신발을 슝 발사.
4: 오케이 3.
0: 다음은 윤슬 요원 신발 발사. 토토팀 식으로 나타내주세요.
3: 좋았어. 정답은
5: 4 더하기 1은 4.
2: 그렇지. 3과 1의 합은 4지. 맞았어.
6: 와!
2: 이번엔 팀을 바꿔서 해볼까? 토토팀 신발 날리기 준비해주세요.
0: 자, 승아 요원부터 준비하시고
2: 신발을 슝 발사. 서윤 요원도 준비됐죠? 날려주세요.
0: 와우, 1과 0이 나왔어.
2: 자, 이제 끼끼팀 식으로 나타내주세요.
4: 좋아.
3: 좋았어. 정답은
5: 1 더하기 0은 1.
0: 1 더하기 0은 1과 같습니다. 끼끼팀도 맞았어.
2: 우리 요원 친구들
0: 오늘의 훈련 모두 성공.
7: 공기 공기 공기 내가 바로 공기
6: 공기
7: 공기 공기 공기 우주 최고 요원
6: 공기
7: 렛고
6: 1,2,3,4,5,6,7,8,9,10
7: 오케이
6: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7: 공기
6: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7: 공기
6: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7: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가진 황금 왕관. 다이자 할아버지.
1: 아, 호기.
2: 오랜만이에요.
1: 마침 잘 왔구나. 너희가 필요하던 참이란다.
0: 오, 이번엔 또 어떤 보물을 발견하신 거예요?
1: 이걸 한번 보렴.
0: 우와! 이 왕관을 주시려는 거예요? 저한테요? 어?
1: 그건 아니야. 이 왕관은 샤를마니 왕이 쓰던 거란다. 아주 아주 오래된 유물이지. 너희가 이걸 루브르 박물관에 안전하게 전달해 주렴. 난 아직 여기서 발굴을 더 해야 하거든. 어, 이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어서 서두르렴.
2: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0: 배달이라면 저만 믿고 맡기세요. 전 배달의 왕이니까요. 아리, 맥스, 급하니까 나 먼저 최고 속도로 날아갈게. 너희는 평소 속도로 천천히 따라와.
2: 호기가 오랜만에 배달을 맡게 돼서 엄청 신난 모양이네.
1: 조심해서 전달해야 한다.
0: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하러 출발!
3: 어허, 황금 왕관이라고? 황금으로 된 거라면 호기보단 나한테 훨씬 어울리지. 골든 주먹 발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까이.
0: 어?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새소리인가?
3: 채, 눈치 빠르긴.
0: 좋았어! 루브르 박물관에 다 왔어! 도착! 지각은 아니겠지?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좀 이상한데? 아 참! 왕관!
4: 호기가 빨리 와야 할 텐데.
0: 특급 배달 도착했습니다. 여기요. 황금 왕관이에요.
2: 호기, 와줘서 고마워.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 여러분, 드디어 유물을 공개합니다. 황금 왕관입니다.

0: 보세요, 저건 그냥 종이 왕관이에요.
1: 어떻게 된 거지?
2: 혹시 호기가 진짜를 숨겨둔 거 아니야?
1: 이건 말도 안 돼.
3: 여러분 그만하세요. 호기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1: 전 절대 아니에요.
4: 다들 비켜주세요.
5: 호기, 수사를 해야 하니 나와 같이 가줘야겠구나.
1: 곧 만나요. 조사 금방 끝날 거니까.
3: 호기.
6: 뉴스 속보입니다. 오늘 박물관에서 공개될 예정이었던 황금 왕관이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7: 오, 내 황금 왕관 역시 나한테 딱 어울리네.
6: 진짜 왕관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3: 보세요.
1: 어떻게 된 거지?
7: 아리, 저기 좀 봐.
3: 뭐? 호기가 도둑으로 몰렸다고? 뭔가 아주 단단히 잘못됐어. 어서 박물관으로 가자.
5: 그러니까 박물관 앞에서 누군가와 부딪혔다는 거구나.
1: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5: 그럼 그 사람 얼굴은 보았고?
1: 아니요, 못 봤어요.
5: 그렇구나. 다른 목격자도 없어서 까다롭겠는데.
3: 호기,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도둑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1: 그러게, 일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나도 모르겠어.
5: 증거를 찾을 때까진 못 보내줘. 친구들도 좀 기다리렴.
3: 호기, 절대 네가 범인일 리 없다는 거 알아. 걱정 마, 호기. 우리가 진실을 밝혀줄게.
1: 고마워, 아리.
3: 경찰관님, 저희도 도울게요.
8: 아리, 발자국을 조사해주렴.
3: 좋아요.
8: 관장님은 보안실의 CCTV를 확인해주세요. 밀라, 호기가 가져온 종이 왕관을 조사해줘.
3: 네.
8: 그리고 맥스, 종이 왕관 재료를 파는 문구점에 가서 상황을 조사해주겠니?
9: 물론이죠. 저만 믿으세요.
3: 좋아, 그럼 다 같이 수사를 해보자고.
10: 여기랑 저기
9: 여기는 맥스.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
3: 맥스, 뭘 찾았는데?
11: 문구점 아저씨 말로는 이렇게 생긴 비행기가 색종이를 사갔대.
3: 골든보이잖아. 그럴 줄 알았어. 맞아, 이런 일을 꾸밀 수 있는 건 골든보이뿐이야.
12: 새로운 유물이 도착했습니다.
3: 가자, 할아버지.
12: 얘들아, 왕관을 도둑 맞았다니 유감이구나. 대신 내가 황금검을 가져왔단다.
3: 우와, 황금검을 왜요? 아리, 이 황금검으로 유인하면 도둑이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 그거 좋은 생각이다.
8: 그럼 이 검을 박물관에 전시해두는 게 어떨까요?
12: 행운을 빈다! 난 또 발굴하러 갈게!
3: 고마워요, 할아버지!
7: 이제 그만 내 기지로 다시 돌아가 볼까? 황금 검이라. 저것도 나한테 딱이겠는데? 마침 호기도 잡혀있으니 손에 넣기 아주 쉬울 거야.
13: 멋진 전시였어.
1: 맞아.
3: 네, 엄마.
7: 아무도 없지? 이제 황금검은 이 골든보이 차지야. 뭐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야! 됐어, 완벽해.
3: 방금 박물관으로 들어왔어. 다들 숨어서 대기, 알았지?
7: 어허, 이게 바로 황금검이라 이거지? 어? 그 뭐야? 함정이었어?
3: 잡았다, 골든보이. 진짜 도둑은 너였어.
14: 골든보이, 널 체포하겠다.
7: 뭐?
3: 속았지? 이제 진짜 황금왕관을 돌려줘.
7: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그럼 돌려줄 테니까.
3: 거기서 골든보이. 맥스, 범인을 쫓아가.
8: 범인을 찾았습니다. 호기는

0: 잘못이 없어요. 어서 풀어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보기, 이번 일은 정말 유감이구나.
2: 에?
3: 가볼게요!
4: 멈춰, 골든보이!
3: 미안해, 추격 중이라서! 이쪽으로!
2: 정말 끈질기다니까. 그래봤자 날 잡을 수는 없겠지만. 어?
3: 꼼짝마, 골든보이! 구조용 루프, 급사컵, 액션!
2: 우와! 귀찮게 하네. 각오해, 한 방에 혼내줄 테니까. 다크 골든 타이탄! 내 왕관은 아무도 못 가져가.
5: 어? 맥스! 아니! 왕관을 쓴 골든보이잖아! 조금만 버텨, 얘들아! 보기! 섀도우 스피드!
3: 보기!
2: 강력! 으악! 아, 뭐야?
3: 놀랐어? 이제 제대로 끝내줄게!
6: 잘했어, 호기. 왕관을 박물관에 안전하게 전달해 줄 수 있겠니?
3: 네, 경찰관님!
7: 호기!
3: 여기 진짜 황금 왕관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배달 완료!
4: 호기, 정말 고마워.
1: 의심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호기.
3: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아리랑 맥스,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애써줘서 고마워. 큰 도움이 됐어.
4: 하지만 진짜 영웅은 밀라야. 범인을 밝혀내는 데 큰 역할을 했거든.
3: 그럼 밀라는 슈퍼잉스 명예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하겠네. 맥스, 준비됐어?
2: 당연하지.

0: 너만을 위한 특별한 쇼퍼엑스 볼이야.
1: 고마워, 호기. 우와, 루브르 모형이네. 정말 멋지다.
0: 앞으로도 박물관을 잘 부탁해, 밀라.
2: 방금 스타코어의 위치가 신호에 잡혔어. 근데 다이노월드에 있네.
0: 알았어, 맥스. 아리랑 나는 지금 다이노월드로 갈게. 응? 넌 여기에 남아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봐줘.

아쿠아를 삼킨 티라노. 티라노다! 저리 가! 있잖아? 설마 저거 스타코어 때문인가? 안 돼! 가지마! 내 스타코어 돌려!

에스타코 당장 돌려줘. 응? 이게 뭐야? 조심해! 밟히지 않으려면 여길 빨리 피해야겠어! 이런, 도망치자!

0: 어? 아, 얘들아, 저것 좀 봐.
1: 우와! 말도 안 돼! 저게 뭐야?
2: 어떻게 된 거지? 다들 빛을 내면서 춤을 추고 있잖아.
3: 저렇게 신나는 장면은 처음 봐. 나까지 춤을 추고 싶어지는데.
1: 아무래도 스타코어 때문인 것 같아.

0: 스타코어는 아주 이상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1: 정말? 공룡들의 댄스 파티라니. 이건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연구 기회야. 당장 조사로 가자꾸나.
2: 좋아요, 엄마. 티노, 스테고, 출동 준비.
3: 티노, 출동 준비 완료.
2: 우리만 믿어.
0: 다이노윙스랑 출동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4: 그러게, 기대된다. 야!

0: 슈퍼리스와 다이노리스 다같이 출동!
1: 저기다! 어? 내려가서 확인해보자! 리듬 마음에 든다.
2: 나도 발이 저절로 막 움직여.
3: 나 좀 키워줘.
4: 어? 얘들아, 저기 좀 봐. 티라노사우루스야. 근데 왜 저러는 거지?
5: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배가 엄청 부풀어 올라.

0: 우와, 아주 멋진 춤인데.
1: 브라보. 지금 춤을 감상하며 좋아할 때가 아니야.
2: 그렇지. 미안해.
3: 티라노사우루스가 뿜어내는 무지개가 공룡들을 춤추게 만드는 건가?
1: 아직 단정 지을 순 없어.
2: 제대로 검진해보는 게 좋겠어. 내가 뱃속을 확인해볼게.
3: 세상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우리가 찾던 스타코어를 삼켰나봐!
1: 그래서 배가 저렇게 커진 거구나.
2: 그 커다란 광석을 삼켰으니 배가 아픈 것도 당연해.
1: 오, 이런! 배가 풍선처럼 계속 부풀고 있어!
0: 디노, 친구를 보호한다. 다치면 안 된다.
3: 큰일이야. 스타코어를 당장 뱃속에서 꺼내줘야 해.
1: 어떡해.
2: 아, 좋은 생각이 있어. 소화제를 찾아서 먹이면 될 거야.
4: 소화제를 찾아서 먹이자고?
2: 그래, 내가 배탈에 아주 효과가 좋은 특별한 꽃이 자라는 곳을 알고 있거든. 따라와, 지금 바로 안내할게.
3: 디노, 소화제를 찾아올게.
0: 여긴 디노 있다. 걱정 말고 다녀와.
1: 돌아올 때까지 공룡 친구를 잘 지켜줘.
2: 바로 저기야. 이게 바로 내가 말한 꽃이야. 가운데에 있는 꽃가루를 모아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면 소화제가 돼.
3: 꽃가루로 만들어진 수영장 같잖아. 우와, 여기 엄청 넓은데?
1: 서둘러, 어서 시작하자.
3: 좋았어, 해보자고.
2: 티라노

0: 어떡하냐? 디노, 춤을 멈출 수 없다.
1: 저런, 디노! 포기, 조심해!

0: 다들 어디로 갔지?
1: 작전이 성공한 건가? 그런 것 같은데.
2: 야호! 디노, 이제 춤추지 않는다.
0: 디노, 원래대로 돌아왔네.
1: 티라노사우루스도 괜찮아진 것 같아. 근데 스타코어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 아, 참, 잠깐만. 스타코어는 어디 있지?
0: 티라노사우루스의 방귀에 날아간 거 아닐까?
1: 안 돼. 티라노 몸에서 나왔다면 분명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빨리 찾아보자, 호기.
0: 좋아. 디노, 스테고, 나중에 보자. 우린 스타코어를 찾으러 가야 해.
2: 알았다. 그럼 디노는 다이노 본부로 돌아가서 보고하겠다.
3: 조심해, 얘들아.
0: 걱정

설마? 으악! 뭐야? 날려버리면 어떡해? 아유, 내 스타코어! 일단 찾으면 제일 먼저 깨끗이 씻어.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세계의 불가사의. 세계의 비밀을 알아갈수록 번개맨의 에너지는 높아져간다. 하지만 아직 풀지 못한 미스터리가 남아있는데, 외계인의 낙서일까?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그림. 신들의 정원일까? 하늘과 땅 사이 공중 정원의 비밀. 거대한 석상은 그 섬에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 모든 것이 불가사의하기만 한데.
1: 저 거인들 좀 봐. 눈도 부리부리하고 덩치까지 좋은 게 우주 문지기로 딱이야. 얘들아, 뭐하냐? 쟤들 태우러 가지 않고.
2: 걱정 말아요. 번개맨이 지켜줄 테니까. 번개아잉, 저 거대한 석상들이 있는 곳 어디지?
3: 칠레의 이스터. 이스터 섬이 검색되었습니다.
2: 고마워, 번개아이. 이스터 섬으로 번개 이동!
3: 이스터 섬이에요. 이 섬에는 거대하고 독특한 석상들이 우뚝 서 있답니다. 모아이 석상이에요. 커다란 머리와 몸통으로 되어 있는 모아이 석상. 눈 부분엔 산호와 붉은 화산암이 박혀 있어요.
4: 놀라지 마. 우리가 얼마나 크냐면 어른 두 사람 높이부터 어른 열 명보다 더 큰 석상도 있지.
5: 이스터 섬에는 이런 모아이 석상이 몇백 개가 함께 서 있어.
3: 나무 한 그루 없는 섬에서 어떻게 거대한 석상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수백 년간 풀리지 않은 불가사의랍니다. 모아이 석상은 대체 누가, 왜 만든 걸까요? 재미있는 추측이 아주 많아요.
4: 외계인이 우릴 만들었단 설부터, 잉카인이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3: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는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이 바위를 깎아 만들고 통나무로 굴려서 들어 올렸다는 설.
6: 자자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 올린다. 하나 둘 셋!
5: 통나무가 아니라 밧줄로 들어 올렸단 설도 있지 아마.
6: 하나 둘 셋 하면 당긴다. 하나 둘 셋!
3: 이렇게 다양한 가설이 있지만 모든 건 추측일 뿐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답니다. 그렇다면 모아이 석상을 대체 왜 만든 걸까요?
4: 그것도 미스터리야.
5: 죽은 왕이나 추장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단 이야기도 있고,
4: 힘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었단 설도 있으니까.
3: 하지만 모아이 석상을 만들고 옮기고 세우기 위해 너무 많은 나무를 베어버려서 척박한 땅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진답니다.
4: 나무를 함부로 베고
5: 자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4: 앞으론 지구 전체가 살기 힘든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1: 그래서 내가 데리러 왔지롱.
4: 이빨 해줘.
1: 하루 종일 서 있지 말고 우리랑 함께 팍팍팍 싸움도 하고 힘없는 애들 팍팍팍 괴롭히고. 어때? 재밌겠지? 꿀잼 보장.
2: 모아이 석상들을 괴롭히지 마. 이스터 섬의 소중한 보물이라고. 자,
4: 번개맨이다.
2: 모아이 여러분, 당신들을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미스터리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모아이 석상들은 우리 모두 함께 지켜야 한다는 사실. 모아이 포에버! 이빨의 적! 번개 파워를 받아라!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1: 큰일 날 뻔!
2: 아니, 제대로 안 맞았잖아?
4: 괜찮아 번개맨. 다음은 우리 차례. 모아이 석상의 이름으로 대굴대굴 왕밤이 공격이다. 이야!
1: 뭐야 뭐야? 얘들도 비밀 수대? 하지마.
2: 오, 대단해요 모아의 석상들. 당신들도 세계의 비밀 수호대원이었군요.
4: 비밀.
2: 어? 이빨 스타그램?
1: 내가 그냥 갈 줄 알고 지구에 엄청 커다란 스케치북이 있었네. 요거 내가 좀 확 뜯어가야겠어. 좀비 방학 숙제가 많이 밀려서 말이야.
2: 지구에서 가장 커다란 그림? 대체 어디지? 어딘가에 힌트가 숨어져 있을 텐데. 커다란 새가 그려져 있고 거미가 그려져 있고 외계인의 존재까지? 잠깐! 나스카 스케치북이라면 바로 거기!
3: 페루의 사막 도시 나스카예요. 고대 문명의 비밀이 숨겨진 미스터리한 곳이랍니다. 사막에 그려진 이 그림 너무 커서 하늘에서 봐야 전체가 다 보일 정도예요. 지금부터 이 불가사의한 그림으로 숨은 그림 찾기 해볼까요? 어? 거대한 삼각형을 찾았어요. 3km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예요. 외계인처럼 생긴 그림도 찾았어요. 벌새도 보이고 원숭이도 보이고 소용돌이 무늬도 보여요. 대체 누가 그린 걸까요? 설마 외계인이 몰래 와서 남겨놓은 그림?
1: 내가 볼 땐 외계인이 그린 것 같은데? 내가 우주로 가져가서 물어볼게. 방학 숙제로도 내고 말이지.
2: 지구의 보물을 방학 숙제로? 그렇게는 안 되지.
1: 쟤 또 왜 왔어?
2: 이빨 해적, 아무리 좀비 해적이라도 방학 숙제 정도는 스스로 해야지. 나스카의 그림은 지구에 놔두고 말이야.
1: 헌개맨, 찬소리 그만해 줄래?
2: 안 되겠군. 더욱 강력해진 번개 파워를 보여주지.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1: 번개맨, 에너지가 더 세진 것 같아! 번개!
2: 휴, 당연하지. 세계의 불가사의 덕분에 번개 에너지가 한층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친구들, 피라미드에 대해서 알고 있죠? 하지만 친구들이 알고 있는 피라미드 말고도 다양한 피라미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세계의 불가사의 피라미드 편 지금 시작합니다.

0: 세계의 불가사의한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바빌론에는 하늘과 땅 사이 공중정원이 있었다? 설마, 진짜? 정답은 진짜! 바빌론의 공중정원이에요. 바빌론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의 남쪽 약 10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한때는 서아시아 최고의 세력을 갖고 있었답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대체 누가 왜 지은 걸까요? 2600년 전, 바빌론의 정복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
1: 사랑하는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하리다.
0: 우와,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에요. 비록 지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당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만든 정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정복왕은 공중정원뿐 아니라 탑을 건설하기도 했는데요. 그 탑이 바로 바벨탑이랍니다. 바빌론의 정복왕은 이렇게 전쟁을 통해 강대국의 힘을 과시하기도 했지만 30층 높이의 바벨탑과 공중정원을 만들어서 바빌론이 세계의 중심임을 알리고자 했답니다.
2: 세계의 불가사의 정말 놀라웠어. 친구들, 앞으로도 세계의 신비한 미스터리들을 함께 알아내자. 또 만나. 번개.

0: 알라딘의 램프를 찾아서. 오늘도 지구는 평화롭군. 어? 어? 어? 이게 뭐지? 눈물의 대박 세일. 요술램프 싸게 드려요? 요술램프라면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니, 그렇게 귀한 걸 대체 누가?
1: 아라비아의 신바트님이 번개맨을 초대하였습니다.
2: 안녕, 번개맨.
0: 신드바트? 요술램프의 주인?
2: 나 똑당해!
0: 왜? 무슨 일인데?
2: 대박 사건! 나 요술램프 잃어버렸어!
0: 뭐? 그 요술램프 싸게 판다던데?
2: 소름 소름! 나 몰래 누가 팔았나봐! 혹시 악당이 사각이라도 하면 어떡해!
0: 악당이 요술램프를 사간다고? 설마 그 악당이...
3: 요술램프 파격세일? 사장님이 미쳤어요? 꺄아! 당장 가서 내가 차지해야지. 요술램프 어느 시장에서 파는 거지? 아라비아 재래시장?
0: 아라비아 재래시장?
3: 꺄아! 누가 사가기 전에?
0: 아라비아 시장으로 번개 이동!
1: 여기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오만. 오만의 재래시장이에요.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램프들. 마법처럼 날아오를 것 같은 아라비아 양탄자들. 오만의 재래시장은 책 아라비안 나이트의 한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만 같아요. 이곳이 바로 아라비안 나이트의 주인공 신바트의 고향이거든요. 어? 저기 요술램프를 사러 온 사람 있네요.
3: 이야, 아라비아 시장엔 신기한 물건이 엄청 많네. 요술램프는 대체 어디 있는 거지?
4: 손님, 이거 찾으세요.
3: 어? 요술램프? 어, 그거 나 주세요. 번개맨, 어서 내 요술램프 내놔.
4: 요술램프가 왜 네 거야? 이건 신드바트 거라고.
3: 싫어 싫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4: 어허, 뗐어도 소용없어.
3: 아, 요술램프의 소원 빌어야 한단 말이야.
4: 소원? 무슨 소원?
3: 들으면 깜짝 놀랄걸? 이빨 해적, 지구 정복. 이빨 해적, 우주 대마왕 등극.
4: 뭐? 하, 그런 소원이라면 더더욱 이루어지게 놔둘 순 없지. 이 요술램프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겠어.

0: 못해? 이빨 해적의 흑마법으로 빼앗아버리겠다! 슈바라 슈바라! 예!
1: 어? 아니, 요술램프가 사라졌잖아.
0: 여기 찌롱! 슝슝! 나 먼저 간다!
1: 안 돼! 거기 서!
0: 요술램프는 이제 내 거다!
1: 안 되겠군.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0: 어? 아들, 뭐야 뭐야? 밑에서 공격하다니!
1: 자, 내가 서라고 했지.
0: 용서 못해. 이번엔 진짜 혼내주지. 슈바라 슈바라 날아라 마법 표창.
1: 자, 하, 하, 자, 하, 자, 자. 얍, 번개 파워.
2: 번개 파워. 세계 비밀 속에 번개맨.
3: 번개맨 고마워.
4: 요술램프를 되찾아서 다행이야.
5: 지니도 좋아.
6: 지니님이 기프티콘을 보냈습니다.
4: 아라비아 시장 상품권? 지니 고마워.
5: 우리 번개맨 하고 싶은 거 다 해.
4: 요즘엔 요술램프 지니도 온라인으로 선물을 보내는 시대로군. 어? 이빨 스타그램?
0: 두고 보자, 번개맨. 복수할 거야! 나 결심했거든. 번개맨 잡는 전문 사냥꾼이 되기로. 그래서 아라비아 야시장으로 간다. 사냥하는 데 필수 아이템 사라.
4: 뭐? 날 잡겠다고? 그런데 사냥 필수 아이템이란 게 대체 뭐지? 아, 마침 아라비아 시장 상품권도 받았으니 아라비아 야시장으로 한번 가볼까? 시장 이름이
6: 와키퍼 시장이에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야시장이랍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막을 여행하는 유목민들의 시장이었다고 해요. 와키프는 아랍어로 서 있다 라는 뜻이에요. 서서 물건을 구경하고 다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해가 기울고 어두워지면 야시장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답니다. 밤에 시장을 여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피하기 위해서랍니다. 시장에는 미로처럼 얽힌 골목이 수십 개나 돼요. 아랍 사람들이 쓰는 신기한 모자를 파는 가게도 있고, 이곳에도 요술램프와 비슷한 아라비아풍 주전자나 램프를 파는 가게도 있어요. 복잡한 시장 골목을 지나면 새 시장이 나와요. 앵무새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요. 호기심 많은 새들이 손님들에게 장난을 걸기도 한답니다. 와키프 시장에서 가장 독특한 건 바로 매시장이에요. 매를 사냥에 이용하기 위해 사러 온답니다.
0: 사냥 도구가 마법 화살이나 마법 칼이 아니고 새였다고? 나 좀 무서운데? 전에 몽골에서도 검독수리한테 당한 적 있단 말이야.
4: 이빨 해적, 우리 매에게 한번 물어볼까?
0: 응? 번개맨?
4: 과연 매는 누굴 더 사냥하고 싶어하는지 말이야. 지구를 지키는 정의의 슈퍼히어로인지 아니면 지구를 정복하려는 못된 악당인지?
7: 그야 당연히 악당이지. 이빨 해적, 덤벼라!
0: 나 이러다 새공포증 생기겠네. 엄마야, 이빨 해적 살려.
4: 역시 매들도 악당을 알아보는군.
5: 번개맨, 우리 시장에도 놀러와.
4: 낙타?
8: 오, 낙타 5만 마리랑 셀카 어때?
4: 우와, 멋진 낙타들이 많네.
8: 지도 보낼게.
6: 낙타님이 시장 가는 길 내비게이션을 보내왔습니다. 인도 푸시카르 낙타시장이에요. 사막에서 낙타는 자동차처럼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랍니다. 그래서 낙타를 사고 파는 시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답니다.
8: 내가 제일 튼튼해.
9: 내가 더 빨라.
10: 내가 더 짐을 많이.

0: 실을 수 있다고. 5만 마리도 넘는 낙타 중에 최고를 고르기 위해 낙타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1: 세계의 시장, 어디까지 가봤니?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태국의 시장을 소개합니다.

0: 시장을 숨은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네덜란드에는 치즈만 파는 시장이 있다?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네덜란드 치즈 시장이에요. 치즈를 옮기는 모습이 아주 재밌어요. 썰매 모양의 지게에 치즈를 담아 나른답니다. 마음에 드는 치즈를 고르면 서로 손바닥을 마주쳐 인사를 나누는 전통이 있답니다. 시장에 숨은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스페인에는 연말연시에 응가인형을 선물한다?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스페인의 크리스마스 시장이에요. 춤추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흥겹지만 응가하는 인형들의 모습이 재미있어요.
1: 세계의 시장은 정말 놀랍고 신비해. 친구들, 번개맨은 다음에 더 멋진 모험에 도전할게. 또 만나. 번개.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0: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전 세계 육생생물 다양성의 90%가 열대우림에서 발견됩니다. 습하고 뜨거우며 울창한 정글. 지구상에서 가장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곳이죠. 지칠 줄 모르는 일련의 절차가 물의 힘으로 돌아가는 숲. 그리고 무수한 종류의 생명체가 자기 몫을 해내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우림은 끝없이 펼쳐지는 놀라움의 원천이자 무성한 초목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는 무궁무진한 생물종의 고향입니다. 축축하고 어두운 그늘과 넘쳐 흐르는 강, 그리고 그곳에 자리 잡은 거대한 나무 안팎에서 생명은 지치지 않고 맹렬히 움직이죠. 신열대구 우림은 매일같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사나운 폭우와 함께 살아가는 생물들에게 낙원과도 같은 곳입니다.

적도 주변에 분포한 열대우림은 중앙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아마존 유역에 걸쳐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열대우림은 브라질 남부부터 멕시코 남부에 걸쳐 펼쳐져 있는데 특히 코스타리카처럼 좁은 지역에서는 더욱 밀집된 상태처럼 보이죠.

어떤 숲이 열대우림으로 불리기 위해선 최소한 매달 강수량이 100mm 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1년으로 놓고 보자면 1제곱미터당 1700에서 2000mm의 비가 내려야 한다는 뜻이죠. 또한 기온의 변동폭도 좁아야 합니다. 평균 기온이 섭씨 27도에서 30도쯤 되고 위아래로 5도 이상 오르내림이 없어야 하죠.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습도가 늘 80% 정도로 유지돼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조건들이 우림의 서식지와 이곳에 사는 생물들을 설명해줍니다. 이렇게 매우 생산적인 특징들 덕분에 이곳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육상 생물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숲 곳곳에서 감지되는 생명이 약동하는 소리와 색깔, 움직임과 변화가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우림을 정의하는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건 규모와 밀도일 것입니다. 이 왕국의 거인은 바로 나무입니다. 다양한 나무들의 크고 넓은 잎사귀는 언제나 푸르고 그 잎들이 이 숲의 풍경

생명체와 이곳에 사는 생명체들의 일상을 구성하죠.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물은 이 유동적인 생태계를 형성하는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물이 정글의 생명을 돌아가게 하는 단 하나의 물질이자 실체라 할 수 있죠. 비는 쉴 새 없이 내립니다. 보슬비라도 내리지 않는 날은 1년에 며칠이 되지 않고 사나운 폭우도 이곳에선 일상이죠.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비 때문에 삶의 속도를 늦추는 법도 없죠. 안경 카이만도 번식기를 미룰 생각이 없는지 물속에서 턱을 움직여 특유의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고 경쟁자에게 경고합니다. 카이만이 영역을 주장하느라 바쁜 동안은 새들도 경계를 늦춥니다.

근처에서 베어스로티드 타이거 헤론이 먹이를 찾고 있네요. 이 새는 중앙아메리카의 고유종으로 정글의 물길 주변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평소에는 작살 낚시를 즐기는데 그렇다고 함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뭇가지는 안전할 거라 여긴 개 한 마리가 녀석의 점심 식사가 됐습니다. 조금씩 비가 잦아들고 나뭇잎에 맺힌 물방울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열대우림의 하층부는 생각보다 듬성한 편입니다. 큰 나무에 가려져 숲 바닥까지는 햇빛이 잘 들지 않기 때문이죠.

이들은 아메리카 정글에서 가장 덩치 큰 동물 중 하나로 몸무게가 300kg까지 나갑니다. 녀석이 나뭇잎이나 떨어진 열매를 찾아 느긋하게 숲바닥을 살핍니다. 작지만 움직임이 자유롭고 예민한 주둥이 덕분에 다양한 식물을 골라먹을 수 있는데 부드러운 잎을 가장 좋아해서 식생활의 65% 이상이 연한 나뭇잎으로 구성되죠. 테이퍼는 물에서 가까운 서식지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정글에서는 걱정할 게 없죠. 북부 작은 개미알기도 강 근처를 좋아합니다. 이들은 긴 주둥이와 불균형한 발톱을 가지고 있어서 어딘가 과장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개미핥기는 이름 그대로 개미 혹은 흰개미를 주식으로 삼는 동물입니다. 나무 속이나 정글 바닥을 뒤져 개미를 찾죠. 북부 작은 개미핥기는 앞발에 달린 네 개의 강력한 발톱 덕분에 단단한 나무 몸통과 흰개미 언덕을 부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 주둥이와 끈적한 타액으로 덮여있는 혀는 작은 곤충을 샅샅이 핥아먹기에 더없이 완벽한 신체 조건이죠. 하지만 식사 시간을 잘 조절할 줄 압니다. 이들은 하루에 9천 마리의 개미를 잡을 수 있지만 다음 채취를 위해 세심하게 그 양을 조절하는 거죠. 여러 곳의 흰개미 언덕과 개미 군집을 찾아다니며 가능한 한 작은 부분만 부수고 전체적인 구조는 최대한 손상하지 않은 채로 남겨둡니다.

개미 할퀴가 정글 바닥을 이렇게 알뜰히 이용하는 데 비해 바닥까지 도달하는 햇빛은 전체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글 하층부의 식물들은 빛 부족에 잘 적응했습니다. 그중 몇몇은 이구아나가 특히 좋아하는 식물들이죠. 녹색 이구아나는 몸 길이가 2m에 이르며 생김새도 무시무시합니다. 녀석들은 새벽엔 강 가까이에 있는 높은 나뭇가지에서 일광욕을 즐기며 기다리다가 기온이 30도씨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때서야 먹이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하죠. 암컷보다 몸집이 크고 위풍당당한 수컷은 턱에 달린 넓은 피부를 펄럭이며 영역을 표시하고 앞발을 들어 다른 경쟁자들을 위협합니다. 이 녀석은 배가 고팠는지 땅에 내려온 김에 잘 익은 야자 열매와 과일을 채집하기로 합니다.

생김새는 험상궂게 생겼지만 녹색 이구아나는 엄격한 채식주의자입니다. 이 거대한 파충류는 아메리카 우림에 잘 적응했습니다. 강에 뛰어들어 헤엄을 치기도 하고 재빨리 뛸 수도 있으며 날카로운 발톱을 이용해 나무에 올라갈 수도 있죠. 이제 나무 위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녹색 이구아나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죠. 정글의 엄청난 생물 다양성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나무 꼭대기입니다. 이 숲 지붕은 높이가 50m에 육박하며 연속적으로 이어져 거대한 덮개를 이룹니다.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지구 식물의 약 40%가 열대 우림에 서식한다고 합니다. 검은 손 거미 원숭이는 두 말할 것 없이 이 공중 정원의 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몸은 나무 위에서의 삶에 놀라운 방식으로 적응했죠.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무거운 원숭이 종 가운데 하나로 체중이 9kg쯤 되지만 움직임은 아주 민첩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나무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손 때문입니다. 엄지손가락이 퇴화해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나머지 손가락이 길고 강한 데다가 고리 형태로 구부러져 있으니까요. 이런 손 모양 덕분에 안정적으로 나뭇가지에 매달려 재빨리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숲 지붕에서의 삶에 적응한 흔적은 꼬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꼬리는 또 하나의 팔다리입니다. 강한 팔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서 공중에 매달린 채로 손발을 쓸 수 있죠.

검은 손 거미 원숭이보다 더 수월하게 정글 꼭대기까지 오르는 생물이 있습니다. 숲 지붕을 뚫고 솟아올라 가장 꼭대기인 돌출층까지 자라는 나무들이죠. 이런 나무는 몬테주마 오로펜돌라가 특히 좋아하는 곳입니다. 몬테주마 오로펜돌라는 중앙아메리카 우림에서만 삽니다. 마치 노래하듯 독특한 소리를 내는 이 알록달록한 새는 외떨어진 나무의 가장 높은 가지에 군집을 형성합니다. 이보다 훌륭한 보안 방법이 또 있을까요? 숲 지붕 아래의 북적대는 정글과는 동떨어져 있지만 이들의 일상도 비슷합니다. 둥지를 짓거나 수컷의 보호 아래 새끼들에게 먹이를 먹이는 거죠. 수컷들은 포식자가 나타났는지 하늘을 감시하고 귀찮은 기생생물을 멀리 내쫓습니다. 그러다 이따금 기분이 내키면 나뭇가지나 둥지에 거꾸로 매달려 날개를 펼치고 눈에 띄는 밝은 노란색의 꼬리를 뽐내며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깜짝 공연을 마치고 나면 근처에 있는 나무로 날아가 다양한 열매와 꿀 또는 곤충을 잡아먹으며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먹이에는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장차 배우자가 될 암컷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선물이 되기도 하거든요.

검은손 거미 원숭이는 주로 과육을 먹고 삽니다. 싱싱하고 잘 익은 과일을 찾으려면 넓은 구역을 돌며 여러 나무들을 두루 살펴야 하죠. 보통은 과일을 찾아 하루에 2km 정도를 이동합니다. 과일을 주요 식단으로 삼는다는 건 나무의 종류와 위치를 기억하고 구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부 과학자에 따르면 이런 기억력과 학습 능력으로 볼 때 거미 원숭이는 비인간 영장류 가운데 세 번째로 지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오랑우탄과 침팬지 다음이죠. 열대우림에선 지속적인 위협이자 동시에 축복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열대폭풍입니다. 우림의 터를 잡은 주민들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도 온화하지만 길게 내리는 비도 익숙합니다. 어쨌든 삶은 계속되죠. 다양한 종류의 거미들은 빗방울에 연연하지 않고 섬세하게 거미줄을 칩니다.

폭우에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불행을 이용하는 이들은 어디에나 있는 법이죠. 이 개미들처럼요. 한 차례 쏟아진 비는 강과 개울, 물길로 이어져 흐르고 때로는 폭우의 강도와 시기에 따라 정글에 물이 불어나 숲의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기기도 합니다. 물줄기와 정글이 뒤섞이는 거죠. 짖는 원숭이 같은 몇몇 동물들은 수많은 식물종의 확산과 번식에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에 떨어진 과일은 하류로 떠내려가 씨앗을 퍼뜨립니다. 가는 도중 배고픈 누군가를 만나지 않는다면요.

수반에선 땅 위에 과일이 떨어지고 이 달콤한 열매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벌들의 차지가 되곤 합니다. 감히 누구도 이들의 식사를 방해하지 못하죠. 이 신열대 우림으로 인해 형성된 강 유역은 지구상에서 물의 배수량이 가장 많은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바실리스크 도마뱀은 중앙아메리카 열대의 강기슭에 사는 파충류입니다. 민첩하고 예민한 이들은 뛰어난 위장술로 포식자의 눈을 피하죠. 물과 가까운 곳에 사는 이들의 영역은 개잡이라 군이 주로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날렵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개잡이라 군의 식사가 되고 말았겠죠. 젖은 땅과 늪이 많은 지형을 찾아다니는 개잡이라쿤은 신열대 우림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들은 물을 좋아하지만 나무 타는 실력 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때론 나무 열매나 곤충을 먹기도 하죠.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개와 새우입니다.

녀석들은 손재주도 비상합니다. 일단 집게발을 부러뜨려서 사냥감을 무장 해제시키고 다루기 쉽게 만든 후 개를 여러 번 물에 씻습니다. 먹이를 물에 씻는 습관은 라쿤의 촉각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먹이를 손으로 만지고 느끼면서 위험한 가시나 뼈, 다른 불쾌한 요소는 없는지 먹기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거죠. 곤충들에게 열대우림의 환경은 그야말로 낙원입니다. 사실상 곤충은 정글 왕국의 진정한 주인이라 할 수 있죠. 중앙아메리카 정글 만 제곱미터당 6천 종이 넘는 곤충이 살고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어둠이 내리면 개구리들의 시간입니다. 비와 열기의 조합은 습도를 매우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높은 습도가 지속되는 환경 덕분에 개구리들은 이 정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심지어 물 밖에서 알을 낳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연못 가까이 자라는 식물의 잎사귀에는 이렇게 개구리 알이 매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래시계 청개구리는 기후 조건에 따라 육지와 수중 모두에서 알을 낳는다고 알려진 세계에서 유일한 척추동물입니다.

어디에 알을 낳든 포식자에게 먹히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같겠죠. 하지만 도처의 위험이 도사립니다. 양수리의 알을 찾는 데 선수인 온갖 종류의 뱀들이 먹잇감을 찾아 사방을 돌아다니기 때문이죠.

갓 낳은 개구리 알을 발견한 뱀이 끈끈하고 영양가 높은 알덩어리를 힘겹게 입에 넣습니다. 녀석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탈출에 성공한 개체들이 있습니다. 이 알뭉치에서도 몇 마리의 올챙이가 태어날 겁니다.

동물은 뱀과 개구리 모두에게 중요하며 이들을 보여주는 생명의 순환 과정에서 아메리카 열대우림의 복잡함과 풍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열대우림의 50%는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남부부터 브라질 남부까지 수없이 많은 비밀을 품은 풍요로운 숲이 자라고 있죠. 이 숲의 면적은 지구 지표면의 6%가 채 안 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식물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 살 거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 열대우림이 생물들의 에덴인 것입니다.

0: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0: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0: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0: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야, 잘자 달어.
1: 응? 엄청 달짱. 맛있다.
2: 오늘 뉴스 좀 볼까?
3: 다음 소식입니다. 석류 중에 진해에게 물리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언제나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기자.
4: 네, 언제나 현장에 있는 언제나 기자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조상의 묘를 찾아가 돌보는 석류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도 진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해야, 어딨니?

0: 삼촌도 성묘할 때 지내봤어요.
1: 너희들 엄마 아빠 삼촌이 성묘 갔을 때 지내 만난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그 지내 얘기.
1: 그래.
0: 기억 안 나요.
2: 어떻게 둘 다 기억을 못하니?
1: 좋아, 이 삼촌이 다시 얘기해 줄게.
0: 우리 삼촌 제

0: 궁금해. 진행의 비밀. 엄마, 아빠, 삼촌이 아주 깊은 산속으로 성묘를 하러 가는 날이었어.
1: 아, 힘들어. 아유.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아유.
0: 열심히 풀을 정리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지. 그런데
2: 어? 여기도 잡초가 있네. 무슨 일이야?
3: 쉿!
2: 지지 묻었다고?
3: 지네가 있어요, 지네!
0: 아빠 어깨에 커다란 지네가 있었던 거야.

0: 화난 지네가 엄마를 물려는 순간
1: 지연이는 안 돼!
0: 아빠가 손을 내밀어 지네를 막았지.
1: 이 녀석이! 저기 괜찮아? 아파 아파!
2: 일단 병원부터 가요. 병원부터.
3: 병원 있어. 어떻게?
0: 병원으로 가면서 물웅덩이에 빠진 지네를 보니까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고.
1: 어떻게 어떻게?
4: 그런 일이 있었구나.
5: 근데 꿀빵 삼촌, 응? 왜 물웅덩이에 빠진 지네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었던 거냐고요? 왜?
2: 그러니까 그게 물을 마시고 있었나?
5: 에?
2: 갑자기 내가 목이 타네. 내가 물 좀 마셔야겠다.
4: 에이 삼촌, 이럴 땐 호기심 딱지가 있잖아요.
2: 아 맞다. 그래, 우리 호기심 딱지에게 물어보자.
4: 네,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지네 딱지. 지네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6: 누구세요?
7: 따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의 모든 동물을 연구하는 전문가 지지 박사예요. 허허 아니요.
8: 안녕하세요.
5: 박사님, 지네가 물웅덩이에 빠지니까 움직이는 걸 멈췄는데 왜 그런 거예요?

0: 그게 궁금했군요. 그럼 지네를 찾으러 동물로 간 나의 조수 네네를 한번 불러볼까요?
1: 박사님은 안 가세요?
0: 아유, 동굴 속은 지지예요, 지지. 흙무더 흙. 아, 지지.
1: 왜?
0: 농담이에요. 농담. 그러면 네네를 한번 불러볼게요. 여보세요? 네네!
2: 네네! 어, 박사님! 아, 아, 지네요? 아, 지금 찾고 있는데. 지네가 나타났습니다! 우와, 엄청 다리가 많습니다!
0: 그렇습니다. 지네의 몸은 보통 15마디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디마다 2개의 다리가 있으니까 총 30개의 다리가 있는 셈이죠. 물론 마디가 더 많고 다리가 더 많은 지네도 있지요. 여기서 잠깐! 지네의 마디는 홀수일까요? 짝수일까요?
3: 꿀빵! 짝수요!
1: 땡! 호빵! 홀수요!
0: 힝동댕! 정답! 보통 지네는 마디의 개수가 15개, 17개, 19개 이런 식으로 홀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다음 문제! 지네는 앞다리의 길이보다 뒷다리의 길이가 1번 짧다, 2번 같다, 3번 길다. 정답은?
3: 꿀빵! 2번 같다!
1: 땡! 호떡! 3번 길다!
0: 딩동댕! 정답! 지네는 앞다리보다 뒷다리가 길어서 아무리 다리가 많아도 서로 걸려 넘어지질 않죠. 그리고 하나 더! 땅을 디딜 때 한 점을 정해놓고 모든 다리가 그곳을 밟고 지나가게 한답니다. 정말 신기하죠?
4: 네, 완전 신기해요.
2: 박사님, 지지 박사님.
0: 어, 무슨 일인가요?
2: 박사님, 지네가 물에 빠진 다음에 움직이질 않습니다.
0: 지네의 마디 부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2: 뭔가 구멍이 있습니다!
0: 그래요. 대부분의 지네는 마디마다 숨구멍이 있어서 여길 통해 숨을 쉬죠. 그래서 물에 빠져 숨구멍이 막히면 기절을 하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지네가 물에 약한 것은 아닙니다. 물에서도 헤엄을 잘 치는 지네가 발견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물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지는 아직 연구 중입니다.
2: 박사님! 지지 박사님!
0: 이번엔 또 무슨 일이에요?
2: 박사님! 알을 낳고 있는 지네를 발견했습니다! 지네가 몸을 둥글게 말아 알을 낳고 있습니다.
0: 지네는 무섭게 생겼지만 새끼를 생각하는 마음은 아주 따뜻하답니다.

0: 새끼 지네는 어른 지네와 마디수도 같고 다리수도 같아요. 새끼 때 모습 그대로 커서 어른이 되는 거죠.
1: 그런데 왜 지네는 사람을 물어요? 아프게.
0: 지네는 특히 단백질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살을 물기도 하는 거죠.
2: 무섭다. 그럼 지네가 집에 들어오기도 해요?
0: 아이, 그럼요. 지네의 먹이가 되는 곤충이 집 안에 있으면 집으로 들어오기도 해요. 집을 돌아다니다가 바퀴벌레 같은 곤충을 잡아먹는 거죠.

0: 그리고 지혜의 독 이빨에는 먹이를 마비시키는 독샘이 있어요. 사람도 물리면 엄청 아프니까 조심, 또 조심해야 해요.
1: 네, 조심하겠습니다.
0: 그럼 난 내내 조수와 함께 더 연구를 하러 동굴로 가봐야겠어요. 안녕!
1: 안녕히 가세요.
2: 지네가 집에 들어오면 무섭겠다.
3: 걱정하지 마. 꿀빵 삼촌이 있잖아.
4: 뭐다? 그래, 얘들아. 나만 믿으라.
5: 뭐야? 지네야, 뭐야?
2: 제 손가락이거든요.
5: 어휴, 깜짝이야.
3: 아무래도 우린 우리가 지켜야겠다. 그래. 근데 삼촌, 지네에 물린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4: 아, 어떻게 됐냐면?
6: 아이, 다들 놀랐지?
4: 아유, 괜찮아져서 다행이에요.
2: 여보, 날 위해 지네를 막아주고, 여보는 최고야.
6: 아이, 무슨 소리야. 당신이 최고지.
2: 아니야, 여보가 최고야.
4: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았고, 엄마 아빠 사이는 더 좋아졌지.
3: 최고야.
2: 최고예요.
3: 우리 엄마 아빠는 사이가 참 좋아.
2: 맞아. 삼촌, 이제 지네 딱지 저 주면 안 될까요?
3: 저도요.
4: 좋아, 노래 잘하면 줄게.
3: 우와, 신나.
4: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해볼까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뭐해?
1: 내 맘대로 공주 이야기 읽고 있었어.
0: 우와, 내용이 너무 궁금해.
1: 그래? 그럼 누나가 지금 읽어줄게.
0: 우와, 누나 최고.

0: 몸에 들어오면 위험한 스타일라이트. 옛날 아주 먼 옛날 뭐든지 자기 맘대로 하는 내 맘대로 공주가 있었어.
1: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
2: 왼쪽이 더 잘 어울리십니다.
1: 오, 그래? 그럼 난 이거 할래. 아, 예뻐. 역시 난 잘 골라.
3: 공주님, 왕께서 찾으십니다.
1: 아바마마가?
0: 그러던 어느 날.
4: 아바마마! 부르셨사옵니까?
5: 어, 소개할 사람이 있어 불렀다. 나오시지요.
4: 빙글빙글.
0: 공주님,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공주님의 건강을 책임질 의사 빙글입니다. 왕이 공주의 건강을 위해 의사를 데려왔지.
5: 공주, 앞으로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듣거라.
4: 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0: 그날 이후 의사는 공주의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어.
2: 향수가 좋았습니다.
4: 잘했어. 많이 뿌려줘. 향기로 방을 가득 채울 거야.
2: 아, 네, 안 돼. 아.
4: 여기도,
2: 여기도.
0: 잠깐! 향수를 뿌린 후에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세요.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라고 하고.
4: 어, 하지만! 그럼 향기가 금방 날아갈 텐데.
0: 배고프다.
4: 밥 먹으러 갈까?
0: 잠깐! 플라스틱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이 씻어야 합니다.
4: 귀찮아!
0: 손을 씻으라고 하고.
3: 공주님. 식사하세요.
4: 아, 예뻐. 난 분홍색이 제일 좋아.
0: 잠깐! 포크와 칼, 그리고 그릇은 스테인리스나 도자기로 쓰세요. 플라스틱 식기 사용을 줄이라고 했지. 그러자 공주는 더 이상 참지

0: 호르몬 이상으로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1: 네?
0: 뇌에도 문제가 생긴 것 같고 키를 크게 하는 성장판에도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걸 발견한 거야.
2: 그랬구나. 근데 누나, 공주 몸이 왜 아픈 거야? 공주 몸이 왜 아픈 거냐고. 왜?
0: 그거야, 당연히.
2: 당연히.
0: 친환경 영수한테 물어봐야지.
2: 에이, 뭐야. 빨리 물어보자.
0: 좋아.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친환경 딱지. 친환경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3: 친환경 영사님, 안녕하세요.
4: 호빵이 호떡, 안녕. 이번에 무엇이 궁금한가요?
5: 내 맘대로 공주의 몸에 문제가 생겼대요.
2: 왜 몸이 아픈 거예요?
4: 그 이유는 바로 향수와 플라스틱에 숨어있는 포탈레이트가 공주의 몸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2: 포탈레이트요?
4: 포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의 모양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는 화학물질입니다. 그리고 향수의 향을 오래가도록 만들죠. 이렇게 쓸모있는 화학물질이지만 우리 몸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건강을 해칩니다.
5: 그런데 포탈레이트가 공주의 몸에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4: 그거 시간을 되돌려 알려드리죠. 돌려 시간 되돌리기! 자.
6: 공주님, 향수 가져왔습니다.
4: 일부 향수에는 포탈레이트를 넣어 향을 오래가게 만드는데.
6: 저기다!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4: 향수를 많이 뿌리고 환기를 잘 시키지 않으면 포탈레이트가 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포탈레이트가 들어간 플라스틱 장난감을 만진 후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거나 포탈레이트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기로 음식을 먹으면 포탈레이트가 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5: 아, 그렇게 들어간 거구나.
2: 만약에 포탈레이트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4: 우리 몸에 다양한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의 생산을 방해하죠.
2: 예?
4: 이곳은 갑상샘 호르몬을 만드는 곳입니다. 갑상샘 호르몬은 뇌신경의 발달과 몸의 에너지 생성 등에 꼭 필요합니다.
7: 갑상샘 호르몬 생산 시작! 잘 만들어지는군.
4: 그런데 포탈레이트가 몸에 들어오면 일부는 갑상샘 호르몬 생산 공장으로 갔습니다.
8: 뭐가 막 만들어줘!
7: 아이, 여기 들어오면 안 돼!
2: 아이, 몰라. 아이, 몰라!
7: 아, 이러면 뇌님이 놀라실 텐데!
4: 갑상샘 호르몬의 생산을 막고.
7: 어? 갑상샘 호르몬이 부족하잖아! 더 만들려고 해야겠다.
4: 또 다른 포탈레이트는 뇌로 가서. 뇌의 갑상샘 호르몬 조절 기능도 방해합니다. 그러면
7: 뭔가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야.
4: 뇌에 나쁜 영향을 주고 심해지면
2: 어디야? 자기가
4: 집중을 잘 못해서 힘없이 움직이는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죠.
0: 포탈레이트가 몸에 들어오면 안 되겠어요.
4: 맞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키를 크게 하는 성장판도 일찍 다치게 만들죠.
2: 그럼 키가 더 이상 안 크는 거예요?
4: 그렇습니다. 포탈레이트는 우리 생활을

0: 편하게 만들어주는 화학물질이 몸에 많은 양이 들어오면 이렇게 우리 몸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1: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걸 줄일 수 있어요?
0: 먼저 향수나 방향제를 쓴 후에 창문을 활짝 열어주고 손에 묻은 투탈레이트가 입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3: 오늘도 친환경 용서 덕분에 궁금증이 풀렸다.
1: 맞아, 맞아. 근데 누나, 내 맘대로 공주는 어떻게 됐어?
3: 어떻게 됐는지 이어서 볼까? 공주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친환경 용사와 제자가 찾아왔어.
0: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 파워!

0: 좋아지는 것 같아요.
1: 아, 다행이다.
2: 다 되었습니다.
1: 고맙소. 정말 고맙소.
3: 이 은혜를 어떻게...
2: 괜찮습니다. 대신 다음부터는 몸속에 부탈레이트가 들어오지 못하게 조심해 주십시오.
3: 네, 조심할게요.
4: 건강의 되찾은 공주는 프탈레이트가 몸속에 많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조심했대.
5: 우와, 잘 됐다. 누나, 우리도 조심하자.
4: 그래, 손 씻는 것도 습관이 되면 쉬워.
5: 맞아, 맞아. 아, 누나, 그럼 나 이제 친환경 딱지 주면 안 될까요?
4: 누나랑 노래 잘하면 줄게.
5: 우와, 신나, 신나!
4: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5: 오, 예!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이 교실의 모둠 활동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1: 자, 아빠, 엄마 손 들어봐. 첫째나 둘째 가져가세요. 가족 활동을 통해서
0: 모둠 대신 이제는 가족이다.
2: 이제 이양을 하면 X는 왼쪽에, 그냥 하면 성성은 오른쪽에.
0: 내 자식의

0: 수학 실력만큼은 아빠가 확실히 책임져주마.
1: 그냥 내 친구 누구로 있다가 이게 가족으로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0: 새 가족이 생기는 특별한 수학 시간.
2: 애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으면 같이 풀어주고.
3: 숙제가 뭐가 있다고 이제 알람처럼 알려주는.
4: 제가 아빠를 보고 열심히 해서.
5: 좀 힘들어도 한 번만 풀자 반항도 안 하고.
0: 잘 만난 화목한 한 가족이 때로는 열 선생님보다 낫다는데.
1: 자, 오늘 가족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 있었던 가족들 혹시.
0: 가족 활동을 통해 나고자 없는 수학 시간을 만들어가고 싶은 선생님. 수학 수업을 이끌어가는 가족의 힘. 사랑과 미움이 교체하는 애증의 교실로 함께 가보시죠. 인천의 한 중학교. 아이들이 등교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인데요. 오자마자 선생님은 부지런히 아이들 맞을 준비부터 합니다.
1: 저거 안 가져갔네? 아, 우리 아이들 일찍 오면은 오는 대로 다 수학실에 와서 이거 가지고 놀거든요.
0: 사실 수학실은 아이들에게 놀이터나 다름없다는데요. 이렇게 놀다 보면 집중력도 높아지고 밤새 쉬었던 두뇌도 준비 운동을 하게 되니 아이들에게는 일석이조인 셈이죠.
1: 조회종 치면은 교실로 바로 가야 된다.
0: 그리고 매일 아침 꼭 해야만 하는 일.
1: 오늘 3교시 수학이지?
6: 네.
1: 너네 신문 만들기 다 끝났지?
6: 네.
1: 근데 한 가족 안 끝난 가족 있거든. 둘째가 지금, 영훈아, 둘째가 지금 신문 안 냈거든?
3: 네.
1: 그거 챙겨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자, 엄마 아빠는 영훈이 준비된 상태 잘 체크해가지고 챙겨오세요.
6: 네. 네.
0: 가족이라 불리는 아이들을 챙기고 나면 비로소 수업이 시작됩니다.
1: 자, 91쪽에 보면은
0: 지난 시간 등식과 이항이라는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 1차 방정식 푸는 방법을 배웠던 아이들. 오늘은 아이들이 그것을 제대로 익혔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라는데요.
1: 문제 6번 이후의 문제들을 보세요. 식이 있어요? 없어요?
6: 없어요.
1: 활용 문제는 식을 주지 않고 이야기를 줘요. 문제 상황을.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 상황이 뭘로 바뀌어야 돼?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빠들은 잘 들으세요. 오늘은 가족 활동을 학습지 도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아빠 엄마 손 들어봐. 아빠 엄마 손 들어봐. 자, 자식들한테 무조건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자, 이때 연습판 필요한 가족은 가져가세요. 첫째나 둘째 가져가세요. 연습판 필요한 사람.
0: 아빠, 엄마는 누구고 또 첫째, 둘째는 어디서 나타난 건지. 김정난 선생님의 수학 수업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모둠 활동에 있습니다.
1: 가족처럼 끈끈하게 책임감을 가지면서 가는 활동이죠. 실제 본인의 가족처럼. 모둠 활동이라는 틀로 이제 그동안 쭉 해왔을 때는 역할 분담이 되게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끄미는 계속 이끌어주는 역할, 그리고 뭐 도우미는 계속 도와주는 역할, 뭐 이랬는데 그 역할이 아닌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가족이라는 표현에서는 때로는 자식들이 부모를 도와줄 때도 있고 부모가 힘들 때 혼자 해결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일상의 가족의 모습을 수업에 가지고 와서 되게 유기적으로 또는 변화무쌍하게 그 역할을 나눠 갖는 거죠.
0: 모든 학생들은 아빠와 엄마, 자식의 역할이 있고 한 가족은 네 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가족이 되면 일단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아빠, 엄마가 된 친구들은 자식이 문제를 못 풀 때 부모로서 도와줘야죠.
7: 40, 40. 그러면 40.

0: 나눠봐. 그치, 11이지. 그러면 X는 11이란 소리잖아. 그치? 가장 작은 수는 11이야. 그 다음에 뭐야? 11 플러스 1이니까. 그치, 12지. 그 다음에.
1: 한편 자식이 된 친구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혼자서는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특별한 새 가족은 어떻게 탄생되는 것일까요?
2: 학기 초에 가족 구성을 할 때는 아이들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진단고사 본 그 성적을 가지고 제가 아빠를 선정을 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좋은 성적 5명을 아빠로 선정을 합니다. 수학을 일단은 잘 해야 수학 시간에 아빠는 아빠에 대한 권위를 이 남학생들이 인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남학교라 아빠를 이제 주요 역할로 두는 거예요. 제가 여학교를 갔으면 모계사회로 엄마 역할을 뒀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먼저 불러요. 여러분들이 아빠 역할을 해줄 수 있겠나요? 제가 가족을 어떻게 진행할 거다라는 걸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아빠들은 그 가족을 운영하기에 가장 적절한 배우자 엄마를 선택해서 옵니다. 배우자를 선택해서 오면요. 아빠랑 엄마가 먼저 자리를 잡고 앉고 뒤에 이제 번호표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운명의 가족 번호표예요. 그래서 자식들은 이 부모님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 1번 뽑아야 가는 거거든요. 10번 뽑은 애는 이제 남은 부모님을 선택해서 가야 돼서 절망에 쌓여 있죠. 또 부모는 다 엎드려 있어요. 절대 어떤 자식이 찾아올지 흘겨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가오는 자식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조심조심 번호 순서대로 엄마 아빠를 찾아가요. 그렇게 해서 운명적으로 가족이 구성이 돼요. 어떤 가족이 좋은 가족이 될지 어려운 가족이 될지는 가족 구성원의 몫이잖아요. 그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면 정말 최고의 가족으로 탄생할 수 있고 스타트는 너무나 수학 잘하는 애들, 뭐 멋진 애들로 구성된 듯하지만 이 가족이 최고의 가족이 되란 법은 없거든요.
1: 수학 시간의 대부분은 가족 중심의 협력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2: 합이 50인 네 자연수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야. 일단 이런 활용 문제는 미지수를 이용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미지수 사용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나?
3: 아니요, 있어요.
2: 있어요?
3: 네.
2: 자,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은 몇 가지 있어요? 무수히 많다 했죠. 사람 수만큼 많다 했죠. 시간 많은 사람은 걸어가고 급한 사람은?
3: 뛰어가고
2: KTX 타고, 그지?
3: 네.
2: 가족 활동을 통해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아빠 엄마 손 들어봐. 아빠 엄마 손 들어봐. 자, 자식들한테 무조건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걔네가 알고 있는 또 다른 풀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풀이를 공유해 주세요.
1: 김정란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특히 강조하는 건 나만의 풀이법입니다.
2: 교과서에서 이렇게 제시되는 예시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한번 그런 예제 풀이를 경험하고 나면 계속 그 풀이 방법에 매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은 자기만의 풀이 방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끌어내주고 싶어서 매번 이제 문제 풀 때마다 새로운 풀이를 하는 친구들을 많이 격려하는 편이에요.
1: 상황도 성격도 모두 다른 아이들. 아이들은 가족 활동을 통해 과연 나만의 풀이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0: 이게 더하면 50이잖아. 그러면 1, 2, 3, 4 그거 나오기가 좀 애매하다 생각했거든. 그래서 무조건 10의 자리 숫자가 1이 되어야 4개를 더하면 40이 되잖아. 난 나왔어.
4: 진짜 억지 그때니?
0: 뭐가 억지야?
1: 아빠의 무시에 감정이 상하지만 그래도 엄마는 아빠의 말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언뜻 평화로워 보이지만
5: 이거 말한 대로 나누면
4: 진짜?
5: 12.5니까 12.5에서 가장 작은 건 10인데 이게 평균값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10을 다 대입하면 돼. 맞지? 네가 아까 평균값 구했잖아. 아, 이건 미지수가 쓰는 거야.
1: 금세 냉랭해지는 분위기. 평소 엄마의 말투가 불만이었던 아빠는 홀로 반항 중입니다.
4: 수학 너는 뭐 알고 있어?
1: 말 안 듣는 자식도.

0: 다만 사죠.
1: 시험 왜 그래?
0: 일단 엄마가 나서서 달래보는데요.
2: 어떤 네 개가 연습돼 있어.
1: 이걸 풀어야 돼.
0: 나만의 프리법을 찾는 가족 활동이 온전히 부모의 몫이 되어버린 건 가족의 일에는 영 무관심한 자식들 때문입니다.
3: 자, 이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별로도 서로 풀이가 굉장히 다양하지, 그지?
4: 예.
3: 어. 자, 나는 내 풀이를 공개하겠다. 자, 테이.
5: 일단, 여기에서 11부터 19까지 썼는데, 10의 자리, 그걸 4개를 쓰면, 일단 10의 자리 숫자가 그 1이니까 40이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1의 자리에 1을 넣고, 그 다음에 1, 2, 3, 4를 다 더하면 10이 되니까, 이거 1이 4개, 10의 자리가 4개 있으면, 40 더하기 10은 50이니까 11, 12, 13, 14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3: 태희가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아이디어 썼는지 알겠지?
4: 네.
3: 어, 초로? 초로 한 거 잠깐 들어보세요. 어, 초로도 되게 재밌게 했는데 자, 지금 초로는 어떻게 한 거야? 자, 1부터 20까지 숫자를 쓴 다음에 찬찬히 4개씩 묶어가지고 어떻게 했어? 어, 하다 보면은 1, 2, 3, 4는 당연히 합이 10이니까 50이 되려면 멀지?
4: 네.
3: 어, 그래서 철호가 이렇게 찬찬히 앞에 두개 하더니 좀 건너뛰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썼어? 50이라고 썼죠, 그죠? 어, 아까 테이랑 비슷한 방법인데 조금 더 철호는 시간과 연필심을 썼죠. 또 다른 방법 한 사람. 이거 말고 난 좀 다른 방법. 야, 병국이 나와보세요.
6: 그냥 어, 50을 4로 나눈 다음에
3: 어, 50을 4로 나눠봤어요. 어.
6: 네, 12점호가 나와서 어. 그냥 12점호를 그냥 11로 대략 11로 한 다음에
3: 어.
6: 12한테
3: 어.
6: 자, 연속되는 자연수니까 11, 12, 13, 14 해봤는데 됐어요.
3: 병국이가 그 네 자연수의 평균값을 구한 거야. 4로 나눴더니 얼마가 나왔다? 12.5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12.5 주변에 있는 어떤 수라는 얘기지?
4: 네.
3: 그럼 12.5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있는 숫자를 썼더니 12와 13이지?
4: 네.
3: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수가 10이라고? 14지? 어, 그랬더니 합이 25, 25에서 얼마가 됐더라? 50이 됐더라. 연속한 네 자연수의 평균을 이용한 거예요. 얼마든지 미지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단시간 내에 많이 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방법으로 천천히 가보는 거. 교과서에 없는 풀인데 좀 전에 1부터 20까지 다 써서 4개씩 더하는 아이도 있었잖아요. 전 그것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무기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꾸 틀에 박힌 상황만 연습하다 보면 그걸 안 하게 돼요. 그 틀에 박힌 룰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 포기하게 되는 거. 저는 이제 그거를 막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만약에 급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뭘 써야 돼? 미지수를 또 사용해야 되겠지요.
4: 네.
3: 어, 네 개의 수 중에 어떤 것을 X로 둬도 상관이 없어. 한번 해결해보세요. 시간 더 필요하면 막내가 얘기하세요. 시간 부족하다고. 시작.
0: 비록 꾸려가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가족 활동이 가져온 교실의 변화는 확실합니다. 부쩍 낮아진 선생님에 대한 의존도가 그것인데요.
1: 이양을 하면 이양을 하면은 X는 왼쪽에 그냥 하면 상상은 오른쪽에 3X 9호가 여기로 넘어온 뺏겨 마이너스 X 올 45 3 빼기 1은 2X 45를 39 빼면 얼마?
7: 뭐라고?
1: 45를 39 빼면
0: 누구 한 사람만 잘해서는 의미가 없는 가족 활동. 그러다 보니 아빠는 꼼꼼한 풀이 과정은 기본이요.
8: 근데 이게 3배가 되어야 돼.
0: 자식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설명까지 가족을 위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도 아빠가 저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열심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3: 이제 가족 활동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이제 이 수학이 격차가 큰 과목이거든요. 편차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갭이 있어요. 그 아빠 역할을 할 때 그 꼼꼼하게 풀고 하는 게 자기 가족을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 풀이를 자세히 해줄

0: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도움을 정말 엄청 받는 거잖아요. 종이 쳐도 가르치고 교실에 가서도 가르치고.
1: 그러다 보니 수학 시간 외에도 가족을 챙기는 건 일상이 됐다는데요.
2: 6부터 4부까지 너희 뭐 했어? 이거 일단 급해가지고 놀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둘이.
0: 아빠가 또 나를 끌고 가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고마움, 미안함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빠가 도와주려고 한다라고 할 때랑 내 친구 현민이가 도와주려고 한다라고 할 때랑 달라요.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 활동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말 협업이죠. 같이 이제 나누는 거.
1: 매 수업 시간 가족들은 가족 활동지를 통해 열심히 협업한 결과에 따라 칭찬 도장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반별로 가장 열심히 활동한 한 가족을 선정해 최고의 가족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하는데요. 최고의 가족으로 선정됐던 아빠 현민이와 엄마 준모, 그리고 첫째 지연이와 둘째 승민이까지. 이들은 어떻게 최고의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3: 애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으면 같이 풀어주고, 시점을 하기 전에 문제 틀린 거 없는지 확인해주고, 애들이 가끔 실수하거나 좀 숙제하기 싫어할 때나 그럴 때도 조금 있었는데 좀 다독여주고 했어요.
1: 그렇다면 다른 가족들에게 현민이는 어떤 아빠였을까요?
4: 잘생겼어요.
5: 뭔가 만능이었어요. 이거를 다 이거를 숙제 있는 것도 다 기억하고 어느 정도 알아서 그 수준에 맞춰서 이해시켜주는 것 같아요.
6: 밖에선 스포츠는 못하지만 안에서는 최고다.
1: 사실 이 가족의 엄마는 공부보다는 운동이 더 중요한 친구였는데요.
6: 저는 공부를 못해요. 하지만 이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면 이제 알람처럼 알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5: 자상했어요. 화도 안 내고 그냥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가서 이거 하자.
3: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줘서 되게 편했고, 설명해줬을 때 잘 듣고 바로 습득해서 너무 좋았어요.
4: 엄마랑 저가 많이 싸웠는데 그럴 때 엄마가 저한테 먼저 사과하고 그래서 가족 분위기 망치지 않게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1: 평소 부끄러움이 많은 지연이도 가족 내에서는 든든한 첫째였다고 합니다.
4: 저는 잘한 점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아빠가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아빠를 보고 열심히 해서 최고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5: 엄마하고 저는 이렇게 아빠한테 계속 물어보는 게 그 첫째는 계속 이렇게 자기가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3: 지금 가족에서 첫째가 있는데 첫째가 약간 설명을 약간 안 들려가지고 조금 힘든데, 지금 지원이 같은 첫째 있으면은 한 번 더 최고의 가족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애교 만점 승민이는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막내였죠.
5: 저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하자는 대로 가고 반항도 안 하고, 좀 힘들어도 한 번만 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또 수학에 재미를 붙인 것 같아요.
3: 승민이가 이 가족에서 가장 많이 노력을 한 게 느껴졌고, 수업 종이 쳐서 수업이 끝나도 끝까지 저한테 모르는 거 물어보고.
4: 제가 숙제를 되게 하기 싫어했는데도 저를 계속 저한테 숙제를 강조하면서 숙제하라고 해서 때로는 첫째 같기도 했어요.
6: 우리 둘째는 이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엄마가 둘째를 알려줘야 되는데 둘째가 엄마를 많이 알려줘서 많이 편했어요.
0: 저 가족은 첫 번째는 아빠의 좀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어요. 보다시피 상당히 이제 부드럽고 알려주는 때나 이럴 때 거부반응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두 번, 세 번 똑같은 걸 묻는데도 짜증을 안 내고, 종치구도 항상 남아서 그 가족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 상태로 교실을 아빠가 안 보냈어요. 또 그 엄마의 역할한 친구가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인데, 그 첫째나 둘째가 엄마가 못 풀고 그걸 못 도와준다고 구박을 안 해요. 오히려 첫째, 둘째가 엄마를 많이 도와줬고, 그래서 친구들끼리 그런 이제 가족 역할을 잘 이해하고 갔던 것 같고.

0: 하지만 방심하면 언제든 가족의 위기는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1: 엑스를 풀리기 위해서는 이걸 서로 이양시켜줘야 되지. 같은 별에. 그래서 이미 얘는...
0: 아빠의 열정적인 설명에도 아까부터 둘째는 묵묵부닥 반응이 없는데요.
1: 그럼 그 다음 수는 뭘 것 같아요?
0: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둘째에게 질문을 던지는 아빠. 하지만 기껏 돌아온 건 모른다는 대답뿐 아빠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1: 가장 작은 수가 많이 야 잘하고 치죠.
0: 같은 질문만 벌써 몇 번째. 둘째 입에서 나오는 건 대답 대신 하품뿐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첫째는 아예 귀까지 막아버렸습니다.
2: 이미 다 끝났잖아. 얼마 안 되잖아.
0: 게다가 반항기 가득 말대꾸까지. 이쯤 되면 참고 있던 아빠와 엄마도 더 이상 가족을 끌고 갈 이유가 없겠죠.
2: 안 쓰고 푸는 거잖아.
0: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가족회의입니다. 그날 오후. 방과 후 수학실로 다시 모인 가족. 대체 이 가족의 불안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1: 힘들었던 게 있어 몇 가지는. 너가 내가 알려줬지. 알려줬는데 너는 그거를 약간 듣긴 들었는데 그거를 막 되게 열정적으로 듣지도 않았고 그걸 귀찮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고 안 알려주는데 그럼 넌 안 알려준다고 너는 뭐라 하니까 난 그게 좀 힘들었어.
3: 일단 너가 내가 숙제를 안 해오면 계속 화만 내고 그래서 짜증내서 다른 가족이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할 때 너는 그 가족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나한테 계속 짜증나는 거래서.
1: 솔직히 우리가 여기 이 교실에서만 너를 챙기는 게 아니잖아. 밖에서 맨날 진우가 숙제했어? 숙제했어? 오늘 쌓인 거 알았어? 이렇게 말을 했지. 근데 너는 그 쉬는 시간에 그 숙제를 안 하고 다른 친구랑 놀았잖아. 네가 할 거 안 하고.
0: 가족에 대한 성의가 없는 둘째를 책임져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늘 화가 나 있는 아빠와 조금 느리고 더딘 본인을 자꾸 재촉하고 다그치는 아빠가 서운한 둘째. 이 가족의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김정란 선생님은 가족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항상 권유합니다.
4: 민성이는 그거 영훈이한테 설명을 해주고 나서도 영훈이 못 알아들 때가 있잖아.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친절하게 한 번만 더 설명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
1: 알겠어. 너 이렇게 어떻게 그러셨는지.
4: 명훈아, 너는 민성이가 한 번 설명해줄 때 한 번만이라도 딱 귀 기울여가지고 한 번만 딱 들어주면 너도 이해하고 문제를 더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5: 뭐 3, 4월에 엄청 가족회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엄마 아빠들이 가족 회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자식이 문제다, 자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식들 입장에서는 가출하겠다, 옆집 엄마 아빠가 부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까지 중간에 가족을 해체한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 가족이 해체돼가지고 다른 가족하고 만나야 될 때는 전체 가족에 영향을 주잖아요. 가족 그 재구성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거, 참는 거죠. 이 참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배려해줘야 되는 게 뭔가. 그게 이제 말투라면 말투. 그리고 이제 얘한테 너무 높은 기대라면 기대를 좀 낮추는 거. 결국은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0: 김정란 선생님이 추천하는 수학 공부 팁은 바로 복습. 다른 사람의 경험을 전해 듣는 선행과 달리 온전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복습이 아이들에게는 더 효과적이라는데요.
6: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리겠어요. 지금 예제 2번하고 예제 3번. 지금 네 자연수의 합이 얼마일 때, 세 자연수의 합이 얼마일 때 숫자를 안 줬죠. 100, 뭐 150, 200 뭐든 좋습니다. 가족이 정하세요. 하나의 숫자를. 그런 다음에 풀이는 엄마하고 첫째는 반드시 미지수를 사용하세요. 아빠하고 둘째는 미지수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풀어오세요.
0: 복습 문제는 주로 교과서에 실린 난이도 중화수

0: 문제가 실려 있어요. 최고의 개인 도전자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황윤석 수학자의 이수신편, 그 중에서 스님 만두 문제 말고 다른 문제 찾아오시면 됩니다.
1: 개별 과제에 흥미를 보이는 철원은 사실 최고의 개인으로 선정됐던 실력자이기도 한데요. 개별 문제는 철원처럼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늘 도전하고 싶은 과제이기도 하죠.
2: 선생님이 개별 과제를 내주셔서 수학책에 있는 수학자들을 찾았는데 디카르트, 유클리드, 아즈카라, 피보나치, 디오판토스, 파비루스, 황윤석 총 7명을 찾았습니다.
3: 몰랐던 사실을 또 알게 되고 그 아는 사실에 대해 성취감과 흥미를 갖게 된 것 같아요.
0: 개별 과제는 이런 수학에 각별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또 과제 집중력이 좀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 4월에 진행한 것 중에는 이제 1m는 어떻게 정해진 단위일까요? 1m란 단위는 누가 정한 걸까요? 또 1g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또 1도씨는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이런 거를 계속 시리즈로, 그거는 혼자 그냥 성의껏 해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는 거고.
1: 가족 활동을 통해 함께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김정난 선생님. 가족을 이루고 지켜나가면서 아이들은 오늘도 서로 돕고 따르며 협동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0: 가족 활동의 목적은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성장하는 거죠. 가장 예민한 이 사춘기에 좀 더 관계에 유연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더불어 뭐 수학적 성과가 있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고, 저 스스로에게는 아이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지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제가 이걸 계속 끌고 가는 게 되는 거고요.
1: 험난한 수학의 길을 기꺼이 함께 걸어가줄 새 가족의 탄생.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최고는 아니지만 항상 최선을 다하며 가족 모두가 성장해 나가는 행복한 수학 시간. 그것이 바로 김정난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교실입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점심시간. 점심시간이다!
1: 지롱, 내가 먼저 지롱.
0: 군타,

0: 준이 또 준이 너
1: 안돼 이 소리는 슬픔의 울음소리
0: 슬픔의 울음소리? 그게 대체 뭐야?
1: 핀핀이 배고프대
0: 뭐야? 왜 밥이 없어?
2: 밥이 밥이 없다 핀
1: 비상 비상 마법 조리 도구들이 모두 쓰러져 버렸다
0: 마법 조리 도구가 쓰러졌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3: 어? 무슨 냄새? 맛있는 거야?
0: 아우 조리 정신 차려 빨리 마법 조리 도구들이 쓰러진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1: 됐고 얘들아 기숙사 매점에 신메뉴나 먹으러 가자 바로 토마토마토 치킨
0: 아니 누가 그런 괴상망측한 걸 먹겠다고 하겠냐
1: 토마토마토 치킨
0: 잠깐 모두들 멈춰 할 얘기가 있어 설마 너희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그 다음날도 계속 토마토마토마 그 이상한 치킨을 먹을 거야 와 배고프다고 너희 잊은 거야 그때 그곳 그 맛을 마법 조리 도구들이 요리했던 그 맛을 떠올려봐 매일 우리를 기다려주던 그 맛을 우릴 위해 매일 요리하던 마법 조리 도구들이 쓰러졌는데 너희 모르는

로블리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했어요. 요호호. 이 모습을 멜리나님께서 꼭 보셨어야 했는데. 멜리나님, 대체 어디 계신 건가요?

0: 위험한 물건들이 너무 많아. 자, 조심조심 안전하게 하나씩 시작해보자.
1: 잠깐! 나도! 같이 하기 장갑 좀!
0: 알파가 기름을 밟아버렸어! 알파를 잡아! 너무 더러워. 어? 어머, 이 더러운 곳에 꽃이? 베리공주라는 꽃이 피었네? 넌 너무 예뻐. 깜짝이야. 나가!
2: 조금 이따 나가서 여기 음식 우리가 모두 먹어버리자.
0: 먹어버리자, 펜.
3: 이제 좀 조용하네. 그럼 제대로 조사를 시작해볼까? 응? 뭔가 알아냈어?
4: 응! 마법 조리도구들 모두 상처는 없고 요리 재료들이 묻어있어. 점심을 만들다 모두 당한 것 같아.
5: 우리도 만졌는데 왜 우린 멀쩡하지?
3: 아, 그래! 장갑이 우릴 지켜준 거야!
6: 어?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뭔가가 마법 조리 도구와 요리 재료들에 묻어있다?
3: 응! 나한테 맡겨! 마법 스캐닝!
4: 마법 조리 도구와 요리 재료들에서 뭔가가 보여.
0: 혹시 벌레?
4: 아니, 귀신?
7: 귀신덕기니?
3: 귀신인 줄,
0: 벌레인 줄.
8: 아무리 놀랐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하다니요. 놀라야 하는 건 멜리나님이 계셨을 때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단 거죠. 식중독균이 조리실에 들어오는 일 말이에요. 아!
0: 깜짝이야.
3: 누구냐?

0: 소리 도구들이 음식 맛을 볼 줄이야. 들켜버렸으니 나의 특기로 처리해주겠다. 바로 숨어버리는 것이지.
1: 토니, 우리 마법의 힘이 필요해.
2: 너무 무서워. 귀신 같아.
1: 무서워하지 마. 내가 곁에 있잖아. 용기를 더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
3: 응. 준이, 토니, 마법의 히어로 준비 준비 준비 준.
1: 조심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을 거야.
0: 이거는 받아라. 세균 파워!
2: 로블리!
0: 하나 처리했고, 받아라!
1: 토니!
2: 세균맨보다 준이가 더 무서워.
0: 아까부터 피하기만 하고 그게 네 특기냐?
1: 아니거든. 이라고 말했지만 어쩌지? 일단 부딪혀보자. 주피 주피 주피 주 마법 이동.
0: 어디에 노리는 거냐?
1: 제대로 맞은 거거든?
0: 멋이라!
1: 받아라! 3단 점프 드롭킥!
0: 망했다! 라고 할 줄 알았냐?

0: 무늬를 놔줘!
1: 내 세균에 감염된 조리도구들 난 전혀 피해 없다고!
0: 뭐야! 응? 아하! 알았다! 빛이야! 창 밖에서 들어온 빛이 세균맨을 약하게 한 거야!
1: 빛이라고!
2: 토니, 세균맨을 물리칠 방법을 찾았구나!
0: 당연하지! 베리공주의 예쁜 꽃이 피었네 작전! 군탁, 핀핀, 이리 와! 베리공주의 예쁜 꽃이 피었네 작전! 시작!
3: 왜? 나 불렀어?
1: 아니야! 이번엔 진짜 망했다! 강이었지롱!
3: 안 돼! 세균맨이 사라지게 하고 있어!
1: 넌 분명 내 세균포를 맞았을 텐데!
4: 놀랐습니다. 저는 입이 없어서 세균이 몸에 안 들어와요.
1: 여러분, 지금입니다! 망했다!
0: 얘들아, 우리가 이겼어.
5: 이겼는데
6: 배가 고파.
0: 아, 어쩌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4: 먹을 게 없겠니요? 응? 여러분이 되찾아준 그 맛을 보여드릴 테니 그 전에 자,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뭐지요?

0: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달.
1: 나는 난 초벌. 좋은 향기 찾아가지. 어? 향긋한 냄새? 우와! 이쪽에서 향기가 나는데. 우와! 우와! 살려주세요!
0: 숲의 향기 정말 상쾌하다니까.
2: 도와주세요! 살려줘요!
1: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3: 어? 난초꽃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 어서 가보자.
1: 너무 힘들어.
4: 어리잖아. 조금만 기다려. 핑! 그린 파워 변신! 금을 발사! 구멍이 너무 좁아.
3: 우리도 도와주자.
1: 너무 고마워 얘들아. 자자, 하트하트 뿅뿅.
5: 하트하트 뿅뿅?
1: 그것보다 어쩌다 꽃 안에 갇힌 거야?
4: 당연히 꿀을 따고 있었겠지. 벌이잖아.
1: 아니, 우리 난초벌들은 꿀보다 더 위대한 걸 모으지. 바로 사랑의 향수야.
0: 사랑의 향수?
1: 응, 우리 수컷 난초벌들은 자연 속에서 여러 가지 향수를 모아 자신만의 향수를 만들거든. 그리고 그 향수를 이용해서 짝을 찾는 거야.
0: 아하, 그럼 너도 짝이 되고 싶은 친구가 있어?
1: 어? 아이, 참, 몰라. 나도 모르게 그만, 괜찮아.
4: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 봐.
1: 몰라, 난 세상을 사랑스러운 향기로 가득 채울 거야.
0: 우와, 그거 멋진데?
3: 우리도 도와줄게. 야.
1: 와. 완성이야. 향을 맡아볼까?
6: 향수제.
0: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찬 것 같아.
1: 이게 아니야. 1%가 부족해.
4: 정말? 난 100% 향기로운데.
1: 아니라고. 세상을 채울 사랑의 향기는 하나가 더 있어야 해. 이 냄새는 아니고. 어? 이 냄새는? 어? 저기야!
3: 어? 같이 가! 조심해! 높은 곳이라 바람이 강해!
7: 벌써 일주일이나 못 잤어! 오늘은 꼭 자야 해! 자야 한다! 자야 한다! 꼭 자야 해! 누구야? 뭐야?
1: 도착했어! 이제 마지막 향수를!
4: 어? 잠깐만! 저기!
0: 아, 도마뱀이잖아!
7: 내 잠을 깨우다니!

안돼! 지금이야! 모두 숨어!

0: 어디 갔지?
1: 안 보여. 돌아간 것 같다.
0: 여기 있었구만. 방해하다니 혼나주마.
2: 잠깐만, 잠을 방해했다고? 혹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향수로 진정시켜보자.
3: 향수로? 알았어, 해볼게.
4: 너무 위험해. 날개도 다쳤잖아. 정말 나 할 수 있어?
3: 물론 할 수 있지. 사랑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니까.
0: 이게 무슨 향이지? 향긋한데? 어쩐지 잘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향기 꿈나라에서 날 것 같은데.
1: 와, 성공이야. 난초보라 정말 대단해.
3: 응, 이제 향수를 완성하자.

0: 좋은 냄새. 이 향수 네가 만들었니?
1: 물론이지. 내가 도마뱀으로, 아니 난초꽃으로.
0: 멋지다. 같이 꿀 먹으러 가자.
1: 응, 좋아. 너희들 덕분에 사랑의 향수를 완성했어. 다친 날기도 치료해주고. 정말 고마워. 하트 뿅뿅이야.
2: 응, 친구가 생긴 걸 축하해. 하트 뿅뿅.
3: 자연은 정말 신비롭다니까. 꿀이 아니라 향수를 모으고 그걸로 짝꿍을 찾는 벌이 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4: 그것도 몰라. 사랑이지. 사랑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잖아.
5: 뭐라고?

0: 감정 표현하기.
1: 자, 도레미 친구들, 오늘은 감정 표현하기 놀이를 같이 해봐요. 자, 첫 번째로 행복. 우리 행복할 때는 레미
0: 손뼉쳐요.
1: 도도
2: 미소 지어요.
1: 솔

0: 라시
1: 따라요.
0: 파
2: 크게 웃어요.
0: 우리 행복할 때는 손뼉 쳐 미소 지어 점프 라라 크게 웃어. 우리 행복할 때는 함께 표현해봐요. 우리 행복할 때는 손뼉 쳐 미소 지어 점프 라라. 이번에는 놀람. 우리 도도가 먼저 시작해볼까? 우리 깜짝 놀랄 땐
1: 소리쳐요.
2: 눈 깜빡
3: 물러나요.
1: 운동방아 크게 딸꾹.
0: 우리 깜짝 놀랄 땐 소리쳐. 눈 깜빡 물러나. 엉덩방아 크게 딸꾹. 우리 깜짝 놀랄 땐 함께 표현해봐요. 우리 깜짝 놀랄 땐 소리쳐. 눈 깜빡 물러나. 엉덩방아 크게 딸꾹.
2: 제가 할래요.
3: 저도 해볼래요. 화남 내가 먼저 할게.
0: 우리 화가 날 때는
3: 발 굴러요.
2: 팔짱을 껴요.
1: 물 부풀려요. 물이 나요. 흐시무패요.
0: 우리 화가 날 때는 발 굴러 팔짱 물 부풀려 불러요. 흐시무. 우리 화가 날 때는 함께 표현해봐요. 우리 화가 날 때는 발 굴러 팔짱 볼 부풀려 불러요.

순간이동 공룡 카르노타우루스. 얼마만이더라? 자말라식 만두를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

0: 기억에는 너 떠나기 전날 우리 집에서 먹었어. 우리 아빠 네가 빨리 먹기 때문에 나가는 줄 아셨다니까. 집에 가서 맛있게 만들어줄게.
1: 너도 기대해. 한번 먹어보면 절대 못 잊을 맛이니까.
2: 이런. 차에 문제가 생겼나 본데. 견인차를 불러야겠어.
1: 우리가 슈트를 입고 차를 밀어보자.
2: 좋아. 차가 멈췄는데.
1: 이건 평상시에도 우리 실력이 엄청나다는 걸 보여줄 기회야.
0: 바로 그거야. 아무도 없어.
1: 다이너스타 신!
2: 루시오 채톤도 내 허락 없이 아무데서나 슈트를 착용해서는 안 돼.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무슨 문제로 오셨나요?
2: 네.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그냥 멈췄어요.
3: 아, 전기차군요. 전기차는 젊은 정비공이 더 잘 알죠. 바쁘니 여기 전기차 좀 봐줄래?
4: 박사님?
1: 데이비?
3: 서로 아는 사이니?
4: 루시오랑 치톤도예요. 루시오의 이모시고요.
3: 우리 딸 친구라면 내 친구나 마찬가지죠.
1: 딸이요?
5: 지난번 메카 다이노는 다이노스터를 파괴할 만큼 강하지 못했어. 하지만 너는 파괴 본능을 타고난 최강의 메카 다이노지.

0: 짜증나네. 대체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1: 한번 보고 올까요, 대장?
2: 저기 뭐야?
0: 저건 공룡이 또 나타났잖아. 기다려라, 도마뱀 녀석아.
3: 주말엔 아빠랑 지내는데 아빠가 정비소 일을 돕게 해주셔. 난 여기가 좋아. 그치만 내가 기름 묻은 엔진을 고치고 오일을 교환하는 걸 엄마가 아시면.
1: 엄마가 깔끔하시구나.
3: 좋게 말하면 그렇지. 엄만 내가 발레리나가 되길 바라셔. 근데 정비소에서 일하는 발레리나는 흔치 않잖아.
1: 네가 발레를 한다고?
4: 비밀은 지켜줄게.
0: 저기
3: 준 파이터! 무슨 일이지?
0: 예술 여사!
1: 또 그 밀렵꾼들이야?
5: 공룡이 잡혀가게 될 순 없어. 어서 구해야 해. 다이노스터 출동!
6: 다이노스터 출동!
5: 어우, 잠깐! 오즈, 제이민, 지금 오메가 기지로 출동해.
1: 오메가 기지야? 비밀 기지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5: 그건 1급 비밀이지.
1: 멋지다! 말도 안 돼!
3: 다들 준비됐어?
1: 어서 가자!
7: 이게 무슨... 내 가게가... 대체 어떻게 된 거죠? 무슨 일이냐고요?
5: 아주 긴 얘기가 될 것 같네요.

0: 저 공룡 사냥꾼들을 안다고?
1: 그래, 자말라에서 치툰두랑 몇 번 상대한 적이 있어.
2: 거의 다 잡았다. 계속 달려! 이제 새 장난감을 시험해 볼까? 내 실력 녹슬지 않았지?
1: 공룡을 돌려줘, 빛! 어떡하죠?
2: 어서 차 돌려!
0: 네 친구들과 대화 좀 해볼게. 치툰두, 준비됐지?
1: 물론이지! 아주 분주를 내주라고!
2: 너희들이야! 지금 우리 바쁜거 안보여!
0: 자세워! 경고는 딱 한 번뿐이야!
2: 아, 그러셔! 내 대답은! 이거야! 만나서 반가웠다!
1: 내가 맡을게! 슬로 슬래시!
0: 치툰두!
1: 스미라 클로우! 발사! 대체 이게 뭐야? 이것도 아!
2: 방금 뭐야?
1: 봤지, 얘들아? 첫 시도에 바로 성공하는 거! 잘했어, 얘들아!

0: 카다이거로 변했잖아. 저건 공룡 괴물이다. 도망쳐.
1: 앵킬름상 다이너머리로
0: 쉿. 또 뭐야. 괜찮아?
2: 이제 우리만 믿어.
0: 윈드 캐런 발사.
1: 잘했어 얘들아. 랩터 볼트윙과 세고트론으로 합체하자.
3: 좋았어.
1: 2단 합체 시작.
2: 기다리던 바야.
3: 세고트론 합체 시작.
0: 볼트윙! 전투 준비 완료!
4: 슬러 파이크! 다이너몬드로 변신!
0: 랩터 볼트 에로 발사!
4: 슬러 파이크 액션!
0: 스태그 해머! 스매시! 뭐야? 어디로 갔지?
4: 랩터 볼트 에로 발사!
0: 뭐야, 사라졌잖아!
2: 촛불에서 순간이동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 뿔을 파괴해야 해!
4: 이건 나한테 맡겨! 시밀러 플레이! 발사!

0: 이제 괜찮아.
1: 다들 잘했어. 공룡은 무사해.
0: 어때, 루시오? 예전에 먹었던 저걸라 만두만큼 맛있지?
2: 당연하지. 이거 하나 먹기 위해서면 입문은 열 번도 나갈 수 있다고. 그 전에 이거 한 접시만 더 먹고.
3: 유치원에 간 스테고사우루스.
4: 점심시간 땐 네가 실수로 준 거야. 이번엔 다를 테니 각오하라고.
2: 미안한데 우리가 3점 앞서고 있거든. 더 이상은 아닐걸.
5: 잠깐만 얘들아. 여보세요? 내 엄마. 근데 저 지금... 알았어요. 네, 바로 갈게요. 그럴게요. 끊어요.
6: 무슨 일이야, 오지?
5: 부모님께서 바쁘셔서 내가 여동생을 데리러 유치원에 가야 해. 미안, 얘들아. 축구는 더 못하겠다. 그럼 갈게. 연승 기록은 다음에 도전해야겠어.
0: 안녕.
6: 잘 지내보자.
7: 내 귀여운 메카 다이노들 모두 나날이 더 강해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네가 제일 강력할 거다. 다들 널 좋아할 거야. 아이들은 누구나 다 공룡을 좋아하니까.
8: 공놀이 엄청 재밌겠는걸? 오늘은 부모님 대신 오즈 오빠가 데리러 올 거야.
9: 알겠어요. 교실에서 놀면서 오빠 기다릴게요.
10: 기다려.
8: 오,
10: 같이 가.

0: 하루 종일 축구샵에서 이기는 순간만 고대하고 있었는데 어? 저게 어떻게 된 거지?
1: 전 세상에서 제일 귀엽고 예쁜 아기 공룡이야.
0: 뭐야? 진정해. 그냥 애들이 공룡이랑 놀고 있는 거야. 솔직히 저거보다 더 이상한 것도 많이 봤잖아.
1: 오빠, 와서 팩이랑 인사해.
0: 안녕, 도티. 팩이라고?
1: 응, 내가 지어준 이름이야. 팩이랑 노는 건 너무너무 재밌어. 집에 데려가고 싶은데 괜찮지? 제발.
0: 그러니까 이 공룡을 집으로 데려가자고? 아무리 귀여워 보여도 저건 백스헌터가 보낸 공룡이야. 빨리 보고 해야겠어. 다이어트 박사님께 전화해.
2: 우즈, 바로 보고해줘서 고맙다. 멤버들에게 알리마. 그동안 넌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지키렴.
0: 박사님도 직접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 아니, 지금은 귀여운 공룡처럼 보여도 언제 변신할지 몰라. 절대로 방심해선 안 돼.
0: 알았어요, 박사님. 저도 놀랐어요. 꼭 진짜 같죠? 삼촌이 특수효과 가게에서 빌려주셨어요.
3: 로봇이었구나. 그래도 조심하렴.
0: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선생님. 여긴 제가 잘 보고 있을게요.
1: 오빠, 대기한테 축구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 오빠도 같이 놀자. 그래.
4: 이 공룡 탐지기 기대했던 건 이상인데.
5: 제대로 찾아온 거 맞아요, 대장.
4: 탐지기에 따르면 바로 저 앞.

걱정 마 얘들아, 내가 폐기를 구해올게.

0: 또 그 방해꾼이잖아. 안 돼. 이번에도 공룡을 빼앗길 순 없지.
1: 당장 저 녀석을 쫓아.
0: 안심해 얘들아. 대기는 무사해. 넌 이제 끝났어.
2: 대기를 내버려둬. 얘들아, 우리가 대기를 구하자.
0: 걱정 마. 곧 친구들한테 데려다 줄게. 아, 뭐야, 그만해. 고마워 얘들아. 다들 엄청난 히어로들인 걸.
2: 죄송해요.
1: 어서 타. 이제 공룡은 내 거야.
0: 내가 꼭 구해올게.
2: 조심하세요.
0: 덩굴 캡슐 발사.

0: 도움이 필요해. 빨리! 공룡이 메카다이노로 변했어! 야!
1: 저 앞에 오지랑 메카다이노가 있어.
2: 벌써부터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0: 와, 왔구나 얘들아. 와! 축제에 온 걸 환영해. 저 친구 팩이야.
2: 네 친구 엄청 거대한데.
1: 그럼 우리도 거대해져야겠지?

0: 준비 중인 것 같은데?
1: 저기 온다!
0: 이거 완전 최악인데? 와, 피해! 앞에 조심! 메타트롯 부스터 작동! 두 번은 안 돼!
2: 루시오! 아주 좋은 기술이었어!
3: 근데 통하진 않았네.

0: 어떻게 물리치지? 잠깐! 방법 있어! 아까 못 끝낸 축구 경기 지금 끝내자! 바로 여기서!
1: 지금이 축구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2: 좋은 생각이야! 안틀로 에너지! 충전!
3: 메타 안틀로! 이펀치!
0: 어디 한번 즐겨볼까? 요쇼의 아주 강력한 저택! 귀여운 꼬마야, 안녕! 걱정 마, 이젠 안전하니까. 자!
4: 이제 팩이랑 헤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죠.
0: 미안하지만 맞아. 여기 있으면 위험하거든.
4: 네, 알았어요. 많이 보고 싶을 거야, 팩이. 넌 누구보다 소중한 친구야.
0: 걱정하지 마, 도티. 팩이는 늘 강한 친구들과 함께 할 거니까. 보이지? 우리가 팩이를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4: 알았어요. 근데 아까 그 나쁜 사람들이 또 패기를 괴롭힌다면 우리도 함께 도와줄게요.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0: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거냐, 내 속도가?
1: 엄청 느리거든.
2: 어허, 거기. 네? 우리 기구 타면서 장난치지 마세요.
0: 네, 아니, 죄송합니다.
3: 어? 이연?
4: 어? 어? 어? 유리야!
3: 어? 유리?
4: 유리야!
3: 다 같이 놀러 왔구나. 진작 알았으면 나도 같이 다닐걸. 약속했던 친구가 아파서 나 혼자 왔거든.
1: 친구요? 아, 남자친구.
0: 뭐? 조그맣게 놀았다고.
3: 아쉽게도 남자친구는 없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주 멋진 한 사람이 있긴 하지. 그건 바로... 아이 참, 꼭 알고 싶니?
1: 아니요, 관심 없는데.
3: 그건 바로 파이어 로보의 피닉스님이야.
4: 피닉스? 역시!
3: 언제나 위기에서 날 구해주셨던 피닉스 왕자님의 모습.
5: 괜찮으세요?
3: 낮이고 밤이고 눈만 감으면 언제나 그 모습이 떠올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피닉스님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되어야 해!
4: 유리야, 정말 감동했어. 네 마음 받아줄게.
6: 네가 왜 감동을 해?
7: 그래, 받아주긴 뭘 받아줘.
4: 어? 아니, 그게... 롤러코스터가 매달려 있잖아. 저기 좀 봐. 바퀴가 얼어 있어.
7: 아이스 걸치신가?
3: 심상치 않아. 어서 가자. 응. 아, 얘들아, 어디 가?
8: 빨리 팀장님.
4: 롤러코스터 바퀴가 얼어서 거꾸로 멈췄어요. 어서 출동해야 해요.
9: 알았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10: 최후의 훈련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허큘리스 액션!
1: 이카루스 액션!
0: 피닉스 액션! 자!
2: 무슨 상황이야?
3: 이안, 태우! 여긴 너희들이 맡아줘! 우린 대관람차로 가봐야겠어!
4: 알려주세요!
3: 저희가 곧 구해드릴 테니까 안심하세요!
2: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3: 아니, 그냥 하나씩 얼음을 깨는 수밖에! 제이, 네가 대관람차를 돌리면 내가 얼음을 하나씩 쪼개서 사람들을 탈출시킬게!
2: 알았어.
3: 그럼 이야! 어서 나오세요.
4: 고마워요.
2: 자, 다음 간다.
3: 응? 자. 어떡해.
5: 피닉스, 아이를 받을 준비해.
2: 알았어. 내려갈 거니까 꽉 잡아. 자, 이제 안전해.
3: 고마워요, 피닉스. 역시 피닉스님이야.
2: 좋았어. 모두 구조해주겠어. 자자자. 당근 준비해주세요.
5: 자자, 조심조심.
3: 피닉스님.
5: 고마야, 네가 마지막이야.
2: 훌륭하게 버텨줬어.
6: 고마워요, 피닉스. 이카루스도요.
5: 천만에.
2: 자, 그럼 이제 내려가.
7: 어?
5: 아이스걸?
7: 일단 귀찮은 날파리부터.

0: 보자고.
1: 어쩌지? 그만둘 것 같아. 서로 다 떨어지겠어.
0: 이제 나오세요.
2: 살았다, 살았어.
0: 저쪽은 아직인가? 제이, 타이탄을 높이면 아이를 받아내기 충분할 거야. 여기 마무리는 나한테 맡기고 어서 이동해.
1: 알았어. 하지만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2: 무서워.
3: 반장아! 반장아!
0: 어쩌지? 그래, 위험하긴 해도 이 방법뿐이야.
3: 우리 아들, 조금만 참아.
0: 반장아, 걱정 마. 누나가 받아줄게.
1: 유리야, 위험해. 안돼! 이런, 늦었어.
3: 반장아!
4: 아빠! 다행이다.
2: 아빠!
3: 왜 그래? 어디 다쳤니?
0: 잠깐만요. 제가 잠시 살펴볼게요.
5: 큰일 나는 줄 알았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둘 다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좀 무모한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참 대단하죠?
6: 저런 구조 방식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자신을 희생해 아이를 구해낼 생각을 하다니.
3: 이제 괜찮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1: 유리야!
0: 너희들 어디 갔다 와?
1: 어? 아,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말이야. 그치? 그치?
3: 요즘 변비가 유행이라.
2: 아, 그렇구나. 고생했네.
1: 저기, 잠깐 좀 모여봐. 방금 마리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말이야.
0: 마리 팀장님? 그런데 왜 속삭이는 거야?
1: 그게 정 박사님이 유리 누님한테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본부로 데려오라셔.
3: 유리를? 왜?
2: 그러게. 어? 누가 나를 보자는 걸까?
1: 아, 정 박사님이.
2: 정 박사님이 누군데?
1: 뭐야, 파이어로브에.
2: 파이어로브에?

0: 오늘의 안전 교육.
1: 오늘은 파이어 로봇가 놀이공원에서 일어난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러면 놀이공원 안전수칙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옷차림부터 신경을 써야 해요. 끈이나 긴 장신구는 놀이기구에 걸릴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해야 하죠.
3: 또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에는 일어서거나 머리 그리고 손과 발 등을 놀이기구 밖으로 내밀면 안 돼요. 이건 회전목마라도 마찬가지야, 이안.
0: 미안. 이제

0: 안 그럴게.
1: 그리고 놀이기구를 타거나 내릴 때 차례를 어기거나 마구 뛰어다니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2: 그래, 모두들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더 즐겁게 놀 수 있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3: 안전!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음악을 작곡하고, 코딩을 하고, 번역을 하고, 질병을 진단하죠. 우리가 상상하는 거의 모든 일을 AI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쓰느냐죠. 제가 지금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배우는 AI의 진행을 맡게 된 허성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강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AI와 함께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볼 건데요. AI는요, 조금만 잘 다루는 방법을 알아두면 거의 모든 곳에 말도 안 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 배우는 것만으로도 내가 뭘 하던지 간에 10배, 100배, 1000배의 효율을 낼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일단 가장 먼저 AI가 뭔지부터 조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AI는 영어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단어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직역하면 인공적인 지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I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지능을 어느 정도 흉내낸, 인간이 그것을 대체하기에 만들어낸 지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그때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AI 때문에 들썩들썩 했던 때가 있어요. 바로 이세돌 사범님이 구글이 만든 알파고와 대결을 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바둑에서 1인자였던 이세돌 사범님이 인간이 만든 AI한테 패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인공지능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관심이 커졌었거든요. 그럼 AI가 그 이전에는 없었나요? AI라는 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주 옛날부터 있었는데 다만 학습 방식이 조금 바뀐 거예요. 옛날

최근에는 우리가 이 AI라고 하는 지능, 우리 인간을 본따서 만든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학습시켰냐면 하나하나 다 알려줬어요. AI한테 고양이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고양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고양이는 털이 복슬복슬하고 삼각형의 귀가 있고 동그란 눈에 수염이 있어. 우리가 이걸 고양이라고 할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웨일시콕이라는 강아지가 있어. 강아지 봤더니 어? 얘도 귀가 삼각형이고 북슬북슬하고 눈이 동그랗고 수염이 있는데 얘 고양이야? 그래서 아, 이렇게 하나씩 특징을 설명해주는 방식으로는 AI를 학습시키는데 한계가 있겠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그 대신에 그냥 고양이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굳이 우리가 특징을 설명하지 않아도 고양이 사진을 많이 본 AI가 학습을 하더니 어? 알아서 고양이의 특징을 학습하고 구별을 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대학교 팀이 만들었던 방식을 우리가 딥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러닝은 학습하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 딥 러닝의 발견으로 인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AI가 갑자기 똑똑해지게 됐습니다. 그럼 AI라고 하는 것 떠올렸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떠오를 텐데 대표적인 걸 고르자면 뭐 많은 친구들이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것들을 떠올릴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LLM이라고 합니다. 처음 듣는 단어예요. 그치만 해석하면 아주 간단해. 이것도 영어 약자인데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해서 직역하면 대규모 언어 모델이에요. 중간에 있는 게 중요한데 언어. 아, 이 LLM이라고 하는 것은 AI의 한 종류인데 그 중에서 언어를 특출나게 잘하는 친구라는 거죠. 언어가 왜 중요할까? 인간은 살아가면서 소통하는데 언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일을 시키거나 내가 업무를 지시하거나 문제를 풀거나 할 때 다 언어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작업을 도와주려면 언어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것들이 다 언어를 잘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된 거고 챗GPT나 제미나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하는 건 우리가 말을 하고 말을 듣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말로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LLM이고 나는 이미지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어? 아니야, 나는 춤추는 영상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어? 거기서 더불어서 음악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하고 기능이 점점 추가가 되면서 원래는 언어만 했던 AI가 다양한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멀티모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 AI들은 다 멀티모달의 형태라고 이해를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챗GPT나 제미나이의 기본 작동 원리는요,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사과를 땡땡땡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먹었어라는 단어가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인간이 했던 수많은 말들을 가지고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해주는 게 AI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질문을 잘 하는 것이다. AI를 잘 쓰기 위해서는 다음에 올 단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예측할 수 있게 질문을 잘 해주는 거예요. 즉 AI에게 원하는 답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법을 영어로 프롬프팅이라고 해요. 프롬프팅.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뭐 질문을 한다. 나 AI한테 뭔가 쓰고 있어 할 때 나 프롬프트 쓰고 있어 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숙제에 대한 답을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거 풀어줘.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만 넣는 것보다 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내일까지 이거를 해결해서 가야 해. 근데 난 이 문제가 요런 포인트에서 해결이 잘 되지 않아. 내가 구체적으로 나에 대한 상황을 잘 설명할수록 AI가 뭐라고요? 뒤에 올 단어나 문장을 예측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줄 가능성이 커진다고요. 쉽게 말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말을 잘할수록 AI도 내가 원하는 답을 구체적으로 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거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역할극이에요 할 수도 있는데 AI한테 AI야 네가 지금 나와 같은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쓴다면 어떻게 해볼 것 같니? 역할극이 들어가는 순간 AI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역할극을 하는 걸 사실은 AI한테 페르소나를 부여한다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AI는 지금 뭐든지 될 수 있는 존재니까 나에게 필요한 캐릭터를 부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공부하는데 이 친구가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네가 지금부터 나의 과외 선생님이야 라는 페르소나를 부여할 수도 있고, 또는 내 역할을 대신해주길 바란다면 네가 지금부터 초등학교 5학년 나라고 생각하고 영어 발표를 도와줘, 이렇게 페르소나를 부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AI는요 가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AI도 다 알지는 못해. 세상에 뭐든지 다 아는 존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는 가끔 잊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환각, 영어로는 hallucin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AI의 답을 100% 믿지는 말자. 어디까지나 판단과 생각의 마무리는 우리 인간들,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하는 거니까요. AI의 생각은 그냥 참고만 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자, 두 번째, 절대 AI한테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학교 몇 반 몇 번 이름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은 함부로 AI에게 말했다가는 인터넷 세상에 퍼질 수도 있다. 나와 관련된 개인적인 것들은 좀 숨기고 진짜 질문만 잘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친구들이 AI를 써봐라고 하면은 그냥 AI한테 작업을 다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점점 똑똑해지고 다음번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더 잘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는 건데, 그걸 AI한테 다 맡겨버리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AI한테 뺏기는 거야. 어디까지나 정말 AI에게는 도움만 받고 결국 문제를 풀고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는 주체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AI 윤리입니다. AI는 아주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뒤에 우리에게 답을 내주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AI가 만든 결과물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저작권을 침해했을 수도 있음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을 해서도 안 되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학교 뭐 독후감, 과제, 뭐 101장 글짓기 대회 이런 데 제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꼭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AI는 쉽게 말하자면 인간의 지능을 본딴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적절하게 윤리를 지켜가면서 잘 쓰면 나 혼자 하던 일을 이 AI, 인공지능 친구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평소 나의 효율의 10배, 100배, 1000배를 낼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고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숙제가 있습니다. AI 만약 써본 적 없는 친구들이라면 어떤 툴이든 좋으니까 ChatGPT 제미나이 켜서 로그인하고 다양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좋아요. AI를 써보는 것만으로도 이 이후 강의를 듣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허승범이었어요.

0: 벌써 먹을 것 좀 줘봐.
1: 에? 없는데.
0: 뭐? 설마 식량 두고 온 거야?
1: 네가 챙기든가.
2: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에? 뭐지? 멍청하게 생겼군.
0: 뭔데 캡틴?
1: 멍청하다 멍청해.
3: 새로운 터전을 찾았다. 뭐? 예!
4: 왜 과자가 없지?
5: 꼬마, 메이가 오기 전에 정리해야 해. 왜 그러는 거야?
4: 과자가 사라졌어. 늘 여기에 뒀는데.
5: No problem. 내가 찾아줄게. 전혀 맡아본 적이 없는 냄새군. 범인의 흔적을 찾았다. 1.29cm, 2.2cm, 2.45cm. 사이즈가 제각각이군. 범인은 최소 3시야.

0: 자, 대원들 파티 시간이다. 쓰러 담도라.
1: 베이비 타타와 크나의 모험 2.
0: 자, 대원들 파티 시간이다. 쓰러 담도라. 저 놈들이 감히!

0: 좋았어!
1: 이런 애송이들! 감히 우리 방에 있겠다!

0: 내가 다 도둑 맞을 거야. 쿠마, 우리도 돌격하자.
1: 우리도 쫄아.
2: 세상에, 한밤중에 이게 다 뭐니? 너희 무슨 짓을 벌이는 거야?

0: 진짜 웃겨.
1: 어, 진짜 별로다.
2: 마음을 통역해 드립니다.
3: 어? 이게 뭐야? 헤드폰이잖아? 아직 새 거 같은데? 에? 아무나 가져가세요?
4: 진짜? 어, 예, 감사합니다.
5: 오, 헤드폰 샀냐? 멋있는데?
4: 내가 좀 멋있지.
5: 아니, 너 말고 헤드폰.
4: 어?
6: 감정 필터 온. 지금부터 친구의 속마음을 들려드립니다.
3: 아, 이게 뭐야?
5: 야, 왜 그래?
3: 뭐야, 조용하잖아.
5: 괜찮아?
3: 어, 아무것도 아니야.
5: 아, 쟤네 애가 맨날 시끄럽냐. 관심 받고 싶나?
3: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5: 어? 뭐가?
7: 며칠 뒤, 나는 헤드폰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바로 나에 대한 친구들의 속마음이 들린다는 것.

0: 쟤는 말을 너무 막 해.
1: 삐지긴 또 되게 잘 삐져.
2: 맨날 놀지. 나 말고 친구가 없음.
0: 좀 이기적이야.
3: 야야, 듣겠다. 욕 좀 그만하지.
1: 그만!
4: 호영이가 왜 저러지?
5: 쟤는 영빈이?
4: 괜찮나? 어디 아픈가?
5: 아니, 평소엔 말도 안 하더니 뭐야? 친구라면 좀 솔직해야 하는 거 아니야?
6: 가질 것 같아. 왜냐면 만약에 내가 싸운 친구랑 그 헤드폰을 쓰고 만났을 때 그 친구의 속마음이 들릴 수 있잖아.
7: 나는 반대야. 왜냐면 괜히 그걸 가졌다가 마음의 상처까지 입어서 괜히 정신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잖아.
8: 그렇지.
9: 상대방을 마음 상하게 하는 말들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잖아. 그 사람과 나 모두 마음이 상하니까 최대한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6: 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도 들어.
10: 나는 우리 학교에서 좀 많이 종종 있는 일이거든. 뭐냐면은 장난꾸러기 친구가 나한테 막 시비를 걸어. 그래가지고 난 그 장난꾸러기 친구한테도 좀 착하게 했었던 것 같아.
9: 이래서 초등학교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야.
7: 그래요. 나는 속마음 10% 정도야. 왜냐면 친구들한테 그렇게 진실을 꼭 다 드러내기 싫어서.
11: 난 속마음이 80% 될 것 같아. 왜냐하면은 내가 그 친구한테 불편한 점을 말하면 친구가 그 불편한 점을 고쳐서 나랑 더 친해질 수도 있고, 내가 살짝 슬픈 점을 얘기하면 그 친구가 위로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 친구가 상처받을 만한 얘기를 속으로 내보내고 싶진 않아.
6: 나는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친구는, 그리고 속으로 나쁜 생각을 하는 친구는 별로 못 친해질 것 같아. 안 친해지고 싶기도 하겠지만 못 친해질 것 같아.
12: 그런데 겉으로만 착하게 하면 그 친구가 영원히 내 친구가 돼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 예를 들면 마음속에 되게 엄청 화났어. 그래도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약간 착하게 대하는 친구가 많은 것 같다.
6: 근데 결국에 말할 때 보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말 있잖아. 나는 속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이 우리가 서로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중에 가장 높다고 생각해.
9: 이 질문은 마치 빵 위에 생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잼을 바르느냐, 아니면 잼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생크림을 바르느냐랑 같아. 결국에는 진정한 친구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잖아.
7: 일단 내 생각에는 그 친구가 평소에 하는 행동 또는 친구와 대화하는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말 없이 짐작을 할 수도 있어요.
9: 언젠가는 그 마음에 있던 게 너무 커져서 결국에는 밖으로 팡 드러날 것 같아.
12: 그럴 수도 있지.
9: 그래서 나는 모든 친구랑 골고루 잘 어울려 노는 게 좋다고 생각해. 밥을 골고루 먹는 것처럼.
7: 친구가 반찬이야? 내 생각에는 솔직은 정직 플러스 배려라고 생각해.
10: 그러니까 정직하고 배려가 들어가면 그게 어떨 땐 하얀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지.
9: 그치. 하지만 하얀 거짓말도 완벽한 솔직은 아니야.
11: 내가 생각하는 솔직한 거는 진실을 잘 털어놓는 것 같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걸 털어놓으면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12: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어.
9: 나는 친구 간에 어느 정도는 거짓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친구 사이에 너무 솔직하면 좀 당황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럴 때 거짓말을 조금만 사용하면, 예를 들면 국밥에 소금 뿌리는 것, 치는 것처럼 아주 조금만 거짓말을 섞어서 말하면 이제 조금이나마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 아주 나빴던 말이 단어 한 개만으로

0: 굉장히 좋은 문장이 될 수가 있어.
1: 내 생각에는 친구 간에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해.
2: 나도 친구가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해. 왜냐면 친구가 나한테 불편한 점이 있으면 내가 그 점을 고쳐가지고 우리끼리 더욱 사이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친구가 슬픈 점을 말하면 우리가 그 점을 위로해주면서 우리는 우정을 더욱 쌓아갈 수 있는 것 같아.
0: 아직은 아니야. 왜냐하면 많이 만나본 적도 없고

0: 생각하거든 나는.
1: 난 친구라고 생각해. 왜냐면 지금도 이렇게 만나서 토론을 하고 있고 언젠간 찐친이 될 수 있고 베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은 좀 많이 친하지 않더라고 쳐도 어느 정도 지금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2: 어? 잠깐만.
3: 누구실까?
4: 들려.
5: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엄청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요즘 살짝 사춘기가 온 것 같아서 이제 그 친구의 마음 풀고 친해질 수 있을까?
6: 처음에는 살짝 가까이 다가가서 일단 요즘 뭐 고민 있어?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국밥 간을 보는 것처럼 살짝씩 고민 상담을 그 친구도 해주면서 다시 조금씩 친해질 것 같아.
0: 나 같았으면 일단 도서관에 가서 사춘기에 대해서 찾아본 다음에
7: 사춘기에 대한 책으로
0: 찾아본 다음에 그런 친구들이랑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지에 대한 책이 있을 거 아니야. 찾아보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데를 보면 어떻게든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친구랑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8: 진정한 친구는 책에서도 나오지 않는 걸.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우리 차례요?
1: 우리 차례다!
2: 변하게들 앉으세요.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3: 오, 우리처럼 하고 싶었나 봐.
2: 옛날 옛날에 블록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1이야. 너무 재미있다.
3: 우와, 저거 나잖아?
2: 우와, 맛을 가오리다. 안녕, 안녕. 난 또 다른 1이야.
0: 1! 난 2야. 만나서 반가워. 어디 가니?
4: 바로 우리들이잖아.
0: 2! 거기에 또 다른 일을 만나면
5: 바로 4! 물론 내게는 정사각형의 모서리도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직사각형, 원모양, 자음목, 병행사변형까지! 유!
4: 정말 빨리 배웠네.
5: 4에 4를 더하면 바로 8! 오커블럽스! 웨이! 1, 2, 3, 4, 5, 6, 7, 8! 웨이!
3: 아니, 잠깐!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

0: 아주 중요한 숫자를 빠뜨렸다고.
1: 아니 잠깐 잠깐,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 아주 중요한 숫자를 빠뜨렸다고. 바로 나
2: 저게 나라는 거야?
0: 저글링공도 없으면서
1: 그런 걸 왜 들고 다녀?

0: 2, 3, 4.
1: 그럼 2, 넌 이쪽으로 가고, 7, 이쪽으로. 그 다음 4는?
2: 숫자 줄이라니, 너무 편리한데?
1: 맞아요. 자기 자리에 딱. 저기, 옥터블럭스. 넌 4보다 4가 더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칸 더 옆으로 와.
3: 4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4는? 8. 이제 빈칸을 채워보실까? 넘버블럭스 합체!
4: 오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5: 2, 3,
3: 4.
0: 하이파이브! 중간까지 왔어!
4: 6,
3: 7, 8,
5: 9,
0: 10. 다 같이 박수 쳐요!
6: 우후!
0: 시작합니다!
7: 이랑 같아요. 또 어떻게 같은지 볼까요?
1: 3
7: 더하기 2는?
1: 우랑
0: 같아요.
1: 어떻게 같은지 알겠죠?
5: 우와.
1: 이젠 무게가 다르죠?
0: 3은?
1: 7보다 작아요.
3: 4은? 2보다
5: 커요.
1: 무게가 같으면 똑같은 거예요.
2: 나도 저 게임 너무 해보고 싶어.
0: 드디어 드럼의 피랄레!
7: 삼각형!
0: 삼각형!
3: 삼각형!
0: 삼각형!
4: 삼각형!
3: 삼각형!
5: 삼각형!
0: 삼각형!
5: 삼각형!
2: 저기 블로비 전부 몇 개야?
8: 정말 대단한 무대였어. 아이디어도 정말 참신하고.
0: 더 있어요, 더 있어요.
1: 다음에는 끝이 없으니까요. 예!
9: 뭔가 엄청난 일이 시작된 것 같아.
10: 오, I'm so excited to be here. But where is he? And who am I? Red! That's who I am! I am Red! Red! Red! Red! Red! Now where am I? Not much to see around here. Hello, little crab. Oh, now you're red. Red like me. I'm so excited.
11: I wonder what else I can call her.

응.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데이비드 애튼버러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연계의 이야기를 밝혀왔습니다. 그가 우리 행성의 생명체를 탐험한 덕분에 우린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게 됐죠.
1: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0: 사람들은 애튼버러가 80대 중반에 은퇴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 후 10년 동안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1: 비행 실력이 꽤 서툰 것 같네요.
0: 그리고 전 세계의 상징적인 장소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1: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서 이렇게 깊이 잠수한 사람은 여태껏 없었죠.
0: 여러 곳의 자연 세계를 탐험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0: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 안타깝게도 이 종은 멸종됐죠.
0: 지금부터 애튼버러와 함께 전 세계로의 특별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0: 지구는 풍요롭고 경이로운 세계입니다. 하지만 극한의 환경에서 자연은 무자비할 수 있죠. 데이비드 애튼버러는 지구의 가장 외딴 구석을 여행하며 혹독한 환경에서 동물과 식물이 어떻게 살아남고 번성하는지 이해하려 합니다. 남아메리카의 열대우림은 지구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 중 하나지만 동시에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이기도 하죠.
1: 지구 곳곳의 열대우림에는 수백만 종의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90%가 절지동물인데 사람들은 이들을 벌레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모든 생물들은 먹이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 중남미의 이 친구들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죠. 여기 입군 개미가 있습니다. 이들의 굴은 엄청나게 커서 폭이 30m에 이르며 800만 마리의 개체를 수용할 수 있죠. 개미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인간보다 훨씬 오래전에 만들어낸 농업 때문이죠. 입군 개미들은 숲의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양의 잎을 수확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잎을 조각조각 오려내는데 먹지는 않지요. 사실 잎을 소화할 수도 없습니다. 이 잎들은 지하 농장을 위한 사료로 쓰이는 거죠. 여타의 복잡한 군집처럼 입군 개미들에게도 중심이 되는 개체가 있습니다. 여왕 개미는 일개미보다 몇 배나 크죠. 여왕 개미가 군집을 만들 때 아주 작은 곰팡이 조각을 가져왔는데 이제 그 균류가 둥지 전체에 있는 정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균류가 자라면서 작고 하얀 버섯 같은 구조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영양분으로 가득 차 있어 개미들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숲에서는 일개미들이 잎을 조각 내 굴로 가져갑니다. 이들은 날카롭고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어 질긴 잎도 잘 자를 수 있죠. 잘라낸 잎 조각은 때론 몸무게의 50배나 되기도 합니다.

집까지의 거리가 120m나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길이가 겨우 1cm인 짐꾼들에게는 매우 긴 거리죠. 여기 지하 정원에선 가장 작은 크기의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개미들로부터 잎을 받은 후 씹어서 균류에게 먹이죠. 또 일개미들이 가지고 온 잎의 품질도 관리합니다. 잎이 마음에 들면 페로몬을 분비해서 일개미들이 더 많은 잎을 가져오도록 조치하고, 만약 잎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종류의 페로몬을 분비해서 그 종류의 잎 수집을 멈추게 하는 거죠.

800만 마리로 이루어진 개미 군집 하나가 주변 숲에서 매년 자라는 새 잎의 5분의 1을 수확할 수 있죠.

밀접하게 연관된 수백만 마리의 개체들이 하나의 통합된 초개체가 된 겁니다. 절지 동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동물이죠. 우리는 이미 100만 종 이상의 다양한 종을 알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4억 5천만 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먹이를 찾고 싸우고 협력하는 방법을 진화시켜 왔기 때문이죠. 비행 능력은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생물 중 하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에콰도르의 울창한 숲에는 식물들이 날아다니는 동물들을 유인하기 위해 만든 특별한 먹이가 있죠. 바로 꿀입니다. 약 1억 3천만 년 전, 식물들은 곤충들을 이용해 꽃가루를 한 꽃에서 다른 꽃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 대가로 달콤한 음료를 제공한 거죠. 새들이 처음 진화했을 때는 꿀을 모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앉을 수 있는 단단한 물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3천만 년 전, 그런 앉을 곳이 필요 없는 새가 나타났죠. 바로 벌새입니다. 그들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었죠. 날개를 아주 빠르게 움직여서 가능했어요. 너무 빨라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죠. 가장 큰 벌새는 초당 약 14번의 날갯짓을 하지만 작은 종들은 초당 80번이나 날개를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날기 위해 벌새들은 날개의 구조와 움직이는 방식을 모두 바꿨어요. 대부분의 새들은 날개를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벌새는 곤충처럼 날개를 움직이죠. 날개를 움직일 때마다 비틀어서 앞으로 움직일 때나 뒤로 움직일 때나 모두 양옆을 만듭니다. 이렇게 빨리 날면 날개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져요. 그래서 이를 견디기 위해 날개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뼈는 줄어들었지만 손뼈는 길어져서 날개 표면의 대부분을 지지하죠. 어깨와 손목에서 날개를 비틀면 벌새 특유의 날갯짓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변형된 날개뼈를 이용한 움직임 조절로 꿀을 모으는 데 필요한 공중 기동성을 확보하게 된 거죠. 벌새들은 많은 양의 꿀이 필요합니다. 공중에 떠 있는 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에너지인 꿀로 연료를 보충해야 하죠. 그러나 꿀이 부족할 때는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비행 기술은 전혀 다르게 쓰이죠. 바로 경쟁자를 물리치는 용도입니다.

0: 이렇게 하늘의 지배권을 얻기 위한 싸움은 오늘도 전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선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북아프리카의 높은 산에는 동물들이 개발한 가장 중요한 생존 기술 중 하나가 존재하죠.
0: 6억 년 전의 세상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육지에는 동물이나 식물이 전혀 없었죠.

0: 하지만 바다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가 많고 다양했던 한 개체가 있는데 바로 삼엽충이죠. 모로코의 아틀라스 산맥 남쪽 기슭에 있는 언덕에는 놀랍도록 다양한 종류의 삼엽충 화석이 있는데요. 문제는 암석이 매우 단단하고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공을 들여 발견만 하면 그 가치는 정말 엄청납니다. 리처드 포티 교수와 같은 세계 최고의 삼엽충 전문가들이 연구를 위해 이곳에 모여 있죠. 그는 삼엽충의 왜골격이 그들의 생존의 성공 비결이었다고 확신합니다.
1: 삼엽충은 왜골격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시켰죠. 저는 그 골격이 그들에게 이점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보호받으며 온갖 흥미로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가시를 자라게 할 수도, 팬케이크처럼 납작해질 수도 있었죠. 두꺼운 외골격의 돌기를 만들어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었고요.
0: 외골격은 삼엽충을 보호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매우 가치 있는 다른 무언가도 주었죠. 삼엽충이 번성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중 하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시력이었어요. 그들은 눈을 가지고 있었죠. 단순히 밝고 어두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상 처음으로 주변 환경의 상세한 그림을 만들 수 있는 복잡한 눈이었어요. 바로 이런 눈이죠. 오늘날 지구상 대부분의 동물들은 어떤 형태로든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부드러운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죠. 하지만 삼엽충의 눈은 독특합니다. 그들의 렌즈는 광물화된 외골격에서 유래했죠. 즉, 돌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작은 점들 하나하나가 렌즈죠. 그리고 각각은 방해석이라는 결정 형태의 석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 삼엽충은 이 물질을 실제 렌즈 재료로 사용한 유일한 생물이었어요. 그리고 실로 매우 정교한 시각을 발달시켰죠.
0: 이런 눈의 모양은 그들이 만들어낸 이미지 그 이상의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눈은 동물이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죠. 이건 머리 위에 눈이 있는데요. 아마도 어둡지만 그래도 양쪽을 볼 수 있을 만큼 빛이 꽤 있는 바다에 살았을 거예요. 반면에 이건 머리 위에 눈이 있지만 위쪽에 차양 같은 것이 있어서 아마도 얕고 햇빛이 비치는 바다에 살았을 겁니다. 눈이 부시지 않도록 눈 위에 그늘을 만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화석이 있는데 이게 특히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눈이 줄기 위에 있죠. 아마도 진흙 속에 살면서 먹이를 먹었을 거예요.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눈만 진흙 밖으로 내밀고 살았겠죠. 그래서 삼엽충은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최초의 동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지구상 생존에 가장 성공적인 동물이었어요. 사실 생명의 전체 역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진화의 과정을 이룬 동물 중 하나로 여겨지죠.
2: 오늘날 지구 생명체의 절반 이상은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파도 아래에는 생명으로 가득 찬 수중 도시들이 숨겨져 있죠. 호주 북동 해안 바로 앞에 있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한 동물 군집 중 하나의 보금자리입니다.
0: 이런 산호초들은 많은 섬과 대륙의 해안을 둘러싼 얕은 열대 바다에서 형성되는데 크기나 복잡성에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를 따라올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죠. 그건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엄청난 크기를 확인할 수 있죠. 길이가 무려 2,300km나 되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명체 구조물입니다. 평균 수심이 35m 정도 되는 물속에 있는데 이 정도가 햇빛이 어느 정도 강하게 투과할 수 있는 한계죠. 빛은 산호초를 만드는 산호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호들이 자기 조직 안에서 실제로 자라는 아주 작은 식물인 미세조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조류는 안전한 집을 얻고 모든 식물이 그렇듯이 광합성을 할 때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산호 폴립은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석회질의 집을 만들죠. 산호초에 사는 대부분의 생물들은 서로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산호가 이곳 생태계의 물리적, 생태적 토대인 거죠. 우리는 이곳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 줄어들었다가 회복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호초는 매 24시간마다 큰 변화를 견뎌내야 하죠. 바로 조수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썰물 때는 물이 매우 빠르게 빠져나가서 가장 위에 있는 생물 군집이 위험하게 노출되죠. 일부는 조류와 함께 떠내려갑니다. 생명체들은 안전한 곳으로 헤엄쳐가죠. 하지만 산호 폴립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산호초 표면의 온도가 이제 3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노출된 산호들은 쉽게 말라버리고 강한 자외선에 의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호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죠. 공기에 노출되면 엄청난 양의 점액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산호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또 자외선 차단제 역할도 합니다. 이 놀라운 점액은 자외선 저항력을 높여서 온도가 올라가면 더욱 강해지죠. 그래서 산호는 물 밖에 있는 몇 시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노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물고기가 하나 있는데요. 애폴렛 상어는 조수가 빠져도 산호초에 남아있습니다. 물이 적어서 평소만큼 산소를 얻진 못하지만 뇌의 일부를 차단해서 산소 요구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죠. 빠져나가는 조수로 산호의 위쪽 가지들이 드러나면 가능한 한 오래 산호 사이의 작은 웅덩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먹이를 찾으러 떠나죠. 이곳에 사는 새우나 개, 그리고 작은 벌레들을요. 그리고 이걸 할 때 또 다른 재주를 발휘하는데 바로 걷기죠. 속도는 느리지만 이 작은 상어는 바위로 된 웅덩이 사이를 이동하면서 그 안에 갇힌 먹잇감을 찾습니다. 조수가 다시 들어와 산호초 꼭대기를 덮을 때까지 이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니죠. 이렇게 산호초의 주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노출로 인한 매일매일의 위험에 대처합니다.
2: 자연의 가장 강력한 힘에 의해 만들어진 외딴 섬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0: 가장 희귀하고 특이한 생물들의 피난처가 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들 중 하나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동식물들의 집합소죠. 바로 갈라파고스 제도입니다.
1: 갈라파고스 제도는 남아메리카 해안에서 960km 정도 떨어져 있고 적도를 가로지르고 있죠. 16개의 큰 섬과 수많은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광활한 대양에 의해 고립되어 있습니다. 갈라파고스가 생물 다양성으로 유명해진 건 놀라운 일이죠. 사실 이곳의 생활 조건은 매우 열악하거든요. 적도에 있어서 열기가 강렬하고 물도 거의 없죠. 땅의 대부분은 화산암으로 덮여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사는 모든 종들은 대륙에서 온 조상들이 이런 악조건을 견디고 이겨낸 결과물입니다. 그 적응 과정은 정말 놀랍죠. 파충류들은 식물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 갈라파고스에 도착했습니다. 이구아나와 거북 같은 튼튼한 동물들만이 900km의 여정을 견딜 수 있었죠. 수천, 수만의 동물들이 이런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면서 목마름과 노출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파충류들은 강했죠. 그들은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음식이나 물 없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떤 포유류도 그들만큼 오래 그런 고난을 견딜 수는 없죠. 이구아나들은 정착하고 번성했습니다. 개체수는 수천 마리에 이르죠. 섬 전체에 널리 퍼져 있어서 이제 갈라파고스에서 가장 유명한 주민 중 하나가 됐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제는 자신을 방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수를 부양할 만큼의 먹이를 찾느냐가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들어가 해초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은 변온동물인 파충류에게 위험할 수 있죠. 바다에서 몇 분 동안 활동을 하면 이구아나들은 심하게 체온이 떨어져 급히 몸을 데워야 했는데 그들의 피부가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검은색의 어두운 피부는 열을 흡수하고 또 피부에 있는 각각의 비늘은 작은 태양 전지판 역할을 합니다. 이제 바다 이구아나가 체온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오직 뜨거운 적도의 태양 아래서 한두 시간 정도 일광욕을 즐기는 것뿐이죠. 하지만 해초만 먹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데 염분의 과다 섭취죠. 바다 이구아나들은 이 문제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이들 코에는 진화된 특별한 샘이 있는데 과도한 염분은 재채기로 배출됩니다. 이구아나들이 살아남으려면 이런 변화들이 진화적 관점에서 매우 빠르게 일어나야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때때로 조건이 바뀌고 그럴 때는 이구아나조차도 적응하기 힘들어합니다. 3년에서 7년마다 날씨가 매우 극단적으로 불규칙해지기 때문이죠. 이걸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야생동물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진화생물학자 마렌 비토우색은 엘니뇨가 갈라파고스 바다 이구아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이죠. 그녀는 엘니뇨가 이구아나들의 먹이를 파괴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2: 바다 이구아나는 보통 붉은색과 녹색 해조류를 먹는데

0: 을 줄이는 거죠. 지방과 근육뿐만 아니라 뼈까지도 줄입니다. 이구아나들은 몇 달 만에 극적으로 골격을 줄일 수 있죠.
1: 우리가 관찰한 바로는 가장 큰 개체들이 몸집을 최대 20%까지 줄이는 걸 봤어요. 그 정도 크기 감소는 단순히 연골이나 결합 조직을 변화시키거나 근육을 흡수하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런 요소들을 다 합쳐도 길이의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나 줄어든다는 건 실제로 골격 자체의 길이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0: 어려운 시기에 뼈를 재흡수하는 이 놀라운 능력은 이 파충류들에게만 있는 독특한 특징인데요. 하지만 이구아나만이 이 황량한 화산 해안에 적응한 건 아닙니다. 이건 갈라파고스 해오라기로 위장이 주특기죠. 회색 깃털 덕분에 검은 용암 바위에서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움직이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사냥할 수 있죠.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갈라파고스 붉은 개인데 이 개의 붉은 껍데기는 칠흑 같은 용암 위에서 눈에 확 띄죠. 하지만 성체 개들은 단단한 껍데기와 날카로운 집게발을 가지고 있어서 해오라기도 다자란 개를 공격하는 건 위험하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럼 어린 개들이 훨씬 더 매력적인 먹잇감이겠죠. 하지만 그들도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검은 껍데기를 가지고 있어서 먹이를 찾는 해오라기들 눈에 훨씬 덜 띄죠. 이번에는 정말 작은 간식으로 만족해야겠네요.

0: 극도로 외딴 곳에 위치하며 비옥한 토양이 부족한 갈라파고스의 이 뜨거운 화산 풍경은 가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식물들은 정착하고 번성할 방법을 찾았죠.
1: 이건 맹그로브의 씨앗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다로 떨어져 떠다니죠. 이 부분이 초록색이라 잎처럼 영양분을 만들 수 있고 씨앗은 바다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아있을 수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강 하구로 떠내려가고 부력이 덜해서 씨앗의 무거운 쪽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에 매달려 있게 되죠. 그러면 끝부분이 간조때 지늘게 다 박히게 돼요. 그렇게 맹그로브가 스스로 번식하는 거죠. 이 나무들은 새로 만들어진 섬을 매우 효과적으로 식민지화합니다. 어린 묘목들은 빠르게 자리를 잡죠. 얽히고 굽은 뿌리들은 격자 모양을 형성해서 그 사이로 밀려오는 조수의 물살을 늦추고 그 결과 물에 섞여있던 퇴적물이 진흙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죠. 썰물 때는 온갖 종류의 생물들이 뿌리 사이에서 먹이를 찾으러 나옵니다. 그리고 밀물 때는 다른 생물들이 피난처를 찾아 이곳으로 들어오죠. 얽힌 뿌리 주변의 공간은 많은 물고기들에게 보육원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식물들은 동물들이 물속과 물밖 모두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를 만들어내죠.
0: 오늘날 갈라파고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섬 중 하나지만 이 동물들은 전혀 찾아볼 수

갈라파고스에는 다양한 종류의 초식 파충류가 있지만 큰 육식 포유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곳에 서식하는 동물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어요. 이 섬들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점이죠. 이곳의 모든 동물들은 놀라울 정도로 순합니다. 심지어 작은 핀치 새들도 낯선 사람 바로 옆에서 목욕하는 걸 개의치 않죠. 포식자의 부재는 놀랍도록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동물들이 낯선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른바 섬 순화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인해 공격자들로부터 숨는 데 쓰일 시간을 먹이를 찾고 짝을 찾고 새끼를 키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더 많은 새끼를 낳게 되고 이는 진화의 속도를 가속화시킵니다. 큰 포식자의 부재는 갈라파고스의 모든 동물들에게 영향을 미쳤죠. 그들은 자유롭게 번식함으로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그 결과 진화적 변화도 빠르게 일어나죠.

0: 하지만 섬 순화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주요 포식자가 나타난다면 야생동물들은 자신을 방어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1535년 한 포식동물이 도착했습니다. 인간이죠. 이 섬들에는 담수가 거의 없지만 그보다 더 희귀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대 거북들은 먹이나 물 없이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인간들은 이곳에 와서 거북들을 잡아 선창에 실어놓고 몇 주 바다에서 한 마리를 꺼내 도살한 다음 신선한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느리고 둔한 데다 자신을 방어할 방법조차 없어서 거북들은 인간의 쉬운 먹잇감이 됐죠.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16세기부터 20세기 사이에 10만 마리 이상이 잡혀가 도살당했죠. 군도의 북쪽 가장자리에 있는 핀타섬은 배들의 항로에 위치해 있어서 배고픈 선원들이 자주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그 결과 핀타섬의 거북들은 20세기 초에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1972년 살아있는 수컷 핀타 거북 한 마리가 수풀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인사가 됐고 당시의 상황을 반영해 외로운 조지라는 이름을 얻었죠. 이 친구는 80살 정도고 관절이 좀 삐걱거리고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동물임에 틀림없습니다. 확실히 이보다 더 희귀한 동물은 없을 테죠. 이 친구는 핀타섬 코끼리 거북의 마지막 개체입니다. 암컷은 오래전에 죽었거든요. 이 친구가 죽으면 핀타섬 코끼리 거북 아종이 멸종합니다. 그래도 외로운 조지는 아주 중요한 동물이죠. 아마도 다른 어떤 생물보다도 우리 환경의 취약성에 대해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과학계가 갈라파고스에서 완전히 새로운 연구 영역을 탐구하도록 자극했으니까요. 우리가 외로운 조지를 촬영한 지 단 14일 만에 그는 잠든 채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파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존도 할 수 있죠. 1970년대에 거북의 개체 수는 역대 최저치에 도달했습니다. 단 몇천 마리만 남아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들을 위한 대규모 번식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날 거북의 개체 수는 증가하고 있죠. 한때 위협받던 종들이 멸종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1: 오늘날 100만 종에 달하는 동물과 식물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중 많은 종이 수십 년 내에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으니까요. 영국의 한 식물원에서는 과학자들이 인류가 어떻게 지구의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0: 큐 왕립 식물원은 식물학 연구의 최전선에 있죠. 우리가 식물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놀라운 다양성을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까요. 이 수련실에서 전문가들은 멸종 위기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수련잎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님페아 데르마누. 즉, 피그미 르완다 수련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희귀한 수련이죠. 야생에서는 멸종됐고 귀중한 몇 개체들이 마지막 남은 표본들입니다. 그중 단 한 개체가 유럽에 도착했지만 이 종은 여전히 멸종 위기에 처해 있었죠. 씨앗은 발아했지만 어린 묘목들은 항상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일부 씨앗이 이곳 식물원의 한 과학자에게 전달됐고 성공적으로 부활했죠.

0: 이렇게 멋진 종들이 많은 환경에서 비교적 눈에 띄지 않는 단한 종을 구하는데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열대우림 내의 관계는 복잡하고 광범위해서 단 하나의 손실이 예측할 수 없는 일련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한 식물의 손실은 곤충의 손실을 의미하고, 곤충의 손실은 관목이 수분 매개체를 잃는다는 뜻이며, 관목의 손실은 포유류가 먹이 식물을 잃었다는 뜻이 될수 있죠. 이런 일들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일어날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 제게는 이런 일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1: 큐 왕립식물원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야심찬 프로젝트가 존재합니다. 이는 지구상에 남아있는 모든 식물종의 생존을 보장하는 열쇠가 될수 있죠.
0: 이 작업은 강철과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밀폐된 지하 금고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곳은 큐 밀레니엄 종자은행이라고 불리죠. 이곳에 있는 것들은 매우 귀중해서 폭탄이나 비행기 충돌의 충격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금고 안에는 전 세계에서

수집한 식물의 씨앗들이 보관돼 있죠.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종의 10%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0: 이자은행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 거대한 냉동고에 있습니다. 밀봉된 병에 씨앗들이 가득 차 있죠. 내부 조건은 장기간 보관에 완벽합니다. 더욱이 이 프로젝트는 씨앗 자체의 특성 덕분에 가능한 거죠. 씨앗은 식물이 휴면 상태로 남아 발아에 적합한 조건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단계니까요. 각 씨앗 안에는 영양분이 저장돼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먹히거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단단한 보호막이 있죠. 사실 씨앗은 일종의 타임캡슐로 때로는 10년, 때로는 수세기 동안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종자은행의 목표는 이 기간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씨앗을 깨끗이 세척하고 건조시킨 다음 이런 병에 넣어 영하 20도에서 보관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상태는 확실한 거죠. 매일 새로운 표본들이 종자은행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먼저 씨앗 형태학자인 볼프강 스투피 박사에 의해 분류되죠.
1: 이스라엘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마사다에 있는 헤롯 대왕의 궁전에서 대추야자 씨앗이 발견되어 2000년 만에 발아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밀레니엄 종자은행의 기본 원리죠. 필요하다면 씨앗이 수천 년 동안 생존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0: 종자은행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야생에서 멸종된 식물의 씨앗들이 여기에 보관돼 있죠.
1: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는 한 종이 멸종되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구 역사상 다섯 번의 대량 멸종이 있었는데 매번 대량 멸종 후 생물 다양성이 멸종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400만에서 2천만 년이나 걸렸죠. 우리는 생명이 회복되기를 400만 년 동안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씨앗을 보관하지 않고 이 식물종이 멸종된다면 그것은 인류에게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0: 다행히도 여러 분야에서 이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 안에 이 선반들은 가득 채워질 테죠. 이곳에는 지구상의 모든 식물종의 씨앗을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최후의 종말에 대비한 보관소만은 아니죠. 이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어디서든 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이곳의 씨앗으로 그 수를 늘릴 수 있고 그래서 지구상의 어떤 식물종도 멸종할 필요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거지요.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1: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무더운 여름 힘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한 끼 식사. 제철 채소 오이를 두 배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한 그릇 레시피. 개운하면서 담백한 오이 볶음밥부터 꽈리고추와 오이고추의 매력에 푹 빠질 밥도둑 반찬 2종, 무한 젓가락질을 부르는 아삭아삭 고추무침까지. 감각적인 요리로 사랑받는 스타 셰프 이재훈의 센스 만점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1: 네, 셰프님 반갑습니다.
2: 아, 반갑습니다.
1: 자, 오이가 풍성한 시기에 먹기 좋은 요리라고 들었는데요. 이 오이로도 볶음밥이 되다니 아직은 조금 생소한 느낌인데 재료를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2: 오이를 볶아서 먹으면 네. 아삭아삭 씹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가족들 모두 다들 좋아하는 재료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고 네? 일단 오늘 재료 소개시켜 드릴 텐데 네. 일단 쌀하고 네. 그리고 녹차물 좀 특이하죠?
1: 예.
2: 그리고 오이하고 대파 그리고 새우하고 네. 계란 네. 그리고 양념으로는 네. 간마늘하고 설탕, 네. 그리고 고추기름, 네. 참기름과 간장 굴소스, 그리고 고추가 있습니다.
1: 이 녹차밥과 오이에 어울리는 양념이 어떤 건지 궁금했는데 이 재료들이네요.
2: 그렇죠. 약간 감칠맛이 있고 예? 그리고 단맛, 그리고 고소한 맛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겁니다.
1: 자, 여름에 이것만큼 잘 어울리는 요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네네.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일단 밥부터 좀 지어봐야 할 텐데요.
2: 네네.
1: 오늘 굉장히 또 특별한 게, 네. 이 녹차물이에요, 녹차물.
2: 녹차물인데, 여름 또 굉장히 좀 무덥잖아요.
1: 예.
2: 밥을 만들어가지고, 물 말아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1: 어, 맞아요. 이 녹차에 밥 말아 드시는 분들, 좀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2: 그리고 생선 같은 거랑 이런 거 드시면은 굉장히 또 잘 어울려요.
1: 맞아, 굴비랑.
2: 맞아요,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제가 씻어놓은 쌀인데, 예. 요거를 살짝 한번 넣어주고,
1: 예.
2: 그리고
1: 쌀을 넣고요.
2: 쌀을 넣고
1: 이 녹차물과 이 밥의 네. 비율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일반적으로 밥 지을 때 예. 들어가는 물량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대1 정도로 넣어주시면 됐습니다. 이렇게
1: 여기 이제 녹차 티백을 불린 거죠.
2: 그렇죠. 좀 넣어서
1: 예.
2: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이 정도면
1: 1대1
2: 정도로 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한번 넣어볼까요?
1: 네. 이 녹차가 상당히 고소하면서 네. 이 은은한 향이 좋잖아요.
2: 굉장히 또 구수한 향이 좋죠.
1: 예.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밥을 지어야 되는지.
2: 네. 여기서 취사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예. 저희 잠시 뒤에 맛있는 녹차밥이 이제 완성됩니다.
1: 그럼 일반 백미하는 것처럼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2: 똑같이 하시면 돼요.
1: 물만 녹차물이 들어간 겁니다.

0: 1대1로.
1: 네.
0: 자, 그 다음은 뭐 하면 될까요?
1: 자, 그 다음에 제가 오이를. 네. 제가 한번 살짝 한번 절일 건데.
0: 네.
1: 오이는 한 반 개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0: 안 돼요.
1: 반 개 정도를.
0: 네.
1: 좀 썰어주고. 너무 얇지는 않고.
0: 어깨 두꺼워요, 지금.
1: 네, 한 0.45 정도 센치로.
0: 네.
1: 썰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이유가 뭐예요, 셰프님?
1: 너무 얇으면은 볶을 때. 네. 좀 약간 좀 부서질 수도 있고.
0: 오.
1: 약간 좀 수분이 너무 다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식으로. 살짝 오이
0: 살짝 뭔가 도톰하다는 느낌이 좀 들 정도예요.
1: 좋습니다. 이렇게 살짝 좀 썰어주시고요.
0: 예.
1: 그리고 여기다 약간의 소금과
0: 예. 약간 절이는 거예요?
1: 살짝 절여주세요.
0: 아, 얼마큼 절이면 될까요, 선생님?
1: 소금은 한 반 스푼 정도 넣어가지고
0: 예.
1: 살짝만 좀 저어주세요. 그러면 30분 정도만 절이면
0: 예.
1: 정말 맛있는 물기가 빠진
0: 예.
1: 오이가 완성됩니다. 이거를 살짝만 좀 절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소금 약간 넣고
1: 네, 반 스푼 정도 넣고 반 개에 반 스푼 정도, 한 개에 예. 한 스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0: 자, 저희가 이렇게 절여놓은 오이가 있는데 정말 이 두께가 줄었어요. 한 요 정도?
1: 수분기도 약간 좀 줄어들고 예. 그리고 만졌을 때도 느낌이 좀 틀리실 거예요.
0: 예, 이렇게.
1: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 겉면에 수분이 이렇게 쭉 빠져 있다는
0: 맞아요.
1: 거 보이실 겁니다.
0: 굉장히 부들부들해졌어요, 지금 이렇게.
1: 맞아요.
0: 예.
1: 요 오이를 소금에 절인 30분 지난 오이를
0: 예.
1: 물에 한번 살짝 한번 세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요렇게.
0: 소금기를 빼주네요, 선생님.
1: 그래서 너무 짤 수 있으니까.
0: 예.
1: 이렇게 살짝 한 번만 씻어주고.
0: 근데요, 그냥 생오이도 아삭한 식감이 좋지만.
1: 네.
0: 이게 한번 절이는 이유는 뭐예요? 물기도 빼주면서.
1: 물기도 볶음밥을 하는데.
0: 예.
1: 물기가 너무 많아버리면 볶음밥이 너무 질어질 수 있고.
0: 그렇죠.
1: 그리고 요렇게 한번 살짝 절임으로 해가지고 더 오이의 향이 더 진해집니다.
0: 오.
1: 오이 향도 진해지고.
0: 씹는 식감도 좋고.
1: 식감도 좀 더 쫄깃한 느낌도 더.
0: 예.
1: 이렇게 해서 자 오이는
0: 네.
1: 준비가 됐습니다.
0: 자 오이까지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1: 자 이제 준비가 네. 다 되고 이게 지금 세 가지가 오이 일단 볶음을 하기 전에 볶음밥이
0: 네.
1: 들어가는 재료인데
0: 네.
1: 일단은 계란 먼저 한번 제가 살짝 풀어볼까요?
0: 네, 달걀을 한번 풀어볼게요.
1: 이걸로 먼저 풀어볼게요.
0: 네.
1: 이걸로 이렇게 살짝 계란을 스크램블 하듯이 이렇게
0: 네.
1: 좀 풀어주고
0: 네.
1: 자 이렇게
0: 사실은 셰프님
1: 네.
0: 오늘 재료가 굉장히 친근한 게 냉장고
1: 네.
0: 열어보면
1: 네.
0: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1: 네.
0: 달걀하고 대파는 늘 있거든요.
1: 맞아요.
0: 오이도 가끔씩 있고요.
1: 그리고 오늘 재료가 제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요리가 하나 두 가지 요리의 조합인데
0: 네?
1: 기본적인 볶음밥을 하실 때도 이렇게 새우하고 계란하고 대파 무조건 맛있는 조합이잖아요.
0: 맞아요. 요거 이제 칵테일 재료라고 하죠.
1: 맞아요. 이렇게
0: 네.
1: 이거를 살짝 얇게 좀 썰어주겠습니다.
0: 네.
1: 대파도 이렇게 썰어주고. 자, 좀 대파를 이렇게 네. 썰었습니다.
0: 저는 대파를 이제 많이 사둔 다음에
1: 네.
0: 이렇게 썰어서 네. 냉동 보관하거든요.
1: 아, 아주 좋은 건데요?
0: 그렇죠?
1: 네.
0: 그럼 이제 먹을 만큼 꺼내서.
1: 필요할 때마다만 하시면 되니까.
0: 예, 예.
1: 요리에 센스가 있으신데요?
0: 그런가요?
1: 네.
0: 아, 그래도 새우비 덕분에. 예.
1: 그러니까 오래 하셨으니까.
0: 예.
1: 자, 요거 대파도 이렇게 넣어주고.
0: 네. 요 칵테일 재료는 그냥 깨끗이. 씻어서 준비하면 되는 거죠.
1: 맞습니다. 오늘 새우로 했는데
0: 네.
1: 새우 아니고서 뭐 다진 오징어라든지 다진 해산물 같은 거 모든 해산물
0: 네.
1: 어떤 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0: 네, 네. 자 이렇게 재료 준비가 끝났고요.
1: 네.
0: 셰프님
1: 네.
0: 밥이 지금 다 된 것 같은데
1: 네.
0: 한번 볼까요?
1: 그럼 밥솥을 이쪽으로 한번 가져다 주시면 제가
0: 네.
1: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녹차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오
1: 향을 먼저 한번 느껴보세요.
0: 오 그 녹차의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
1: 그렇죠.
0: 색깔도 너무 예쁘고, 지금. 우와.
1: 색깔이 약간 좀, 그 일반적인 밥과는 조금 틀리게.
0: 예, 살짝 녹차의 색이 이렇게 뱄는데.
1: 살짝 뱄죠?
0: 예.
1: 살짝. 아,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요.
0: 아, 평소에도 이렇게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렇게
0: 오!
1: 얼음 넣어가지고 물 말아서 드시면
0: 예.
1: 너무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0: 이 녹차 성분이
1: 네.
0: 이 얼음에 좋은가요?
1: 그렇죠. 비타민C도 많이 있고.
0: 예.
1: 그리고 피로회복에도 좋고. 그리고 수분.
0: 예.
1: 그렇죠.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밥은 완성이 됐습니다.
0: 네. 어우, 너무 좋네요, 선생님.
1: 네.
0: 이렇게 녹차밥도 항상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밥을 준비했고, 이제 볶음밥을 만들어 봐야겠죠?
1: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네.
1: 자, 이쪽에서 오늘 밥을 볶을 때는
0: 네.
1: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름을 살짝 한번 둘러주시고요.
0: 네, 기름 살짝 두르고.
1: 자, 그리고 네. 향신료 중에 아까 방금 썰어놨던 예. 대파를 먼저 한번 올리겠습니다.
0: 먼저 올릴게요. 아, 파기름 먼저 내시네요.
1: 그렇죠. 파기름 먼저 놔야지 좀 더 맛있게 볶아질 수 있으니까.
0: 맞아요.
1: 그리고

0: 밥이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1: 사실은 이 볶음밥은 네. 반찬을 하기 어려울 때 네. 반찬하기 귀찮을 때 네. 제일 만만한 음식이거든요.
0: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네.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98% 이상은 예?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밥인데
1: 맞아요.
0: 기본적인 밥에다가 이 오이가 덮이면 어떤 맛일지 여러분 잠시 뒤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1: 그러게요. 오이로 하는 이 볶음밥은 굉장히 또 생소하긴 한데
0: 네.
1: 지금 비주얼로 봐서는 너무 조화가 좋을 것 같아요.
0: 사실 이제 오이 같은 경우는 뭐 무침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냉국이라든지
1: 맞아요.
0: 아니면은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산에 올라갈 때 고추장하고 오이 그냥 드시기로 하셨는데
1: 맞아요. 워낙 수분이 많으니까
0: 네. 예. 이런 볶음밥으로는 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1: 네.
0: 굉장히 또 맛있습니다.
1: 그럼요.
0: 네.
1: 자, 지금 이제 파 향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0: 네.
1: 파를 이렇게 볶아주고 있는데
0: 네. 파가 어느 정도 조금 더 노릇하게 볶아질 때까지만 해줄게요. 그래야지 볶음밥에 조금 더 단맛이 있고
1: 예.
0: 맛있게 즐길 수 있으니까.
1: 그리고 지금 오이가 많이 나오는 철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제철에 뭐가 좋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오늘 오이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백오이예요, 청오이예요?
0: 오늘은 일반적으로 백오이를 썼습니다.
1: 백오이.
0: 청오이를 쓰셔도 되는데
1: 예.
0: 청오이는 좀 겉면이 좀 거칠거칠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보통 이제 피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볶음 같은 거 할 때는
1: 네.
0: 여기 매끈한 느낌의 백오이 쓰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1: 청오이는 언제 써요?
0: 무침 같은 거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이렇게 대파가 지금 어느 정도 딱 볶아졌으면
1: 네.
0: 일단은 새우하고
1: 네.

0: 사실 볶음밥도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 네. 할 때 굉장히 귀찮아지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오늘 굉장히 재료도 적고 네. 간단해서 하는 과정도 많은 분들이 정말 함께 해보실 것 같아요.
1: 이거는 뭐 그냥 집에서 정말 저는 초등학교 때 아마 요 비슷한 류의 볶음밥을 초등학교 아마 2, 3학년 때 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밥을 한 절반 정도, 예, 3분의 2 정도만 살짝만 넣어볼게요.
0: 네.
1: 예. 넣어서.
0: 선생님, 근데 이 볶음밥을 할 땐 네. 고슬고슬한 밥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찬밥이 좋은 거예요? 어떤 밥이 좋아요?
1: 밥을 할 때는 오늘은 약간 녹차밥이 물이 수분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예. 조금 약간 데졌는데, 질어졌는데, 예? 된 밥이 좋습니다. 약간 고슬고슬하게 밥을 지어가지고, 예. 그래야지 이제 볶았을 때 밥이 알라

0: 해주시면 좋습니다.
1: 센 불로요.
0: 센 불로. 그리고 제가 간은 기본적으로 여기다가는 볶음밥에도 해주셔도 좋은데 네. 오늘 오이 볶음이 간이 좀 짭조름한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네. 여기는 아주 기본적으로 소금 간만 살짝만 해줄게요.
1: 소금 간만
0: 살짝.
1: 아직 메인 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금만 해주시면 됩니다.
0: 살짝만 해주시면 되고 너무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1: 지금 볶음밥 할 때도 이렇게 밥을 잘 푸는 방법이 있는지.
0: 이게 밥이 보통 이제 뭉쳐져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제가 지금 계속 밥을 이렇게 흐트러뜨리잖아요. 네,
1: 이렇게 찍어서 누르면서 네,
0: 그러면서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열이 다 갈 수 있게.
1: 근데 궁금한 게 오이는 언제 들어가는지.
0: 이제 오이는 네. 이 볶음밥을 끝내놓고 이 위에다가 올릴 겁니다.
1: 아, 같이 볶지 않고요?
0: 같이 볶지 않고. 오. 왜냐하면 볶음밥에 수분이 좀 많은 재료이기 때문에 따로 한번 세게 볶아주는 게 더 좋아요.
1: 알겠습니다.
0: 자, 옆으로 이제 빼주시고 볶음밥은 됐고요.
1: 네.
0: 자, 여기다가 이제 한쪽에 팬에다가 네. 제가 한번 이 그 소금기를 뺀 네. 오이를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절여놨던 오이를 30분 정도?
0: 일단은 기름은 살짝 둘러주시고요.
1: 네.
0: 그리고 오이를 볶을 때는 아까 것과는 다르게 네. 여기다가 고추기름을 살짝 넣으시겠습니다.
1: 고추기름이요?
0: 고추기름을 살짝 넣어주시고
1: 네.
0: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오이를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럼 과정 한번 보면서 또 이야기해볼게요.
0: 일단은 간마늘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1: 예.
0: 그리고 오늘은 저는 이제 베트남 고추를 이용했는데
1: 이거 좋아요, 선생님. 저.
0: 네, 집에서 하실 때는 뭐 건고추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청양고추 같은 거 그런 것들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1: 만약에 집에 매운 걸 좀 못 드시거나 어린 네. 아이가 있는 집은 파프리카나 이런 걸 대체, 피망으로 대체해도 될 것 같죠?
0: 뭐 그런 거 대체하셔도 되고요.
1: 예.
0: 그리고 이런 고추, 이런 마른 고추, 페페론치노, 베트남 고추 같은 경우는
1: 예.
0: 이 상태로 볶으면 매운맛이 좀 덜해요. 그 대신 요거를 좀 으깨면은 예. 매운맛이 훨씬 더 강해지니까
1: 예.
0: 되도록이면은 매운맛은 요렇게 고추를 자르고 안 자르고를 그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 과정은 저희들 좀 조금 생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사실 뭐 과정도 어렵지 않고.
1: 네. 자 이제 맛있게 됐는데.
2: 예.
1: 벌써부터 저는 고추기름에 볶으니까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아요.
0: 저도 이 고추볶음이 왜 이렇게 반갑냐면 네. 사실은 이제 볶음밥 할 때 이제 기름을 살짝 볶잖아요.
1: 네.
0: 그때 혹시나 모를 그 느끼함을 이

0: 짠 게 들어갔으니까 단맛이 들어가야겠죠.
1: 그럼요.
0: 단짠 단짠. 그리고 여기 굴 소스.
1: 만능 소스, 만능 소스, 그쵸? 네,
0: 살짝 넣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고소함을 더하기 위해서 참기름. 아. 이거 살짝 이제 한 번만 다시 볶아주시면. 네. 이제 완성이에요.
1: 그 다음에는 저기 볶아져 있는 볶음밥하고 또 한 번 볶을 필요는 없는 거죠?
0: 볶을 필요 없습니다.
1: 그냥 얹어서.
0: 네, 얹어서. 네. 이렇게 볶으면 드셔보시진 않았지만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의.
1: 맞아요. 이거 중화요리 같기도 하고, 그쵸?
0: 맞아요.
1: 이 오이의 이 식감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자,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볶으면 다 된 거죠?
0: 그렇죠. 이렇게 살짝 숨도 죽고 맛있게 재료들이 다 혼합되었다 생각했을 예? 때 그때 불을 꺼주시고 네. 저희 이제 완성 접시 한번 담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고슬고슬 잘 볶인 볶음밥을 예.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고
1: 그러게요.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고슬고슬 이 볶음밥에 그 묘미 있죠 또? 밥알이 고슬고슬한 거. 네. 이 고슬고슬한 밥 위에 촉촉한 오이 볶음이 들어가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0: 맞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1: 진짜 새롭다. 향이 살짝 매콤하면서 네.
0: 지금까지 없었던 볶음밥이죠, 그죠?
1: 식감도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0: 맞아요. 살짝 올려주고 자, 이렇게 여기다 고추는 나머지 고추는 약간 데코레이션으로 네? 매콤한 느낌이 나게.
1: 아니 밖에서 먹는 이 볶음밥 느낌이에요.
0: 소스로 마지막에 한 번 더 둘러주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맛있겠죠?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오이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오이 볶음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기밥솥에 불린 쌀과 녹차 티백 우린 물을 넣어 녹차밥을 지어줍니다. 오이는 두툼하게 썰고 소금을 넣어 절여주세요. 여기서 잠깐! 오이는 두툼한 상태로 절여줘야 식감이 살아나요. 절인 오이는 찬물에 헹군 뒤 체에 받쳐 수분을 제거해줍니다. 달걀을 풀고 대파는 얇게 송송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대파를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새우, 달걀을 넣어 볶다가 녹차밥을 넣어 볶은 뒤 소금을 넣어 간을 해주세요. 다른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고추기름, 다진 마늘, 베트남 고추를 넣어 볶다가 절인 오이를 넣어 함께 볶아줍니다. 진간장, 설탕, 굴소스, 참기름을 넣어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볶음밥을 담은 뒤 볶은 오이를 얹으면 오이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1: 셰프님, 네. 이맘때 김치만큼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재료가 이 고추잖아요.
0: 맞습니다.
1: 종류별로 준비하신 고추가 있는데 재료를 살펴볼까요?
0: 오늘 제가 그래서 이 고추무침을 한 가지 만들 게 아니라 제가 두 가지를 만들 건데 네. 첫 번째 이 아삭이 고추, 오이 고추를 이용해서 만들 거는 된장으로 이용해가지고 오. 만들 건데 재료는 된장과 예. 간마늘, 그리고 깨소금, 참기름, 그리고 올리고당이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이 꽈리고추를 이용해가지고 좀 약간 이국적인 느낌의 고추무침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여기에는 두반장이라고 하는 중국 식재료 중에 하나, 그리고 된장, 그리고 맛술, 그리고 설탕, 그리고 고수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1: 마지막에 향까지 잡아주네요. 네. 자, 두 가지 양념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입맛까지 상큼하게 잡아주는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셰프님. 네. 먼저 고추부터 손질을 해야겠죠?
0: 네. 고추를 이렇게 한...

0: 6개 정도만 오늘 한번 사용해 볼까요? 요거를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이렇게 먹기 좋게 좀 썰어 줄게요.
1: 근데 이 아삭이 고추 정말 좋아해요.
0: 맞아요. 요게
1: 별미예요. 그렇죠, 셰프님?
0: 요거 그냥 먹어도 맛있고
1: 예.
0: 그리고 이제 양념을 해 가지고 먹으면 또 훨씬 더 이제 개운하잖아요.
1: 네.
0: 우리 아까 전에 볶음밥 약간 어떻게 보면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가서
1: 네.
0: 조금 느끼할 수도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엄청 맛있게 또 먹을 수 있겠죠?
1: 셰프님, 지금 먹는 이 오이고추,
0: 네.
1: 이 고추의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또 만져보니까
0: 네.
1: 굉장히 안쪽은 또 부들부들한 느낌도 들어요.
0: 이 고추 같은 경우는, 오이고추 같은 경우는
1: 네.
0: 일단은 사각거리는 느낌이 굉장히 좋다.
1: 예?
0: 그리고 고추가 갖고 있는 원래 특징이 굉장히 매운데 매운맛이 좀 덜하다.
1: 지금 이 시기에는.
0: 그렇죠. 예. 수분이 굉장히 많다.
1: 네.
0: 많다라는 거. 그리고 그냥 누구나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고추인 것 같아요.
1: 예.
0: 일반 고추나 청양고추 이런 거에 비해서.
1: 네. 네.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 이 다음 뭘 하면 될까요?
0: 이제 그러면 양념을 한번 버무려 볼까요?
1: 버무려 볼게요.
0: 자, 일단은 된장을 좀 넣어주시고요. 된장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1: 이 된장 양념 너무 좋습니다.
0: 그리고.
1: 예.
0: 오늘은 제가 올리고당을 넣었는데.
1: 예.
0: 뭐 꿀을 넣으셔도 좋고요.
1: 네.
0: 자, 이렇게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간마늘 한 스푼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깨소금도
1: 예.
0: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1: 사실 뭐 집에 이렇다 할 반찬이 없을 때 금세 만들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참기름 반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1: 예.
0: 자, 요거 이제 맛있게 버무르기만 하면 정말 맛있는 이제
1: 진짜로 저희가 촬영 중이지만 3분도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0: 요거는 뭐
1: 예?
0: 재료만 있으면
1: 예.
0: 냉장고 열고서 금방 그냥 뚝딱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1: 고기 먹을 때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냥 밥 먹을 때 좋을 것 같아요.
0: 밥 먹을 때 그리고 뭐 순두부찌개라든지
1: 예.
0: 아니면은 뭐 얼큰한 국물 같은 거 먹을 때 김치 옆에다 하나 두면서 드시면은 이거
1: 예.
0: 이거만큼 또 맛있는 거 없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완성이 됐고요.
1: 예.
0: 저희 다른 양념으로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꽈리고추. 보통 이 꽈리고추 같은 경우는 집에서 뭐 멸치라든지
1: 예.
0: 아니면 견과류랑 같이 볶아가지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1: 맞죠.
0: 요거는 데쳐 먹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냥 아삭이 고추처럼 드셔도 굉장히 또 쫄깃한 느낌.
1: 맞아요.
0: 그런 식감이 좀 다른 느낌.
1: 특유의 매콤함이 또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예.
0: 약간 좀 구수한 맛도 있고
1: 예.
0: 요 고추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텐데
1: 예.
0: 일단은 고추도 한번 먹기 좋게 한번 썰어 보도록 할까요?
1: 네. 저는 무엇보다 이 두반장이 들어간
0: 네.
1: 이 양념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매콤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0: 네.
1: 자, 과연 어떤 맛이 날지.
0: 이 두반장 없으신 분들은 집에서 고추장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1: 예?
0: 이 두반장 넣으면은 굉장히 또 이국적인 느낌. 그리고 제가 오늘 이국적인 느낌을 더 내기 위해서 이 고수를 준비했거든요.
1: 그러게요.
0: 자.
1: 굉장히 또 소량이지만
0: 네.
1: 이게 들어가면 느낌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0: 느낌 많이 달라지죠. 네. 광희 씨는 매콤한 맛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저 담백한 맛을 좋아하세요?
1: 저는 오늘은 둘 다 좋아하는데
0: 네.
1: 좀 매콤하게서 땡기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자, 이렇게 한번 넣어주고
1: 예.
0: 자, 감사합니다.
1: 꽈리고추가 준비됐고 고수도 한번 좀 썰어볼까요?
0: 고수는 한두 입 정도를
1: 예.
0: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1: 맞아요.
0: 이건 마지막에 고명으로 올리고 살짝 이렇게만 이렇게 한두 입만 뜯어가지고
1: 예.
0: 살짝 넣어보도록 할게요.
1: 취향에 따라 가감하세요.
0: 자, 여기다가
1: 예.
0: 일단 오늘 재료 두반장 한 반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1: 네.
0: 그리고 된장도 동량으로 좀 넣어주시고
1: 예.
0: 그리고 약간 씁쓸할 수 있으니까 이 맛술
1: 넣고요.
0: 그리고 설탕도 넣어주시고요.
1: 설탕까지.
0: 네. 요거 이제 또 버무려주시면 됩니다. 살짝 한번 제가 버무려보도록
1: 정말 간단해요.
0: 네. 이거 너무 간단하죠.
1: 계속 제가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간단하다고 멘트를 많이 해갖고
0: 네.
1: 지금
0: 이렇게 근데 간단하지만
1: 예.
0: 정말 맛있는 요리들이 나올 거예요.
1: 그러게요. 이렇게 또 반찬을 해두잖아요. 계속 젓가락이 가고 정말 환영받는 반찬이에요.
0: 맞아요. 이렇게 이번 주가 굉장히 덥다라고 하는데
1: 예?
0: 더울 때 막 너무 불편 앞에서 너무 요리 많이 하면 또 쓸쓸하지
1: 않습니까?
0: 이거 물 말아가지고 우리 녹차밥 만들었잖아요.
1: 그러게요.
0: 녹차밥 만들어서 물 말아서 이거 딱 먹으면 정말 맛있게 될 수 있겠죠.
1: 자, 그럼 먼저 한번 하나씩 담아볼까요?
0: 담아보도록 할까요?
1: 네.
0: 이렇게 꽈리고추. 아, 너무 좋네.
1: 네.
0: 이렇게 올려주시고.
1: 딱 먹을 만큼만 딱 준비해서 바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여기다가
1: 네.
0: 고수도 조금 이렇게 길게 좀 썰어가지고.
1: 아니, 고수 조금 올라간다고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나요?
0: 고수가 올라가니까 느낌 자체가 약간.
1: 고수가 된 것 같아.
0: 맞아요. 요리고수인 것 같아요.
1: 예.

0: 이렇게 이렇게만 넣어주시고 이렇게 지금 고수 꽈리고추 예. 완성이 됐고요. 된장 네. 우리가 좀 만들어내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1: 얼마나 아삭아삭할까요, 선생님?
0: 저는 이 국밥이랑 이거 먹을 때
1: 너무 좋다. 맞아요, 그러겠네요. 뜨끈한 국물 먹을 때도 좋을 것 같고.
0: 이렇게 해서
1: 예.
0: 두 가지 또 완성됐습니다.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두 가지 양념의 고추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고추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오이고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오이고추는 아삭함이 좋고 매운맛이 덜해 무침으로 딱이에요. 오이고추에 된장, 올리고당,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그런 다음 꽈리고추를 반으로 어슬 썰어주세요. 꽈리고추에 고수를 넣은 뒤 두반장, 된장, 맛술, 설탕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그릇에 꽈리고추 무침을 담고 남은 고수를 올려주세요. 오이고추 무침도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두 가지 맛의 고추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은은한 깻잎향까지 매력적인 깻잎 간장 불고기부터 개운한 오이와 새콤한 양념의 환상케미 오이 깍두기까지 감각적인 요리로 사랑받는 스타 셰프 이재훈의 센스 만점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우리 차례야.
1: 우리 차례요?
2: 우리 차례다!
3: 변하게들 앉으세요.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0: 우리처럼 하고 싶었나 봐.
3: 옛날 옛날에 블루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1이야. 너무 재미있다.
0: 우와, 저거 나잖아?
3: 우와, 마술가울이다. 안녕. 안녕. 난 또 다른 1이야. 히!
1: 히! 난 2야. 만나서 반가워. 어디 가니?
4: 바로 우리들이잖아.
1: 2. 거기에 또 다른 일을 만나면
5: 바로 4. 물론 내게는 정사각형의 모서리도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직사각형, 원모양, 아름목, 경행사면형까지. 유!
6: 정말 빨리 배웠네.
5: 4에 4를 더하면 바로 8. 옥토블럽스 웨이브 1, 2, 3, 4, 5, 6, 7, 8 웨이브.
0: 아니, 잠깐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 아주 중요한 숫자를 빠뜨렸다고.
3: 아니 잠깐 지금 순서가 틀렸잖아. 아주 중요한 숫자를 빠뜨렸다고. 바로 나

0: 점이 점 이쪽으로 가고 7이 이쪽으로 그 다음 4는
1: 숫자줄이라니 너무 편리한데?
0: 맞아요. 자기 자리에 딱. 저기 옥터블럭스 넌 4보다 4가 더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칸 더 옆으로 와.
2: 4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4는 8. 이제 빈칸을 채워보실까? 옥터블럭스 합체!
0: 오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빠이 2 3
2: 4
0: 하이파이브 중간까지 왔어. 6
2: 7 8 9
0: 10 다 같이 박수 쳐요.
3: 우후!
0: 시작합니다.
4: 이랑 같아요. 또 어떻게 같은지 볼까요?
0: 3
4: 더하기 2는
0: 우랑 같아요. 어떻게 같은지 알겠죠?
3: 우와.
4: 이젠 무게가 다르죠?
0: 3은
4: 7보다 작아요.
2: 4은 2보다 커요.
4: 무게가 같으면 똑같은 거예요.
1: 나도 저 게임 너무 해보고 싶어.
0: 드디어 드론의 피랄레!
4: 삼각형!
0: 삼각형!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0: 있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저기 곰마, 우리 서커스 놀이 할래? 잠깐만, 나 동물 조련사가 되고 싶어. 넌 여기 사진처럼 이 동물이 되면 돼. 여기 잠깐 있어봐, 금방 올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제 서커스를 할 거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제 서커스를 해보자.

오늘은 다 같이 서커스 놀이를 해보자. 자, 내가 동물 조련사가 되고 너희들은 길들여진 동물들이 되는 거야. 여기 이것처럼.

바로 저게 우리 모두가 원했던 거지.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다른 제주도 좀 보여줄래?

우리 같이 노는 건 어때? 내가 동물 조련사가 되고 넌 여기 있는 서커스 곰처럼 하면 돼. 될 것 같은데. 그럼 같이 서커스 놀이를 해볼까?

대단원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알리야! 너희 둘 다 정말 멋졌어. 우리의 순회 공연은 내일 아침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널 찾아.

했는데 이제 아니네. 근사하고 아주 멋진 집이 됐잖아. 튼튼해서 마음에 들어. 오, 집은 아닌 것 같네. 이건 바로 거미망토다. 널 잡아먹을 거야. 지금 당장 이 녀석을 잡아먹을 거야.

엄마, 혹시 이거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지 알아?

0: 진 황금왕관. 다이자 할아버지.
1: 아, 호기.
2: 오랜만이에요.
1: 마침 잘 왔구나. 너희가 필요하던 참이란다.
0: 우, 이번엔 또 어떤 보물을 발견하신 거예요?
1: 이걸 한번 보렴. 우와!
0: 이 왕관을 주시려는 거예요? 저한테요?
1: 그건 아니야. 이 왕관은 샤를마니 왕이 쓰던 거란다. 아주 아주 오래된 유물이지. 너희가 이걸 루브

0: 박물관에 안전하게 전달해 주렴. 난 아직 여기서 발굴을 더 해야 하거든. 어, 이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어서 서두르렴.
1: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2: 배달이라면 저만 믿고 맡기세요. 전 배달의 왕이니까요. 아리, 맥스, 급하니까 나 먼저 최고 속도로 날아갈게. 너희는 평소 속도로 천천히 따라와.
1: 호기가 오랜만에 배달을 맡게 돼서 엄청 신난 모양이네.
0: 조심해서 전달해야 한다.
2: 빠르고 안전하게 배달하러 출발!
3: 어허, 황금 왕관이라고? 황금으로 된 거라면 호기보단 나한테 훨씬 어울리지. 골든 주먹 발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까이.
2: 어?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새소리인가?
3: 채, 눈치 빠르긴.
2: 좋았어! 루브르 박물관에 다 왔어! 도착! 지각은 아니겠지? 어!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좀 이상한데? 아 참! 왕관!
4: 호기가 빨리 와야 할 텐데.
2: 특급 배달 도착했습니다. 여기요. 황금 왕관이에요.
1: 호기, 와줘서 고마워.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 여러분, 드디어 유물을 공개합니다. 황금 왕관입니다. 우와.
5: 보세요! 저건 그냥 종이 왕관이에요!
2: 어떻게 된 거지?
6: 혹시 호기가 진짜를 숨겨둔 거 아니야?
4: 이건 말도 안 돼!
1: 여러분, 그만하세요! 호기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2: 전 절대 아니에요!
7: 다들 비켜주세요!
8: 호기, 수사를 해야 하니 나와 같이 가줘야겠구나!
2: 곧 만나요! 조사 금방 끝날 거니까!
9: 뉴스 속보입니다. 오늘 박물관에서 공개될 예정이었던 황금 왕관이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3: 오, 내 황금 왕관 역시 나한테 딱 어울리네.
9: 진짜 왕관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1: 보세요.
4: 어떻게 된 거지?
3: 아리, 저기 좀 봐.
1: 뭐? 호기가 도둑으로 몰렸다고? 뭔가 아주 단단히 잘못됐어. 어서 박물관으로 가자.
8: 그러니까 박물관 앞에서 누군가와 부딪혔다는 거구나.
2: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8: 그럼 그 사람 얼굴은 보았고?
2: 아니요, 못 봤어요.
8: 그렇구나. 다른 목격자도 없어서 까다롭겠는데.
1: 호기,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도둑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2: 그러게. 일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나도 모르겠어.
8: 증거를 찾을 때까진 못 보내줘. 친구들도 좀 기다리렴.
1: 호기, 절대 네가 범인일 리 없다는 거 알아. 걱정 마, 호기. 우리가 진실을 밝혀줄게.
2: 고마워, 아리.
1: 경찰관님, 저희도 도울게요.
4: 아리, 발자국을 조사해주렴.
1: 좋아요.
4: 반장님은 보안실의 CCTV를 확인해주세요. 밀라, 호기가 가져온 종이 왕관을 조사해줘.
1: 네.
4: 그리고 맥스, 종이 왕관 재료를 파는 문구점에 가서 상황을 조사해주겠니?
10: 물론이죠. 저만 믿으세요.
1: 좋아, 그럼 다 같이 수사를 해보자고.
7: 여기랑 저기
10: 여기는 맥스.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
1: 맥스, 뭘 찾았는데?
11: 문구점 아저씨 말로는 이렇게 생긴 비행기가 색종이를 사갔대.
1: 골든보이잖아. 그럴 줄 알았어. 맞아, 이런.

0: 숨이 쉬는 건 골든보이 뿐이야.
1: 새로운 유물이 도착했습니다.
2: 달지 할아버지!
1: 얘들아, 왕관을 도둑 맞았다니 유감이구나. 대신 내가 황금검을 가져왔단다.
0: 우와, 황금검을 왜요? 아리, 이 황금검으로 유인하면 도둑이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 그거 좋은 생각이다.
3: 그럼 이 검을 박물관에 전시해두는 게 어떨까요?
1: 행운을 빈다! 난 또 발굴하러 갈게!
2: 고마워요, 할아버지!
4: 이제 그만 내 기지로 다시 돌아가 볼까? 오, 황금검이라. 저것도 나한테 딱이겠는데? 마침 호기도 잡혀있으니 손에 넣기 아주 쉬울 거야.
5: 멋진 전시였어.
3: 맞아.
0: 네, 엄마.
4: 아무도 없지? 이제 황금검은 이 골든보이 차지야. 어, 뭐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야! 됐어. 완벽해.
0: 방금 박물관으로 들어왔어. 다들 숨어서 대기해. 알았지?
4: 어허. 이게 바로 황금검이라 이거지? 어? 뭐야? 함정이었어?
0: 잡았다, 골든보이. 진짜 도둑은 너였어.
6: 골든보이, 널 체포하겠다.
4: 뭐?
0: 속았지? 이제 진짜 황금왕관을 돌려줘.
4: 어?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그럼 돌려줄 테니까.
0: 거기서 골든보이. 맥스, 범인을 쫓아가.
3: 범인을 찾았습니다. 호기는 잘못이 없어요. 어서 풀어주세요.
7: 네, 알겠습니다. 호기, 이번 일은 정말 유감이구나.
4: 에? 가볼게요.
0: 멈춰, 골든보이. 미안해, 추격 중이라서. 이쪽으로.
4: 정말 끈질기다니까. 그래봤자 날 잡을 수는 없겠지만. 어?
0: 꼼짝마, 골든보이. 구조용 루프 급사컵 액션.
4: 어? 우와. 귀찮게 하네. 각오해, 한 방에 혼내줄 테니까. 다크 골든 타이탄! 내 왕관은 아무도 못 가져가.
8: 어? 맥스! 아리! 왕관을 쓴 골든보이잖아! 조금만 버텨, 얘들아! 호기! 섀도우 스핏!
0: 호기!
4: 으아! 뭐야?
8: 놀랐어? 이제 제대로 끝내줄게! 흥!
4: 잠깐만! 으아!
0: 하하! 우후! 호기가 왕관을 되찾았어!
3: 잘했어, 호기. 왕관을 박물관에 안전하게 전달해줄 수 있겠니?
8: 네, 경찰관님! 이번엔 제대로 배달 와요.
0: 호기, 정말 고마워.
7: 의심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호기.
8: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아리랑 맥스,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애써줘서 고마워. 큰 도움이 됐어.
0: 하지만 진짜 영웅은 밀라야. 범인을 밝혀내는 데 큰 역할을 했거든.
8: 그럼 밀라는 슈퍼잉스 명예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하겠네. 맥스, 준비됐어?
9: 당연하지.

0: 너만을 위한 특별한 슈퍼익스볼이야.
1: 고마워, 호기. 우와, 루브르 모양이네. 정말 멋지다.
0: 앞으로도 박물관을 잘 부탁해, 밀라.

0: 방금 스타코어의 위치가 신호에 잡혔어. 근데 다이노월드에 있네.
1: 알았어, 맥스. 아리랑 나는 지금 다이노월드로 갈게. 응? 넌 여기에 남아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봐줘.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타코어를 삼킨 티라노. 티라노다! 저리 가! 있잖아? 설마 저거 스타코 때문인가? 안 돼! 가지마! 내 스타코와 놀

이봐! 내 스타코어 당장 돌려줘! 응? 이게 뭐야? 조심해! 밟히지 않으려면 여길 빨리 피해야겠어! 이런! 도망치자!

0: 얘들아, 저것 좀 봐.
1: 우와! 말도 안 돼! 저게 뭐야?
2: 어떻게 된 거지? 다들 빛을 내면서 춤을 추고 있잖아.
3: 저렇게 신나는 장면은 처음 봐. 나까지 춤을 추고 싶어지는데.
1: 아무래도 스타코어 때문인 것 같아요. 스타코어는 아주 이상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3: 정말? 공룡들의 댄스 파티라니. 이건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한 연구 기회야. 당장 조사하러 가자꾸나.
4: 좋아요, 엄마. 디노, 스테고, 출동 준비.
5: 디노, 출동 준비 완료.
4: 우리만 믿어.
1: 다이너윙스랑 출동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2: 그러게, 기대된다.

0: 슈퍼 리스와 다이노 리스 다 같이 출동!
1: 저기다! 어? 내려가서 확인해보자!
2: 아리,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3: 호기, 이건 확실히 실제 상황이야. 정말 신기하다.
1: 디노, 이 리듬 마음에 든다.
4: 나도 발이 저절로 막 움직여.
2: 나도 키워줘. 얘들아, 저기 좀 봐. 티라노사우루스야. 근데 왜 저러는 거지?
3: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배가 엄청 부풀어

0: 우와, 아주 멋진 춤인데.
1: 브라보. 지금 춤을 감상하며 좋아할 때가 아니야.
2: 그렇지. 미안해.
3: 티라노사우루스가 뿜어내는 무지개가 공룡들을 춤추게 만드는 건가?
1: 아직 단정 지을 순 없어.
2: 제대로 검진해보는 게 좋겠어. 내가 뱃속을 확인해볼게.
3: 세상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우리가 찾던 스타코어를 삼켰나봐!
1: 그래서 배가 저렇게 커진 거구나.
2: 그 커다란 광석을 삼켰으니 배가 아픈 것도 당연해.
1: 오, 이런! 배가 풍선처럼 계속 부풀고 있어!
0: 디노, 친구를 보호한다. 다치면 안 된다.
3: 큰일이야. 스타코어를 당장 뱃속에서 꺼내줘야 해.
1: 어떡해.
2: 아, 좋은 생각이 있어. 소화제를 찾아서 먹이면 될 거야.
4: 소화제를 찾아서 먹이자고?
2: 그래, 내가 배탈에 아주 효과가 좋은 특별한 꽃이 자라는 곳을 알고 있거든. 따라와, 지금 바로 안내할게.
3: 디노, 소화제를 찾아올게.
0: 여긴 디노 있다. 걱정 말고 다녀와.
1: 돌아올 때까지 공룡 친구를 잘 지켜줘.

0: 바로 저기야. 이게 바로 내가 말한 꽃이야. 가운데에 있는 꽃가루를 모아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면 소화제가 돼.
1: 꽃가루로 만들어진 수영장 같잖아. 우와, 여기 엄청 넓은데.
2: 서둘러, 어서 시작하자.
1: 좋았어, 해보자고.
0: 티라노사우루스한테 먹이려면 훨씬 더 큰 덩어리가 필요한데 이런 속도로는 너무 오래 걸리겠어.
1: 어? 걱정 마, 스테거. 난 최고로 빠른 비행기니까. 거기, 섀도우 스피드! 이 정도면 되겠지?
3: 디노, 공놀이 잘 못한다.
1: 디노,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3: 거기, 안 돼! 놓쳐버렸어. 어떡하냐? 디노, 춤을 멈출 수 없다.
1: 저런, 디노!
2: 호기, 조심해!

0: 다들 어디로 갔지?
1: 작전이 성공한 건가?
0: 그런 것 같은데.
2: 야호! 피노, 이제 춤추지 않는다.
0: 피노, 원래대로 돌아왔네.
1: 티라노사우루스도 괜찮아진 것 같아. 근데 스타코어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 아, 참, 잠깐만. 스타코어는 어디 있지?
0: 티라노사우루스의 방귀에 날아간 거 아닐까?
1: 안 돼. 티라노 몸에서 나왔다면 분명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빨리 찾아보자, 호기.
0: 좋아. 티노, 스테고, 나중에 보자. 우린 스타코어를 찾으러 가야 해.
2: 알았다. 그럼 티노는 다이노 본부로 돌아가서 보고하겠다.
3: 조심해, 얘들아.
0: 걱정 마. 안녕.
4: 설마?
0: 응? 뭐야? 날려버리면 어떡해? 아유, 내 스타코어. 일단 찾으면 제일 먼저 깨끗이 씻어.

0: 너 궁금해. 아니 천둥맨 된 거야?
1: 우와, 내 친구가 영웅이 됐어.
2: 천둥맨 최고.
3: 천둥맨 이제 초능력을 보여줘.

0: 오빠, 어떡해.
1: 얘들아, 어디가? 어?
2: 얘들아!
1: 어?
0: 꿈이었구나. 번개맨, 왜 나한테 아무 초능력도 안 생기는 거죠? 번개 파워! 난 아무 초능력도 없어.
3: 13화 나는 언제 빌락이 될까?
4: 얘들아, 잘 봐봐. 왕빌라!
1: 풍선만 정확하게 터뜨렸어.
4: 나 연습 많이 했네.
5: 그치.
4: 다들 눈 크게 뜨고 봐.
1: 우주는 더 빨라졌어.
4: 나도 질 수 없지. 이야!
0: 오, 튼튼한데 크기도 적당해.
1: 초능력 사용하는 법을 배우더니 다들 더 멋있어졌어.
6: 친구들 힘내세요. 번개쌤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힘내라고 간식이 왔어요.
5: 우와, 맛있겠다.
6: 나도 간식 먹고 싶다.
4: 한번개쌤 지금 나도 간식 먹고 싶다 생각하고 있죠?
6: 아니, 그거 비밀인데 어떻게 하지?
1: 좋겠다, 다들.
7: 저, 사랑하는 우리 번개의 좋은 친구들.

0: 드디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우리 솜씨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번개스타 큰 잔치가 열립니다! 원장님도 너무너무 신나요. 여러분이 각자 재주를 마음껏 뽐낼 걸 생각하면 되죠. 그렇지. 천둥이가 있었지. 한복이 쌤, 전 쌤 그거 알아요? 우리 천둥이한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 바로 이거. 이거. 답답해. 우리 천둥이 하면은 번개 파워. 있잖아요. 정말 답답하네. 그거 맞죠? 천둥. 천둥이 이건가? 아닌데. 맞는데? 천둥이 이거 아니니?
1: 자, 친구들, 선생님은 번개스타 큰 잔치 준비하러 갈게요.
0: 세상에, 놀이기구인가? 혼자이잖아.
1: 천둥이 괜찮겠죠?
2: 초능력이 늦게 나타나는 아이들이 옛날에도 가끔 있었어요. 그런 아이일수록 더 큰 힘을 숨기고 있는 법이죠.
1: 그게 무슨 말이죠?
2: 전둥이만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땅, 땅!
3: 나라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능력. 뿡뿡이. 요술방귀? 이것도 능력이지, 능력이야. 그리고 번개맨.

0: 초능력이 없는 영웅은 정말 없는 거야?
1: 천둥친구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이랑 같이 파워체조 할까?
0: 저 혼자 있고 싶어요.
1: 영웅 그림책 보고 있었구나.
0: 그거 아세요? 이 책에 나오는 영웅들이야 다 초능력이 있어요. 초능력이 없는 영웅은 없다고요.
1: 천둥친구, 초능력이 천천히 나타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0: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친구들은 다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0: 초능력이 없어도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전동 친구, 진짜 초능력은 이미 네 안에 있어. 부디 너 자신을 믿어줘.
1: 친구들은 다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진짜 속상하단 말이에요.
2: 가가
3: 점령이 마음 약한 저 아이가 번개 보석을 가지고 있다. 저 마음만 잘 이용하면 번개 보석을 빼앗아 올 수도 있겠어.
4: 그거 있잖아, 그거.
5: 아, 그거? 따가따가 꿈나라 가시 버튼.
4: 따가워님.
2: 따가?

좋아, 좋아. 이제 이 몸이 직접 나설 때가 되었군. 가서 전둥이의 번개 보석 빼앗아오겠다.

0: 놀라지 마, 천둥아. 나 무서운 사람? 아니, 무서운 인형 아니에요.
1: 넌 따가왕이잖아.
0: 어? 따가왕이 누구야? 난 따가용인데. 따가용은 천둥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지요.
1: 소원? 무슨 소원?
0: 나 친구들처럼 멋진 초능력을 가지고 싶지. 그래서 부럽고 막 화나지. 따가용은 다 알아요.
1: 응, 나도 초능력을 갖고 싶어. 남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도 난데 나만 초능력이 없어서 화가 나.
0: 그럼 그럼 당연하지. 걱정 마. 이제 이 따가용이 도와줄게요.
1: 진짜? 어떡해?
0: 간단해. 네가 가지고 있는 요 번개보석 팔찌 있지요? 그거를 따가요.
1: 우와.
0: 요거랑 바꾸면 돼. 그럼 너도 번개맨보다 멋진 초능력이 생기지요? 따가요.
1: 번개보석 팔찌를. 저 팔찌랑 바꾸면은.
0: 초능력.

0: 뭐지?
1: 다가 네 마른다 네 힘도 네 번개 보석도 있지? 좀 나의 것이야.
2: 천둥이 번개 보석 누가 가져왔나요? 내가 가져왔지요.
1: 다섯 개의 번개 보석이 모두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날, 이 우주는 가시밭이 될 것이다.
0: 저희도 힘껏 돕겠습니다, 따가왕님. 작아지셔서 좋았는데 다시 커지시겠네.
3: 벌써 몸이 따가운 것 같아.

0: 누가 좋아하겠냐? 넌 강의 걱정할 시간에 춤 연습이나 더 해야겠던데? 너희들 잘난 척 좀 하지 마!
1: 천둥아! 네 팔찌 뭔가 이상해.
2: 따가!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3: 공개부석을 훔친다. 훔친다.
4: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5: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

0: 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0: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아삭아삭 배추김치.
1: 맛있겠다. 나는 김치대장.
2: 나도 김치대장.
1: 그거 알아? 난 파김치까지 먹어봤지.
2: 파김치까지? 대단하다.
1: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김치는
2: 배추김치.
1: 찌찌뽕.
2: 김치 하나면
1: 밥 한 그릇 뚝딱.
2: 맛있어.
3: 개벽,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4: 티 나요? 제가 요즘 화장실에 가서 아무리 끙 힘을 줘도 응가가 안 나오거든요.
3: 변비로군.
4: 맞아요. 그래서 요 배추 사왔어요.
3: 배추? 배추는 왜?
4: 요 배추로 김치 담가 먹으면 변비에 최고래요. 또 건강에도 좋고요. 아,
3: 아. 김치를 먹으면 건강해진다?
4: 예.
3: 그렇다면

0: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김치를 아주 맛없게 만들어야겠군. 쭉! 미음, 우, 릴, 물, 릴, 어, 이응, 렁, 물렁물렁.
0: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김치 맛이 기대되는군.

0: 대왕별님.
1: 아야 용사, 어서 출동하세요.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습니다.
2: 예. 네.
3: 천지.
4: 각오해라.
1: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비읍과 시읒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5: 아야.
3: 아, 밥 먹는 중이었구나.
5: 네.
4: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
6: 파괴된 글자는 비읍과 치읒이 들어가.
7: 비읍과 치읒이면.
8: 아야, 이것만 마저 먹어요.
4: 아, 그래, 어서 먹어.
8: 배추김치가 왜 이래?
3: 왜 그래? 배추김치가 맛이 없어?
8: 네, 이상하게 물렁물렁해요.
7: 물렁물렁? 조금 전까진 아삭아삭 맛있었는데?
4: 잠깐! 배추에도 비읍과 치

0: 슬며시 들어가.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1: 역시 예상대로야. 배추들이 모두 시들어서 힘이 없어.
0: 아삭아삭 배추에 물렁물렁 시들게 만드는 마법을 쓴 것 같아.
2: 그래서 배추김치까지 물렁물렁해진 거야?
3: 내가 좋아하는 배추김치를 맛없게 만들다니. 천지!
4: 어서 가서 배추 글자를 찾아요.
5: 그래, 어서 출발하자.
6: 네! 자음! 모음! 변신!

0: 어서 찾아보자.
1: 저기 비읍지읒이 있어요.
2: 어? 응? 저건 반칙 카드?
3: 어? 한글 세계에서 아주 아주 가끔씩만 나타난다는 반칙 카드잖아요.
4: 놓칠 수 없지.
3: 우와, 다른 글자로 바꿀 수 있는 반칙을 쓸 수 있나 봐요.
4: 오늘은 이 반칙 카드로 방해해 볼까?
5: 천지.
1: 어?
3: 어?
1: 배추예요.
4: 반칙 카드. 비읍치읒이 들어간 다른 글자로 바꾸다.
1: 어떡해, 배추가 부채로 바뀌었어. 천지, 반칙하지 마요.
3: 그러니까 누가 반칙카드 발견하래.
0: 어? 저기도 비읍치읒이 있어. 저것도 배추야.
4: 반칙카드.
1: 아, 이번엔 반찬으로 바뀌었어.
0: 천지.
3: 천지 대장님, 화장실 좀.
4: 개벽 정말.
0: 어디로 간 거야? 일단 빨리 배추 글자를 찾아보자.
2: 좋아.
0: 가자.
2: 채소밭이야. 여기에 배추가 있지 않을까?
0: 어? 저기 비읍치읒이야.
1: 우와! 배추예요!
4: 반칙카드!
1: 이번엔 부추로 바뀌었어. 반칙카드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
2: 저 반칙 카드를 없애야 해.
0: 천지, 각오해라!

0: 반칙카드를 바람으로 날려주마!
1: 태풍 프리!
2: 자! 어림없다!
3: 뚱치! 지진! 하나! 야!
4: 반칙 카드가 사라졌어.
0: 천지, 이제 반칙은 못 쓰겠는걸?
2: 두고 보자. 아이야.
5: 대추가 시들어서 글자를 찾을 수가 없어.

0: 자마, 모마, 마법진을 펼쳐줘.
1: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이응, 아, 아.
2: 시우, 아, 기역, 삽.
0: 아삭,
2: 아삭.
0: 배추가,
2: 아삭아삭. 아삭.
1: 우와, 다시 아삭아삭해졌어.
2: 그럼 글자를 찾아볼까? 하!
3: 돌아와, 한글!
0: 애를 쓰려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좋아. 뿅망치. 배급봉. 합체. 아와.
4: 이가 맞나?
0: 에. 치어. 우는 내가 쓸게. 흣. 치어. 뿅망치로 우.
2: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1: 네. 비읍이 애를 만나 배. 치읓이 울음 만나 추. 배추.
5: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다시 아삭아삭해졌어. 맛있다.
6: 어, 우리 김치대장들 김치가 그렇게 좋아?
1: 네.
6: 그래. 김치에는 유익균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장을 아주 튼튼하게 해주지.
1: 유익균이요?
6: 나쁜 균이 아니라 몸에 아주 아주 좋은 착한 균이지.
1: 아하. 그러면 난 김치 더 많이 먹어야지.
6: 그래, 그래. 그럼 할아버지는 배추김치보다 깍두기! 맛있어.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1: 배추!
6: 배추!

0: 아,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 어? 장미전쟁? 장미전쟁? 장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나 봐.
1: 과연 그럴까?
0: 알아보면 되지. 프랑스 출신의 왕비가 감히 영국 일에 감나라 배나라 으이 못 참아.
2: 시간을 달리는 장미 전쟁 이야기. 1455년

0: 여긴 어디지?
1: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영기리고요.
2: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4: 시간?
1: 네, 저희가 지금부터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아저씨들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3: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5: 네, 도전!
3: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 오, 내가 먼저, 야!
6: 우와, 아우칸!
0: 열심히 하네. 응?
3: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7: 이것은 반란이다! 시끄럽고! 불격하라!
3: 100년 전쟁이 끝나고 영국의 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8: 100년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또 일어나요?
0: 그 영국이랑 프랑스랑 100년 전쟁. 정확하게는 116년 동안이나 프랑스의 왕위 계승 문제와
7: 불격하라! 불격!
0: 영토 문제 때문에 전쟁을 했었잖아. 근데 영국이 최종적으로 지면서 프랑스에 있던 땅들마저 거의 잃었고 프랑스에서 살던 영국의 귀족들과 기사, 병사들이 섬나라인 영국으로 모두 쫓겨났지.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어. 영국의 왕 헨리 6세가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신병이 심각했던 거야.
9: 폐하의 아내.
0: 폐하가 있어요? 에? 그래서 정신병을 가진 왕 대신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를 두고 두 왕실 가문이 틈만 나면 싸웠는데.
1: 누구세요?

0: 폐하! 폐하!
1: 이제부터 이 나라는 우리 요크가가 다스리겠소.
2: 무슨 소리요? 폐하께서 오면 랭커스터 가문 출신인데 우리 랭커스터가 다스려야지요.
1: 어차피 다 같은 왕실 가문 아니요. 전쟁에서 프랑스에 대친 건 랭커스터가 때문이지 않소?
2: 전쟁 때 요크가는 없었어?
3: 뭐야?
4: 힘이 셌던 두 가문이 바로 요크가와 랭커스터가였어. 두 가문은 기사와 병사를 두고 서로의 세력을 견제하고 있었는데
2: 요크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항상 전투태세로 준비하고 있도록.
5: 네!
4: 당시 랭커스터가는 왕인 헨리 6세의 가문이었고 요크가는 왕의 친척 가문이었어.
1: 국왕이 힘이 없을 때 우리 요크가가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 훈련도 실전처럼 해라.
4: 이렇게 두 왕실 가문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서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싸우고 있었는데,
3: 아니 나라는 우리 요크가가 다스린다니까요.
2: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랭커스터가가 다스려야죠.
3: 요크가가
0: 그만들 싸우세요. 저는 랭커스터가가 폐하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렸으면 합니다.
2: 네? 들으셨어? 가시오.
4: 이때 왕비가 랭커스터가의 손을 들어주고 만 거야.
3: 프랑스 출신의 왕비가 감히 영국 일에 감나라 배나라 무참하이.
2: 원래대로라면 왕은 우리 요크 가문의 것이 아닙니까?
3: 그러니까. 이참에 빼앗겼던 왕위를 되찾아오자고. 기사들 다 집합시켜.
2: 예.
4: 결국 요크가에서 왕위를 가져오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6: 공장님 큰일 났습니다.
7: 요크궁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2: 뭐? 이러니 우리도 기사들 모아.
7: 네. 네.
4: 랭커스터가도 지지 않고 대응을 하면서 두 가문은 30년 동안이나 전쟁을 벌이게 되지.
1: 영국 왕은 이제부터 우리 요크가가 접수하겠다. 그것은 반란이다. 시끄럽고 돌격하라.
2: 반란자들을 처벌하고 국왕 폐하를 지켜라. 돌격.
4: 이때 헨리 6세의 가문인 랭커스터가를 상징하는 문장이 빨간 장미, 요크 공작의 요크가를 상징하는 문장이 흰 장미였기 때문에 이 전쟁을 장미 전쟁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8: 아, 정답!
1: 100년 전쟁이 끝나고 영국의 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8: 장미 전쟁!
1: 네, 정답입니다. 당시 영국은 100년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 새롭게 나라를 정비해야 하는 시기였는데요. 왕이 제 역할을 못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막강한 힘을 가졌던 두 왕실 가문이 왕위를 서로 갖겠다며 나라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6: 진짜 많이 간다.
1: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6: 파이팅!
1: 우와, 8칸.
6: 진짜 많이 간다.
1: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적들을 살려두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모두 없애라! 장미 전쟁이 끝나고 무엇이 몰락하게 될까요?
3: 전쟁이 끝나고요?
7: 그래, 장미 전쟁은 이름만 예뻤지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는데.
9: 맞아. 그 장미 전쟁에는 왕실 가문 아래에 있는 그 수많은 귀족들도 같이 싸웠거든. 일단 처음에는
1: 적들을 살려두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모두 없애라!
4: 요크가가 랭커스터가를 물리치고 반란에 성공했어. 그리고 왕을 포로로

0: 무섭다. 나 무서워.
1: 시끄러이. 그냥 확 없애버릴까? 아니야. 왕을 죽이면 백성들이 욕을 하겠지? 혜니! 살려줄 테니까 다음 후계자를 나로 정해. 알겠지?
2: 왕위 계승권을 요크가가 가져가려고 했어. 하지만 피신해 있던 왕비가 랭커스트가의 귀족들을 끌어모아 반격을 하기로 했지.
3: 우리 왕자가 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4: 그래야죠. 우리 랭커스터가의 핏줄이신 왕자님께서 계신데 요크가가 왕위를 차지하게 둘 순 없죠.
2: 그렇게 해서 또다시 전투가 벌어졌는데
1: 이미 영국 왕실은 우리 요크가의 것이다! 그렇게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반란자를 찾아내라! 다시는 짓소리 못하게 혼내줘라!
2: 반란을 일으켰던 요크 공작이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됐고
1: 영국은 이제 다시 우리 랭커스터 가문이 접수한다!
2: 전쟁에서 이긴 랭커스터 가가 헨리 6세를 왕에 복귀시키고 왕권을 되찾아오지.
5: 와, 신난다! 무서운 아저씨 없어서 진짜 좋다!
3: 너는 아버지처럼 약한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6: 네, 어머니.
2: 하지만 요크가에서 또 가만히 있지 않았어.
1: 왕자가 힘을 갖기 전에 왕위를 확실히 가져와야겠어.
7: 그럼요. 국왕께서 아버님이신 요크 공작님께 이미 왕위를 물려줬는데 찾아오셔야죠.
8: 이번엔 봐주는 거 없다.
7: 없습니다.
2: 요크 공작의 아들 에드워드가 전쟁을 다시 일으킨 거야.
8: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은 내가 이룬다! 전쟁!
2: 이 전쟁에서
8: 우리가 이겼다!
2: 요크가의 에드워드가 이겼고.
0: 아이, 여기가 어디야?
8: 시끄러!
2: 헨리 6세를 런던탑에 가둔 뒤 왕위에 올라 에드워드 4세가 되지.
8: 이제 왕위는 우리 요크가의 것이다.
3: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 나라가 좀 잠잠해질라나. 전쟁 지긋지긋하네요.
4: 맞아요. 누가 되든 왕이 강했으면 좋겠어요.
2: 하지만 랭커스터가가 다시 반격을 하면서

0: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전쟁의 목적이 영토가 아니라 왕위였기 때문에
1: 한 놈이라도 살려도 안 된다! 모두 처치해!
2: 살려주면 내가 죽으니까
0: 전쟁에 참여했던 귀족들이 서로 죽고 죽이면서 귀족 세력이 몰락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
3: 아, 정답! 장미 전쟁이 끝난 뒤 몰락하게 되는 것은
4: 귀족 세력!
3: 네, 정답입니다. 예! 장미 전쟁 때 영국의 모든 귀족들이 유력한 두 왕실 가문인 랭커스터가와 요크가 밑으로 들어가서 전쟁에 참여했는데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 영국의 귀족들은 3분의 1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세력이 매우 약해졌고 강력한 왕권이 확립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5: 어, 문 열렸다!
6: 문 열었어! 잘 있어! 잘 있어!
7: 잘 있어!

0: 오늘 어땠나요?
1: 최고예요!
0: 저도 재밌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2: 애들아, 따뜻할 때 호떡 먹게, 얼른 내려!

0: 여자 게임 안 할 거야?
1: 아이, 오늘도 허가가 빨랐네.
0: 오늘은 뭐 하지? 어? 몽골 제국과 원나라?
1: 어? 형아, 몽골 제국은 칭기즈칸이 세운 나라 아니야?
0: 맞아. 근데 원나라는 뭐지? 오늘 이거 해볼까?
1: 좋아.
0: 그래?
2: 다음 목표는 서쪽이다. 서쪽 끝까지 영토를 넓혀라. 예, 폐하!
3: 시간을 달리는 몽골 제국과 원나라 이야기. 1271년.
4: 나 쿠빌라이가 진정한 몽골의 칸이다. 가서 내가 진정한 칸이라고 전해라!

0: 여기가 어디지?
1: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영기리고요.
2: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3: 시간?
0: 네, 저희가 이제부터 게임을 할 건데요. 게임을 잘하잖아요? 그럼 아저씨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2: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4: 네, 도전!
2: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0: 야! 오! 아우컷! 오, 신기하다. 와, 이 저절로 움직이네. 우와.
2: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이제 남아있는 중국 세력을 모두 흡수하고 서쪽으로 영토를 넓혀 더 강하고 부유한 몽골 제국을 만들자!
2: 몽골 제국이 서쪽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 어디로 진출하게 될까요?
0: 어? 서쪽이요?
6: 너희들 징기즈칸이 몽골 제국을 세운 얘기 알아?
7: 알아요!
0: 오, 잘 됐네. 그 징기즈칸이 몽골을 통일하고
5: 앞으로 같은 몽골 민족끼리 다투면 엄벌에 처하겠다. 또한 나는 어떤 신분이든 전투에서 공을 세운 사람을 장군으로 뽑을 것이다.
8: 신분을 따지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한 다음 서하와 호라즘 제국을 멸망시켰어. 그리고 잘 나가던 금나라에게까지 항복을 받았잖아. 칭기즈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
5: 이제 남아있는 중국 세력을 모두 흡수하고 서쪽으로 영토를 넓혀 더 강하고 부유한 몽골 제국을 만들자!
8: 그런데 그만 칭기즈칸이 말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게 돼. 부상이 점점 심해지자 칭기즈칸은 아들들에게 영토를 나눠주고,
9: 아들들아, 내 너희에게 영토를 공

0: 불평하게 나눠줬으니 내가 죽더라도 이 우구대의를 칸으로 하고 절대 싸우지 말거라.
1: 징기즈칸은 셋째 아들을 칸으로 삼고 정복전쟁을 성공시키라는 유언을 남긴 후 죽고 말지. 징기즈칸에 이어 몽골 제국의 2대 칸에 오른 오고타이 칸은
2: 징기즈칸의 뜻이다. 서하의 남은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라. 돌격하라.
1: 동쪽의 서하와 금나라를 멸망시키는 한편
2: 다음 목표는 서쪽이다. 서쪽 끝까지 영토를 넓혀라.
3: 예, 폐하.
1: 서쪽으로 영토를 넓힐 목표를 세우고 러시아 지역의 여러 공국을 먼저 정복한 뒤 유럽으로 향했지.
4: 아니, 그 잘 싸우던 키예프 공국이 완전히 당했다며?
5: 아니, 얼마나 세길래 그래? 우리도 당하는 거 아니야?
1: 몽골군이 강하다는 소식은 유럽까지 퍼졌어. 그런데 막상 만난 몽골 군사들이 초라하기 그지없자 유럽의 기사들은 코웃음을 쳤어.
4: 뭐야, 저런 애들한테 졌다고? 얼마나 못 싸웠길래?
5: 우리가 제대로 싸우면 그냥 도망가겠는데?
2: 모두 쏴라!
6: 기어라!
4: 본때를 보여주자. 돌격!
2: 다시는 유럽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계속 추격하라!
6: 기어라!
1: 유럽의 기사들은 기세를 몰아 몽골군을 계속해서 추격했는데 몽골의 군사들은 일부러 후퇴하는 척하면서 유럽의 기사들을 벌판으로 유인을 했던 거야. 유럽의 기사들은 말을 타고 사방에서 빠르게 튀어나와 공격하는 몽골군에게 전멸을 당하고 말았지. 그러자 유럽 기사들은 성 안에서 버티기로 작전을 바꿨어.
6: 어떡하지? 이러다 우리 모두 죽는 거 아니야?
2: 이 안에 몽골 군사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1: 하지만 그때 성 안으로 불폭탄이 쏟아져 내렸던 거야. 그건 바로 칭기즈칸 때 중국과 이슬람에서 데려온 기술자들이 투석기를 개량해서 더 강력하게 만든 몽골의 신무기였어.
2: 꽁꽁 숨어봤자 소용없어! 계속 발사!
1: 무시무시한 불폭탄 공격을 받자 유럽의 기사들이 벌벌 떨었고 이렇게 몽골이 서쪽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 유럽으로 진출하면서 온 유럽이 공포의 도가니에 빠지게 됐던 거야.
7: 아, 정답!
8: 몽골 제국이 서쪽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 진출한 곳은
7: 유럽!
8: 네, 정답입니다. 거대한 영토를 갖고 싶어 했던 칭기즈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들인 오고타이 칸은 러시아를 정복한 뒤 지금의 헝가리와 폴란드를 정벌하고 온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5: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8: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이제 중국의 영토를 모두 정복했으니 내가 다스리는 지역은 중국의 새 왕조로 할 것이다.
8: 5대 칸인 쿠빌라이 칸이 세우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9: 어? 나라를 세워요?
10: 우리한테는 아쉽지만 저때 유럽 사람들에게는 행운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11: 어? 행운 같은 일이요?
1: 우리 몽골 제국이 동유럽을 정복할 때였어. 성 안으로 떨어지는 불폭탄을 피해 성 밖으로 튀어나온 기사들이 몽골군에게 전멸을 당했고

0: 몽골군들은 약탈을 하고 성 안의 사람들까지 마구 죽였어. 이 무시무시한 소문에 온 유럽은 공포에 빠졌지.
1: 헝가리가 완전히 불지옥이 됐대요.
2: 아니, 이러다가 여기 프랑스까지 쳐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3: 안 되죠. 얼마나 잔인한지 보이는 대로 싹 다 죽인대요.
0: 그런데 이때
4: 모두 빠른 시간 안에 몽골로 돌아간다. 가자.
0: 갑자기 몽골 군사들이 철수하기 시작한 거야.
3: 몽골 군사들이 철수했대요.
5: 철수? 기사들이 다 이겼어요?
2: 그게 아니라
3: 그냥 갔대요.
1: 스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요.
0: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오고타이 칸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새로운 칸을 뽑기 위해 부족장 회의가 열렸거든.
6: 첫째 아들의 자손이 칸이 돼야지요.
7: 무슨 소리요? 지금 칸의 자손이 칸이 돼야죠.
0: 이렇게 새로운 칸을 뽑는 문제로 내분이 일어나 몽골 제국의 유럽 정복은 멈추게 됐던 거야. 그리고 몇 년 뒤 몽케 칸이 4대 칸이 되었을 때였어.
8: 블라구는 이슬람 국가들을 더 정복하고 쿠빌라이는 나와 함께 남송을 정복한다.
9: 예, 형님.
0: 동생인 쿠빌라이와 남송 정벌을 떠난 몽케 칸이 전쟁터에서 갑자기 죽고 말았던 거야. 그러자
6: 내가 이제 이 몽골 제국의 칸이니라.
0: 몽골에 있던 막내 동생이 부족장 회의를 열어 칸에 올랐지.
6: 뭐? 누구 맘대로 칸이 돼? 이제 모두 돌아간다.
0: 남송에서 전쟁 중이던 쿠빌라이는 군사를 돌려 몽골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자기 세력들을 모아 새 부족장 회의를 열어 칸에 오르지.
6: 나 쿠빌라이가 진정한 몽골의 칸이다. 가서 내가 진정한 칸이라고 전해라.
0: 그러면서 몽골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6: 비겁하게 형이 없는 사이 칸의 자리를 차지.
10: 칸의 형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6: 용서하지 않겠다. 돌격!

0: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쿠빌라이가 이기고 쿠빌라이는 몽골 제국의 다섯 번째 칸이 됐어. 그리고는
1: 이제 중국의 영토를 모두 정복했으니
0: 내가 다스리는 지역은
1: 중국의 새 왕조 원나라로 할 것이다!
0: 쿠빌라이 칸은 1271년 수도를 대도로 옮기고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을 원나라로 선포했어.
2: 아, 정답!
0: 5대 칸인 쿠빌라이 칸이 세운 나라는?
2: 원나라!
0: 네, 정답입니다! 원을 건국한 쿠빌라이 칸은 1279년 남송마저 정벌해 중국 대륙을 통일했고 몽골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나뉘어져 있던 킵차크, 오고타이, 차카타이, 일칸국에게 자치권을 주며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영토인 몽골 제국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3: 잘들 있어.
4: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어땠나요?
3: 진짜 재밌었어요.
4: 저도요.
0: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5: 영기라, 승환아, 엄마가 냉이 냉장 굽겠어. 얼른 내려와.
3: 오, 내가 먼저 먹을 거.
4: 아, 같이 가, 형아.
3: 같이 가.
4: 아, 같이 가, 형아.

0: 인간이 영역을 늘려나갈수록 야생의 영역은 줄어들죠. 문제는 야생의 반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1: 우리의 목숨을 이보다 더 빨리 앗아갈 수 있는 생물은 지구상에 또 없을 겁니다.
0: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데요.
2: 발이 바닥에 닿게 내려놓고 놔주세요.
0: 인간과 야생의 공존은 가능할까요? 이번에 우리가 찾은 곳은 호주 북동부에 자리한 퀸즐랜드주. 숲이 울창하고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가 가까워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해변은 엽서에서 뽑아낸 듯 아름답지만 이곳 바다는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물 사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제임스 쿡 대학교의 제이미 시모어 박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독을 지닌 생물을 연구 중이죠. 저는 시모어 박사를 따라 야간 현장 탐사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깜깜한 한밤중에 호주 북동부의 한 부두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1: 아, 그게요. 지금 맹독성 생물을 찾고 있어요.
0: 네.
1: 입방해파리요.
0: 좋아요. 저녁 산책 겸 찾아보죠. 재밌겠네요.
1: 긴장 풀어요.
0: 박사님은 편안해 보이시네요. 입방해파리가 퀸즐랜드를 위협한 건 약 6개월 정도. 이 기간 동안 점점 더 해변 가까이 떠밀려오죠. 녀석의 독은 치명적입니다. 정부에서 특정 해변에 안전 그물을 설치하는 건 이 때문이죠. 스쿠버 다이빙이나 스노클링을 즐기는 이들에게는 혹시 해파리와 마주쳐도 쏘이지 않도록 잠수복이나 쏘임 방지형 수영복을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죠.
1: 입방해파리는 최악의 맹독성 생물입니다.
0: 그냥 맹독성이 아니라 지구 최악이죠. 바다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1: 전 세계에서.
0: 육지, 바다, 전 세계를 통틀어 최악이에요.
1: 세상에 이보다 더 빨리 인간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생물은 또 없습니다. 입방해파리가 최고죠.
0: 얼마나 빠르냐고요? 성체 입방해파리에 쏘였다면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2분에서 3분가량입니다. 연구팀이 찾고 있는 건 몇 가지 다른 종류의 입방해파리. 그중 덩치가 큰 키로넥스 플레켈이라는 종은 이른 아침 해안의 잔잔하고 얕은 물에 자주 나타납니다. 아주 작은 이루칸지 해파리를 찾으려면 밤시간에 해변을 훑는 편이 낫죠.
1: 입방해파리는 밤이면 잠을 자지만 빛을 비추면 나와서 먹이를 찾습니다.
0: 대부분은 해파리를 조류나 밀물살물에 따라 떠다니는 물컹한 덩어리로 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1: 네, 목적을 갖고 움직여요. 눈이 24개죠.
0: 24개요?
1: 전부 안쪽을 향해 있어서 투명한 몸 너머로 360도로 볼 수 있어요.
0: 기괴하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오늘 연구팀은 해파리를 산채로 몇 마리 포획할 계획입니다. 이 치명적인 생물의 습성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기 위해서인데요. 막 모습을 드러낸 입방해파리는 아직은 독성이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습니다. 어린 개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파리 포획은 어디까지나 전문가의 영역이니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만약 저 녀석한테 쏘이면 어떻게 되죠?
1: 아직 어려서 좀 아프고 말 거예요.
0: 안 죽어요?
1: 안 죽어요. 성인 주먹 크기 정도로 커야 사람을 해칠 수 있을 만큼 독성이 강해져요.
0: 네.
1: 아직은 아니죠. 포획할 때 해파리가 다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빨리 건져서 양동이에 담을 것. 그리고 쏘이지 말 것.
0: 네. 안 쏘이는 게 중요하겠네요.
1: 맹독성이니까요.
0: 네. 네. 해파리를 잡을 땐 신중해야 합니다. 부두 가까이 접근한 녀석이 깊이 잠수하거나 멀리 가버리기 전에 재빨리 잡되 쏘이지 않도록 조심해서 움직여야 하죠.
1: 잡았어요. 예쁘죠?
0: 정말 대단한 솜씨네요. 무서운 맹독성 생물을 이렇게 간단하게 잡으시다니 굉장해요.
1: 안 쏘였어요.
0: 우린 이렇게 몇 시간 더 입방 해파리를 잡아 올렸죠. 곧이어 연구실로 자리를 옮겨 포획 다음 단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녀석들이 남부 해안으로 진출하면 모든 게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0: 해파리 이야기를 계속해 볼 텐데요. 지난밤 제이미 시모 박사님과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생물을 몇 마리 포획해왔습니다. 바로 입방 해파리죠. 이번엔 박사님 연구실로 자리를 옮겨 이 무시무시한 종의 움직임을 예측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지난밤 시도한 해파리 포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지금 여기 잘 가져다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해파리로 어떤 실험을 하실 건지 좀 알려주세요.
1: 네, 먼저 해파리를 한 마리씩 분리해서 준비해둔 용기에 담을 거예요. 그리고 해파리의 산소 소비량을 측정할 겁니다. 이건 쉬워요.
0: 측정이 쉽다고요?
1: 어려운 건 해파리를 옮기는 거죠. 안 쏘이고요.
0: 그렇군요. 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1: 그럼 먼저 해볼래요?
0: 박사님 먼저요.
1: 몸심 어쨌어요? 잘 보세요.
0: 네.
1: 그냥 이렇게 살살 건지면 돼요. 촉수가 수축해서 올라붙으니까 손끝으로 살짝 이대로 옮겨서 담은 다음 머리를 살짝 눌러 뒤집어서 공기가 잘 빠지도록 해줘야 합니다. 됐어요.
0: 네, 잘 들어갔네요. 제가 해파리를 잡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 절대 머뭇거리면 안 돼요.
0: 네.
1: 처음 해파리를 만지는 사람들은 미끈거리는 촉감에 놀라서 잡았다가 바로 놔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촉수가 손가락에 감기면 쏘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0: 어제 보도에서 얘기했듯이 이들 입방 해파리는 아직 어려서 독이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자칫 잘못 쏘였다간 한동안 고생하겠죠. 자, 갑니다.
1: 하나를 노려봐요.
0: 하나만 확실하게 고르면 된다 이거죠. 네, 해볼게요. 아니고

0: 좋아요. 놓쳤어요.
1: 재빨리 잡아올려야 해요.
0: 하나를 골라서 재빨리.
1: 옳지, 좋아요. 전문가인데요.
0: 짠, 꿈틀거리는 게 느껴져요. 보이시죠? 자,
1: 물에 넣고 공기가 빠지게 뒤집어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성공.
0: 성공. 됐어요. 나머지 두 마리는 박사님께 양보했습니다. 해파리 네 마리를 모두 옮긴 뒤 각각의 용기마다 바닷물을 가득 채워넣어 공기를 완전히 뺐죠. 그리고 해파리의 산소 소비량을 측정하기 위해 각각의 용기에 실험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해파리의 습성과 이동 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1: 현재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 온도가 점차 상승하면서 이들 해파리의 습성이나 서식지도 변하고 있습니다. 남반구의 기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원래 열대성인 해파리가 점점 더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0: 해파리가 남부 어디까지 진출하느냐가 호주로선 매우 민감한 부분인데요. 호주 북부의 해변에선 안전금을 내에서 헤엄치고 쏘인 방지 수영복을 착용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남부는 다르죠. 남부에는 골드코스트가 자리해 있습니다. 때묻지 않은 해변을 찾아 해마다 1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들고 호주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0: 이를테면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기온 상승이라든가 녹아내리는 빙하 같은 거요. 그런데 경제도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 있군요.
1: 관광업이 영향을 받으면 그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일자리도 타격을 받는데 규모가 엄청나단 말이죠. 이곳 북부만 해도 관광객이 아주 많거든요. 해마다 케언스와 근교의 바다를 찾는 사람이 150만에서 200만에 달합니다. 만약 해파리가 남쪽 해변으로 진출한다면 모든 게 완전히 변할 거예요.
0: 30분 뒤 오늘 나온 데이터를 기록할 차례입니다. 이 과정을 20에서 30번씩 반복할 예정이죠.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 볼 때 입방 해파리가 선호하는 수온은 어떻게 되죠? 남부엔 언제쯤 진출할까요?
1: 5년에서 10년 안에 입방 해파리의 이동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수온이 지금처럼 상승한다면요.
0: 입방 해파리가 관광지로 진출하는 게 확실하다면 이제부터 해파리와의 공존을 고민해야 할 시점인데요.
1: 앞으로 해변을 찾은 해수욕객이 가로 세로 90m 안에서만 헤엄쳐야 하는 날이 온다면 전 세계의 관광업이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5년, 6년, 10년을 넉넉히 있다가 해파리가 나타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고민해봐야 그땐 늦은 거죠.
0: 곧이어 인간의 영향으로 캘리포니아 콘도르가 자취를 감춘 지 수십 년, 이들의 복귀를 돕는 생물학자들을 만나봅니다.
2: 이제 필립이 보호자예요.
0: 기분이 묘한데요. 1980년대 무렵 인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 콘도르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전 세계를 통틀어 23마리만 남기에 이르렀죠.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대규모 복원 프로그램 덕분에 새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비터크릭 국립 야생동물보호구역. 먼저 콘도르 복원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생물학자 조지프 브렌트를 만났죠.
2: 우리 보호구역에선 주로 캘리포니아 콘도르를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설명하자면 정기적으로 콘도르를 잡아서 우리의 임시로 가둔 다음 신체 검사를 하고 혈액을 채취해 남 농도를 측정하고 그리고 다시 야생에 풀어준 뒤에도 추적할 수 있도록 송신기를 바꿔주는 것 등입니다.
0: 어째서 이런 작업이 중요한가요?
2: 캘리포니아 콘도르는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종입니다. 한때는 지구상에 23마리가 전부였었죠.
0: 전 세계에 23마리뿐이었다고요?
2: 네, 그 당시에는 야생에 22마리가 있었고 한 마리는 잡혀있는 상태였어요. 우리는 오랜 노력 끝에 숫자를 450마리까지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0: 근처 우리로 가보니 미끼가 놓여 있었죠. 검진이 필요한 녀석들을 유혹하기 위해서였는데요.
2: 지금부터 동료하고 같이 우리 저쪽 끝에 있는 녀석들을 잡아서 여기 이 상자 안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물을 써서요.
0: 콘도르의 뼈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물 같은 도구를 쓸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얼마 안가 한 녀석을 잡는 데 성공했죠.
2: 먼저 발을 잡아서 하늘을 날 때처럼 펴주세요. 그 다음 몸통을 팔로 이렇게 감싸 안아주시고요.
0: 네.
2: 자, 이렇게 여기 날개를 잡아요. 네, 좋아요.
0: 네.
2: 자, 이제 몸통과 발은 제압했어요. 좋아요. 다음은 부리를 입마개를 씌우듯이 잡아주시면 머리도 제어할 수 있어요. 이제 필립이 보호자예요.
0: 와, 기분이 묘하네요. 머리가 꽤 뜨거워요.
2: 네, 콘도르는 체온이 약 38도에서 39도까지 나오거든요.
0: 와,
2: 우리보다 체온이 높아요. 만지면 사람보다 뜨겁죠.
0: 마침 날도 더운 편이라 열을 식혀주기 위해 콘도르의 목에 물에 적신 수건을 둘러주었습니다. 청소부인 콘도르는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은 사체를 먹어치우며 납도 함께 섭취해 결국 납에 중독되고 말았죠. 1970년대와 80년대에 녀석들이 감소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따라서 납 농도 검사는 필수죠. 꽤 많이 빼네요.
2: 네, 60cc쯤 필요해요.
0: 여기선 콘도르가 부화하면 번호판을 달아줍니다. 번호는 대략 1980년대 포획 사육이 시작됐을 때부터 이어진 순서로 정해지죠. 번호판의 색깔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2년

0: 녀석이 달고 있는 구와 영이 적힌 검정색 번호판은 포획 사육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590번째로 부화한 콘도르라는 뜻입니다. 번호판을 바꿀 땐 날개에 꿰어놓은 고리에 새것을 달아주기만 하면 되죠. 번호판을 달고 난 뒤에는 위쪽에 소형 송신기를 덧붙입니다.
1: 이건 위성 추적 장치예요. 태양 전지판으로 작동하죠. 낮 시간에는 15분마다 녀석의 위치를 전송해줍니다. 이를 통해 얻는 정보는 중요해요. 콘도르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어디에 무리로 모이는지, 어디서 먹이를 먹는지 알 수 있고, 어디서 날개를 쉬는지, 어디에 둥지를 트는지도 나와요.
0: 혈액 채취와 송신기 부착은 끝났죠. 이제 저울에 올려 건강검진의 마지막 순서인 체중을 잴 차례. 8.8kg, 약 15분 만에 590번 콘도르의 검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일만 남았죠.
1: 아는 채로 발이 땅에 닿게 내려놓고 풀어주세요. 돌아가네요. 수고하셨어요.
0: 고마워요.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콘도르를 위해 노력하신다니 대단해요. 전 겨우 몇 시간 흉내만 낸 정도지만 그래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멋진 하루였어요.
1: 네, 감사합니다. 콘도르도 고마워할 거예요. 잘 복원되면 좋겠어요.
0: 곧이어 조지프가 카메라를 어떻게 설치하는지 알아봅니다. 과연 새끼 콘도르의 성장을 잘 관찰할 수 있을까요?
1: 제가 굴로 들어가면 어미도 부근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죠. 알에도 새끼에도 정성을 많이 들이거든요. 꼭 지키고 싶어해요.
0: 탐사는 계속됩니다. 해마다 야생에 서식하는 캘리포니아 콘도르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알이 잘 부화하고 있는지, 새끼가 잘 자라고 있는지 관찰하는 작업이 중요해졌죠. 비터크릭 국립야생동물원 보호구역의 생물학자 조지프와 몰리, 스티브가 길을 나선 이유는 콘도르 굴을 방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들의 임무는 본부로 생생한 화면을 송출해줄 카메라를 굴 내부에 설치하는 것. 카메라에 전원을 공급해줄 태양 전지판과 전송을 맡아줄 무선 네트워크 장비도 꼭 필요하죠.
1: 우리가 짊어지고 온 장비가 90kg은 될 거예요. 전 하이킹을 좋아하지만 이건 좀 힘들어요.
0: 콘도르는 다른 새들과는 달리 나무에 둥지를 틀지 않습니다. 대신 한적한 곳에 작은 굴을 찾아내 집으로 삼죠.
1: 저리로 내려가야 해요. 중간쯤까지요.
0: 무거운 장비를 짊어진 상태에선 더구나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어렵게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엔 장비를 풀어서 배치하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죠.
1: 카메라 신호를 여기서 저 산 꼭대기로 보내면 거기서 우리 본부로 다시 전송하게 됩니다. 카메라의 전원은 태양 전지판과 배터리가 공급해 줄 거고 안테나도 필요해요.
0: 오늘 같은 날은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죠.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되자 몰리가 뒤에 남아 태양 전지판과 안테나와 배터리를 연결하기로 하고 조지프와 스티브는 콘도르 굴로 향합니다. 이 굴에서 콘도르가 알을 낳은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안에서 알이 보일지 아니면 갓 부화한 새끼를 마주하게 될지는 확실치 않죠.
1: 콘도르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굴에 나타나면 바로 우리 앞에서 협곡을 빙글빙글 돌거나 아니면 근처에 앉아서 우리를 지켜볼 거예요. 우리가 새끼나 알을 다시 돌려줄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편이죠. 알이나 새끼에 정성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해요.
0: 조지프가 조심스럽게 굴을 향해 내려가는 사이 어미는 가까이에 머물며 지켜볼 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진 않습니다.
1: 새끼가 있네요. 아주 어려요.
0: 먼저 춥지 않게 새끼를 인큐베이터로 옮기는데요. 이때 몇 분마다 열어서 신선한 공기로 환기를 시켜줘야 하죠. 잠시 뚜껑을 열자 부화한 지 며칠 안 된 새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부모 새는 계속 가까이에 머뭅니다. 콘도르 복원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느린 번식 속도 때문이죠. 한 쌍이 2년마다 새끼 한 마리를 키워내죠.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알이 부화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를 끝내고 잘 작동하는지까지 점검한 다음에 새끼를 다시 조심스럽게 굴에 넣어줍니다.
1: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0: 부모 새가 곧장 새끼에게 달려가서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더니 이내 아무 일 없었던 듯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본부로 복귀해 컴퓨터를 켜니 온종일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2: 처음 카메라에 잡힌 새끼의 모습인데요. 꽤 귀엽죠?
0: 카메라에서 전송되는 실시간 영상은 생물학자들의 자료실에 저장되어 콘도르의 습성 연구와 혹시 모를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2: 지금은 어미가 굴에 들어와서 새끼를 돌봐주고 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만 켜면 굴의 상황을 볼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해요. 장비를 잔뜩 짊어지고 비탈을 헤매는 것보다는요.
0: 이제 힘들게 굴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날은 지났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이제 막 부화한 새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 과정을 다음 해까지 상세히 관찰할 수 있을 테고 그렇게 콘도르의 개체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광경을 보게 되겠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지구상에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동물이 많습니다.
3: 현재 전 세계에서 해파리가 증가하는 추세예요. 문제는 멸종 위기만큼이나 급작스러운 증가도 위험하다는 거죠.
0: 우리 역시 동물에게 영향을 끼치죠.
1: 우리는 이제서야 콘도르의 개체 수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야 완벽한 복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알아냈어요. 아직 갈 길이 좀 더 남긴 했지만 어느 정도가 자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정선인지 밝혀낸 것만 해도 엄청난 발전이죠.
0: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개발이 빨라지면서 동물과의 공존이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해파리를 연구하거나 콘도르를 돌보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이런 작업을 통해 자연과 인간 간의 균형을 맞춰가야만 모든 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1: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2: 어쩌라고.
1: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 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2: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1: 야! 야!
0: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2: 덕분에 살았다.

0: 지리산 서남쪽 끝자락, 생명의 젖줄 섬진강이 펼쳐진 남쪽 땅 구례, 지리산 품 안에 안긴 고요한 정수 노고단, 천년의 세월을 지켜온 자연의 성소를 찾는 사람들, 인간의 발길이 드문 지리산 깊은 숲, 그 자연의 품에서 살아가는 반달 가슴곰, 구례에서 만난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 이야기, 지리산 땅을 뚫고 올라온 생명의 기운.
1: 두릅이에요, 두릅.
0: 사계절 내어주는 산나물은 산과 들이 빚어낸 시간의 맛이죠. 지리산과 섬진강이 감싸는 구례에 입소문난 명소를 찾아가 봅니다. 지리산의 웅장한 산세를 자랑하는 전라남도 구례. 오늘은 철 따라 변하는 아름다움의 절경 지리산 노고단을 올라봅니다. 구례군 산동면과 토지면에 걸쳐있는 노고단은 지리산지의 동서 방향으로 연장되는 주 능선의 서부를 이루는 봉우리인데요. 성삼지 주차장에서부터 노고단 고개에 이르는 노고단 코스는 가장 완만한 길이면서 지리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껏 느낄 수 있어서 남녀노소 등반이 어렵지 않습니다.
2: 지금 네. 어디 올라가시는 거예요?
3: 노고단이요.
2: 노고단이요?
4: 네.
2: 와, 노고단 힘들지 않을까요?
3: 아니, 조금 쉬운 코스로 갈 거예요.
0: 와, 매해 300만 명 이상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그 수는 늘어나는 추세라죠.
5: 저는 몇 살이지? 4살이에요.
6: 큰애도 이제 컸고 해서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을 좀 올라가서 같이 보여주고 싶어서 네, 오게 됐습니다.
7: 자, 우리 여기는 이웃 물문하고 손 한번 담가봐요. 손 한번 담가봐요.
8: 나도 나도.
5: 오! 완전 차가워.
6: 아주 시원하고 그냥 생수랑 비슷한데 뭔가 더 상큼한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5: 약수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7: 아까 오다 봤죠. 무냉기라고 그래요. 무냉기가 뭘까요?
6: 물을 넘긴다는.
7: 네. 그렇죠. 해발 1300m가 넘는 데서 노고단 큰 계곡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계곡이 그대로 남원 달궁 계곡, 뱀사골 계곡으로 쓸려 내려가. 근데 남원 입장에서 물이 넘쳐. 너무 많아. 근데 구례는 화엄사 계곡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노고단의 물을 정확히 95년 전에 224m를 운하공사를 한 거예요. 이 운하공사를 해서 물줄 길이를 틀어서 이 물이 지금 화엄사 계곡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례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거고 구례 혼이 담긴 역사였어.
0: 문행기는 물길에 둑을 말하는 문엄계 전라도 사투리인데요. 해발 1300m 노고단에서부터 수로를 낸 덕에 구례 사람들은 가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9: 와, 제 눈에는 산삼뿌리로 보여요. 지리산 노고단이 품은 멋진 산삼. 앉아서 보면 정말 산삼뿌리 같잖아요.
0: 정상으로 가는 길에 한 번쯤 들리는 노고단 대피소.
9: 노고단 대피소는 리모델링해서 아주 깨끗이 거의 뭐 호텔급으로 바뀌었네요.
0: 올해만 해도 벌써 1,700명이 이용했답니다.
10: 아니, 노고단이 뭐 이쪽 그 호남 지역에서는 최고의 명산 아니겠습니까? 최고 높고 또 산세도 우람하고 올라오면은 뭐 기상이 느껴지지, 호연지기.
11: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길을 받아야죠, 이왕은. 기받으러 왔습니다.
0: 산 위에서 갑자기 등장한 물회?
11: 산에서 오늘 바다하고 한번 어울려 보려고 산에서 보여드릴게요.
0: 히야, 바다의 맛을 산에서 즐기니 그거 참 새롭습니다.
11: 어머, 이게 산의 맛이지.
12: 또 이게 진짜 고추가 맛있거든.
11: 저도 한번 맛보겠습니다.
6: 천상의 맛. 와.
4: 아, 너무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0: 하하, 이 정도면 회에서 꿀맛 나갔는데요. 자, 이제 다시 올라가 볼까요? 숨이 조금 찰 때쯤 펼쳐지는 풍경은
6: 와, 꽃밭.
0: 고산지대의 화원이라 불리는 야생화의 보고답습니다.
6: 꽃길 봐. 꽃길이야, 꽃길이야. 꽃길이야. 꽃길이야. 야, 우리의 길 아니야, 우리의 꽃길. 우리의 레드카펫 대신 꽃길, 꽃길.
0: 꽃길만 걸으세요. 자연이 응원해주는 것만 같군요. 천왕봉, 반야봉과 더불어 3대 주봉이라 불리는 노고단. 진달래꽃이 안내해주는 길 따라 오르다 보면 비로소 노고단 정상이 코앞입니다.
4: 자, 하나.
0: 역시 남는 건 사진.
12: 개구장이. 야, 산행도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애들이랑 같이 오기 되게 편하고. 네, 그래서 온 것 같아요. 네.
0: 정상의 바람은 거세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훈훈합니다. 어디든 정상은 희열과 환희를 느끼게 하죠.
13: 네. 7학년 2반이요.
14: 7학년 2반이요. 우리 몇 여기 살이에요?
13: 8살.
3: 8살 1학년 2반이요. 3학년. 아,
14: 여기 올라오니까 느낌이 어때요?
3: 조금 무섭긴 한데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너무 추워요.
13: 아, 뭐 천하를 다 맞았죠. 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지리산 산신인 천왕봉 마고 할미를 위한 제사터. 우리 말로는 할매단인데요. 고려시대 현 지점으로 옮기면서 노고단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됐답니다.
4: 자, 마음에 있는 소원을 마음속에 빚이죠.
6: 이 각자의 위치에서 뭐 직장에는 일 열심히 하고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고 저는 그거 가장 기본적인 거 저는 빌었습니다.
15: 조금 더 좀 많이 행복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그러려면 또 건강해야 되니까 네, 그게 가장 큰 마음 같아요. 네.
4: 지리산 노고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녀노소가 누구나 와서 힐링할 수 있는 좋은 명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표 명소로서 태극기를 좀 들고 와서 오늘 마음에 좀 새기려고 왔습니다.
0: 하늘 가까이에서 마음 깊이 담은 작은 바람을 빌어봅니다. 이번에는 지리산 자락 아래 조금 특별한 녀석을 만나러 가봅니다. 국립공원 야생생물보존원 남부보전센터. 이곳에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이 있습니다.
16: 보통 5살 되면 다 컸다고 봐요. 왜냐하면 5살 때부터 짝짓기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0: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귀한 몸 반달가슴곰. 본래 녀석들의 서식지는 지리산입니다. 이것은 최대한 야생 환경을 그대로 조성해 녀석들을 돌보고 있죠.
16: 보시면은 귀에 노란색으로 귀걸이 같은 거가 위치 추적하는 발신기인데 지리산 가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산에서 이런 거 들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직원들인데 저희 직원들 360일을 항상 추적 나가거든요.
17: 반달가슴곰이라고 흰색 무늬만 있는 게 아니고 전박이 무늬, 흰색 무늬, 갈색 무늬 다 엄청 다양하게 있거든요.
3: 이제 산에 간 녀석이 보이지 않고 얘들을 잘 지켜줘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8: 아, 이거 몰랐습니다. 이렇게 20년 전에 시작한 프로젝트를 신기합니다. 생각보다 작

0: 작고 곰이 육식인 줄 알았는데 채식을 하네요. 예,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1: 울창은 숲을 좋아하고 나무 타기에 능한 반달 가슴곰. 현재 이렇게 볼 수 있기까지 긴 세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과거 절멸의 위기를 겪었기 때문인데요. 일제강점기 시행된 해수구제로 반달 가슴곰만 해도 1,000마리 이상 사라졌고, 해방 이후 6.25 전쟁과 무분별한 개간사업, 남핵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감했죠. 특히 곰슬개인 웅담을 얻기 위한 밀렵으로 지리산에서만 최소 160마리 이상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땅의 반달 가슴곰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2001년 시험방사를 시작으로 2004년부터 반달 가슴곰 복원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2018년 세계 최초로 반달 가슴곰 인공 수종에도 성공. 지리산의 방산 개체들도 사색의 자연 번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간의 돌봄이 필요한 녀석들도 있습니다. 자연에서 살아가기 어렵다고 판단된 개체들은 이곳에서 사육사, 수의사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는데요.
2: 이 친구들이 여기 있을 때든 뭐 밖에 있을 때든 어쨌든 항상 깨끗하게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이 친구들도 스트레스도 덜 받고 네, 좋은 환경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저희가 조성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1: 자연에서야 먹이 활동을 스스로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아기처럼 인간이 챙겨줘야 합니다. 야생에서는 주로 식물의 새순이나 나무 열매를 먹지만 이곳에서는 사료와 과일, 달걀까지 균형 있는 식단이 제공되죠.
3: 여기는 넓은 넓네요.
2: 네네.
1: 식사를 차려주려면 먼저 녀석들을 내실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3: 눈이 덩치가 작네요.
2: 이거 세 마리는 나무 컷이고요. 왼쪽에 있는 세 마리는 다 수컷이에요.
1: 하하, 벌써 음식 냄새를 맡은 것 같죠? 울창한 지리산 숲은 아니지만 사육사들이 지극정성 돌보고 있습니다.
2: 애들이 들어가서
1: 자연에서 반달 가슴곰의 평균 수명은 20년, 사육 상태에서는 30년 이상 살기도 합니다.
2: 최대한 자연과 흡사한 이런 야외 방사장을 만들어 주는 거고, 이 구이도 이제 이 여기 있는 친구들은 겨울잠을 안에서 자요.
1: 야외 방사장 문이 열리면 드디어 맛있는 식사 시간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압니다. 여기 있는 녀석들은 말썽꾸러기가 많다는군요. 자꾸 마을로 내려와 밭을 해치고 돌려보내도 다시 내려오는 바람에 사육 환경에서 살게 된 것이죠.
2: 제가 주어진 제 업무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설 내에 들어오는 이 친구들이 죽을 때까지 정말 이 자연과 흡사한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원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조성해주고 관리하는 게 저의 주 업무고요.
1: 반달 가슴곰 생태학습장과 함께 있는 야생동물의료센터. 이곳은 반달 가슴곰뿐만 아니라 우리의 야생동물이 다치기라도 하면 치료해주는 곳입니다. 어이쿠야, 아픈 너구리가 있군요.
4: 이 친구는 원래 개선충이라는 진드기에 감염이 돼가지고 온 몸에 이제 피부가 다 이제 딱딱해지는 각질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털이 다 이렇게 빠져 있었어요.
1: 인간과 멀리 살아야 하지만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기도 하죠.
4: 보니까 간지러워서 다리를 막 긁고 물어뜯고 이러다 보니까 상처가 나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소독해주고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 보통 사람들의 눈에 띄어 신부를 통해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4: 상처 잘 아물고 털만 조금만 더 나면은 바로 야생으로 다시 돌아가도 될 것 같습니다.
1: 수리부엉이는 날지 못하는 상태로 발견되어 이곳에 오게 되었답니다.
4: 이 친구는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날개가 부러졌는데요. 수술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뼈가 좀 약간 어긋나게 붙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비행이 잘 안 된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야생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11년째 데리고 있으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1: 자연의 삶은 아쉽지만 수명은 연장된 셈인데요. 인간과 야생동물의 공존은 늘 숙제입니다.
2: 반달가 성검들 저희가 복원한 것처럼 네, 저희 이제 인간과 이 야생동물들이 좀 조화롭게 좀 이제 그런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오, 돌아와 반갑다, 반달 가슴 곰. 이번에는 마산면으로 떠나봅니다. 지리산 자락 아래 화엄사 오르는 입구, 입소문이 난 곳이 있다는데요.
5: 안녕하세요.
1: 지리산 속 자연산 고사리를 채취하는군요.
6: 지금 느낌이 통통하게 되어 있는 게 좋거든요. 이게 몸통이 통통한 거.
1: 허가를 받아야만 채취가 가능합니다.
7: 고사리가 세 번째 이제 나오는 고사리예요. 첫 번째 끊고 두 번째 끊고 세 번째 끊거든요. 장단점은 있어요. 첫 번째 고사리는 통통한 대신에 미끄덩거리고 세 번째 고사리는 얇은 대신에 우리가 최고 맛있는 식감이나 이런 게 제일 좋은 고사리에서 새물 고사리를 좀 알아주긴 해요.
1: 푸릇푸릇한 것이 보기엔 그냥 비슷비슷한데 말이죠.
6: 이게 찔레순이에요. 꽃이 이제 하얗게 예쁘게 피거든요. 음식에 양념장이라든가 이렇게 소스 만들 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봄철에 이렇게 연할 때 따가지고 효소를 많이 담갑니다.
1: 어디에 무엇이 자라는지 척척입니다.
6: 엄마, 고사리 따고 왔어요.
8: 많이 있으냐?
6: 이제 없어요.
5: 어머니는 뭐 하고 계세요?
8: 달래 캐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6: 예쁘지요? 총알룡아랭 달래도 있고 두릅 다 두릅이에요. 두릅 두릅 부드럽게 그래도 잘 컸네요.
1: 꽃도 아닌 나물이 예쁘게 보인다니. 산나물뿐만 아니라 텃밭도 풍요롭습니다.
8: 좋네.
1: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어마어마한데 이 많은 나물을 다 무엇에 쓰시려는 걸까요?
8: 딸게요.
6: 예, 나 많이 캤어.
8: 나도 많이 캤어.
6: 좋네요.
8: 예? 뭘 그렇게 많이 캤어요?
1: 아하, 식당의 음식 재료들이군요. 직접 캐고 일일이 다듬고 손님상에 오를 나물들입니다.
8: 손녀딸, 우리 며느리, 여기는 큰딸, 엄마.
1: 아들, 딸, 며느리까지 전부 다 산나물 박사님.
8: 또 내일 쓸 놈은 이제 오늘 다듬어서 또 이렇게 여놨다가 이제 아침에 또 이제 오자마자 이거 다 삶아 씻어. 건져서 이제 또 묻히고 볶고 다 하는 조리를 해야 되니까는 미래서 미래서 다 해서 손질해서 여놨죠.
1: 손맛 좋은 어머니가 식당을 차리니 자녀들과 며느리가 직원. 웬만한 재료는 지리산과 텃밭에서 얻어내는 것이 입소문을 탔답니다.
6: 일단 엄마가 옆에 계시니까 저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저희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나무라 주시기도 하시고 네 가끔은 엄마 우리도 잘해요 그만 걱정하세요 그러는데 그래도 아직은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1: 이곳이 입소문난 또 다른 이유, 바로 나무를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7: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이제 소금하고 나무라고 1:1로 저장하신다고 보면 돼요. 이건 지금 취나물이거든요. 저희 이제 취나물 염장해 놓은 거 갖고 가서 삶아 가지고 찬물에 이제 우려내야 돼요. 이 아무래도 염장해 놓은 거라 조금은 염기를 빼야 돼서.
1: 염장 보관은 긴 시간 좋은 맛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7: 보통 취나물만 저희가 한 1톤가량 저장을 해요. 이제 한 해 먹는 거예요. 저장해가지고.
1: 야생에서 온 힘을 다해 성실하게 자란 산나물은 식감도 향도 남다를 수밖에 없죠. 그 자연의 맛을 해치지 않는 조리법은 데치거나 볶는 정도. 그런 다음 최소한의 양념을 쓰는데 여기서 맛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손맛.
8: 예를 들어서 좀 조물락조물락 하는.
6: 저희 엄마 손맛은 진심이 담겨있어요. 아직 저희가 똑같이 음식을 하긴 하는데 아직 엄마한테 배운 그 손맛을 따라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저희도 손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깊은 맛이 생기겠죠?
1: 엄마의 손맛 닮아가려고 재료를 연구하다 보니 따님은 효소 연구가까지 되었답니다.
6: 양념은 최소화하고 재료 본연의 맛이 살도록. 네. 물론 뭐 삶는 과정부터 중요하겠죠. 잘 삶아야지만 나물이 이게 싱싱하게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나니까요.
1: 입소문 나면서 사람들 발길이 늘고 그러다 보니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으로부터 지점을 내보라는 권유까지 받았다는데요. 재료가 구례에서 나는 산나물이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 장사하기란 불가능했답니다.
9: 엄나무. 아유 진짜 딱 시즌. 야 안 그러면 내가 아니 누가 인스타에 올렸길래 언제 먹나 이제 오늘 먹네.
10: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재료의 본질에 대해서 인식하시는 분이에요. 응?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죠. 현지에 와서 먹어야지. 예? 예. 이런 거는 체인이나 가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분 한 분 때문에 여기 와서 제가 밥도 먹고 주변에 화엄사도 가고 또 주변 구례에 또 다른 데도 쇼핑도 하고 지역사회에 엄청 도움이 되시는 분이지.
11: 구례란 곳은 참 살기 좋고 공기 좋고 너무 좋아요. 네. 50년을 옆 화엄사에서 살았거든요. 네. 그래, 화엄사에서 살아본 역사로는 지리산같이 좋은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눈도 많이 안 오죠. 비도 많이 안 오죠. 살기 너무너무 좋아요.
7: 또한 뭐 여기서 엄마 밑에서 엄마가 했던 거 물려받아서 꾸준하게 쭉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딸이 또 저희를 대를 이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6: 여기 오시면 이 지역에서 산나물이라든가 이런 건강한 식재료를 찾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장소가 구례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12: 구례 즐기러 오세요.
1: 인간과 자연의 공존, 자연의 넉넉한 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구례에 가면 소문난 명소와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0: 사랑하고 싶은 마음.
1: 저거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0: 이거 외워야겠네.
1: 이거 외워야겠다.
2: 교수님, 질문이 너무 많아요. 저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3: 최후의 인류가 갖춰야 할 덕목. 희생 아닐까요?
1: 벽돌 몇 개 필요해요? 스카라!
4: 귀에다 꽂겠습니다.
5: 써줘야죠. 진짜 세상에 나밖에 없다. 그럼 제가 째겠죠.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거든요.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작가로 전업을 해가지고 이거 연고 바르세요.
6: 오래 먹으면 안에 미네랄 같은 거 없어가지고.
5: 할리퀸 한국 사람이야.
6: 라스트 노드?
5: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기도를 따라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3: 너무 덥고 건조하고 목마르고 왜 사막에서 살아남기 그런 책이 있는지를 알 것 같더라니까.
1: 포스트아카립스.
5: 진짜 지구가 망가져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이 됐구나.
7: 태양광으로 좀 전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8: 나는 화학에 미쳤고 즐겁게 지내는 거에 미쳐 있다라고.
7: 그냥 불 지르면 안 될까? 유클램프 갖고 와서.
1: 아니 근데 아,
8: 정수가 안 되면 저에겐 도끼가 있죠.
9: I'm a curious brain. 저는 궁금한 뇌를 가지고 있는 뇌과학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제가 제일 먼저 죽는 거죠.
10: 되게 고향에 온 기분이었어요. 예전에 지질학 공부할 때 그렇게 밖에서 막 거친 지형을 이렇게 헤쳐나갔던 기억이 많이. 미국 우주 항공 연구를 하는 N사에서 지구 과학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1: Indirect observation, but for yours is a direct.
1: 득템 득템.
10: 저기요, 혹시 실험 기지 찾아가신 건가요?
12: 맞아요.
10: 여기, 저도 여기.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9: 여기 우리가 스케치했습니다.
10: 아.
9: 여기가 저희 목적지.
7: 같이 가면 되겠네. 그러면.
10: 그럼 같이 갈까요? 가볼까요?
9: 가시죠.
7: 쇼가 있네.
9: 오, 여기가 그 기지의 거긴가?
1: 어머, 잠깐만. 형사! 저 사람 아니야?
7: 잠깐만, 함부로 가지 마!
1: 괜찮아요. 사람 아니야?
5: 아, 그래.
1: 저 스티브는 누구야?
5: 짐승이야.
1: 어, 도끼 가지고 있어요.
5: 어?
1: 도끼?
5: 도끼가 있어.
1: 도끼가 있어요.
10: 혹시 기지 찾아가시나요? 아, 네네네. 저희도 찾아가고 있어요.
1: 네.
5: 아, 그쪽도예요?
7: 네.
5: 그쪽에서 우리를 보지 못했다면 모른 척하고 가고 싶었습니다.
3: 길리스트를 입으셨는데 머리도 이렇게 굉장히 휘황찬란하시더라고요.
5: 그래서 아, 이 사람 뭔가 탈영한 사람인가? 군대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로 나왔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13: 저 사실 정장을 입고 오신 분 진짜 쇼킹했어요, 사실. 되게 진짜 놀랐어요.
5: 또 한 분은 되게 멀쩡해 보이는 분이었는데 허리춤에 칼이 있더라고요. 이 세 명이 같이 다닌다는 거는 좋지 않은 느낌이긴 했습니다.
1: 잠깐만, 메시지를 누가 어디서 받으셨어요?
10: 저는 라디오를 항상 틀어놓는데 네. 신호를 돌리다가 거기서 들었어요.
5: 라디오?
1: 여기 선생님.
7: 저도 뭐 전파 같은 거 하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코드 같은 게 와가지고.
5: 전파? 뭐. 저 메일을 왔어요.
1: 메일이 왔어요?
5: 이메일.
1: 저 아까 얘기해
13: 주 현지 왔습니다.
5: 현지로?
14: The exact coordinates of the experimental base will be provided only to those who prove survivability in the desert.
1: 이거 표지판에 못 찾잖아.
10: 저희는 이거 봤거든요.
1: 네.
10: 근데 이게 엄청 건조한 기후고 여기가 일조량이 3천에서 4천 시간이나 되고요. 보니까 강수량이 100mm밖에 안 돼요. 완전 사막이. 여기 수도꼭지가 있긴 한데 계속 돌리긴 하는데 물은 안 나와요.
7: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10: 큰일 났는데?
4: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선은 아 진짜 사실 물이 제일 중요하긴 하잖아요. 밥보다는 뭐 숨 쉬는 것보단 덜하다 해도
12: 목이 너무 말라요.
2: 굉장히 긴박한 느낌? 불안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빨리 물을 마셔야겠다.
12: 근데 저기 저거가 지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게 물탱크인 것 같거든요?
5: 물탱크?
12: 저쪽에 이렇게 돼 있고
1: 아, 저기 땅에서
4: 저기. 와 저기 통이 있다.
1: 저기 가볼까요?
12: 가볼까?
1: 아, 눈이 되게 좋다.
12: 아 목 말라 죽겠다.
4: 여긴 땅 파도 물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1: 이야 선인장도 막 죽어가고 있는데?
12: 야 너무 건조하다 너무 건조하고.

0: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덥다. 시간 안에 1리터를 최소한 마시라는데 안 그러면은 탈수 증세가 난다고.
1: 어, 어떡해. 나 지금 안 그래.
0: 지금 꽤 됐는데 시간이.
2: 여기 물이 한 1리터가 어딨어.
3: 이거 물탱크 아니야, 이거?
1: 얘를 어떻게 내려
0: 어떻게 작동시키는 거예요?
1: 이거 뭐야? 어, 조심하세요.
4: 일이야.
1: 웨스턴 보이! 웨스턴 보이! 조심하세요. 조심해요. 웨스턴 보이. 웨스턴 보이 조심해요.
2: 아니 여기서 제일 무거운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가면 어떡해.
3: 되게 나빴다 말할게요. 아 조심해요.
1: 조심. 조심하세요.
3: 가시 박힌 거 아니야?
1: 진짜 가시 박혔을 수도 있어.
5: 나서서 먼저 내가 다치더라도 내가 먼저 다치고 저의 어떤 기질대로 그 저의 평소에 하던 행동대로 그렇게.
3: 뭐야? 아, 이게 이 관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
1: 그러면
2: 관이 내려와?
3: 요거.
1: 아 그러면 이거를 풀어야 되나? 도르렌가? 네 이걸 풀어서

0: 될 것 같은데요?
1: 우리 거 아닌데 그냥 끊어버릴까요?
0: 아 그러다 못 쓰면 어떡해요. 그 다 내려놔요. 여기 다 주세요. 내려놔요. 여기 내려놔요.
2: 근데 내려오게끔 안 생기지 않았어?
3: 내려와,
0: 오메,
3: 내려와.
0: 오메.
2: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0: 어떻게 했어?
3: 잠깐만, 잠깐만. 통 갖고 와, 통. 혹시나 뭐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물이 있으면.
0: 위치를 좀 봐주세요.
3: 얘가 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나오려나? 어때요? 어때? 아, 없는 것 같아요.
4: 아, 없나 봐.
5: 다들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더라고. 뭔가 지금 막혀 있나? 뭐가 좀 답답한가? 그거는 자신 있어요. 어떤 주어진 거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거는 자신해요.
6: 저도 도와줄게요.
0: 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0: 예.
6: 나 말고 생존자가 또 있다니.
0: 생존자세요?
6: 네.
0: 아유, 반갑습니다.
7: 아유, 반갑습니다.
0: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6: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8: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혹시 가진 물 좀 있으세요?
0: 우리
1: 왜 이렇게 때깔이 좋지? 물이 있나?
7: 물은 없는데.
5: 같이 이렇게 물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단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겠다.
0: 우리 열심히 우리는... 저기서 걸어왔어요.
2: 걸어왔어요.
0: 아니 네. 근데 지금 빨리 물을 구하는 게 급할 것 같아요.
6: 아 일단은
0: 네.
6: 그 제가 오다가 뭘 하나 주웠는데
7: 뭘 찾았나요?
6: 정말 물은 없고
2: 우리가 물을 갖고 있는 줄 알았구나.
0: 뭐가 있어요?
6: 먹을 거는 좀 있긴 한데.
0: 어?
6: 아 잠깐 진정해야 돼.
1: 야 탈자다 약탈자.
0: 내가 혼자
6: 안 돼. 저게 탈수 증상이 나타난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2: 정신이 나갔어.
6: 탈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뇌의 판단 능력이 떨어져요.
0: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시 돌아왔어요.
6: 시간당 1리터 이상의 물을 반드시 섭취하라는데 1리터 지금은 뭐 100ml도 물이 아니에요?
1: 어디 뭐 진흙탕이라도 있어야.
0: 여기 주변에 좀 뭘 좀 찾아 우리가 뭘 좀 찾아봐봐요.
2: 아니 근데 이게 뭐 더러운 물이라도 물이 있어야 되는데.
6: 근처에 뭔가 좀 쓸만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흩어져서
0: 네.
6: 일단 조금 찾아보는 걸로.
0: 알았어요.
2: 알겠습니다.
9: 다들 좀 갈증이 심한 상태여서 어떻게든 물을 찾아서 식수를 확보를 해보자.
10: 아, 이거 불피하기 위해 저도 들어보자, 여기.
2: 약품이.
6: 어? 뭐 엄청 많은데?
10: 챙겨봐야겠다.
11: 살롱 미용실 아니에요?
12: 살롱 옛날에는 약간 술집 같은 모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1: 숯도 있고.
0: 아니 생각보다 여기 뭔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게 뭐가 잔뜩 있는 것 같아요.
2: 아 여기 그리고

0: 다들 조심해요, 조심.
1: 저 물, 물을 찾긴 찾았어요.
0: 예?
1: 좀 더러운데 이게 꽃이 떠 있고 이런 걸 봐서 그냥 빗물이 조금 보여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빗물을 받아.
2: 그래도 이거 괜찮다.
3: 솔직히 너무 목말라서 그냥 그 오염수라고 말하던 것도 냄새는 딱히 안 나길래 정 안 되면 이거나 퍼먹어 볼까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던 터라.
4: 아우 근데 좀 지나치게 더러운 거 아니에요?
0: 근데 이거는 못 먹죠. 그렇죠.
1: 뭐야? 그거 뭐예요?
5: 이게 TDS 미터라고.
0: 이걸 어떻게 갖고 오셨어요?
5: 이거 항상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왜냐면 언능언능 체크할 때 좋은 편이라. 근데 229ppm이에요.
2: 그럼 먹어도 되는 건가 그냥?
5: 식용으로는 일반적으로 200까지가 괜찮고.
4: 이거는 뭐가 자라고 있을 것 같아요.
5: 박테리아나 미생물은 잴 수가 없는 거라.
6: 일단 조금 뭔가 빠르게 식수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과가 그나마 이제 빗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0: 주먹 아저씨 뭐예요?
1: 정말 장기적으로 사막에 생존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물이 생겨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2: 딴 데를 한번 파봐. 여러 개를 만들면 좋으니까 한번 그런 게 좋을 것 같아.
0: 왜 파는 거야 여기다?
1: 완전히 모래만 있는 사막이 아니라 식물들도 많이 자라고 있죠. 그러한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초록빛 잎사귀들을 모으고
2: 촉촉하게 네. 물기가 있을 것 같은 식물들 몇 개만 뜯어와 주세요.
3: 알았어요.
2: 뿌리에서부터.
3: 벌써 잎풀에 약간 촉촉함이 있네.
1: 구덩이를 파서 식물들을 배치해주고
2: 깨끗한 비닐을 찾았어요. 투명하죠?
1: 그리고 비닐을 그 위로 덮으면 이 밑에 있는 식물들에서 증발한 수분이 비닐 위에 이렇게 맺히게 되어 있어요.
2: 여기다가 돌멩이를 놔주면 돌멩이 촉촉한 게
3: 선생님 뒤에 강목 어때요? 강목 그래요?
2: 나 자체가 좀
0: 그거는 뭐 택도 없다 느꼈고요. 왜냐하면 증산작용을 진짜 하려면 그 살아있는 식물을 비닐로 감싸야 돼요. 그래서 걔가 계속 호흡하면서 내뿜는 걸 모아야 되는데 지금은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땅을 파고 식물을 뜯어서 거기다 넣은 거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던 수분 나온 다음엔 더 나올 게 없죠. 아마 기다리다가 7명이면 죽지 않을까 싶어서.
3: 이걸로 여과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4: 아, 좋아, 좋아.
3: 좀 곱게 깨서 할까요?
2: 아, 제가 깰게요.
3: 조심하세요. 손 조심. 여기 자갈도 있거든요. 걸려서 필터처럼 쓰자라는 거죠? 오.
2: 제가 갈게요.
3: 아, 네네.
2: 저기 저쪽에 쓸만한 게 되게 많아요. 필터. 필터? 그걸 발견했는데 그것도 여과에 쓸 수가 있나요?
3: 커피 필터로 발견했다고? 네. 와우.
2: 이거.
3: 아, 이거 좋은데?
2: 네. 커피인가?
0: 충분하겠다.
3: 그러면 이걸로 하면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요?
5: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그 해안가 담수 해수 연구를 하면서 그런 필터를 좀 만들어 보고 했었어요. 멤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커피 필터를 깔고 점점 입자가 작아지는 거로 가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활성탄을 넣으면 잘 여과가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2: 네.
3: 오케이. 커피 필터.

0: 색도 확실히 더 맑아지고 향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1: 훨씬 맑아요.
0: 색이 훨씬 맑죠.
1: 아니 거의 물이 마셔 지금 마셔도 되는데요?
2: 볼때뭐 투명하고 색깔이 없으면 깨끗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계곡물 가면 뭐 2급수, 1급수 다 깨끗한 물이잖아요. 뭐 가재가 살수 있으면 1급수라고 하는데 그런 물도 사람이 그냥 식용으로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할수 있다면은 좀 증류를 해가지고 더 깨끗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없는 상태의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3: This is a classified experimental base. The exact coordinates of the experimental base will be provided only to those who prove survivability in the desert. The gate closes on September 26th, 1700 hours. End of transmission.

0: 일단은 여과 하고 계시면 제가 불을 피울게요. 와, 잘수가 진짜 오는구나. 와, 아이고 어지러워.
1: 불을 우선 붙여볼래요.
0: 아, 불을 어떻게 붙여요?
1: 이게 껌조개 은색이니까 네. 전기가 자르거든요. 근데 건전지 양쪽 연결하면 전기가 흐르면서 여기 열이 발생해서 순식간에 불이 붙어요. 그걸 이제 솜 같은 거 근처에다 하면 불을 옮겨 붙이니까.
2: 그럼 해보자.
1: 우선 되나 안 되나를, 왜냐면 건전지에 전기가 없으면은 못 쓰는 방식이어서 아, 어떻게든 불은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나 안 되나만 한번 보면.
0: 되나 안 되나 한 번만.
1: 아, 반대로 해봐죠.
0: 아니, 근데
1: 이거를 이게 건전지가 좀 커, 종이에 비해.
3: 저 그 눈썰미가 조금 있습니다.
4: 불을 피우는 거가 좀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어서 불부터 피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0: 어? 이거 없으면 된다. 파이어스틱을 주웠거든요?
1: 파이어스틱을 찾았다는데 근데?
0: 그러면 일단은 이게 되는지 한번
1: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손님.
3: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

0: 맞다. 일단 형수 씨가 했어. 파이어 스틱이랑 그걸로 했어.
1: 파이어 스틱으로 한 게 제일 쉽긴 해.
2: 우와.
0: 우와. 파이어 스틱이 있어서 다행이다.
3: 파이어 스틱을 만나고 나선 제 삶이 변했어요. 내 사랑 파이어 스틱.
4: 불을 참 잘 피우시는 것 같아요.
0: 완전 파이어 거리셔.
5: not very bad. nice.
4: done.
2: 오, 대박. 비비님은 좀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뭔가 발견하고 막 불 붙이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은 되게 손이 엄청 야무진데? 이런 사람이 같이 있으면은 우리가 아예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가겠다.
6: 이 물은 떠왔어요. 해서 우리는 증류를 할 건데 이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수증기가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터널처럼 만들면은 될 것 같은데? 네. 냄비 위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에 모이게.
0: 아, 관처럼 만든다. 은박지로. 아니, 뒷모습 봤을 때는 지금 하고 있으신 모습이 꽃집 사장님 같아요.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제가 머리를 뒤로 넘겨도 될까요? 네. 확인해보세요. 귀에다 꽂겠습니다. 왜 엄마들이 어릴 적에 이렇게 머리를 귀에다 꽂는지 알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 이게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계속 이렇게 있으면 이게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불 앞에서 이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머리가 탄다고요.
6: 실험할 때도 다 이렇게 보통 싸거든요. 그렇죠? 지금 걸로 될 것 같은데. 호일로 이 수증기가 지나가는 관을 만들어서 다른 데 모이게 해야겠다. 흉물스럽네.
7: 이게 뭐야?
6: 나는 백조 같기도 하고.
7: 와, 그냥 저 물 마시고 싶다.
6: 나올 듯 나올 듯 안 나오네, 뭔가. 이게 바람 소리에 물 끓는 소리예요. 과학 실험하다 보면 제일 어이없는 게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안 되는 일도 있어. 무조건 돼야만 하는데 안 돼.
7: 그 이유가 뭐예요?
6: 아무도 몰라요. 이것도 무조건 돼야만 하는 상황이라 안 되면 속상할 네. 것 같아.
0: 나와요?
6: 연기는 여끝.

0: 햇볕에서 폴폴 나는데 물방울이 떨어지진 않고 네. 속에서 엄청 끓고 있는 것 같아.
1: 물은 어디 있는데 컵의 사이즈가
0: 맞는지. 아 이게 다 벗겨졌다 어차피.
2: 접근은 좋았다 보는데 저희가 너무 물리적으로 뜨거운 걸 만지기가 어려워서 못했고 아쉬웠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게 쉽지 않구나. 네. 구방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0: 하나를 더 해보면 될 것 같은데
3: 일단은 저희가
0: 이렇게 하면은 뚜껑으로 물이 와서 가운데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거를 아예 이렇게 넣어서 주변에다 물을
2: 일반적으로 냄비 뚜껑 닫고 끓이면 위에 맺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맺힌 게 떨어져서 받쳐질 용기를 아예 끓는 물과 함께 넣자.
4: 좀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5: 물이 너무 말라.
3: 진짜 언제쯤이면 물을 먹을 수 있을까 했어.
5: 아, 난 최근에 이렇게 못 말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6: 해랑 물이랑 머지보다 보니까 생각이 좀 멈춰서.
7: 제가 이런 갈증을 느낀 게 살면서 진짜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목이 그냥 갈라지다 못해 사람이 좀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뭔가 물을 마시지 않았을 때 인간한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이구나.
8: 우리가 목을 마르다고 느꼈다는 건 이미 뇌에서 탈수를 느꼈다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뭐 체중의 뭐 1% 2%가 저하 손실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근력도 좀 저하되고 판단력도 저하가 되면서 우리 7명이 지금 막 만난 사이인데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덩치 큰 하늘색 정장 그분이 제일 취약해 보였어요.
0: 얘는 위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3: 진짜요?
0: 네. 뚜껑에
3: 오, 좋아, 좋아.
0: 습기 잔뜩 맺혔어. 이걸 가져가면 되는데? 배터리가 여기 돼야 되네.
3: 평소에 물 좀 먹어.
0: 뜨끈한 물이 되겠구만.
3: 이거 열어봐도 되나? 열어볼게요. 네. 오,
5: 우와!
3: 오, 이거 색이! 색이 완전 다른데요?
9: 그 냄비 뚜껑 뒤집기가 생각보다 엄청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서 그분의 활약이 좀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2: 정말 기쁜 일이구나. 마지막 방법이 그래도 가장 간편하고 성공적이었던 증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10: 근데 아까 선생님 그거 기계 더 여분이 있어요?
11: 아니 그거 배터리가 다 나간 것 같아요. 근데
10: 네.
11: 제가 아까 보니까 저쪽에 다른 그 컨덕티비티 미터가 있었거든요.
10: 네.
9: 근데 제가 딱 그걸 봤을 때 아 이거는 전해질의 양을 재는 기계겠구나. 그래서 선을 쭉 따라가 보니까 끝에 프로브가 있더라고요.
11: 밑에 보니까 금고가 있는 걸 봐서
10: 금고?
11: 뭔가 열릴 수
0: 재밌겠다.
11: 어디
0: 있어요?
11: 저쪽 뒤쪽에 같이 가볼까요?
0: 그럼 근데 이거 봅시다.
6: 너무너무 흥미롭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하는 거에 키가 될 것 같다.
0: 이게 뭔데 작동이 어떻게 되는 거지?
12: 일단 작동 원리부터 파악을 해보자. 잠깐만 여기 뭐가 있어?
0: 아 50 50보다 작아야 되는데 우리가 물을 정수해서 50 이하로 만들어야 되나? 지금 숫자라고 이게 그 재는 거잖아.
12: 50 미만.
11: 깨끗한 물을 한 컵 가지고 와볼까요?
8: 아, 이렇게?
11: 조심하세요.
3: 네, 두꺼운 점을
11: 그냥 오케이.
8: 와요,
11: 뭔가 이게 연계가 된 것 같아서.
10: 얘랑 관련이 있는 거
11: TDS를 재려면 끝에... 아! 이 센터가 여기 있네요.
3: 오, 다행이다.
11: 이거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드리프팅이 좀 있는 것 같아서.
8: 여기다가 중류했으니까.
11: 열렸다!
3: 열렸어?
11: 네.
3: 열렸어! 금고가 열렸어!
11: 열렸어!
3: 물이 있어요!
8: 물이 있어!
3: 와! 대박!
9: 거기서 깨끗한 물이랑 돔 같은 모형이 나왔는데
4: 이게 뭐예요?
3: 선생님, 이거 좀 봐봐요.
11: 뒤에 숫자가 있어요.
0: 숫자가 있어. 이거 우리가 그 신호 받았던 것 같은데?
8: 아, 이게 그거구나.
13: 북위 32.57860, 허위 110.85137. 아. 우리의 목표 기지에 좌표인 것 같아요.
10: 기지 좌표구나.
9: 메시지에서 들었던 그 좌표가 나온 거예요.
14: 너무 목말라.
13: 이물질 없다.
10: 지금 어때요?
0: 나도 옮겨줘.
10: 괜찮아요? 옮겨줘. 와. 다들 조금씩 사이좋게.
13: 우리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입을 축이면서
10: 잠시만. 거짓말 물. 이거 어떻게 마셔요?
9: 이것도 나왔어요.
14: 다 먹어야지. 와. 아, 맛있다.
7: 근데 이거
10: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한 모금씩 먹었죠?
7: 잠깐만, 근데 이거 중요한 것도 마셔도 되죠?
10: 이것도 괜찮아요. 마셔도 돼.
13: 깨끗한 거 한번 보세요. 이물질 없나?
14: 한번 먹어보세요.
9: 이물질 없다. 없어요.
10: 어때요? 괜찮아요?
13: 와.
10: 다들 쬐끔쬐끔씩 사이좋게.
7: 뜨뜻한 거 빼면. 뜨뜻한 거 빼면. 자, 우리 맞다.
9: 기지를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10: 그럼 여러분, 짐 챙겨서 갑시다.
9: 네, 네 갑시다.
10: 렛츠고. 이야, 대박이네. 야.
7: 그래도 너무 힘들게 만든 물인데.

0: 많이 맺히긴 했어요.
1: 어, 불 있어.
0: 이거는 누군가가 먹을 거야.
2: 맞아. 다음 조난자가 먹을 거야.

0: 뭐가 안 말라요?
1: 목 마르고 덥고.
0: 아까 먹은 걸로는 비별단가?
2: 아, 너무 힘들어.
3: 뜨거워요. 아.
1: 이러다가 다 죽어!
0: 11km나 걸었어요, 우리?
3: 틈틈이 물 만들면서. 와.
1: 좀만 버텨요, 좀만 버텨. 아니, 근데 선생님이 들고 계신 거랑 저거랑 좀 동그랗게 보는 게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2: 거기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키즈인 것 같아요.
1: 원시에 같으신 건가요? 약간 피라미드 같은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여기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아닌가? 와, 이 사막 한가운데 저런 게 있네?
2: 그다. 완벽하게 똑같은 것 같은데?
4: 근데 그럼 여기를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되는 거예요?
2: 들어가야 기지에서.
5: 안 들어가면 죽을 것
4: 네.
5: 같아요.
4: 아, 맞아.
1: 아, 압도적이네.
4: 여기가 그래. 창문이 없네. 문이다.
5: 들어가면 다시는 안 열리는 거 아닐까?
1: 여기 이거 이게 문이다.
4: 근데 열어도 괜찮은 건가요?
0: 열리긴 해? 근데 돌리는 형태가 아닌 것 같아.
5: 어,
0: 뭐야?
5: 물었다.
1: 걸리는 게 뭐야? 여기가 어디야? 어, 뭐야?
2: Watch your step.
0: 어, 깜깜해.
1: 들어가도 돼요? 이런 게 있네.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2: 들어오세요.
0: 오, 씨, 뭐야. 와.
5: 우주기지 느낌인데, 좀?
2: 여기는 생존을 위한.

0: 껍질이 있어서 뭔가 무서운데요?
1: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죽으면 제가 제일 먼저 죽는 거죠.
2: 아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화에서나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3: 기억할게요.
0: 멀리네?
4: 완전 어두운데?
5: 깜깜한데?
2: 깜깜하다, 진짜.
0: 조심하세요.
6: 외계인 기지용 버튼이요.
4: 깜깜해.
5: 무슨 그리드가 있고.
2: 됐다. 빛이 있는데요?
6: 오.
5: 이거 모형인가 봐요.
2: 이거 그 돔. 돔 여기다가 넣는 거 아닐까요?
4: 아, 이거.
5: 누가 가지고?
2: 홈 사이즈네요.
5: 들어왔다.
7: 기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 여기 우주선이야? 영화 같은 곳에서 왜 냉동 인간이 이렇게 눈 감아도 이렇게 뜨는 면 막 있는 공간 있잖아요.

0: 뭐지?
1: NOS.
2: 본 실험 기지는 자급자족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 돔 안에서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겹겹이 숨겨진 질문들이 여러분을 멈춰 세울 것입니다. 명민한 지성과 따뜻한 가슴, 성실한 육체를 총동원해 각자의 답을 찾으십시오. 그 노력이 진실에 닿는다면 보상으로 시드가 주어집니다. 시드는 하나당 약 금 한 돈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화폐로 이 실험기지에서 여러분의 허기를 달래는 양식이자 지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0: 금 한 돈이면 대략 110만 원 정도.
2: 생존을 향한 문턱을 모두 넘어서는 날, 가장 많은 시드를 품은 사람에게는 그 수량만큼 시드를 현물가치로 교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 혼신의 힘을 다해 임해서 시드를 얻어야겠다.
2: 오늘을 내일로 연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건투를 빌립니다.
4: 아니, 그러면 우리가 시드를 가장 많이 획득한 사람이 그거를 뭔가
5: 경쟁을 해야 하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6: 결국의 목적은 우리가 다 같이 살아남아야 그렇죠. 인류가...
5: 근데 사실은 살아남는 게 금보다는 더 중요하니까.
7: 그래, 어차피 돈을 받아봤자 나가면 세상이 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쓸모가 없어.
8: 그러면 근데 어쨌든 진행되면서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2: 시스템 키를 획득한 김한결님은 지금 즉시 점등된 곳으로 오십시오. 아니,
4: 김한결 씨가 누구셔?
6: 저요, 저요. 아, 어디로 오라고요?
7: 점등된 곳으로 오라죠.
5: 점등된
6: 부스?
4: 아, 시드림인가 보다.
6: 저희 가볼까요?
8: 네.
5: 네. 궁금해.
6: 갔다 올게요.
5: 뭔가 이거를

0: 먹어.
1: 뭔가 이거를 말을 해야 돼. 저 동전이 나왔어요.
2: 동전이야?
1: 조심해요 다들. 주머니가 있고.
3: 이게 뭐예요?
4: 돈이 나온.
2: 시드다 시드.
3: 아 저게 시드다.
5: 이게 시드구나.
2: 시드.
6: 야, 여기 햄스터 돌아다닐 것처럼 생겼는데?
2: 여기서 나온 거죠?
1: 네. 어쩌다 보니까 그 금고를 열게 되었고 제일 앞에 있어서 그냥 제가 뭘 잘해서 받았다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7: 그것을 어떠한 형태로 작동하게 해서 금고를 여느냐 실마리를 푼 거는 김한결 박사님이니까
6: 부러웠죠 뭐. 그게 제일 처음 가야만 했을 사람한테 잘 간 것 같다. 딱 불러가지고 지목해 준 거 보면 이게 똑똑하구나. 뭔가 이 시스템이 아주 기가 막히구나.
1: SAN 시스템? Sanitation 시스템?
3: 거기 세니터리룸도 있고 뭐 클린룸도 있고 비상식량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7: 인간이 뭔가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인가?
2: 라스트!
3: 휴머니티
5: 최후의 인류
2: 최후의 인류 우리 귀여울 것 같아요.
7: 갈아입을까요?
8: 제 퍼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6: 아, 주황색? 너무 죄수 느낌 아니야?
7: 아, 이제 시작이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2: 이게 원래 도움이...
6: 같은 옷을 딱 입고 모여 앉으니까 뭔가 팀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딱 처음으로 들어서 이 사람들이랑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우리 저기 아까 자판기 가볼까요? 우리 하나만 뽑아요, 하나만.
5: 시드 쓰는 거예요?
1: 어.
3: 햄 있고.
1: 보드게임 있고.
3: 라멘, 네. 콜라, 그다음에 머핀 있고. 미스터리 박스.
7: 네, 좀... 근데.
2: 네, 왜요?
7: 이 우리가.
2: 도파민.
6: 미스터리 박스?
7: 이거 먹어.
6: 도파민?
5: 아, 이것도 도파민.
3: 이런 걸 준비한 사람의 진짜 의도는 랜덤에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 정보가 비대칭이잖아요. 우리가 누가 우리를 불렀는지도 모르고. 어떤 의도로 불렀는지도 모르는데. 랜덤만이? 우리가 보지 않고 이 사람의 의도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7: 첫날이니까 한번 도파민 넘치는 첫날 한번 보내보면
9: 도파민을 가지고 쾌락을 쫓게 되면 망하는 지름길이고요.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생존하려면 안전한 모드로 가는 게 중요해요.
6: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9: 최후의 인류라고 하는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날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2: 아니 근데 괜찮은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도 무섭기는 한 것 같아요. 미스터리 박스가 나 뭔가 진짜 이상한
3: 것 같아요. 잠깐만 눈 감고 있어요.
2: 아니면 여러분.
3: 아 그리고 오늘 피곤했잖아요.
7: 오늘 하루 마무리를.
2: 어떠십니까?
3: 물을 얼마나 끓였어요. 탑질도 제일 열심히 했잖아요.
1: 박사님은 제일 조금.
9: 저는
3: 아 그러면 잠깐 눈 감고 있어요.
2: 어때요 동선 씨?
1: 아. 근데 이거를 단체에게 준 게 아니라 저한테 준 거 아니에요?
2: 아 맞네.
1: 아 맞네. 근데 미스터리 박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그래요 그래요.
1: 일단 넣었어요.
2: 불러. 깜짝이야.
5: 불러.
2: 아, 아, 그냥.
3: 왜 이렇게 소리가 나?
5: 아, 크기가 좀 무거워요?
1: 무게가 있어.
9: 오늘 저희 팀, 집단이 내린 판단은 사실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시드라고 하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을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이렇게 초반에 할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3: 뭐예요?
6: 설마 시드?
2: 오? 맥주야!
3: 뭐야, 맥주야!
1: 오, 근데 심지어 차가워요.
2: 우와!
1: 우와! 차가워요. 이거 아껴놓을까요? 아니면.
9: 차가울 때 시간? 마셔야죠.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6: 아니, 아까 뭐야? 이 사람 뭐지? 사람 뭐예요?
3: 누구보다 더.
2: 아, 뭐야! 정규야! 아까 뭐, 아까 절대 사면 안 된다더니.
9: 아니, 미스터리... 자원을 아껴야 돼. 한 방울이라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지금 자원을 아낀 거예요. 한 방울의 가격을 생각해봐요.
3: 뇌과학자 약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6: 가장 비이성적인 과학.
2: 아~ 역시 화학자 선생님.
3: 그래,
2: 이야.
6: 아, 저 좀.
1: 최고다, 최고.
9: 세 모금 마셨어.
0: 한마에 넘어갔어. 그럼 한 모금에.
3: 아, 근데 너무 도파민이었다. 맥주는 정신적인 이완과 세상이 망아지기 전 이제 인간이 누렸던 어떤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단순히 생존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일곱 명이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이야기로 귀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4: 실내 기압이 안전수치를 초과했습니다.
10: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지? 어디서 사이렌이 울린다.
4: 압력을 조절하지 않을 시 시설이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10: 뭐지?
11: 뭐예요?
10: 이게 뭐지?
12: 이게 뭐예요?
11: 이게 뭐야?
4: 1시간 내 폐를 찾아 기압을

0: 거절하십시오.
1: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잠깐만, 어디 여기 어디.
2: 이런 건 생각을 못했는데.
1: 아니 생각보다 엄청 큰데요?
3: 조심, 조심. 여기 찾았어요.
1: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가자, 가자, 가자.
4: 실패 시 본 기지는 전면 가동이 중단되고 다시 물 한 모금 구하기 어려운 불모의 땅으로 방출될 것입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십시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내가 다닌 중학교는
7: 군남중학교.
6: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7: 강숙현 과학선생님.
6: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7: 음악 70점.
6: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7: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7: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6: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7: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6: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7: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한 데 기회가 됐습니다.
6: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7: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6: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7: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6: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7: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6: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7: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에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꾸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오늘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서의 콜레스테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현대를 사는 여러분들은 아마 콜레스테롤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도 혈관을 막는 주범, 낮추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긴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고요. 우리 몸은 약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요한 물질은 안에 남기고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벽이 바로 세포막입니다. 이처럼 세포를 감싸는 세포막의 핵심 성분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산하고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사랑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등의 대사를 관장하는 호르몬에도 콜레스테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콜레스테롤은 심혈관 질환의 주범으로 지목되게 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1665년의 일이지만 혈액 안에서 콜레스테롤이 지단백 형태로 떠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불과 1929년의 일이긴 합니다. 1939년 노르웨이의 칼 뮬러 내과 교수는 아주 기념비적인 논문을 출판했는데요. 당시에 심장질환으로 조기 사망한 가족들, 17개 가족에서 76명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관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당시에 보고됐던 황색 종증입니다. 영어로는 잔또마라고 부르는데요. 혈액 속에 지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혈관 벽을 통과해서 주변 조직으로 새어나가게 되고 이 물질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피부 아래에 쌓여서 노란색으로 혹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혹이고요. 이처럼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황색 종증이 관찰되고 심장질환이 가족 내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요즘은 이런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은 1950년대 들어서입니다. 프레밍엄 하프스터디 같이 수준 높은 역학 연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서 관상동맥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는 걸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효과적인 약이 많지 않아서 식이요법을 통해서 낮추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식이요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콜레스테롤 약은 1970년에나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생화학자 엔도 아키라는 1970년대에 항생제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안도 박사는 페니실린처럼 혁신적인 항생제를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꿈을 가지고 곰팡이가 자기를 보호하는 기전이 있으니까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적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고요. 2년 동안 무려 6,000종이 넘는 곰팡이를 끈질기게 탐색했다고 합니다. 그런 집념 끝에 마침내 푸른 곰팡이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컴팩틴이라는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항생제로서는 효과가 썩 좋지 않았다고 하고요. 마침 콜레스테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콜레스테롤이 실은 간에서 생성된다. 간에서 어떤 기전을 통해서 생성되는지를 알게 됐고요. 컴팩틴이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는 단계인 HMG-CoA 환원효소를 차단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항생제가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컴팩틴 구조를 좀 바꿔서 더 효과적인 스타틴들이 개발이 되면서 고지혈증 관리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지혈증, 이상지질 혈증 다 비슷하게 쓰이는 표현들이고요. 실제로는 비슷한 개념인데 뜯어보면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많다는 거고요.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건데요. 콜레스테롤, 지방 이런 성분들을 쪼개서 봤더니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고 또 콜레스테롤하고 조금 다른 중성지방이라는 게 또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 성분들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아야 되는데 이런 게 낮은 것도 있으니까 안 좋은 구성 성분을 통틀어서 이상지질혈증이라는 표현을 최근에 많이 쓰고 있긴 합니다. 서두에 콜레스테롤이 우리한테 필수적

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 혈액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을 온 몸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조가 있습니다. 지단백이라는 구조를 만들고요. 콜레스테롤은 기름 성분이다 보니 피 안에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혈액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도록 단백질과 콜레스테롤을 같이 모아서 지단백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수송차를 통해서 혈액이 콜레스테롤을 말초 단계로 옮길 수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물질이고요. 로우 덴시티 지단백 라이포프로틴입니다. 이 이름처럼 덩어리가 크고 밀도가 낮고 안에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많이 있는 그런 물질이고 간에서 만든 에너지를 온몸 구석구석 세포에 전달하기 위한 배달부 역할입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혈관벽에 무단주차를 하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반면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하이 덴스티 라이포프로틴인데요. 하이 덴스티라는 이름처럼 크기가 작고 밀도가 높은 물질이고 조직 속에 남아있는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수거해서 다시 간으로 가져다주는 청소차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성지방은 우리 몸의 비상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중성지방 수치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을 나쁜 방향으로 작고 단단하게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혈관 안쪽을 들여다볼까요? 혈액 속에 남아도는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 안쪽으로 파고들 수 있고요. 그렇게 들어가면 혈관벽 안에서는 염증 반응, 상하 반응 같은 굉장히 안 좋은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침입자라고 생각하고 잡아먹게 되고요. 그런데 면역세포들이 너무 많은 기름 덩어리를 먹게 되면 이 세포들이 거품세포가 되면서 점점 죽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쌓인 것들이 콜레스테롤이 노란 기름 덩어리처럼 보이게 된다 그래서 죽상경화증, 죽종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기름 덩어리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섬유화되기도 하고 석회화되기도 하고 켜켜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쌓이게 된 동맥경화는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들게 됩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시원하게 통하지 않으면 생기는 병이 협심증이고요. 이런 기름때가 뻥 터져서 혈관 안에 노출되면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이 막히는 병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최근에는 LDL 누적 노출량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생 동안 얼마나 높은 농도의 LDL에 노출되었는지가 심혈관 질환 발생에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LDL 수치가 125인 상태로 살게 되면 심근경색 위험이 1%가 되는 나이가 40세이고요. 64세쯤 되면 5% 정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125는 미국인 평균 LDL 콜레스테롤 수치고요. 64세는 미국 심근경색 환자의 평균 나이입니다. 40세 미만의 심근경색은 1% 미만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드문데 가끔 있습니다. 어떤 이유론가 인해서 LDL이 200인 채로 살아가게 되면 심근경색 위험이 1%에 도달하는 시점이 40세가 아니라 20세가 되고요. 평균 나이 30대 초반에 심근경색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편 젊었을 때부터 LDL 콜레스테롤을 120이 아니라 80 수준으로 잘 관리하게 되면 100세가 되어서야 평균 심근경색 발생 연령인 5%에 도달하게 됩니다. 1%에 도달하는 시점도 40세가 아니라 64세로 늦출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누적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더 일찍 콜레스테롤에 관심을 가지고 낮추자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은 환자분들은 처음에 오시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제 삼겹살 먹지도 않았는데 기름진 음식은 잘 먹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높게 나오죠?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슬픈 소식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아주 일부에 해당할 뿐입니다.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 중에 80%는 간, 위장관 순환을 통해서 재활용되고요. 불과 20%만 음식을 통해서 섭취된다고 합니다. 음식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섭취를 아무리 줄여도 수치가 썩 좋아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정작 우리가 조금 더 경계해야 될 대상은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이고요. 붉은 고기에 있는 기름기, 버터 튀김에 많은 이런 트랜스지방의 경우는 우리 간의 콜레스테롤 생산을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감자튀김, 치킨 같은 튀긴 음식, 그 다음에 빵, 쿠키,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트랜스지방은 최근에 콜레스테롤 관리의 주적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채소와 통곡물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영양성분입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이 정제된 백미나 밀가루보다는

통곡물이나 잡곡이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요법을 통한 콜레스테롤 관리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많이 떨어뜨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나마 식이습관, 생활습관 중에서 효과적인 방법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30분씩 유산소 운동하시면 HDL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HDL 콜레스테롤을 한 1, 2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구 결과 알려져 있고, 중성지방은 좀 많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4에서 12 떨어뜨리고, LDL 콜레스테롤은 한 3, 4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께는 약물요법의 도움을 받으시도록 추천드립니다. 약물치료의 근간은 스타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처방된 약이기도 합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단계를 차단합니다. HMG-CoA 환원 효소를 차단해서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 이상으로 혈관 내 염증을 완화하고 이미 생성된 동맥경화반을 안정화시키는 이른바 다면적 효과도 있다고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임상 연구를 통해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 약제라는 점이 스타틴의 독보적인 장점입니다. 다만 근육통, 간 수치 상승, 당뇨 발생 위험 등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에제티미브는 우리가 먹은 음식과 담즙산 속에 섞여 있는 콜레스테롤이 소장에서 다시 흡수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효과는 스타틴보다 한참 뒤지기는 하는데요. 부작용이 워낙 적은 약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가, 단일 복합제가 많이 처방되고 있긴 합니다. 스타틴이 콜레스테롤 생산을 막아주고 에제티미브가 재활용을 막아주니까 이런 이 두 단계를 막아주는 효과 덕분에 더 강력한 LDL 콜레스테롤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PCSK9 억제제는 이름이 좀 복잡하긴 한데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약제고요. LDL 콜레스테롤은 나쁘잖아요. L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LDL 수용체는 좋은 물질이고요. PCSK9은 LDL 수용체를 파괴하는 나쁜 물질이거든요. PCSK9 억제제는 나쁜 PCSK9을 억제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틴 못지않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는 효과적인데요. 아직 주사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단점, 그 다음에 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아직은 널리 쓰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약제입니다. 이 외에도 현재 다양한 신약들이 연구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이처럼 치료 옵션이 확대되면서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이상 지질 혈증을 더욱 안전하고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약제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의 성공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평생 먹어야 하나요? 우리 지난 고혈압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지혈증 약도 치료제가 아니라 관리를 해주는 약입니다. 안경 쓰면 잘 보이지만 벗으면 다시 흐릿해지시는 것처럼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동안은 수치가 좋았다가 약을 중단하시면 다시 예전 수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약을 잘 드시면서 수치가 정상화됐다는 것은 약이 효과가 좋고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 병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아니라서 약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철저하게 식단과 체중 감량 잘하셔서 수치를 많이 떨어뜨리시면 역시 의존성이 있는 약제는 아니기 때문에 중단해볼 수 있습니다. 꼭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용량을 낮춰보는 것도 가능하고 중단을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단한 경우에는 혈액 수치를 확인하셔서 수치가 충분히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영양제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네, 오메가3 등등 여러 가지 약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영양제 드시면서 고지혈증 약을 좀 피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영양제들은 건강기능식품이고 보조에 불과합니다. 이미 혈관 위험이 높은 분들은 강력한 약제를 통해서 위험을 낮춰야 되고요. 이런 건강보조식품에 들어있는 오메가3 용량은 사실은 충분한 용량은 아니거든요. 용량을 조금 낮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의약품을 통해서 수치를 조절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과도하게 관리하면 오히려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정말 재밌는 질문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관리의 수준은 아니고요.
금식하는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완전히 식사를 못하게 하게 되면 금식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원이 필요해서 우리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면서 그 지방에서 에너지를 갖다 쓰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7일 동안 금식하게 되면 총 콜레스테롤이 37 올라가게 되고 LDL 콜레스테롤은 66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말 모든 음식을 차단한 금식 상태라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열심히 관리하는 그런 수준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준비한 콜레스테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939년 기념비적인 칼 뮬러 박사의 연구 결과부터 곰팡이 속에서 찾아낸 스타틴, 그리고 최근의 첨단 치료제까지 인류가 콜레스테롤과 싸워온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소중한 재료지만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 현대사회에서는 혈관의 위험으로 작용하는 그런 정직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짜게 먹는 습관과 심장 건강, 소금의 역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문학의 주제는 생태입니다. 생태주의, 환경보호 운동할
1: 네.
0: 때의 그 생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요즘 책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무엇을 봐야 될지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다라고 이렇게 상담해온 학생들한테는 고전으로 돌아가라. 고전 맨 처음에 가장 기념비적이었던 작품을 한번 찾아봐라라고 하거든요. 생태라고 하는 주제에서 가장 처음에 읽어야 될 책은 레이첼 가슨의 침묵의 보험이라는 책이에요. 명작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옛날에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던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그 당대를 풍미했던 작품, 그 당대를 변화시켰던 그 작품들 중에 아주 일부가 화석처럼 살아남은 게 고전 명작이거든요. 그러면 레이첼 가슨의 침묵의 봄은 그런 명작이 맞느냐라고 하면 분명히 맞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작품이 나온 게 1962년도예요. 62년도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60년대 레이첼 가슨의 침묵의 봄을 모르면 이거는 조금 간첩이다. 지식인이 아니다. 라고 했던 거죠. 이 책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냈어요. 환경운동의 고전인데 이 작품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당시에 무방비로 쓰이던 살충제인 DDT. 위험성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용기를 내고 처음으로 새롭게 DDT 그거 그렇게 막 써서 되는 것이 아니야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살충제 DDT는 곤충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작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해충을 다 죽이는 거죠. 근데 DDT를 뿌렸더니 해충만 죽는 게 아니었어요. 익충도 죽었고요. 거기에 접한 모든 생명체, 작은 곤충류들은 다 죽었고, 그 곤충을 먹은 새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상위로 올라갔을 때 성이포시자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왔으면 새들이 막 찌찌찌찌찌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봄이 왔구나, 자연이 깨어나는구나, 생동감이 넘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침묵의 봄이라는 책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 있어요. 지금 이런 시골의 풍경은 아주 흔하다라면서 레이첼 카슨이 써놨어요. 봄이 왔는데 새들이 지저귀지 않고 새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나왔을 때 반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1: 살충제 만드는
0: 그렇죠. 살충제 만드는 사람들.
1: 사람들.
0: 하고 그 살충제 만든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 혹은 로비를 할수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국가 단위에서도 조금 껄끄러워했어요. 그래서 막 레이첼 카슨을 막 위협하기도 하고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막좀안 좋은 반항, 저항도 있었는데 결국은 10년 정도 지나서 미국 정부가 DDT를 아예 금지를 하게 됐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62년도에 나왔는데, 72년도에 미국 정부가 DDT를 금지했단 말이죠. 아, 이렇게 대단한 책도 10년이 걸리는 일이었구나.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이첼 카슨 한 사람만의 힘은 아니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름 없는 수많은 레이첼 카슨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이제 기억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이 책은 몇 가지 되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져요. DDT는 살충제로 정의하면 안 돼. 그거는 살생제야. 충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거야. 라고 다른 시야를 갖게 해줬고요. 이거를 앞장서서 지식인이 나서서 행동을 해야 된다.

0: 침묵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전달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식겁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읽다 보면 DDT를 이제 몸에 DDT가 들어가면 뇌 분비계를 교란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DDT를 섭취를 한것 같거든요. 혹시 방구차라고 알아요?
1: 네, 어릴 때 소독차 저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 근데 약간 파란 포토차에 뒤에 달고 가스 이렇게 흰 가스 뿜으면서 이렇게 다니던 소독차.
0: 방구차를 안단 말이에요?
1: 알죠. 엄마가 그거 따라다니지 말라고.
0: 그걸 쫓아다니던 무지몽매 아닌가 저예요. 저는 79년생인데. 네. 사실 너무 겁이 나서 찾아봤거든요. 79년도부터 내가 마셨던 그 방구차. 사실 방구차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그 정식 명칭은 가열연무기. 가열연막기라고 합니다. 네. 이제 우리 어디 가서 방구차로 가지 말도록 해요. 근데 우리 때도 방구차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녁 먹을 시간 해질녘쯤에 항상 그 차가 부릉부릉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냅다 숟가락 내던지고 쫓아나가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독려하셨어요.
1: 독려하셨다고요?
0: 많이 마셔라. 니펠을 소독시켜라.
1: 아, 몸에 있는 게 없고.
0: 가서 많이 마시고 와라. 라고 해서 동네 애들은 다 나왔었어요, 그 시간에. 그리고 그것 따라서 계속 달리는 거예요. 뿌옇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너무 뭔가 환상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1: 영화 주인공
0: 드라마틱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따라갔다가 길잃어 버린 애도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저희 때는 인식의 차이인데 다행히도 제가 그 79년도에 그 연막차에 연막하열 연막기에 DDT가 금지됐대요. 제가 태어나는 걸 기념해서 금지한 것 같기도 해요. 79년생이니까. 그 이후에는 다른 약제가 대체돼갖고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모기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해충이 있는 곳에서는 지금도 지자체에서 열심히 방역 작업 해주십니다. 그거는 좋은 거예요. 네. 다만 그걸 우리가 꿀꺽꿀꺽 받아가시거나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들이마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쉽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는 쉽게 말하면 건강이에요. 생태주의를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 건강하게 사는데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살리자의 차원이 아니라 우선 나를 좀 살려보자.
1: 네.
0: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침묵의 봄이 이제 1962년도 작품이니까 벌써 50년, 반세기가 넘게 흘렀죠. 근데 그때 그 옛날에 그랬었지로 생각하고 끝내면 안 돼요.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도 역사 왜 배워야 돼? 과거를 왜 생각해야 돼? 알아야 돼?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마찬가지예요. 이 비슷한 사례가 지금 현실에서 이러다고 있거든요. 미세 플라스틱.
1: 바다에 버려져
0: 중금속, 납, 카드뮴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된다. DDT의 이 누적, 생태계 상위 그 포식자로 갈수록 누적된 현상이 해양 생태계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DDT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미세 플라스틱은 지금도 먹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고등어 구이도 되게 좋아하는데 가끔 걱정이 돼요. 참치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가끔 걱정이 돼요. 이거를 미래 세대는 더 이상 못 먹게 되면 어떡하지? 이 맛있는 걸?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레이첼 카슨이 우리한테 주었던 저는 가장 큰 공적은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줬다라는 거예요. 이 오염의 모티브가 대중문화에서는 아주 많이 나와요. 저는 할리우드가 사랑하는 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 이 상반된 거를 가지고 할리우드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예를 들어 자연재해가 갑자기 일어나는 게 무서워. 그럴 때는 꼭 자연재해가 나오는 뭐 댐이 터진다든가, 막 홍수가 온다든가, 쓰나미가 온다든가 이런 영화가 나와요. 우리가 마지막 핵전쟁을 두려워할 때는 터미네이터 이런 작품이 나와서 사람들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오염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오염 정말 무섭지 않니? 오염된 미래 무섭지 않니? 이렇게 또 두려운 부분을 건드리는 영화들이 한 줄기가 있어요.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하는 진짜 실제

0: 있었던 사건과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가 있는데, 대형 글로벌 기업이 있었어요. 그 글로벌 기업이 물에다가 그냥 독한 약품을 다풀 거예요. 그냥 하고서는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입을 닫아버렸어요.
1: 네.
0: 근데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완전히 다 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병자가 많이 나타났는데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어. 이때 그 무대뽀 아줌마인 에린 브로코비치가 나타나서 이 원인이 저 회사에서 뿌린 오염물질이 있어. 그다음에 너희들 아픈 것은 원인이 저기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다 싸우자 해갖고서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태웠던 90년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걸 실화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된 물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감이 어마어마해요.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침묵의 봄은 사실은 땅에 대한 이야기고 농작물에 대한 얘기고 곤충과 새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는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옛날 고전 명작을 보면 저는 대중적으로 이미 좀 인정을 받은 영화하고 매치를 시켜서 같이 짝꿍을 만들어서 이해하면은 훨씬 기억이 잘 되고 효과적으로 조금 수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태 관련해서는 소설이 굉장히 많진 않아요. 예를 들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생태는 이런 건 하지 마. 이런 건 해야 돼 라고 하는 윤리교과서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 자신의 문제야. 너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야. 라고 침묵의 봄을 소화를 시키면 좋아요. 사실은 생태는 몸의 건강도 있지만 정신의 건강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어서 정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현대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럴 때는 생태를 가까이 해라. 그 중에서도 잔잔한 에세이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1: 네.
0: 월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작품인 월든이라는 에세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에세이일지 수기일지 기록물일지. 근데 사실 에세이로 분류는 돼요. 근데 저는 에세이지만 어떤 수기 같은 본인이 직접 한 거를 적은 거예요. 수기와 닮아 있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되게 두툼하거든요. 들어는 봤어요? 월든?
1: 처음 들어봤어요.
0: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었어요. 월든을 저는 싫어했어요. 월든을 너무 많이 얘기하시는 분이 저희 집에 계셔갖고 아버지가 월든을 되게 종교처럼 좀 신봉하시는 분이었어요. 나 저렇게 살고 싶다. 약간 이런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권하시니까 청년, 청소년기에는 오히려 반발이
1: 그렇죠.
0: 생겨갖고 난 절대 월든 따위는 읽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찾아서 읽어요. 현우 학생도 정신적으로 힘든 어떤 그런 사회생활을 하고 나면 월든을 읽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자,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은 1854년도에 나온 거예요. 벌써 몇
1: 오래된,
0: 년이니까 거의 200년 전에 나온 거죠. 200년 동안 살아남았다? 에세이가?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 이거는 지금도 계속 개정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월든이 무슨 이야기냐? 한번 맨첫 문단입니다.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2: 앞으로 소개할 이야기를 집필할 당시 나는 이웃들과 1.6km나 떨어진 매사추세츠 주 콘코드의 월든 호숫가에 손수 지은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그곳에서 보낸 2년 2개월의 시간 동안 내 손으로 직접 의식주를 해결했다. 지금은 다시 문명사회로 돌아와 체류하고 있다.
0: 1845년부터 2년 2개월 동안 혼자 집을 지어서 자급자족해서 살았던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신화 같아요. 되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선 초반부에 집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두막 집을 짓는 이야기가 몹시 흥미진진해요. 왜냐?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든요. 부동산 민중 아닙니까, 우리? 부동산 얼마나 관심
1: 맞아요.
0: 있어요? 그런데 와, 집을 짓는다고? 이거 굉장히 관심 있어요. 첫 번째 스텝, 도끼를 빌립니다. 혼자 소나무를 찍어요. 소나무를 구합니다. 그리고 땅을 파요. 기초공사 해야 되잖아요. 혼자 네. 땅을 팝니다.

0: 땅 팔기 힘들잖아요. 네. 자, 주변 사람들을 불러요. 근처 사는 사람들을. 네. 월등 수가 사람들을 쭉 불러놓고, 땅 안 파봤지? 집 안 줘봤지? 나랑 집 짓는 거 같이 하면서 집 짓는 거 너는 배울 수 있어. 얼마나 좋니? 같이 땅 좀 파자. 아. 그래서 땅을 같이 팝니다. 돈 안 줬어요. 네. 그래서 땅을 파고요. 주인이 이사 가려고 어떤 곳에 낡은 오두막 집을 하나 내놨대요. 네. 그래서 거기서 헐값을 주고 널판지를 삽니다. 그래서 널판지를 본인이 가서 다 뜯어와요. 뜯어와서 이고 지고 싸서 갖고 와서 자기 오두막에 자기가 직접 이렇게 뭐지 찍어낸 소나무하고 헐값에 산 널판지하고를 붙여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대 하나, 의자 세 개를 자기가 만듭니다. 근데 의자가 왜 세 개냐? 하나는 본인의 고독을 위해. 멋있어요? 하나는 친구를 위해. 또 하나는 교제를 위해. 친구 따라 또 다른 사람이 올 수 있으니까. 그 집은 3인 이상 출입을 할 수가 없는
1: 못 들어가네요.
0: 집이에요.
1: 네. 네.
0: 이래서 들었던 오두막 집에 제작 비용이 총 28달러, 12.5센트래요.
1: 28달러?
0: 28달러. 당시 환율을 생각을 해야겠죠. 예. 당시에 하버드대학교 그 기숙사의 1년 월세가 30달러. 기숙사 1년 월세가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이 집 한 채. 그 안에 있는 굴뚝과 가재도구를 완성하는데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이 들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과연 이런 2년 2개월간의 목가적이고 독립적인 자급자족 생활을 왜 했는가?
1: 그러니까요.
0: 인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월든의 한 구절입니다. 오늘 월든은 시크하게 읽어볼 수 있어요.
1: 네.
0: 네.
2: 토지와 밭, 목장과 숲을 죽어라 끌고 가면서 그 어마어마한 무게에 온몸이 짓눌린 채로 가쁜 숨을 쉬며 인생의 길을 힘겹게 걷는 것을 나는 수없이 보아왔다. 유산을 물려받지 않아 그런 불필요한 짐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조차도 자그마한 육신을 경작하기 위해서 등골이 빠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간의 고행은 그릇된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인간의 육신은 언젠가 땅에 묻혀 한 줌의 걸음으로 변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데 급급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0: 이 구절, 이 문단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은 사실 마지막 문장이에요.
1: 네.
0: 그런데도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데 급급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이 구절이 회자되는 구절이거든요.
1: 네.
0: 근데 저는 첫 문장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기서 단어만 좀 바꿔볼게요. 토지와 밭, 목장과 숲을 죽어라 끌고 가면서 짓눌린 채로 가쁜 숨을 쉬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현대 버전을 바꾸면
1: 네.
0: 카드빚과 은행 대출금을 죽어라 갚아가면서 그 무게에 짓눌린 채로 가쁜 숨을 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살아보지 않은 1800년대 중반에 대해서 약간의 로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 때는 자연적으로 그냥 생태주의가 실현이 됐겠지. 자연 친화적이겠지. 경쟁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겠지. 막 빚과 돈 때문에 고달프지 않았겠지. 근데 그 로망이 상상이 바삭 깨지는 거예요. 저 때도 똑같았구나. 다들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자, 이 사람은 집에 대한 이런 어떤 구축을 완성한 다음에 이제 자급자족을 실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땅을 빌려요. 그래서 되게 행운의 사나이예요. 우리 지금 땅 빌려서 내가 자급자족하고 싶어도
1: 그렇죠.
0: 땅 빌리기 쉽지 않거든요.
1: 네.
0: 땅에 빌리고 솔직히 이 사람이 소나무를 베어냈던 그 산의 주인도 요즘 같으면 허락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1: 예,
0: 구치소 행위이다 솔직히 말해서 너네 산에 가서 그렇게
1: 그렇죠.
0: 막 채취하고 그러면 안 되는
1: 네.
0: 거거든요. 근데 경작지를 빌립니다. 또 누가 흔쾌히 빌려줘요. 너무 많이 빌려줘갖고 본인 좀만 써요.
1: 아.
0: 거기다가 감자며 콩이며 옥수수를 심습니다. 또 농산물이 또 잘 나왔어요. 본인이 먹고 일부는 팔아요. 판 돈으로는 우유도 사고 버터도 사고 나름 괜찮은 생활을
1: 네.
0: 게다가 옷도 맞춰요 그걸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부러운데 이 사람은 뭔가 하늘이 좀 도와주는데
1: 네.
0: 이때 막 흉작이고 가뭄이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드넓은 지평선을 자유롭게 뛰노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세상 그 누구도 진정 행복하지 않다. 근데 본인은 2년 2개월을 그 행복 속에서 사는 거죠. 사실 이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0: 강변으로도 가고 교회로도 가고 여행도 떠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서로는 그냥 일상이 그 행복이었던 거예요. 2년 2개월 내내. 이거는 현대인의 로망입니다.
1: 그렇죠.
0: 그렇죠. 너무너무 하고 싶은 워너비. 이상적인 어떤 네.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지만 이 월든의 삶은 무릉도원 같기도 해요. 그런 네.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든하고 되게 비슷한 영상물을 발견했거든요.
1: 네.
0: 그 제가 이제 구독해 놓은 것 중에 EBS 다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제일 즐겨 보는 게 건축 탐구 집이라는 거하고 한국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1: 네.
0: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쳐 놓은 듯한 게 바로 월든이에요. 건축 탐구 집은 약간 이런 거예요. 평생 일만 하던 남편 산속에 집 하나 지어줬더니 거기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데 뭐 그 집을 한번 찾아가 보자 네. 이런 거고요. 한국 기행은 이런 겁니다. 첩첩산 중에 혼자 살고 있는 경순 씨. 이번에 폭설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약간 그러면 경순 씨네 또 집에 가서 막 고방을 살펴봤더니 본인이 가은에 추수해 놓은 막 먹거리가
1: 맞아요.
0: 쌓여 있어서 그거하고 이제 고양이하고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보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 저런 분들이 현대판 월든이다. 나도 저기에 살고 싶다. 이 생각을 가끔 하게 되죠. 근데 월든이 조금 이상향에 가깝다면 2년 2개월짜리라면 이거를 평생 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회학자이자 활동가인 스콧 니어링이라는 사람하고 그의 아내인 헬렌 니어링이 이런 삶을 20년 동안 실천을 해요. 그래서 그 20년을 담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조화로운 삶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참 특이한 게 원래 도시에서 대학 나와갖고 경제학 공부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도시의 염증을 느낀 거죠. 1930년대 이분들이 도시에서 살 때 미국을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팍팍해진 거예요. 삶을 대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도시에서 이렇게 괴롭게 살기보다 우리 떠나자, 시골로 가자. 그래서 버몬트라고 하는 시골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급자족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역시 천운이 좀 도왔어요. 거기에 단풍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1: 네.
0: 놀린 게 단풍나무인 거예요. 그 캐나다 아시죠?
1: 네.
0: 캐나다에서 면세점에서 제일 많이 파는 게 그 단풍나무 수액으로 만든
1: 네.
0: 사탕과 그런 시럽이거든요.
1: 네, 메이플 시럽.
0: 네, 메이플 시럽. 여기 미국인데 뉴욕에서 버몬트라는 시골로 왔더니 산에 단풍나무 그 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 막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 한두 해는 조금 헤매다가 나중에는 이 수액을 채취를 해서 드럼통에 받아서 집에서 가공을 해서 내다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시골의 삶을 되게 잘 즐기거든요. 근데 제가 니어링 했던 말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이 문명사회를 슬프고 야만스러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돈만 쫓는 욕망의 인간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1: 네.
0: 본인들은 다시 자유로운 상태로 가자. 우린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역시 자연 친화적인 자급자족의 생활을 하는 거죠. 도시에 있는 거는 이런 거래요. 복잡함이 있대요. 있죠?
1: 네.
0: 긴장감이 있대요.
1: 있죠?
0: 있죠?
1: 네.
0: 압박이 있대요.
1: 당연하죠.
0: 있죠. 많은 생활비가
1: 들죠.
0: 들죠. 이거를 이 속에서는 몸의 건강을 얻을 수 없고 정신의 건강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1: 네.
0: 내가 지금 느끼는 바를 1930년대, 40년대에 이미 느끼고 실천한 사람이 있었던
1: 네.
0: 거죠. 건전한 사회를 여기서는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더 올바르고 더 조용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찾아 모르는 자기가 살아보지 않았던 지역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1932년부터 52년 동안 이 버몬트에 잘 살아요. 잘 살고 여기가 이제 유명해져서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좀 나갔고
1: 네.
0: 왜 우리 사찰에 가서 템플스테이 하러 가는 것처럼 여기에 이 자연주의 체험 생활을 해보려고 템플스테이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1: 네.
0: 했어요. 그럼 방문객도 들어와 해갖고서는
1: 네.
0: 같이 생활을 경험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하필

0: 20년 살다 보니까 여기에 관광단지가 개발이 된 거예요.
1: 아,
0: 스키장이 생겨요. 스키장 생기려면 또 나무 베야 되잖아요.
1: 그죠.
0: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다시 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길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가요. 그 이후로는 뭐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 가서 평생 같은 방식의 삶을 유지해요. 이분들은 끝까지 장수를 하셔갖고 천수를 다 누리다가 정말로 아 자연에서 자연주의식으로 건강한 삶을 산 삶을 본인들이 보여줬어요.
1: 네.
0: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돈 버는 데 많이 쓰지 않고 살았더니 오래 살더라. 일본의 장수만 가갖고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가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거 보면 돼요. 조화로운 삶을 보면 돼요. 이렇게 살면 되거든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네.
0: 이들의 삶을 정리하면 첫 번째, 채식주의를 지킵니다. 전 이거 못할 짓이에요. 저한테는 안 돼요. 저한테는 안 되는데 우선 채식주의를 지켜요.
1: 네.
0: 자, 두 번째, 하루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요. 그래서 오전에만 일을 합니다. 내가 밥을 위한 일은 오전에만 하고요. 오후에는 더 이상 밥을 위한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1년의 절반 6개월만 일하고 6개월은 일하지 않습니다. 6개월을 일하다가도요, 올해 먹을 식량이 다 찼는데? 곳간이 이제 든든한데? 하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에는 뭐 하나? 남는 시간에는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명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매번 몸을 해요. 왜? 할머니 장수의 비결이 뭐예요? 그런데 계속 일하면서 내가 움직이는 거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떠올랐어요.
1: 네.
0: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살게 세팅을 해준다면 하시겠어요?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1: 채식주의만 하면 되니까.
0: 저는 채식주의 때문에 못 살아요. 저 고기 먹어야 돼서. 근데 그거 하나만 빼면요. 지금
1: 다,
0: 저는 지금 보따리 싸들고 가죠. 너무 좋죠.
1: 맞아요.
0: 이거 안 살고 싶은 사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부러운 삶인데 누군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좋으면 지금 당장 떠나라. 너 놓고 너 진 거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그걸 떠나면 되지 않느냐.
1: 네.
0: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그럴 용기가 없네요. 저는 이런 자연의 삶 역시 어떤 용기와 깨달음과 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방구석에서 또 소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0: 생태는요, 건강이고 삶인데 지속적인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 그 자체가 저는 생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태에도 작은 생태가 있고 큰 생태가 있어요. 작은 생태는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생태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블로거가 한 분 계세요. 이분이 너무 사회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 염증을 느끼고 지쳐서 한 폐교 학교에 가서 살아요. 폐교를 입찰을 받아서 거기서 식물들을 키우면서 하시는 분이거든요.
1: 네.
0: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그 후추 있죠. 통후추를 물에 불려서 발화시켜서 나무로 만들고요. 마트에서 사온 망고를
1: 네.
0: 씨 이렇게 과육은 발라먹고 남은 씨를 심어갖고 망고 나무를 키우시고요.
1: 네.
0: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식물이 천천히 자라잖아요. 식물이 천천히 자라는 걸 보면서 삶을 보채지 않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어디론가 떠날 순 없지만 식물을 좀 키워보고 싶다. 식물한테서 뭔가를 좀 배우고 싶다. 제가 아는 시인들은 식물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 시인들이 엄청 많아요. 아, 저 사람들이 식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걸 하나 배웠어요. 이런 게 작은 생태예요. 나 자신의
1: 네.
0: 삶의 리듬감을 회복시켜주는 작은 생태. 큰 생태는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전 지구를 위한 지구의 건강을 위한 한 태도 한 스텝이 바로 큰 생태예요. 유발 하라리 아시죠?
1: 네.
0: 그분이 쓴 사피엔스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아, 너는 호모 사피엔스지. 근데 네가 도착하는 대륙마다 대형 포유류가 멸종이 됐어. 너는 그 포유류들을 멸종시키면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인간아, 너도 포유류잖아. 너는 멸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 라는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 소름이 끼쳤거든요. 맞네. 대형 포유류가 멸종되면 그 다음 대형은 우리네. 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우리 같이 살리자라는 마음을 상기시킬 수 있는 게 생태다. 라고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살아야 사는 그렇죠. 거죠. 네. 지금 우리 지금 생태를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현우 학생이 여기서 잘 이렇게 해줘야 나도 같이 살고 선생님이 또 잘 해줘야 또 네. 현우 학생도 살고 네, 이런 게 윈윈하는 생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어때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1: 단순하게 그냥 환경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생태라는 단어를. 근데 이제 생태라는 단어가 내 자신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0: 맞아요.
1: 사회를 결성하고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작은 스텝부터 하나씩 시작을 하게 된다면 큰 생태까지 우리가 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생태와 함께 할 거니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걸 준비해 볼게요.
1: 네, 다음 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변에서 아마 마주쳤을 것 같은 흔한 사장 중 한 명, 강덕호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한국과 중국을 넘나들면서 작은 회사를 운영해 본 저의 경험과 현실적인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생각들을 전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장들은 선진적인 글로벌 기업들처럼 수평적이고 유연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장이 직원들의 소소한 일까지도 챙기고요. 심지어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죠. 직원과의 관계도 궁극적으로 사람 관계이니 서로 위해주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요.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고용 관계란 현실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회사가 친목단체처럼 되면 안 됩니다. 미국 회사 풍경을 보면요. 회사에서 사장이나 직원이나 서로의 이름을 편히 부르고 혼한 아침 인사로 웃으면서 시작하지만 사실 치열한 곳입니다. 메릴 스트립과 앤 해서웨이 주연의 미국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잘 아시죠? 그 영화 속 보스의 행동들은 사실 그리 가장된 것도 아닙니다. 미국 조직을 들여다보면 말만 부드럽고 실상은 살벌합니다. 노동 강도도 상당하고요. 저희 회사와 거래하는 미국 바이어가 한국에 오면 토요일 오전에 미팅을 많이 합니다. 상담 도중 자신이 가져온 자료와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뉴욕의 담당자에게 바로 전화를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면 뉴욕은 금요일 밤 9시, 10시인데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전투적인 확인 과정이 끝나면 미안하다는 말 남기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다 상담 맞바지에 또 확인할 게 생기면 다시 전화를 겁니다. 전혀 주저하지 않죠. 이런 집중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수직적인 문화도 한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중 다수는 수직적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분위기가 조직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사례는 군대 조직이 있습니다. 프로이센은 1806년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에 크게 패했는데요. 이 패배의 원인을 사고의 경직성과 지휘관들의 피동적인 지휘 때문이라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새롭게 전투의식을 정립하였는데요. 현장의 책임자가 판단해서 상사의 지휘에 반하는 결정할 권한을 주는 것이 바로 임무형 지휘 체계입니다. 그런데요, 강력한 리더십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지휘 체계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임무형 지휘 체계로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독일을 승리로 이끌었던 에르빈 롬멜이라는 장군이 있는데요. 그의 제7기갑사단이 벨기에를 우회해 프랑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군 지휘부의 진격 대기 명령을 수차례 어기고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돌격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독일군의 큰 승리를 안겨줬죠. 롬멜 장군이 강력한 위계와 리더십을 갖지 못했다면 그의 판단대로 부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상부의 명령을 계속해서 어기는 롬멜 장군에게 반하는 세력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섬유 원단을 수출하는 저희 회사는요. 수출 물량을 선적할 때 컨테이너 작업을 밤 10시, 심지어 새벽에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야간 작업 중 수출 물량에 불량이 생기면 야간 책임자는 어느 선까지 선적해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직원들은 책임자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작은 조직의 특성상 팀원들이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팀장과 같은 중간 관리자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내린 결정을 팀원들이 거부해버린다면 그 현장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이런 걸 사장이 잡아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장이 힘으로 직원들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로 팀장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장은 오랜 업무에서 노하우를 습득한 직원들을 인정하고 간밤에 현장 책임자가 한 결정이 최선이었다고 믿어줘야 합니다. 성과가 나오면 직원들이 가진 노하우를 칭찬하고 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일그러진 리더십이 아닌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생깁니다. 조직에서 위계와 질서가 붕괴되는 순간 조직의 목표 달성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강조하는 가족 같은 회사라는 말이 조직을 오히려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각자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회사 사장들이 가족 같은 회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숨은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장이 뜨끔하실 겁니다. 우린 사랑하는 가족 같은 관계니 개인의 발전만 고민하지 말고 회사를 위해서 주어진 일만 오랫동안 하라는 것이죠. 사회인들은 성장하길 원합니다. 새로운 분야에서 성취도 하고 싶고 기존 커리어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회사가 성장해야 하는데 대기업에 비해 작은 회사들은 성장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영역의 비즈니스를 만들기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 사장들은 자꾸 가족 같은 분위기로 개인의 성장 욕구를 덮어 넣으려고 하는 거죠. 업사이클링 브랜드 홀스틴은 선언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 인생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하세요. 그리고 자주 하세요. 당신이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꿔버리세요. 이 회사가 이런 선언문을 공개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직원들이 주체적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그들의 삶이 성장하고 그 성장이 내 회사에 녹아들면서 회사도 결과적으로 성장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사장이 진정 회사가 성장하길 바란다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까지 직원의 성장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직원은 회사 내 자신만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런 영역은 장시간 비슷한 업무를 통해서 스스로 노하우를 습득하면서 생깁니다. 숙달된 업무와 동료들의 안정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아갑니다. 이 과정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사장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또 사장은 부모의 마음으로 개개인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 칭찬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직원들의 실수는 귀신처럼 잘 잡아내지만 직원들의 성장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장은 레이더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직원들의 작은 변화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직원이 스스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가시적인 요소도 필요합니다. 바로 경제적 보상입니다. 업무의 숙달 정도, 동료들의 평가는 성장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객관적인 수치가 없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분배를 하는 사장이나 배분을 받는 직원 모두에게 임금 인상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회사와 같이 직원 각자의 삶도 동반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직원들은 사장보다 더 회사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장들이 강조하는 가족 같은 회사란 없습니다. 또 필요하지도 않고요. 회사는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친목단체도 아니고 직원들은 성장 없이 안정에만 만족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오늘 솔직하게 전해드린 제 얘기가 여러분의 조직에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가족 같은 회사는 필요 없다로 하겠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우리 조상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 거기서부터 3,000년을 더 가야 돼. 저는 좀 작은 나라 중심으로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때문이기도 해요. 작고 가난한 것,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쏟아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한국은 사실은 그리스 이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예, 한림성서연구소의 주원준입니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바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알이라고 하면 보통 고대 근동 세계에서 바알보다는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야훼의 대적자, 어떤 악마,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빠졌던 어떤 우상, 여기에 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예, 우리가 다루는 시간은 이스라엘이 건국된 게 이 지점이거든요. 기원전 1000년대 시작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보다 앞서서 한 1000년 정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대강 다루게 될 거예요. 바알을 일단 어떤 신인지 우리가 좀 보고 가야 되겠죠. 바알 신의 도상은 대체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제가 터키 앙카라 가서 찍어온 건데 이런 종류의 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풍우신이라고 해요. 따라해 보세요. 풍우신. 예, 풍우신은 바람, 풍, 비, 우 써가지고 비와 바람의 뜻이란 비와 바람의 신, 그러니까 비바람의 신이라는 거예요. 대체로 풍우신은 이렇게 생겼는데 뭔가 짐승을 하나 타요. 황소를 타든가 아니면 사자를 타는데 황소를 많이 타요. 그리고 그 위에 서가지고 앉아있는 법이 거의 없어요. 두 다리로 우뚝 서 있어요. 마치 전사처럼. 그리고 대체로 옆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른쪽 보고 있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가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왼쪽 보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요 오른손에 든 게 번개 다발이에요. 번개를 우르릉 꽝꽝 치는 거죠. 비바람이 치니까 번개가 치겠죠. 그리고 요쪽 손에, 다른 손에는 이제 무기를 들고 있어요. 주로 곤봉이라든지 망치라든지. 이게 후기 청동기 시대라서 칼이 아직 그렇게 잘 나올 때가 아니라서 큰 망치나 무기 같은 거, 곤봉이라고도 하는 그런 걸 쓰고 있어요. 비바람의 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걸 알려면 이 지대가 굉장히 건조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도 보면 중동 지역은 굉장히 강우량이 적죠. 그래서 비가 오는 게 굉장히 좋은 사인이에요. 일단 먹구름이 끼면 좋아요.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먹구름 끼면 안 좋아요. 그날 공치는 날이고 빈대떡 거먹고 만화책 보고 이런 날인데 요 지방에서는 비바람이 오면 다 좋은 사인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키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비가 하는 역할이고 또 하나 바람이 하는 역할은 어떤 큰 권력이랑 휩쓸어버리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풍우신은 비와 바람의 양면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풍우신에 순종을 하면은 이분이 촉촉한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이 풍우신에 거역을 하면 힘센 그 태풍 같은 걸로 우리를 쓸어가 버릴 것이다 하는 약간 양면성이 있는 신이에요. 풍우신을 영어로 스톰갓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스톰갓을 한국말로 폭풍신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쓴 적이 있는데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폭풍이라는 말에는 바람밖에 없어요. 폭풍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왕바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풍우신은 바람의 신이 아니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바람의 신은 엔일이에요. 그리고 풍우신에서 비와 바람을 다 표현하는 신이라서 풍우의 신이다, 비바람의 신이다 하는 거예요. 풍우신은 다섯 가지 특징이 있어요. 비와 바람이 제일 큰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번개하고 천둥하고 구름이 있어요. 이거 다 비바람에 수반되는 것이죠. 그래서 풍우신이 나타날 때는 대체로 구름이나 뭐 이런 게 끼기도 하고 그래요. 풍우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바람의 신을 부르는 이름이 민족마다 조금씩 달라졌어요. 셈족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하닷두예요. 이것도 역시 풍우신 비슷하죠. 이제 알아보시겠죠. 오른쪽으로 보고 있고 두 다리로 아주 굳세게 마치 용사처럼 서 있고 황소를 타고 있고 한쪽에는 이 양반은 양쪽 다 번개다발을 들었어요. 이런 것을 거의 하닷두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양반이 하닷두인지 아니면 다른 풍우신인지, 풍우신의 종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셈족의 하닷두도 있고 후루족에서 그 밑한 사람들은 이 사람을 테슈비라고 불렀고요. 히타이트에서 있었던 사람은 타루훈자나 타루 이런 식의 이름을 불렀고 이걸 그리스 사람들이 토르라고 부른 거예요. 다 비슷한 신이에요. 그 하는 일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면 이 도상만 가지고 이게 하닷두냐 바알이냐 사실은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비석이, 이 석비가 어디에서 언제 출토됐고 어느 시대 것이냐 이걸 알아야지 아 이건 하닷두겠구나 아니면 그 옆에 어떤 명문이라도 나오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은 이거는 바알이에요. 이건 우갈에서 나온 거고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 양반은 지금 짐승을 타지 않았는데 밑에 큰 바다를 타고 있어요. 이건 아마 혼돈의 상징 같아요. 혼돈을 딛고 일어서는 상징 같은데 역시 번개하고 곤봉 같은 걸 들고 있죠.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다음 거는 이거는 이제 히타이트의 테슈비라고 하는 건데 역시 다 비슷해요. 이분도 역시 안 타고 있지만 번개다발 들고 옆에 이제 곤봉을 들고 있는 건 같아요. 이런 식의 것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알레포에 있는 건데 이것도 역시 타르훈자죠. 이것도 되게 비슷해요. 이건 잘 생겼죠. 그 밑에 황소 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번개다발 역시 들고 있고 또 이제 망치 들고 있고 이런 식의 풍우신을 믿는 믿음이 고대

그래서 야외 신이 나타날 때 보면 어떻게 나타나요? 구름이 끼고 연기가 끼고 그리고 나중에 이 표상이 신약성서로 가가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할때그 구름을 타는 표상까지 가요. 이렇게 문학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형태가 있어요. 풍우신은 매우 중요한 신이고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서서 고대 근동 신화에서 넓게 펴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기 이전부터. 그래서 아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서는 풍우신을 상당히 잘 알았을 거고 창세기 조상들도 아, 이런 신이 있구나 정도는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기록이 풍부하게 나오는 그런 신이고 풍우신을 쇠기문자로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써요. 이거를 이제 임이라고 읽는데 수메러로 읽으면 그냥 임이라고 읽고요. 이걸 아카드어로 읽으면 이슈크루라고 해서 이슈크루가 풍우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풍우신이란 말은 현대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고요. 독일말로 베터곳, 영어로 스톰갓 이렇게 부르는데 그 스톰갓이나 베터곳에 해당하는 쇠기 문자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이슈크루 내지는 임, 이 글자를 얘기해야 돼요. 이게 그래도 가장 근사한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써놓고 문맥에 따라서 하닷드라고 읽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바알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쓰이는 글자다 하는 거고요. 풍우신의 속성이 아주 선명한 신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하닷드라든지 이런 신들은 풍우신의 속성이 선명하고 원래 풍우신이에요. 그런데 풍우신이 나중에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전부 다 자기네 풍우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풍우신이 아닌데 풍우신의 속성을 후대에 획득한 신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원래 풍우신이 아닌데 비비도 부리고 바람도 부리고 막 권력도 부리고 막 이래요. 이런 신이 어떤 신이냐? 마르둑 신이 그래요. 마르둑신에서 훗날 풍우신 비스무리하게 되고 또 하나의 신이 뭐냐? 우리가 오늘 보는 바알이라는 신이 그래요. 바알은 원래 일반 명사였어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주인님, 주인님 할때 바알님, 바알님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 일반 명사가 고유 명사화된 게 이제 바알이에요. 그래서 아, 이것도 역시 바알이라는 신을 믿던 사람들이 이 바알 신의 성격을 나중에 풍우신하고 일치시킨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신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이집트로 넘어가서 이집트에서 독특한 현상을 일으켜요. 그거를 지금부터 보려고 해요. 이집트 중앙국으로 가서 이집트로 가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집트 고왕국에서 엄청난 피라밋을 지었어요. 그래서 피라밋 시대가 거대한 피라밋 시대가 열렸죠. 피라밋은 작게 짓다가 점점 크게 지은 게 아니라 고왕국 삼소왕조에서 큰건다 짓고 중앙국 때부터 거의 안 지었다는 그런 역사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중앙국에서는 그러면 뭘 했냐? 중앙국의 어떤 멘탈은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런 거큰거 석조 건물 안 지어. 그 대신 그러면 뭐 했을까?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이 사진이에요. 이제 요런 거가 나와요. 중앙국에서. 고왕국에서 이런 거잘안 났거든. 이게 크기가 한반 미터 정도 돼요. 작죠? 메케트리라는 기원전 2000년대 초반에 그 중앙국 시작할 때. 예, 나온 그때 고위 관리였는데요. 테베 근처. 그 사람은 이 사람은 파라오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라미드의 묘를 못 쓰고 마스타바의 묘를 썼어요. 그 마스타바가 발굴이 됐는데 그 마스타바 안에서 이런 아주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게 중기 청동기 시대 때 이집트 사람들이 실제로 살던 것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는 이 그림하고 거대 피라밋 그림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고왕국과 중왕국의 멘탈의 차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달라졌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아주 목조로다가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색깔도 다 칠하고 마치 비디오 보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여성들이 이렇게 일했구나 하는 거고 이거를 흔히 아우 그 당시 노예들이 이렇게 일했구나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노예가 아니라 보면 옷도 다잘 차려입고요. 노동 도구도 굉장히 좋고요. 자기 작업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아, 그 당시에 기술자들이 그렇게 천대받는 직업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것은 이제 남자들이 일하는 거예요. 요 칸, 나무 칸 안에 이거 분명히 어떤 합판이나 아니, 그 나무 판을 자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뭐 끌도 있고 뭐 대패 비슷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어떤 걸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걸 만들고 있냐면 요거 잘 보세요. 요게 톱이 딱 멈췄어요. 그쵸? 그 나무 판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저는 이거 보면서 야, 그 당시의 생활을 마치 비디오로 딱 찍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막 톱을 자르다 말고 톱질을 하다 말고 중간에 딱 멈춰서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아, 이 당시는 이런 끈을 썼구나. 중기 청동기 시대에도 이런 걸다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줄 같은 것도 있고 사람들 보면은 다 자기 자리가 있고 어떻게 하는 식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마스타바에서 나온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메트로폴리스 미술관에도 있고

카이로 미술관에도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그 다음 그림인데 역시 비슷한 곳에서 나온 것이에요. 이거는 고기 잡는 건데 너무 동적으로 생동감 있게 잘 만들었죠. 그 당시 직접 그 물고기를 그냥 막 끌어올리는 듯한 그런 것을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죠. 그럼 어부들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은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둥 같은 게. 근데 이제 뭐 사가서 없어진 것 같고 이렇게 아주 동적으로 역동적으로 그 당시 일하는 사람들을 다 묘사한 것 같은데 보면은 이게 눈 화장이 되게 중요한데 눈 화장도 다 있고 옷도 다 제대로 다 갖춰 입고 자기 자리에 일렬로 쫙 서가지고 정확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식의 생활이 있었구나. 고대 우리가 이제 중국 문명이 오래됐다고 하지만 중국 문명에서 상나라에서 이제 아주 전설적인 시대예요. 글자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시대라고 하고 춘추전국 시대가 되면은 이제 글자가 문서들이 제법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상나라가 BC 1600년 정도에 시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BC 2000년대예요. 이거는 전설적인 시대도 아니고 거의 그때 사회상을 거의 그대로 잘알수 있는 거죠. 춘추전국 시대는 BC 한 700년, 800년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거보다 한참 뒤에죠. 자, 이제 이게 중앙국에 이렇게 생각이 사람들이 달라졌구나 하는 거고요. 이 중앙국에서 또 재밌는 현상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게 뭐냐면 함무라비 시대 때는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매우 정교하게 발달된 법체계가 있고 서로 이해관계를 아주 정밀하게 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땅을 빌려준 사람, 집을 빌려준 사람, 과수원을 빌려준 사람 이렇게 다 짜졌는데 이집트는 그런 게 없다고 그랬죠. 법이 없고 이집트는 그냥 지혜를 중심으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집트의 지혜를 볼 건데 이집트의 지혜 중에서 제가 수상 푸타우텝의 가르침 몇 구절을 가져왔어요. 그럴 때 이제 보시면 이렇게 가르쳐요. 푸타우텝이 가르침을 보면 만일 네가 어린아이한테 가르치는 교재예요. 높은 사람의 식탁에 앉거든 그 식탁의 음식이 네 코앞에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이거 주세요 이렇게 받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고 그리고 코앞에 있는 음식만 가만히 봐라. 그리고 누가 뭐 먹는지 누가 뭐 하는지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높은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때 높은 사람 얼굴 뚫어지게 보지 마라. 왜냐? 그러면 그 사람 불편할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쳐 애들한테. 이건 이제 처신이죠. 어떻게 하면 높은 분한테 마음에 들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너에게 말할 때까지 너는 절대 먼저 입을 열지 마라. 왜? 높은 분이 밥 먹을 때 먼저 얘기하기 전에 막 알아서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 낮은 사람이 조금 안 좋겠죠. 그리고 높은 사람이 웃으면 너도 웃어라. 그러면은 너그 사람의 마음이 흐뭇해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잘 비위 맞춰주고 순종하고 이렇게 밥잘 먹으면 높은 분이 밥 먹으면서 아, 이놈 괜찮은 놈이구나 하겠죠. 그러고 나서 그런 가르침이 이어지고 수상 푸타우텝의 가르침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돼요.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사람은 없다. 이게 뭐예요? 속으로 존경하든 말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거 먼저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아이들한테 처신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나 이쪽의 멘탈하고는 굉장히 틀려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수상 푸타우텝의 가르침 이제 265절부터 나오는 건데 만일 네가 청원을 받는 사람이거든, 즉 네가 나중에 훌륭하게 크게 돼서 관리가 되어가지고 어떤 높은 직위에 갔는데 아랫사람이나 어떤 농노라든지 중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불만이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청원을 하러 왔어요. 그러면 청원자가 말을 들을 때 말을 잘 들어주어라. 절대 묵살하지 마라. 그 사람 말하는 걸 끊지 마라. 왜냐? 그가 온 목적을 성취하는 것보다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 주는 걸더 좋아한다. 뭐예요? 나중에 실제로 그 사람 청원이 이루어지든 말든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그 앞에서 잘 들어주면은 너는 욕은 먹지 않는다. 그런 관리가 되거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묵살하는 자잖아요. 묵살을 하는 자는 청원자들이 돌아가면서 저놈 왜 저래?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대체 그는 왜 그러는가? 그러면서 그렇게 이어지는 구절이 이거예요. 그가 청원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경청은 마음을 달래어준다. 그러니까 이런 속담이나 이런 경구나 이런 지혜 같은 것을 끝도 없이 나열해요. 이거를 한 1,000개, 1,200개 정도 외우면은 초등교육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걸 잘 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것도 제가 서방의 중국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떤 처세술이라든지 동양의 지혜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파라오의 관리로 출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법률이 발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발전을 하는데 이집트에서는 지혜가 발전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론 이렇게 단순한 걸로 끝나지는 않고 여러 가지 것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혜라는 형식 속에서 더 깊은 철학적 탐구를 하던가 아니면 이야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라는 그래서 어떤 깊은 성찰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두 문명이 크게 발전한다. 이렇게 이제 멘탈이 다르는데 이집트가 이렇게 중앙국이 잘 발전하다가 큰 위기를 겪어요. 힉소스의 지배를 받게 돼요. 힉소스는 이민족이에요. 그리고 차츰차츰 들어와가지고 아바리스 근처에 큰 도시를 세워서 결국 이집트를 이제 점령해서 힉소스 왕조를 세웠는데 그 힉소스 왕조가 세운 사람들의 기록이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 이집트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네가 세상의 중심인데 저 오랑캐 힉소스의 지배를 받은 걸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훗날 힉소스의 기록을 다 지웠어요. 이게 힉소스가 들어와서 달라진 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이 신이에요. 이 신은 세트라는 신인데 이제 자칼 머리를 하고 이렇게 있는 신인데 원래 이 신은 그렇게 중요한 신은 아니었어요. 이집트에서. 그런데 힉소스 지배 때 굉장히 높은 신으로 이집트를 대표하는 신으로 들어오게 돼요. 왜냐? 힉소스 사람들이 시리아 필리스티아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종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갖고 온 다신들이 있어요. 아나투라는 신도 들여왔고 아스테르타로 들어왔고 여러 신들을 다 들여왔는데 이집트는 다신교라서 다른 신 하나를 더 받아들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쉽게 받아들였다고요. 문제는 다른 신들은 그냥 아나투 신, 그래 우리한테는 아나투 신 전쟁의 여신이 없는데 아나투 신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래서 들어왔고 아스타르테도 들어왔는데 바알만은 바알 이름으로 안 들어오고 이집트의 세트 신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트가 성격이 변해요. 중앙국 이전, 그러니까 중앙국 때까지의 세트, 힉소스 이전의 세트는 그냥 광야의 신이고 바람의 신이고 별볼일 없는 신이었는데 이 시기를 통하면서 세트가 굉장히 중요한 신이 돼요. 왜냐하면 풍우신이 권력의 신이었으니까. 그래서 세트의 성격 변화, 세트의 바알화, 세트의 풍우신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세트가 훗날 굉장히 중요한 신이 되는데 이 중요한 신이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제2중강기 때 힉소스 지배를 통해서이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보게 되면은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었던 어떤 풍우신 숭배가 이집트도 점차 힉소스를 통해 들어와서 이집트의 종교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중앙국 때 되면 이집트를 대표하는 신은 누구냐? 그럼 크게 셋이라고 할수 있어요. 고황부터 섬겨왔던 레, 프타, 그리고 아문레. 그래서 아문레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 신이고, 요거는 옛날에 섬겼던 높은 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힉소스라는 이민족이 들어오면서 세트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조금 1000년 정도 휙 뒤로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넓게 퍼져서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필리스티아, 이집트까지 풍우신 신앙이 넓게 퍼져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에 이 나라를 건국한 이스라엘이라는 굉장히 조그만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 독특한 믿음을 갖고 조금 이상한 나라, 어떻게 보면 독특한 나라, 유일한 나라를 이제 만들려고 했었는데 역시 여기 이 나라에서도 이제 큰 어떤 두 흐름을 같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만든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체성이 뭐냐? 이걸 가지고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집트 탈출 때부터 좀 굉장히 독특한 신으로 독특한 서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니까 그 믿음에 충실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야훼파라고 합시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부국강병을 해야 되잖아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다른 나라 하듯이 우리도 해야 됩니다. 특히 다신교가 외교에 유리했어요. 왜냐? 어떤 그때는 이제 신을 다 믿었으니까 어떤 나라하고 같이 교류를 하게 되면 그쪽 신의 신전을 우리 수도에 갖다 놓는다든지 우리 신을 그쪽에 가서 의뢰를 할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걸 관례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솔로몬이 이걸 잘했죠. 그래서 왜 외국 공주들을 많이 데려다가 자기 이제 예루살렘 안에다가 그걸 많이 했다고 나중에 이제 예언자들한테 비판을 받는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도 바알 믿읍시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게 우리도 부국강병하려면 이런 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대적했던 아합이라는 임금이 어떤 식의 얘기를 했냐. 우리가 이제 아합 임금은 바알을 믿었고 엘리야는 야훼를 믿어가지고 엘리야가 옳다 이렇게 흔히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조금 얘기를 들여다보면 열왕기 상권을 보면 조금 복잡해요. 왜냐? 아합은 야훼를 안 믿고 바알을 믿자고 뭐 얘기한 게 아니라
야훼도 믿고 바알도 믿읍시다.

이렇게 얘기한 게 가까워요. 둘 다 믿읍시다. 왜냐, 야훼는 우리 민족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신이고, 이집트 탈출 때부터 또 전쟁의 만군의 하느님이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 바알은 약간 풍요를 가져다 주는 좀 특성이 있거든요. 안정, 치유. 그러니까 야훼도 좋고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보면 아합이 곧잘 야훼 신한테 의뢰를 하지만, 뭐 치유라든지 풍요를 위해서는 바알도 합시다. 이렇게 야훼도 믿고 바알도 믿자는 얘기를 바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왜냐? 다신교니까 좋아요. 우리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요 영역은 우리 신이 맡고 요 영역은 그럼 야훼 신이 맡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야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어려웠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야훼 신앙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저항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왕이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특히 막 왕비도 좀 인상적인 왕비였던 것 같은데 그 왕비까지 다 밀어붙이니까 이야기 좀 저항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아마 야훼를 믿던 사람들도 아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합시다 해서 하나하나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 하나만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카르멜산 그 전투에서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은 400명이나 되는데 야훼 예언자는 저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엘리야 예언자의 그 주장은 무엇이냐? 오직 야훼만 믿어라 해요. 여기서는 아직까지 유일신론이라고 하기보다는 유일섬김이라는 말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한 분만 섬겨라 해요. 이걸 모노라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모노테이즘 하면 유일신론이죠. 이거는 다른 신은 없다 해요. 그죠? 유일신만 있다라는 건데 모노라틀이는 한 신만 섬겨라라는 거예요. 라트리아라는 말이 뭐 의례 전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만 섬겨라. 이걸 일신 경배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유일 섬김이 훨씬 느낌이 훨씬 다 오는 말. 그러니까 바알도 섬기고 야훼도 섬깁시다. 어찌 우리가 그 복음의 근본적인 요구에 충실하게 살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세상과 타협도 조금 해야 되고 하니까 여기도 믿고 저기도 믿고 골고루 합시다. 이런 주장에 맞서서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한 분만 섬겨야 됩니다. 야훼 하느님은 이스라엘 적어도 교회에서는 특권적 지위를 갖고 있는 분이고 그분의 특권은 다른 어떤 신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아이디어죠.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제시한 분이 엘리야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엘리야가 유일 섬김, 유일 섬김이 사실은 유일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유일 섬김을 주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바알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광범위하게 이스라엘에 많았는지 정황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정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스라엘 건국 이전에 1000년 정도 이렇게 큰 바알의 교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바알 이제 대충 어떤 신인지 아셨겠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섯 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첫째는 제가 약소국 출신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거든요. 고대근동세계가 한 마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대국들은 자기들이 여기서 히브리인들 이름이 아니라 모세는 이집트 이름이에요. 라 모세예요. 람세스. 그래서 라 태양신이 나온 사람이에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

0: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오늘의 키워드는 단원 김홍도입니다. 조선시대 후기를 대표하는 화가인 김홍도는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화가입니다. 현재 보물 제527호로 지정되어 있는 단원 풍속화첩에 들어있는 씨름, 서당, 춤춘 소년 그림 장면을 통해 김홍도는 조선 후기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생생하게 그려낸 대표적인 풍속화가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김홍도는 풍속화의 대가가 아니라 병풍화의 대가였습니다. 물론 풍속화는 내용에 초점을 둔 것이고 병풍화는 그림 형식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김홍도는 풍속 장면을 병풍이라는 형식으로 그려낸 천재 화가였습니다. 김홍도의 명작은 대부분 병풍화입니다. 그는 도화서 화원 집안이 아닌 중인 무관 집안 출신으로 도화서에 들어가 당대 최고의 화가가 된 인물입니다. 김홍도는 자신의 천재성에 머물지 않고 부단한 자기 노력으로 시대를 뛰어넘는 명작을 산출한 화가입니다. 아울러 그는 조선을 넘어 18세기 후반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뛰어난 화가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너무도 잘 알려진 화가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화가인 김홍도의 생애와 예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홍도의 생애에 대해서는 다른 조선시대 화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1745년에 김홍도가 태어난 것은 맞지만 그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도화서 화원이 되었는지 등 그의 초년에 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합니다. 김홍도는 중인 무관 집안 출신입니다. 그가

경기도 안산에서 태어났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홍도가 안산에서 태어났는지는 현재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전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홍도가 안산에서 태어났는지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사항은 어린 시절 김홍도의 화가로서의 재능이 어떠했는가입니다. 몇 가지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 볼때 김홍도가 그림의 선천적인 재능을 타고난 천재 소년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강서왕에 따르면 김홍도는 어린 시절부터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여 인물, 산수, 도석, 꽃과 식물, 동물과 곤충, 물고기 그림에 있어 탁월하여 그와 대항할 사람이 고금에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도석은 도교와 불교 관련 그림입니다. 김홍도가 도화서 화원이 되기 전에 어떻게 그림 공부를 했는지는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김홍도의 가계를 통해 보아도 친가 외가 모두에 있어 그림과 관련된 인물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홍신유는 김홍도가 나이 30도 채안 되어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화가로 입신했으며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지닌 천재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홍도는 타고난 천재 화가였습니다. 도화서는 그림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조선시대의 관청입니다. 고려시대의 도화원을 계승한 도화서는 국초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궁중의 그림과 관련된 모든 일을 관장했던 기관입니다. 화원은 도화서 소속의 관원입니다. 도화서 화원의 역할은 어진과 공신초상, 의궤와 같은 궁중기록화, 궁중행사도, 감개화, 궁중장식화 및 벽화, 각종 지도 및 지형도, 청와백자의 그림 그리는 일등 왕실 및 국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궁중회화를 제작하고 여러 도화 작업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김홍도가 언제 도화서에 들어갔는지는 현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홍도는 1765년 21살의 나이에 도화서 화원으로 경현당 수작도 개병을 그렸다는 기록이 있어 21세 이전에 도화서에 들어갔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경현당 수작도 개병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림과는 어떤 연고도 없었던 집안 출신 김홍도가 도화서에 들어간 것은 그의 타고난 재능, 즉 천재성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선 후기의 도화서는 몇몇 세습적인 화원 집안이 화원직을 독점하였습니다. 서로 도화서에 들어간다고 해도 김홍도와 같이 세습 가문과 연고가 전혀 없었던 사람은 도화서 내에서 입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홍도는 21살의 나이에 영조가 경현도에서 즉위 40주년, 나이 71세를 기념해 백분 행사를 그린 경현당 수작도 개병을 제작하였습니다. 10대 후반, 대략 17세에서 18세에 도화서에 들어온 것으로 여겨지는 김홍도가 불과 몇 년이 지나 경현당 수작도 개병과 같은 궁중행사도를 그리는 1급 화원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도화서 화원이었던 김홍도의 삶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 준 것은 29세 때인 1773년에 있었던 영조의 어진과 왕세손, 즉 후일의 정조의 초상을 그린 일이었습니다. 어진 제작은 정교하고 세밀한 묘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으로 29세의 나이에 수많은 선배 화가들을 제치고 김홍도가 동참 화사로 선발되었다는 것은 김홍도의 대상에 대한 섬세한 관찰 및 정확한 묘사 능력이 도화서 내에서 입증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어진 제작에 있어 동참 화사는 왕의 얼굴을 그리는 주관 화사 다음의 지위입니다. 도화서 화원에게 가장 중요한 그림 능력은 정확한 필선의 구사와 화려한 채색의 사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화원의 필수 능력 중 하나가 개화 제작 능력입니다. 개화는 건축물을 그린 그림입니다. 경현당 수작도 개병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김홍도의 개화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은 규장각도입니다. 규장각도는 규장각의 전경을 그린 관화도로 규장각과 그 주변 경치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화면 중앙에 2층 건물인 규장각이 배치되어 있는데 1층이 규장각이고 2층이 주함루입니다. 규장각이 이 그림의 주제였기 때문에 실제 크기보다 더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규장각 뒤에 보이는 산은 응봉으로 주산으로서의 위용과 산세를 강조하기 위해 실제보다 과장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규장각도에 그려진 규장각 건물을 살펴보면 이 그림을 그릴 당시 32세였던 김홍도가 개화에 매우 뛰어난 화가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김홍도는 먼저 부관법을 사용하여 응봉 아래에 위치한 창덕궁 후원과 규장각의 모습을 웅장한 화면 속에 포착해내었습니다. 그는 역원근법을 사용하여 규장각의 외형을 실제 크기보다 더 크게 그려
화면 속에 차지하는 규장각의 위상을 시각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규장각 2층 건물의 지붕에는 대각선 방향으로 반복적인 선이 가해져 있습니다. 한편 조선기 건축물 그림의 특징인 지붕은 녹색으로 건물 기둥은 붉은색으로 그리는 전통이 이 그림에도 그대로 지켜져 있습니다. 김홍도는 매우 가는 선으로 1층 규장각의 문과 문살들을 정교하게 묘사해내었습니다. 규장각 또는 개화, 진경산수화라는 측면 모두에서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당시 도화사에서 젊은 화원으로 활동했던 김홍도의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홍도 이전에 궁중기록화, 궁중장식화를 제외하고 개인화가로서 병풍화를 다수 제작한 화가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김홍도 사후에 김홍도만큼 다양한 주제의 병풍화를 남긴 화가도 찾기 어렵습니다. 즉, 김홍도 이전과 이후 어느 시기에도 김홍도만큼 다양한 주제의 병풍화를 그린 화가는 없었습니다. 이 점에서 김홍도는 병풍화의 대가였습니다. 따라서 김홍도를 풍속화가로만 한정하는 것은 김홍도를 이해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김홍도가 남긴 대부분의 명작은 모두 병풍화입니다. 김홍도는 병풍화를 통해 새로운 회화적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신선도, 풍속도, 금강산도, 평생도, 책거리 그림, 호렵도는 19세기 병풍화의 모델이 되었던 선구적인 작품들입니다. 조선시대의 경우 정조시대 이전에는 병풍화 제작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말 이후 병풍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19세기의 병풍화 제작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유행한 금강산도, 신선도, 풍속도, 호렵도, 책거리 그림, 화훼도 병풍의 연원을 찾아보면 그 중심에 김홍도가 있습니다. 특히 김홍도의 금강산도, 풍속도, 신선도 병풍은 19세기에 동일한 주제를 그린 병풍화의 근본 모델이 되었습니다. 병풍화의 대가로서 김홍도를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1776년 봄에 김홍도는 군선도를 그렸습니다. 현재 군선도는 3개의 큰 축그림, 즉 족자 그림으로 표고되어 있지만 본래는 병풍 그림이었습니다. 병풍이 해체되어 각 폭이 축그림으로 다시 표고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20세기에 그림이 거래되면서 화상들은 병풍을 해체했습니다. 예를 들면 8폭의 병풍은 8개의 축그림으로 표고되어 거래되었습니다. 화상들은 한 개의 병풍을 8개의 병풍으로 바꾸어 고객들에게 팔았습니다. 그 결과 해체된 병풍의 각 폭은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군선도는 서왕모의 생일잔치에 초대된 일군의 신선들이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으로 전체 세 그룹의 인물 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선도의 기원은 17세기부터 많이 그려진 요지연도와 관련됩니다. 요지연도는 서왕모가 주나라 모광을 초대하여 연회를 베푼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주나라 모광 대신 한나라 무제가 남성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김홍도 이전의 군선도 전통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군선도에서 김홍도는 요지연 전통 중 연회에 참석하러 가는 신선들의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행렬 장면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군선도에는 노자를 포함한 신선 10명과 시동 9명이 등장하고 있으며 웅장한 화면에 인물들의 다양한 움직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김홍도는 이 그림에서 정묘함, 즉 정교하고 세밀함으로 일컬어지던 자신의 화풍을 일신하여 대담 호쾌한 화풍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화풍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선도를 살펴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화면이 진행되면서 세 개의 인물군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노자, 종리권, 여동빈, 문창, 이철괴, 동방삭과 네 명의 동자를 보면 각각의 인물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의 움직임을 통해 화면에 생기가 넘쳐납니다. 각각의 인물들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리병을 보고 있는 이철괴, 두루마리에 글을 쓰고 있는 문창, 소를 타고 가는 노자, 족제비 같은 동물을 잡으려는 동자의 동세를 통해 마치 무대에서 막 벌어지는 한편의 연극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착시감을 갖게 됩니다. 특히 김홍도는 개별 인물들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포착하여 표현하면서도 인물들 간에 거리를 두지 않고 이들을 서로 밀착시켜 한 그룹의 인물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물의 밀착 표현은 겹치기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겹치기 기법은 김홍도의 풍속화에도 나타나고 있어 그가 매우 중시한 인물 표현 기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창 오른쪽에 두루마리를 든 동자는 신체의 밀착으로 인해 몸체의 절반 정도만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노자 뒤에 두 동자들 또한 신체의 일부만 그려져 있습니다.
종리관 또한 문창 위로 가슴 위에 신체 부분만 드러나 있습니다. 인물들을 공간 속에 개별적으로 흩어놓을 경우 구성상 산만한 느낌이 날 것을 염려한 김홍도는 인물들을 밀착시켜 한 덩어리의 군상으로 10명의 인물을 극적으로 표현해내었습니다. 마치 연극적인 느낌을 주는 극적인 요소는 족제비 같은 동물을 잡으려고 두 손을 들고 다가가는 동자의 모습, 이러한 동자의 움직임에 놀라 뒤쪽을 바라보는 소의 표정과 눈빛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김홍도는 배경이 없이 등장인물을 강조함으로써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이들에게 집중시키는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왼쪽으로 옷자락이 나부끼는 모습은 오른쪽으로부터 바람이 불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존재로 인해 왼쪽으로 향하는 신선들의 움직임은 더욱 강하게 화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편 군선도는 김홍도가 정조의 명으로 창덕궁의 벽면에 그린 벽화였던 해상군선도를 예시하는 작품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림입니다. 해상군선도는 김홍도가 왕명을 받들어 순식간에 붓을 휘둘러 완성한 전설적인 벽화로 아쉽게도 창덕궁의 화재로 소실되어 현재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희룡에 따르면 해상군선도는 순식간에 그려졌다고 합니다. 김홍도는 흰색으로 칠한 벽면을 마주한 후 관모를 벗고 옷을 걷어올려 작업하기 쉬운 상태에서 순식간에 붓을 휘둘러 이른바 일필휘지로 몇 시간 만에 바다를 건너는 신선들을 그려냈습니다. 김홍도가 얼마나 빨리 작업을 했는지 마치 비바람이 몰아치듯 붓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완성된 벽화에는 파도가 쳐서 집이 무너질 것만 같았고 신선들이 훌쩍 뛰어 구름을 타고 날아갈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군선도 중 왼쪽 마지막에 위치한 하선고, 마고, 그리고 동자의 옷주름 표현을 보면 김홍도의 빠르면서도 숙달된 붓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김홍도는 옷주름을 꾹꾹 눌러 그은 진한 먹선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마고의 옷주름 표현을 보겠습니다. 김홍도는 붓에 진한 먹을 묻힌 후꾹 누른 다음 바로 한 번에 옆으로 또는 아래, 위로 빠르게 선을 그려나갔습니다. 한점 주저함이 없이 김홍도는 숙달된 솜씨로 자연스럽게 붓을 움직여 나갔습니다. 김홍도는 굵기와 꺾임의 변화가 심한 필선을 사용해 역동적으로 옷주름을 표현해내었습니다. 마고의 경우 김홍도는 허리 아랫부분에 넓고 옅은 먹으로 순식간에 몇번 붓질을 하여 치마를 그려냈습니다. 이 인물의 치마 아랫부분을 보면 마치 붓이 춤을 추듯이 김홍도는 위에서 밑으로 붓을 그어내리고 다시 붓을 들어 옆으로 또는 위로 붓을 휘둘러 치맛자락을 표현해 내었습니다. 김홍도의 붓은 거침없이 상하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신선들의 옷주름 처리도 가까이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매우 빠른 필선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불과 32세의 나이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김홍도는 능숙하고 숙달된 속필을 사용하여 신선들의 옷주름을 묘사하였습니다. 군선도 속의 신선들과 동자들은 몸의 움직임에 힘이 넘치고 활기가 가득합니다. 김홍도는 1778년 초여름에 행여풍속도를 제작하였습니다. 강세황은 이 병풍 중 진두대도 장면을 보고 백사장머리에 나귀를 세워놓고 사공을 부르고 나그네 두세 사람도 같이 서서 기다리는 강변의 풍경이 눈앞에 완연하다고 논평하였습니다. 강세황은 완제 안중, 즉 눈앞에 완연하다는 표현으로 김홍도 그림의 놀라운 사실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극도의 사실성과 생생한 현장감이라는 김홍도 화풍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병풍의 다른 한 폭으로 광주리와 항아리에 밤개, 새우, 소금을 가득히 넣은 후 새벽에 시장으로 향해 가는 여성들을 그린 매해 파행 장면을 보고 강세황은 갈매기는 놀라서 난다. 한번 펼쳐보니 비린내가 코를 찌르는 듯하다고 평하였습니다. 강세황은 비린내가 코를 찌르는 듯할 정도로 김홍도의 풍속화에 나타난 놀라운 현장감에 주목하였습니다. 강서왕에 따르면 김홍도는 신선과 화조 그림에 탁월했지만 우리나라의 인물과 풍속을 그리는데 훨씬 뛰어났으며 특히 그가 그린 풍속화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새롭고 창의적인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김홍도의 풍속화가 지닌 우수성은 다름 아닌 사람들의 모습, 산천, 가옥 등을 표현하는데 매우 상세하고 정확한 점에 있었다고 강서왕은 지적하였습니다. 김홍도의 풍속화는 그림이었지만 마치 현장 사진과 같이 그려진 장면이 보는 사람을 압도할 정도로 생생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강세황은 김홍도의 속화, 즉 그의 풍속화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길거리, 나루터, 점포, 시험장 등 모든 장소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삶의 현장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치 눈앞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림들이었습니다.
관람자는 그림을 열어보는 순간 너무도 생생한 표현에 놀라 손뼉을 치고 신기해하며 연신 소리를 지를 정도로 김홍도의 풍속화는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풍속화의 놀라운 사실성에 감동하여 박수

술을 치고 탄성을 지르게 된 것입니다. 김홍도의 풍속화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마치 그림 속에 나타난 현장에 직접 있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느꼈습니다. 그림들은 바로 보는 사람들 눈앞에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펼쳐놓았습니다. 김홍도 이전에도 풍속화가들은 있었습니다. 김두량, 윤두서, 조영석 등이 풍속화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풍속화는 모두 작은 두루마리 그림 아니면 화첩 그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그린 그림들은 스케일 면에서 매우 작은 크기의 작품들이었습니다. 반면 행력 풍속도는 전례가 없는 명품으로 된 풍속화였습니다. 김홍도는 군손도를 제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병풍 그림으로 된 풍속화를 그림으로써 조선후기 풍속화의 새 장을 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병풍과 화첩 그림은 스케일, 화면 구성, 세부 표현에 있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김홍도는 특히 산수를 배경으로 핵심 풍속 장면을 전경에 배치하는 새로운 구도를 창안하였습니다. 진두대도 장면을 보겠습니다. 나루토에는 갓을 쓰는 인물 3명과 시종 1명, 곰방대를 입에 문 젊은 평민 1명, 등에 지게를 진 인물 1명 등총 6명이 저 멀리 배를 저어 강을 건너는 뱃사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양반은 나귀를 타고 있는데 나귀 앞에 있는 시동은 나무 막대로 된 채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시동은 채를 들어 강 건너편에서 노를 저어오는 뱃사공에게 빨리 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듯 합니다. 화면 왼쪽에는 빈 지게를 지고 서 있는 인물과 2명의 갓을 쓴 인물들이 보입니다. 빈 지게를 지고 있는 인물 옆에 서 있는 갓을 쓴 사람은 도포를 입고 있으나 집신을 신고 있어 가난한 양반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른손으로 갓을 들어 올려 멀리서 강을 건너오는 뱃사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뱃사공이 어디쯤 왔는지를 애타게 살펴보려는 듯 초조하게 갓을 들어 강 쪽을 쳐다보는 그 자세에서 나루토의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홍도는 나루토에서 배를 기다리는 6명의 인물들을 통해 느리게 오는 배를 쳐다보는 이들의 초조한 심정을 극적으로 표현해내었습니다. 나루토 풍경을 다시 보면 나귀를 타고 있는 양반, 지게에 짐을 싣고 서 있는 남자, 맨발에 집신을 신은 채강 쪽을 쳐다보는 인물, 갓을 치켜 세우고 초조하게 뱃사공을 응시하는 양반이 모두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홍도 이전에 어느 조선시대 화가도 뒷모습을 한 인물들을 전경에 극적으로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뒷모습을 보이는 인물들을 갑자기 전경에 그려 넣음으로써 김홍도는 화면에 극적인 분위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뒷모습을 한 인물들은 그림을 보는 사람 바로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줌으로써 현장감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도는 화면 구성에 뒷모습을 한 인물들을 대담하게 전경에 배치함으로써 바로 이곳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생생한 풍경을 표현해 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화면 구성의 창의성과 혁신성은 김홍도가 천재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홍도는 행력풍속도를 통해 정교한 화풍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군선도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호방한 화풍의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는 30대 전반에 묘사 및 표현 능력에 있어 정교함과 호방함을 모두 소유한 병풍화의 대가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병풍화 분야에서 그를 대적할 화가는 없었습니다. 정조시대의 도화서 화원들 중 궁중회화를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병풍화를 제작한 화원은 현재까지 알려진 예가 없습니다. 병풍화는 아무나 그릴 수 있는 그림 매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당시 김홍도만이 병풍화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화가였습니다. 이미 30대 전반에 김홍도는 조선 최고의 병풍화가였습니다. 후일 정조가 김홍도에게 해상군선도 벽화를 맡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홍도가 아니면 벽화를 그릴 화가가 당시 없었습니다. 병풍을 그려본 사람만이 벽화를 그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선도와 행력풍속도 제작을 통해 김홍도는 독보적인 병풍화의 대가가 되었습니다. 정조는 이미 이때부터 김홍도의 비범한 능력과 재능을 알아보았습니다. 행력풍속도를 그린 지몇 달이 지난 1778년 가을에 김홍도는 서원아집도 병풍을 그렸습니다. 서원아집도는 중국 북송대 영종의 부마였던 왕선이 수도 개봉에 있던 자신의 집 정원인 서원에서 연 모임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그림도 병풍 그림입니다. 김홍도는 중국에서 들어온 축 그림 형식의 서원아집도를 참고하여 이공린, 미불, 소식의 시서와 창작 활동을 중심으로 화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비파를 타는 진경원,
대나무 숲 속의 원통대사 또한 전체적인 화면 속에 적절히 배치

시대요. 각각의 주요 모티프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홍도가 그린 서원 아집도 병풍은 18세기 말 이후 서원 아집도 병풍이 유행하는데 기초가 되었으며 김홍도의 화풍을 모델로 다수의 서원 아집도 병풍이 제작되었습니다. 1778년 가을, 당시 34세였던 김홍도는 서원 아집도 병풍으로 조선후기 회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겼다고 할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그린 행녀 풍속도와 함께 서원 아집도는 34세의 젊은 나이에 김홍도가 이미 병풍화의 대가로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조는 지존인 임금이었고 김홍도는 미천한 중인 출신의 도와서 화원이었습니다. 정조는 김홍도보다 7살이 어렸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1773년 김홍도와 동참 화사로 영조의 어진과 왕 세손의 초상화를 그리는 작업에 참여하면서입니다. 1800년 초 정조는 지난날을 회고하며 평생 자신이 김홍도를 아낀 사실을 밝혔습니다. 정조는 김홍도는 그림에 솜씨 있는 자로 그 이름을 안 지가 오래다. 30년쯤 전에 나의 초상을 그렸는데 이로부터 무릇 그림에 관한 일은 모두 홍도를 시켜 주관하도록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글에서 정조는 30년 전쯤, 즉 자신이 세손이던 시절 처음 김홍도를 만난 이후 현재까지 이어진 김홍도에 대한 깊은 신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조가 언급한 30년 전쯤의 일은 바로 1773년 김홍도가 영조의 어진과 세손 시절 자신의 초상을 그리는데 동참화사로 참여한 것을 지칭한 것입니다. 이때 김홍도는 29세였으며 정조는 22세였습니다. 정조는 1773년 자신의 초상화 제작에 참여했던 젊은 화가 김홍도를 처음 보자마자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도와서 화원들에 비해 그림 재주가 월등했던 김홍도의 비범함을 당시 청년이었던 정조가 바로 알아보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800년에 사망한 정조는 즉위 때부터 죽기 전까지 무릇 그림에 관한 일은 모두 홍도를 시켜 주관하도록 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김홍도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결국 김홍도는 이른바 왕의 화가였던 것입니다. 1783년 11월 21일에 정조는 도와서 화원들 중 유능한 화원 10명을 자비대령 화원으로 선발해 규장각에 소속시켰습니다. 자비대령 화원의 본래 발음은 차비대령 화원입니다. 그러나 말할 때 된소리를 꺼렸던 조선시대 궁중에서 차비는 자비로 발음되었습니다. 차비대령 화원이 자비대령 화원으로 불리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차비대령 화원 또는 자비대령 화원 어느 쪽으로 불러도 무방합니다. 자비대령 화원들은 본래 도와서 화원들입니다. 이들은 도와서 화원들 중 정조가 특별히 선발한 최상급의 화가들이었습니다. 자비대령 화원들은 1년에 4회에 걸쳐 녹취제라고 하는 인사고과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김홍도는 초대 자비대령 화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녹취제 시험을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른 도와서 화원들과는 완전히 다른 매우 특별한 대우를 김홍도는 정조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즉, 김홍도는 도와서 화원 중 별격, 즉 매우 특별한 화가로 이례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김홍도는 정조의 즉위 이후 줄곧 왕의 화가로서 특별한 위치에 있었으며 1783년 무렵에는 도화서 내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중 최고의 화가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정조가 특별히 선발한 자비대령 화원들은 도화선의 최상층에 속하는 화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위에 김홍도가 있었습니다. 1784년 정월에 김홍도는 정조의 초상화를 그린 공로로 안기찰방이 되어 안기로 내려갔습니다. 1786년 5월에 김홍도는 안기찰방 임무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홍도가 다시 정조의 어명을 받아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1788년 9월이었습니다. 정조는 김홍도와 김응환에게 영동구군과 금강선을 여행한 후 명승지를 그려오라고 명하였습니다. 김홍도는 여행에서 그린 초봉 그림을 바탕으로 정성을 다해 그린 두루마리로 된 금강산 그림을 정조에게 바쳤습니다. 한편 김홍도는 다섯 권 70폭으로 된 금강산 화첩인 해산첩을 정조를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정조는 왜 김홍도와 김응환에게 영동구군과 금강산 일대의 경관을 직접 가서 그림으로 그려오게 한 것일까요? 현재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1789년에 김홍도와 김응환은 다시 정조의 명을 받고 영남지방을 여행하고 그림을 그렸으며 대마도까지 몰래 가서 지도를 그려오려고 했던 일이 있어 주목됩니다.

경전은 추상적인 인문지리적 지식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리적 정보를 선호했습니다. 정조가 김홍도와 김응환을 영동구군과 금강산, 이후 영남지역으로 파견하여 슬경산수화를 제작해 오도록 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그곳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고자 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김홍도와 김응환이 정조의 명을 받아 그린 영동구군, 금강산, 영남지방의 실경산수화는 산, 평지, 바다, 강, 도로가 섬세하고 치밀하게 묘사된 마치 상세한 지도와 같은 그림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김홍도가 정조에게 바친 두루마리로 된 금강산 그림과 화첩인 해산첩은 아쉽게도 전하지 않습니다. 김홍도가 그린 금강산 그림인 해산도병을 보면 그가 정조에게 바친 그림이 대략 어떤 것인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해산도병은 금강산 팔첩병풍 또는 관동팔경도로도 불립니다. 이 병풍은 시중대, 옹천, 현종암, 환선정, 비봉폭, 구룡련, 명경대, 명련 등 8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병풍이었지만 후일 병풍이 해체되면서 현재와 같이 8폭의 축그림이 되었습니다. 금강산은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금강은 동해안 지역입니다. 시중대, 옹천, 현종암, 환선정은 해금강 지역의 명승지입니다. 비봉폭과 구룡련은 외금강에 위치해 있습니다. 명경대와 명현은 내금강의 대표적인 절경입니다. 김홍도가 왜이 병풍을 그렸으며 어떤 기준에서 이 8장면을 주제로 선택했는지는 현재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산도병은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을 아우르는 금강산 그림으로 1788년 김홍도의 금강산 여행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 병풍은 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788년 김홍도의 영동구군과 금강산 여행을 다녀온 후 멀지 않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병풍 중 시중대를 보면 전체적으로 원형 구도와 높은 부감시가 돋보입니다. 부감시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점입니다. 김홍도는 원형 구도와 부감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마치 하늘에서 광대무변한 시중대 일대의 장관을 매우 효과적으로 포착해냈습니다. 한편 김홍도는 작게 그려진 인물들과 광활하게 펼쳐진 공간의 스케일을 극적으로 대비시킴으로써 끝없이 펼쳐진 바다 풍경의 아름다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화면은 앞에서 뒤로 전개되며 더욱더 웅장한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수평선은 아득하고 드넓은 바다의 면모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790년은 정조에게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정조는 이해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한 절인 용주사를 창건하였습니다. 정조는 양주 배봉산에 있던 사도세자의 묘인 영우원을 1789년에 수원 화산 아래로 옮긴 후 현륭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 해에 용주사가 창건되었습니다. 김홍도는 정조의 어명을 받들어 용주사 창건에 맞추어 불화 제작을 감독하였습니다. 용주사에 들어서면 대웅보전이 보이고 그 안에 석가삼존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석가삼존불 뒤에 있는 후불탱화가 곧 삼세열의 채탱입니다. 후불탱화는 말 그대로 불상 뒤에 있는 불화를 말합니다. 김홍도는 1790년 7월부터 9월까지 삼세열의 채탱 및 칠성열의 사방 칠성탱 작업을 총감독하였습니다. 김홍도는 이명기, 김득신, 상겸, 민관, 성윤과 같은 화승들과 함께 불화 제작에 참여했으며 이 작업을 총지휘하여 완성시켰습니다. 화승은 그림을 잘 그리는 불교 승려를 말합니다. 김홍도, 이명기, 김득신은 이듬해인 1791년 정조 어진 제작의 주역들로 당시 최고의 기량을 지닌 도화서 화원들이었습니다. 삼세 열의 채탱은 일반적으로 삼불회도로 불립니다. 삼세 열에는 석가모니불, 약사불, 아미타불을 의미합니다. 석가모니불은 현재, 약사불은 과거, 아미타불은 미래를 의미해서 이 세부처를 그린 그림을 삼세불화라고 합니다. 주로 본당인 대웅전에 삼세불화는 후불화로 봉환되었습니다. 16세기 이후 삼세 열의 채탱은 널리 그려졌는데 삼불회를 각각 1폭씩 3폭으로 그리는 경우와 1폭에 삼불회를 모두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용주사 삼세열의 채탱은 후자입니다. 용주사의 삼세열의 채탱을 보면 화면 오른쪽에 약화불 왼손에 들고 가부좌하고 있는 부처가 약사불이며 화면의 왼쪽에 위치한 부처가 아미타불입니다.

0: 화면 중앙에 위치한 부처가 석가모니 불입니다. 이 그림에는 불, 보살, 사천왕, 권속들이 장대한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으며 이들의 육중한 몸체, 입고 있는 옷에 나타난 화려한 색채가 보는 이를 압도합니다. 특히 각각의 인물들은 당시 새롭게 수용된 서양화법으로 그려져 음영이, 즉 명암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서양의 명암법이 적용되어 인물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하는 모습으로 화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정조는 18세기 후반 중국에서 유행했던 서양화법, 즉 원금법과 명암법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조 시대의 도화서 화원들은 당시 새롭게 수용된 서양화법을 익히는 데 열중하였습니다. 특히 김홍도는 서양의 사면청량화법에 능했으며 서양의 투시도법을 적용하여 책거리 그림인 책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김홍도와 함께 용주사 삼세열의 채탱 제작에 참여한 이명기는 서양화법을 활용해 생동감이 넘치는 사실적인 초상화를 그린 정조시대 최고의 초상화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정조는 김홍도, 이명기로 하여금 서양화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삼세열의 채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국이 안정되자 정조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구상을 실현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첫째는 그의 숙원이었던 사도세자 추숭 사업의 완성이었습니다. 둘째는 화성 건설이었습니다. 정조는 화성을 왕도인 한양의 버금가는 신도시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1793년에 수원의 이름을 화성으로 바꾸고 유습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화성 건설은 정조 후반기에 거대한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이른바 화성성역이라고 불린 이 사업은 1794년 정월에 시작하여 1796년 8월 중순에 완료되었습니다. 국왕 정조의 적극적인 주도로 신도시를 3년이 채 걸리지 않고 완성한 것입니다. 화성건설이라는 국가적 건설 사업이 한창이던 1795년 2월에 정조는 조선시대 국왕 중 거의 전례가 없는 대규모 원행을 단행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화성원행입니다. 사도세자는 왕이 되지 못하고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묘는 현륭원, 즉 능이 아닌 원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는 것이라 원행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실제는 왕의 묘를 찾아가는 능행이었습니다. 1795년은 정조에게 매우 뜻깊은 해였습니다. 이해에 정조는 즉위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이 해는 아버지 사도세자와 어머니 해균궁 홍씨의 회갑이 되는 해였습니다. 1795년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8일간 정조는 어머니 해균관 홍씨의 회갑을 축하하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친인 현륭원을 참배하기 위해 화성으로 행차했습니다. 정조의 화성 원행은 전례가 없을 정도의 대규모 행차였습니다. 이 행차는 원칙적으로는 원행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반 능행을 능가하는 국가적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정조의 행차에 총 6천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화성원행은 대규모 행차였습니다. 정조의 행차에는 수행시나 1799명과 말 779필이 동원되었습니다. 행차가 1km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웅장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왕도 이와 같은 거대한 행차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2월 16일 정조는 8일간의 화성원행을 마치고 창덕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12일이 지난 2월 28일에 정조는 김홍도를 원행을며 정리의궤 중 도식, 즉 사파 제작의 책임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원행을묘 정리의궤는 정조의 화성 행차를 정리한 종합 보고서입니다. 김홍도는 의궤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사파인 도식 제작을 총감독하는 직책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의궤에는 각각의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그림인 도식이 들어갔습니다. 먼저 도화서 화원들이 도식을 그렸습니다. 이 도식은 판각되어 의궤 본문과 함께 출간되었습니다. 화성원행에 참여한 주요 관원들은 개병인 화성원행 도병을 제작했습니다. 이 병풍은 화성능행도병, 원행을묘의궤도, 원행을묘 정리소개병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에 각종 국가적 행사를 치르게 되면 먼저 도감이 세워졌습니다. 도감에 소속된 관원들은 국가적 행사를 마치고 자신들이 참여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계를 만든 후 비용을 출연하여 그림을 그려 각자 하나씩 소유했습니다. 이러한 그림 중 병풍으로 된 것을 계병이라고 합니다. 현존하는 화성 원행도병은 소장본마다 8장면의 순서가 모두 달라 어느 본이 본래의 순서를 유지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원행을며 정리의계를 참고해 볼 때, 봉수당 진찬도, 낙남헌 양로연도, 화성성묘 전배도, 낙남헌 방방도, 서장대 야조도, 득중정 어사도, 시흥환호 행렬도, 한강주교 환호도가 본래 순서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김홍도가 화성원행도병 제작을 총괄했을 가능성은 원행을묘 정리의교에 수록된 낙남헌 양로연도와 화성원행도병 중 낙남헌 양로연도를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화성원행도병의 낙남헌 양로연도는 원행을묘 정리의계의 판화를 밑그림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생각될 정도로 유사합니다. 기본적인 화면 구성 및 인물 배치에 있어 판화와 그림은 매우 흡사합니다. 원행을묘 정리의계의 주교도와 화성원행도병의 한강주교 환호도를 비교해보면 이러한 유사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화성건설공사가 끝난 후 정조는 국가의 역량이 총동원된 화성 축성을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인 화성성역의계를 편찬하였습니다. 화성성역의계의 화성전도를 보면 새로 건설된 화성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화면 중앙의 상단을 보면 산 아래에 커다란 건물 지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화성행궁입니다. 그런데 화성전도에 보이는 화성행궁의 모습을 원행을묘 정리의계의 화성행궁도와 비교해보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점은 화성성역의계 도식을 그린 사람들이 원행을묘 정리의계 제작에 참여한 도화서 화원들이었으며 총책임자는 김홍도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해줍니다. 한편 화성성역의계와 함께 화성이 완공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대궐에 들여보낼 큰 병풍 3점, 화성행궁에 설치할 중간 크기의 병풍 2점, 수원 유수부에 배치할 큰 병풍 2점, 기타 개병과 각종 족자 그림들을 도화서 화원들을 동원해 제작하였습니다. 대궐에 들여보낼 큰 병풍 3점의 주제는 화성전도였습니다. 화성행궁에 배치할 큰 병풍 2점은 화성춘팔경도 1점, 화성추팔경도 1점이었습니다. 이 그림들은 신도시인 화성의 봄과 가을을 각각 8장면으로 나누어서 그린 병풍이었습니다. 현재 화성추팔경 중 서성우렵과 한정품국 두 경관을 그린 김홍도의 그림들이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남아있습니다. 먼저 서성우렵도를 살펴보면 이 그림은 수원의 팔달산 정상에 있는 서장대 일대에서 가을날 사냥하는 장면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한정품국도는 화성행궁의 후원 서북쪽에 위치한 미로한정에서 국화를 감상하는 인물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비록 김홍도가 그린 화성춘팔경도 8폭 전체와 화성추팔경도 8폭 중 나머지 6폭은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1796년 화성이 완공되면서 신도시의 건설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두 점의 병풍 그림은 다시 한번 김홍도가 병풍화의 대가였음을 보여줍니다. 주부자 시의도는 김홍도가 정조의 명을 받고 그려 1800년 정월에 정조에게 어람용으로 바친 새화, 즉 새해맞이 그림입니다. 주자의 시를 소재로 한 이 병풍 그림은 본래 8폭이었는데 현재는 6폭만 남아있습니다. 정조가 김홍도에게 자신이 제왕학의 핵심으로 삼은 대학 경일장의 팔조목과 관련된 주자의 시를 해석한 후 그림으로 그려 새해에 바치라고 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김홍도와 같은 도화서 화원에게 이 과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홍도는 정조의 기대에 부응하여 주자 시의 핵심을 이해하고 이것을 정확히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점은 김홍도의 지적인 수준이 상당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김홍도가 주자의 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도화서 화원이었던 그가 주부자 시의도를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중국의 시문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정조가 즉위한 이래 김홍도에게 궁중의 모든 그림 관련 일을 맡긴 것은 단순히 그의 그림 실력에 대한 믿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조가 김홍도를 신뢰한 이유에는 그가 지닌 높은 지적인 능력과 문학적 소양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부자 시의도는 이 점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조는 이 병풍 그림을 본후 김홍도가 주자가 남긴 뜻을 깊이 얻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것은 큰 칭찬입니다. 정조의 이 언급은 김홍도가 상당한 수준의 문학적 소양과 학식을 지닌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김홍도가 학식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주자가 남긴 깊은 뜻을 결코 파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800년 6월 28일에 정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순간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왕의 화가였던 김홍도는 이제 도화서 화원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정조가 승하한 지 1년 반이 지난 1801년 12월에 김홍도는 삼공불안도를 그렸습니다. 정조 사후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인지 김홍도는 그림 그리는 일에 의욕을 잃고 상심의 세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1800년 6월 28일부터 1801년 12월까지 김홍도가 그린 그림은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삼공불안도는 그의 복귀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현존하는 그의 병풍 중 마지막 작품입니다. 삼공불안도는 송나라의 시인인 대복고의 시 조대에 나오는 구절로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삼공불안은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삼공의 높은 벼슬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한편 이 그림의 주제인 전원생활의 즐거움은 중장통의 낙지론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삼공불안도의 인물과 산수 배경을 보면 모두 조선식입니다. 비록 중국 문학 작품을 소재로 한 그림이었지만 김홍도는 산수와 인물 모두를 조선풍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삼공불안도는 김홍도가 중국의 문학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핵심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자신만의 창의적인 해석으로 그려낸 대작입니다. 중장통의 낙지론을 이와 같이 참신하게 시각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은 동아시아 회화에서 삼공불안도를 제외하고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 그림은 김홍도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그림은 김홍도가 병풍화의 대가였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명작입니다. 김홍도의 생애 최후의 역작인 추성부도는 북송의 저명한 문인인 구향수가 지은 추성부를 주제로 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 또한 김홍도가 중국 문학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갖춘 지적인 화가였음을 보여줍니다. 김홍도는 갈피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가을밤의 스산한 분위기를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갈피는 마른 붓지를 말합니다. 김홍도는 메마른 갈피를 통해 가을날의 쓸쓸함, 차가운 공기와 매서운 바람, 처연한 달빛, 앙상한 나무들을 성공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추성부를 통해 구향수가 전하고자 했던 노년의 비애와 인생 무상이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렸을 때 김홍도는 온갖 근심으로 번민하면서 생사를 여러 번 오가는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김홍도를 잘 아는 심상규는 이해에 전라도 관찰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805년 12월 31일 형조판서인 소영보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홍도가 굶주리고 아픈 상태로 밥을 얻어먹기 위해 이곳에 왔다. 어렵고 딱하기가 이와 같으니 동국의 타고난 재주로 가당치도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김홍도가 1805년 말에 전주에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후 김홍도에 관한 다른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아마도 얼마 후 그는 전주에서 사망한 것 같습니다. 김홍도는 만년에 가난과 병고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천재 화가의 비극적 최후였습니다. 18세기 후반 조선에서 김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화가였습니다. 아울러 김홍도는 단지 조선을 대표하는 최고 화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18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도 가장 뛰어난 화가 중한 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의 경우 송나라 이후 사라졌던 화원이 건륭제 시기에 부활되면서 뛰어난 궁정 화가들이 다수 출연하였습니다. 화원은 도화서의 모델이 된 한림 도화원입니다. 한편 주세페 까스틸리오네를 위시한 다수의 서양 예수의 선교사들이 궁정 화원이 되어 동서문화 및 예술 교류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1770년대 중반 이후 화신이 실제 국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화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화원이 점차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자 걸출한 궁정 화가들도 더 이상 나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1770년대 후반 건륭제 시기를 대표하는 궁정 화가인 서양을 마지막으로 건륭제 화원에서는 더 이상 뛰어난 화가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화신 집권기 동안에 청대 화원은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이후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19세기 중엽 이후 상해에서 해상화파의 화가들이 등장하여 근대적인 감각으로 회화 작품을 제작하기 전까지 중국의 화단은 암흑기로 접어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18세기에 양주에서 활동한 전문적인 직업화가들인 금농, 정섭, 나빙 등 양주팔계가 출연했지만 지방화단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화신이 집권하던 시기에 조선에서는 정조가 등극했으며 청년화가였던 김홍도가 혁신적인 화풍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1776년경에 청나라 최고의 궁정화가였던 서양이 화원을 떠납니다. 이해에 김홍도는 군선도를 그리며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군선도와 1778년에 제작된 행여풍속도는 동아시아 화단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김홍도의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18세기 후반에 김홍도를 능가할 화가는 중국에 없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18세기 후반에 오사카, 교토, 도쿄에서 뛰어난 화가들이 다수 활동하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잘 그리는 그림들에서만 재능을 보였습니다. 우키요에의 대가였던 기타가와 우타마로, 서양 화풍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화풍을 개척한 마루야마 오쿄, 기이한 그림을 잘 그려 기상의 화가들로 알려졌으며 대중적인 인기가 높았던 나가사와 로세츠와 이토 자쿠츠, 18세기 후반 림파의 리더였던 사카이 호이치 등이 있었지만 이들의 화가로서의 역량은 김홍도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장르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이들은 해당 장르에서는 각각 개별적으로 뛰어났지만 여타의 장르에서는 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다양한 장르의 그림에 모두 정통했던 김홍도에 비해 동시대 일본 화가들은 특정 장르에만 탁월했을 뿐입니다. 결국 김홍도는 18세기 후반 동아시아 화가들 중 그림의 모든 장르에서 걸출한 능력을 발휘했던 거의 유일한 화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홍도를 18세기 후반 동아시아 화단 전체의 맥락에서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홍도는 이름 없는 중인무관 집안에서 태어나 오직 화가로서의 재능 하나로 궁중회화를 주도했으며 민간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빛나는 명작을 다수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써 18세기 동아시아 회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김홍도는 어린 시절 전문적으로 그림을 가르쳐 준 선생도 없었으며 도와서 화원 집안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안에 후광도 없었습니다. 18세기 후반 동아시아 전체를 살펴보아도 김홍도와 같이 무명의 집안에서 입신하여 국중 최고의 화가로 성장한 화가는 없었습니다. 아울러 김홍도는 문인 화가에 비견될 정도로 지적인 화가였습니다. 결국 김홍도는 단원 풍속 화첩으로 대표되는 한국적 풍속화의 대가가 아닙니다. 그는 풍속화의 대가에 머무르지 않았으며 중국과 한국의 어떤 주제도 능히 소화해 내고 자기화했던 병풍화의 대가였으며 전 장르에 걸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 화가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지적인 화가로서 도화서 화원의 한계를 뛰어넘은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홍도는 동시대에 활동한 중국과 일본의 어떤 화가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18세기 후반 동아시아 화단을 빛낸 뛰어난 화가였습니다. 조선시대 후기를 대표하는 화가인 김홍도는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화가입니다. 단원 풍속화첩에 들어있는 씨름, 서당, 춤추는 소년 그림 장면을 통해 김홍도는 조선 후기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생생하게 그려낸 대표적인 풍속화가로 알려져 왔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해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지금까지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대단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독감.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팍!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우리 일상의 루틴을 영어로 설명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이 루틴 관련된 단어들만 잘 챙겨 주셔도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당히 더 편하게 영어로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까지 하는 그 아침 루틴을 얘기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점심 루틴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점심 먹는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뭐 시켜 먹을 수도 있고, 뭐 구내식당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나가서 먹을 수도 있고, 점심 먹고 한 30분 정도 남는 그 시간을 또 어떻게 쓰는지 이게 다 점심 루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먼저 좀 해야 될 단어들이 뭐냐면 점심 시간을 정확하게 우리가 영어로 알아야 될것 같고요. 나가서 먹는다, 뭐 시켜 먹는다, 구내식당에 가서 먹는다, 혹은 집에서 싸운다. 요네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죠? 점심을 아예 안 드시지 않는 한은 런치 타임, 런치 브레이크부터 가겠습니다. 자, 요두 단어는 이제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들이죠. 요 합성된 단어들은 항상 힘을 앞에 줍니다. 런치 타임이 아니라 런치 타임, 런치 타임, 브레이크라고 돼요. 런치 브레이크가 아니라 런치 브레이크, 런치 브레이크 이렇게 해서 앞에 힘을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들어보세요.
1: Lunchtime, lunch break, lunchtime, lunch break.
0: When is your lunch time? When is your lunch break? 이런 식으로. 그죠? 점심 시간이 언제예요? 자, 점심 먹으러 이제 나가다. 자, 나가다와 이제 붙여봐야 되는데 나가니까 out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겠죠? 어디 들어갈까요? 여기 들어갑니다. Go out. 나가야죠, 일단. Go out. 점심을 먹기 위해서의 뜻이기 때문에 for lunch. 요거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일단은 콜로케이션을 합시다. 조어를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조합을. Go out for lunch. Go out for lunch. 강세 양쪽에 go out for lunch. 들어볼게요.
1: Go out for lunch. Go out for lunch.
0: Bingo. 오케이. 마지막으로 음식을 시켜 먹다는 뭐 order delivery 이런 표현도 있긴 있어요. 자, 요거를 조금 in을 붙여가지고 요 구동사 제가 몇번 소개를 해드렸던 구동사입니다. Order in. 이 자체가 음식을 시켜 먹다는 뜻이에요. Order in. Order in. 그런데 뒤에다가 some food 붙이면 확실해집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음식 배달앱을 이용해가지고 시켜 먹는다. 이런 건 order in some food. 힘을 구동사니까 여기다 줘야 돼요. Order in some food. Order in some food. 자, 잘 들어보세요, 강세.
1: Order in some food. Order in some food.
0: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점심을 나가서 먹어요? 아니면 시켜 먹어요? 이런 질문, 이거예요? 이거예요? A or B냐는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go out for lunch 있었고, order in some food 뭐 이런 것도 있었죠? Do you go out for lunch? Do you go out for lunch? 이건 쉽네요, 그죠? Do you go out for lunch? 여기다가 or order in some food 붙여도 될것 같은데요? 그죠? 점심 나가 먹어요? 음식 시켜요? 이거니까, 그죠? Do you go out for lunch or order in some food? 자, 강세 네 군데 주시고, 들어볼게요.
1: Do you go out for lunch or order in some food? Do you go out for lunch or order in some food?
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도시락을 싸오시는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집에서 직접 싸오시는 분도 있고, 회사 내 구내식당이 있을 거예요. 사내 식당 가서 먹는 경우도 있고, 가서 이제 메뉴를 골라야겠죠. 몇 가지 메뉴가 있겠죠? 자, 그럼 일단 점심 도시락을 내가 직접 싸온다는 얘기는, 자, 동사 하나 잘 기억할 게 있습니다. 팩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팩이 짐을 쌀때 쓰는 동사 맞아요. Pack my bags. 그 다음에 짐을 푸는 걸 unpack my bags 해서 짐을 풀다, 짐을 싸다 동사에 쓰이는 단어인데, 도시락을 여러분이 이렇게 챙겨가지고 어디에 넣어서 가져오는 거니까 약간 챙기다의 느낌으로 팩을 씁니다. 그래서 pack my own lunch. own은 약간 소유격을 강조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pack my own lunch. 나의 점심을 직접 싸오답니다. 들어볼게요.
1: Pack my own lunch. Pack my own lunch.
0: I pack my own lunch. I pack my own lunch. 끝이에요. 그렇게 쓰시면 그냥 나저 점심 도시락을 내가 직접 싸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이나 사내식당은 company 앞에 붙여주고요. cafeteria라는 단어는 다 아실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 급식이나 배식을 하는 장소를 부르는 말이죠. cafeteria. 자, 요게 이제 태로 읽는 분들이 많은데 T예요. T. 테리아가 아니라 T리아. cafeteria. Go to the company cafeteria. 자, 이것도 합성 두 개의 단어니까 앞에 힘 주고 company cafeteria. Company cafeteria 가는 거는 그냥 go to the 붙이면 되겠죠. 자, go to the company cafeteria 들어볼게요.
1: Go to the company cafeteria. Go to the company cafeteria.
0: 여기 가서 이제 점심 먹다. I go to the cafeteria to have lunch.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에 메뉴를 고른다는 얘기는 select a menu item. 원래 메뉴는 메뉴판이란 뜻이에요. 메뉴 그러면 메뉴판이란 뜻이라고요. 원래는 그래요. 그래서 음식물 하나를 메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쓰기도 하죠. 근데 메뉴 아이템은 그러면 메뉴판에 있는 아이템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쓸 때는 이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elect a menu item. 자, 이제 일단 가가지고 오늘 뭐 ABC 코스가 있네. 그럼 B. 저 군의 식당에서도 오늘 B를 먹겠다 그러면 You selected a menu item. 자, select. 강사 뒤에 select a menu item. 들어볼게요.
1: Select a menu item. Select a menu item.
0: 오케이. 뭐 밖에 나가서 먹을 때도 You have to select the menu item. 오케이. 자, 나는 점심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밖에 나가 먹거나 시켜 먹거나 어디 가서 먹지 않고 내가 직접 싸가지고 가서 먹어요. 그러면 pack my own lunch를 해야 되는데 시작했다.

0: start에 과거형 붙여볼까요? I started to pack my own lunch. 잠깐만. I started to pack my own lunch. Pack my own lunch. 내 점심을 직접 싸우기 시작했다. 들어볼게요.
1: I started to pack my own lunch. I started to pack my own lunch.
0: 담소를 나눈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단어 chat이라고 하면 되는데 누구누구와 하니까 chat with my coworkers. Chat with my coworkers. Coworkers의 이 hyphen은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이렇게 넣어서 쓰기도 하고 없이 그냥 한 단어로 붙여서 coworker로 쓰기도 해요. 두 가지 표기를 다 용인합니다. 그래서 앞에 힘만 잘 주세요. Coworkers. 동료들 복수 붙이고 chat with my coworkers 들어볼게요.
1: Chat with my coworkers. Chat with my coworkers.
0: 오케이. 산책을 하는 건 뭐 take a walk 이런 많이 아시죠? 그렇게 간단하게 take a walk 하는 방법도 있고요. Go for a light walk. 이렇게 조금만 더 세련되게 만들어 볼게요. Light walk 하면 가볍게 의미가 들어가는 거고요. Go for라고 하셔도 돼요. Go for a light walk. Go for a light walk. 그러면 가볍게 산책하러 가다. Take 해도 돼요. Take a light walk 해도 되고 stroll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어요. 자, 이 단어도 많이 은근히 좀 쓰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stroll 자체도 산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기들 유모차를요. stroller라고 불러요. stroller. 아기를 태워가지고 산책시킨다는 느낌인가? 그래서 stroller. 오케이. 그래서 take a light stroll. Take a light stroll 하면 나 점심 먹고 가볍게 산책합니다. 이런 뜻으로 둘 다 쓰입니다. 자, 요 두 표현 들어볼게요.
1: Go for a light walk. Take a light stroll. Go for a light walk. Take a light stroll.
0: 자, 그 다음에 잠시 눈 붙이는 건 sleep이란 건 너무 대놓고 자는 느낌이잖아요. 낮에 잠깐 잔다든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nap이라고 하죠. 그 앞에 cat 같이 붙여볼까요? 고양이를 왜 넣냐면요. 정말 우리가 살짝 눈 붙이는 거, 고양이들이 살짝 이렇게 졸면서 눈 붙이는 경우 있죠? 그런 느낌으로 get a cat nap 하면 자다 느낌보다 잠시 눈을 붙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들어볼게요.
1: Get a cat nap. Get a cat nap.
0: 오케이, 그러면 나는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잠시 눈을 붙인다. 이 두 가지 붙이면 돼요. I take a light stroll or get a cat nap. 점심때 점심 먹고 뭐해요? 가볍게 산책하거나 잠시 눈 붙여요. I take a light stroll or get a cat nap. 이렇게 붙여보면 되겠죠? 들어볼게요.
1: I take a light stroll or get a cat nap. I take a light stroll or get a cat nap.
0: 자,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점심때 루틴입니다. 나가다, 나가서 먹다, go out for lunch. 들어봅니다.
1: Go out for lunch. Go out for lunch.
0: 두 번째 액션 표현, 점심 도시락을 싸우다, pack my own lunch. 들어볼게요.
1: Pack my own lunch. Pack my own lunch.
0: 가볍게 산책하다, go for a light walk 해도 되고, Take a light stroll 해도 되고 이 표현이 좀 생성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ake a light stroll. Take a light stroll.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점심 루틴 관련된 표현들 이번 시간에 잘 배워보셨길 바라고 이거 일상적으로 잘 쓸 수 있는 표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놓치셨으면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한테 질문하거나 의견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Infant versus baby. Infant versus baby.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infant 그리고 baby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네, 첫 번째는 infant입니다. 발음은요, infant. Fint. 네, 스펠링은 F-A-N-T이지만 F-E-N-T에 더 가깝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nfant, infant, infant. 오케이, 좋아요. Infant는 주로 돌 미만의 아기를 infa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유아 혹은 영아라고 하잖아요. 네, infant하고 동일합니다. 네, 예문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Her baby's just an infant. Infants usually nap a lot during the day. Infant. 유아. Infant. 좋아요.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네, 분유는 formula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아용 분유라고 하면 infant formula. 요즘 가장 좋은 유아용 분유는 어떤 거니?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So,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r baby's just an infant. 그녀의 아이는, 그녀의 아기는 몇 살이야? 이제 몇 개월 됐어? Her baby's just an infant. 그녀의 아기는 아직 돌도 안 됐어. 네, infant라는 말은 돌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돌도 안 됐다라는 뉘앙스네요. Her baby's just an infant. Her baby's just an infant.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Infants usually nap a lot during the day. Infants usually nap a lot during the day. 네, 맞아요. 유아들은 보통 낮에 낮잠을 정말 많이 자잖아요. 네, 여기는 infants usually nap. 유아들은 보통 낮잠을 잔다. 많이, a lot, 언제요? 낮에, during the day. Infants usually nap a lot during the day. 같이 한번 해볼게요. Infants usually nap a lot during the day. Infants usually nap a lot during the day. 다음은 baby입니다. 네, 발음 연습해볼게요. 여기서는 첫 음절은 bay. 그래서 B-A-Y처럼 그냥 bay.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 Baby. 오케이? 그래서 B-E-B가 아니고요. Baby. Baby. 네, 강세는 앞부분에 주세요. 오케이. Baby는 태어나서 만 3세까지의 아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infant도 다 baby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어린 아기를 의미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infant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돌 미만이지만 baby 같은 경우는 어린 아기를 그냥 다 baby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문장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She's just a baby. How old is your baby? Our baby's first word was mama. Baby. 아기. Baby.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She's just a baby. She's just a baby. 그녀는 아기에 불과해. She's just a baby. 아직도 아기잖아. 그냥 아기잖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she's just a baby. 근데 주로 baby는 만 3세까지 baby라고 하죠.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아기를 보면서 how old is your baby? 라고 물을 수 있겠죠?

내 아기는 몇 살이야? How old is your baby? 네, 항상 그냥 baby라고 표현한 것보다는 소유격이 정말 정말 영어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기라고 말하셔야 돼요. How old is your baby? How old is your baby? Oh, 2 years old. Oh, she's 3 months old. 이것도 다 포함됩니다. 돌 미만 아이도. Okay. 그리고 마지막으로 Our baby's first word was mama. 우리 아기의 첫 단어는 엄마였어.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Our baby's first word was mama. Our baby's first word was mama. 네, let's review what we learned today. 정리해 드릴게요. 네, infant는 돌 미만인 아기를 infant라고 하죠. 그리고 baby는 훨씬 일반적인 단어로 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nfant는 baby 안에 포함이 돼 있고요. baby는 주로 만 3세까지 baby라고 부르겠죠. 네, infant 그리고 baby.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She's just a baby. She's just a baby. She's just a baby. She's just a baby. She's just a baby. Excellent work today. 수고하셨어요. Don't forget, you can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얘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생활영어를 통해서 만나보고 있는 주제는요, 바로
1: birthdays.
0: 생일입니다.

0: 생일, birthdays. So we're talking about birthdays, and today we have a story related to
1: birthdays.
0: That person's birthday.
1: Oh, that's true.
0: Yeah. Right. So today the speaker is
1: Richard, who's from the USA. But first, we're going to introduce today's topic.
0: 네, 리차드 씨의 요약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바로 이겁니다.
1: I have a unique birthday.
0: 저는 생일이 독특해요. 생일이 특이해요라는 문장이죠. 생일이 며칠이길래 독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yeah. 요약 문장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걸 만나볼까요?
1: 리차드 씨, 나와주세요.
2: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0: 뭘 갖고 있다고 했죠? A unique date, 특이한 날짜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1: So Richard said,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my birthday.
0: Unique,
1: for a birthday.
0: Yeah, for a birthday.
1: Unique, my birthday works too, though.
0: Yeah, of course. unique date라는 것은 특이한 날짜를 말하고요. Mm-hmm. Rather unique date니까 꽤 네, 꽤 특이한, 꽤 독특한 날짜예요. 그래서 mm-hmm. 전체 문장을 보면 I have 갖고 있는데 mm-hmm.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so and so. 어떤 사람들은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날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를 갖고 있는데 뭘로 갖고 있냐면
1: for a birthday,
0: birthday, for my birthday, as my birthday.
1: Yes.
0: 다 됩니다. 그래서 mm-hmm. 제 생일로 이런 날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독특하다고 생각할 거예요가 이 요약 문장의 내용이고요. 그럼 이걸 다시 들어볼까요?
1: Sounds great.
2: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1: 네. Let's move right on to English on the go.

0: New Year's Day. So what that means to an outsider is that it looks like, and at least in Western culture or in American culture where Christmas is heavily celebrated, and especially for children, I get less presents because you get presents for Christmas and you get presents for your birthday. And I think some people thought that I had presents that were combined two holidays into one, Christmas and my birthday. But that wasn't really the case. And actually, I like having a birthday that is in the middle of a lot of activity because it helps me realize who my actual friends are, the ones that reach out to call me and say happy birthday on my actual birthday.
1: So Richard was a Christmas baby, we found out.
2: Okay. Christmas baby라고 하는 거는 크리스마스가 생일이 아니어도 mm-hmm. 부를 수 있는 이름인가요?
1: No, it could be around Christmas. Mm-hmm. Okay. If it's Christmas Eve, mm-hmm. we'll accept Christmas baby.
2: But he's not a Christmas baby then.
1: No.
2: 근처네요, 생일이. Mm-hmm. 자,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줄한줄 공부를 시작해 볼 텐데요. 재밌는 mm-hmm. 표현이 정말 많았어요.
1: That's right. Mm. How about we take a look at everything line by line?
0: I know some people might disagree, but I have what I think is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December 30th. My birthday is wedged right in between Christmas and New Year's Day.
1: I know some people might disagree.
2: I know some people might disagree. Mm-hmm. 일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mm-hmm. disagree. 동의하지 않는 거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1: He says, But I have what I think is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December 30th.
2: 네, 먼저 날짜부터 이야기하면은 12월 30일이고요. December 30th.
1: December 30th. December the 30th.
2: 예, the 30th of December. 아무튼 어떻게 말을 하든지 어떤 순서로 말을 하든지 간에 영어에서 날짜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냥 30라고 하지 않고 30th라고 하는데 30th. 가끔씩은 이제 날짜를 명확하게 말해주느라고 30 이렇게 그냥 다시 확인차 말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냥 말할 때는
1: like the 30th.
2: You almost always say 30th.
1: 30th.
2: 5일 하면은 the 5th.
1: 네.
2: 6th. 네. 근데 10th. 계속 말했는데 못 알아들었다 하면 5 이렇게 말을
1: 5.
2: 하는 경우 네.
1: 5th
2: 있습니다.
1: The 5th day.
2: 네. 그렇지만 이렇게 th라든지 5th, 1st Second, 이렇게 해주시고요. But I have what I think is a rather unique date. 제 생각에는 꽤 독특한 날짜가 for a birthday, 생일로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직역이 될 거예요. 근데 생일이 꽤 독특하다는 뜻이고요. 이 형태가 좀 생소하시면 다른 걸로 바꿔보면 이름도 쓸 수가 있어요. I have something quite unique for a name.
1: Oh, yeah.
2: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1: Unique for a name, unique for anything. Yeah.
2: 네, 생일과 지금 이름 name. 정도가 떠오르지만 다른 것도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1: Yeah. He says, My birthday is wedged right in between Christmas and New Year's Day.
2: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끼워 넣다, 밀어 넣다.
1: Wedge를
2: 말하고요. Mm-hmm. 그냥 명사로 wedge라고 하면 어떤 모양이냐면 보통 이제 도어 스타퍼라고 하는데 이제 문이 닫히지 않도록 mm-hmm. 문에 스프링이 있는 경우나 했을 때 그냥 자동으로 닫힐 거 아니에요. Mm-hmm. 아니면 바람 등에 밀려서 닫히지 않도록 끼워 넣는 거 있죠. 그게 이렇게 보면은 좀 긴 삼각형 형태예요.
1: Yeah. Basically it's a long triangle.
2: 예. 긴 삼각형 형태를 끼워 넣으면은 안 움직이잖아요.
1: Yeah.
2: 그 모양을 wedge라고 부르는데
1: That's why we call them potato wedges 네. because they're in the shape of wedges and they're so good.
2: 그렇죠. 그래서 그 감자를 그런 모양으로 잘라놓은 것이 yeah.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웨지 감자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는 웨지를 뒤에 써요.
1: Yes, potato wedges.
2: 그리고 감자와 관련된 문맥 말고 그냥 wedges라고 하면 뭘 가리키죠?
1: We will think of shoes.
2: Shoes,
1: especially the sandals that ladies have, where the heel and the toe is connected. It's 네. a wedge,
2: 네.
1: right?
2: 네, heel and the toes are connected.
1: It's that same triangle shape.
2: 네,
1: 그래서 so it has to be a high heel, right?
2: 슬리퍼인데 좀 뒷부분이 굽이 높은 거 있잖아요. 그런 모양의 여성용 슬리퍼 같은 거 아니면 구두 같은 거를 또 wedges라고 부르기도
1: They're
2: 합니다.
1: They're wedges. So if you just say, bring me my wedges, we will not think about potatoes. No. It will be shoes.
2: 네. 그 모양도 기억해 주시고 potato wedges도 생각해 주시면은 지금 끼워 넣는다라는 동사도 같이

0: 기억할 수 있을 텐데요. Mm-hmm. My birthday is wedged right in between Christmas and New Year's Day.
1: Yes.
0: New Year's Day는 1월 1일 새해 첫날이에요. Mm-hmm. New Year's Eve는
1: The day before.
0: 12월 31일이죠. 그래서 yeah.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 사이에 딱 중간에 끼어져 있대요.
1: Mm-hmm. Okay. Nice.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 what that means to an outsider is that it looks like, and at least in Western culture or in American culture where Christmas is heavily celebrated, and especially for children, I get less presents.
1: So, what that means to an outsider is that it looks like, at least in Western culture or in American culture.
0: 그래서 what that means to an outsider, mm-hmm. 그러니까 outsider라는 것은 그냥 여기서는 그 가족 말고 아는 사람들 말고 남들에게 mm-hmm. people that don't know. Who, him
1: yeah.
0: 남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that it looks like 뭐처럼 보이냐면 근데 아직 문장은 끝내지 않고 mm-hmm. at least in Western culture mm-hmm. or in American culture 적어도 서양 문화나 미국 문화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mm-hmm. 다음 문장 볼까요?
1: He says Where Christmas is heavily celebrated and especially for children, I get less presents.
0: 그러니까 to an outsider, mm-hmm. 그 남들에게는 mm-hmm. it looks like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요.
1: I get less presents.
0: 선물을 덜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mm-hmm. 그 where Christmas부터 children까지는 Western culture하고 American culture를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 문화 아니면 미국 문화는 또 어떤 그런 특성이 있냐면 where Christmas is heavily celebrated,
1: yes.
0: 크게 성대하게 기념이 되죠. And especially for children, 특히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또 크리스마스가 큰 그 문화 속에서는
1: yes.
0: 제가 선물을 덜 받는 것처럼 보인대요.
1: That's true.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Because you get presents for Christmas and you get presents for your birthday and I think some people thought that I had presents that were combined two holidays into one, Christmas and my birthday. But that wasn't really the case.
1: Because you get presents for Christmas and you get presents for your birthday.
0: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물을 덜 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1: yeah.
0: 거죠. 왜 그렇게 보이냐면 because you get presents for Christmas and you get presents for your birthday.
1: Mm-hmm.
0: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용 선물,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받고 mm-hmm. 생일 때 선물도 받으니까 and 그래서
1: mm-hmm. He says, and I think some people thought that I had presents that were combined two holidays into one, Christmas and my birthday.
0: 단어 볼게요. 결합하다, 합치다.
1: Combine.
0: Combine의 예문부터 보겠습니다.
1: Mm-hmm. For example, you could say, how about we combine the two offices?
0: 네, 사무실 두 곳을 하나로 합치면 어때요? 라고 mm-hmm. 제안하는 문장을 예문으로 준비해봤고요.
1: Mm-hmm.
0: Combin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사 형태로 바꿨을 때 combination이 되고요.
1: Yes.
0: 이 combination이 너무 길었을 때 줄임말이 있죠.
1: Combo.
0: 한국에서 많이 쓰는 그 콤비라는 말은 없어요. It's not English.
1: No, it's not. It's combo or combination.
0: Combination은 줄이면 combo가 됩니다.
1: Combo.
0: 네, combo.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and I think, 제 생각에 mm-hmm. some people thought,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다고 mm-hmm. 저는 생각해요 라는 문장이에요. That I had presents that were combined two holidays into one. Holiday가 일반적으로는 birthday를 holiday라고는 말하지는 않지만
1: No.
0: 여기서는 그냥 그 편의상 말하고 있어요.
1: Yeah.
0: Christmas하고 생일 이 두 가지의 이 holiday,
1: yeah.
0: 휴일, 명절을 하나로 합쳐서 선물 받았으니까 less presents, 선물을 덜 받는다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것 같대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1: No, he says. But that wasn't really the case.
0: 네, 다행이네요.
1: I always thought that too, which was why I was glad my birthday was far from Christmas.
0: I see. Actually, Richard's birthday is on the 30th of December.
1: Uh-huh.
0: My birthday is the day before.
1: Yes.
0: 29th. And
1: 29th.
0: It wasn't the case for me either.
1: Oh.
0: 어렸을 때 그게 이제 둘 다 챙겨 주변 사람들이 챙겨 준 것 같아요.
1: Oh, nice.
0: 그래서 that wasn't really the case. 사람들은 생일 선물도 받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한꺼번에 받았으니까 덜 받았겠구나 생각했지만 그렇지는 않았대요. It wasn't really the case, or it wasn't true.
1: It wasn't true. It wasn't the case.

0: lot of
1: activity.
0: 보통 activity 하면 활동이어서 또 셀 수도 있습니다. activities라고 셀 수도 있는데 one activity, two activities.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활동은 일단 활동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그냥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1: yeah,
0: 있는
1: like
0: 거예요.
1: During a busy time, 네, basically.
0: 맞아요. 그래서 지금 activity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there was Christmas just recently.
1: Christmas?
0: 이제 막 크리스마스 지났죠.
1: Yeah, and a lot of family members came, and 네. we're preparing for New Year's.
0: 네, 그렇죠. 새해 준비도 막 하고 있고 좀 어떻게 말하면 정신 없는 시기잖아요.
1: Of course.
0: 그거를 이제 a lot of activity, a lot of things are going on, a lot of things are happening. 그런 와중에 in the middle of that 그런 와중에 생일이 있어서 좋대요.
1: Mm-hmm.
0: 왜죠?
1: He says because it helps me realize who my actual friends are.
0: 이건 좀 시험 같아요. 테스트 같아요.
1: Right? It's like are you going to call me
0: 네,
1: during this busy time?
0: My actual friends are like who my actual friends are. Mm-hmm. 진짜 친구는 누군지를 깨달을 수 있게 알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1: And who are these real friends? He says, next, the ones that reach out to call me and say happy birthday on my actual birthday.
0: On my actual birthday. Mm-hmm.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 말고 mm-hmm. 그다음에 1월 1일에
1: Happy New Year
0: 하는 거 말고 실제 12월 31일에 30일에 연락해서 reach out to call me 여기서는 mm-hmm. 이제 연락하고 전화하는 걸 말하죠. Reach mm-hmm. out 해서 Happy Birthday라고 말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누군지 한번 보겠다 이런 의지가 약간 농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 Yeah. Perfect. How about we review his clip once again?
2: I know some people might disagree, but I have what I think is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December 30th. My birthday is wedged right in between Christmas and New Year's Day. So, what that means to an outsider is that it looks like, and at least in Western culture or in American culture where Christmas is heavily celebrated, and especially for children, I get less presents because you get presents for Christmas and you get presents for your birthday. And I think some people thought that I had presents that were combined two holidays into one, Christmas and my birthday. But that wasn't really the case, and actually, I like having a birthday that is in the middle of a lot of activity because it helps me realize who my actual friends are, the ones that reach out to call me and say happy birthday on my actual birthday.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be a rather unique 명사 하면은 꽤 독특한 뭐뭐다라는 뜻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reach out to 하면은 누구에게 연락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부터 보여드릴게요.

0: 네, 첫 번째 패턴은 이거였습니다. Be a rather unique 뒤에 명사인데요. 먼저 이런 문장을 영어로 옮겨볼게요. 그건 꽤 독특한 제목 또는 타이틀이었어요. It was a rather unique title. It was a rather unique title. 발음 연습해볼까요?
1: Repeat after me. It was a rather unique title. One more time. It was a rather unique title. Great. Let's look at our next sentence.
0: 그건 꽤 독특한 재주네요. 재주는 영어로 skill이라고 번역을 해보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 That's a rather unique skill 이렇게 되는데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That's a rather unique skill.

0: 네, 오늘 In the Social World 코너에서는 독특한 생일 날짜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볼게요.
1: Let's take a look. I have a unique birthday. It's May 9th, 1959. Or as my kids say, 5959. My birthday is unique. February 14th, Valentine's Day. I'm full of love.
0: 네, 첫 번째는요.
1: Carol says,
0: I have a unique birthday. Mm-hmm. 저는 생일이 독특합니다. 특이합니다. Mm-hmm. It is, 지금 보시면은 5월 9일 1959년이에요. Mm-hmm.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써 있더라도 May 9th. 9이 아니고 mm-hmm. 9th라고 해야 됩니다.
1: 9th. 네. May 9th.
0: 네,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에도 똑같은데요. May 9th, 1959. Mm-hmm. Or, as my kids say, 아니면 우리 애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5959. 이런 경우가 좀 이제 예외죠. 재미로 말할 때.
1: Yeah, it was fun. 5959.
0: 5959 그냥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It's mm-hmm. a very easy birthday or birth date to remember.
1: That's
0: 아, 이게
1: for sure.
0: 이게 차이네요. Birthday는 생일이에요.
1: Yeah, but a birth date is just the date you were born.
0: 네. 그래서 birthday라고 birthday를 물어보면 그 태어난 해까지 말할 필요는 일반적으로는 없고요.
1: Right.
0: What's your birth date라고 물어보면 태어난 날짜, 출생 일자를 가리키는 거니까
1: yes.
0: 그 연도까지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And typically you can't say what's your birthday, you have to say when's your birthday, but you can say what's your birth date.
0: 네, 굉장히 중요한.

0: 포인트네요. 생일이 언제입니까? 라고 말할 때는 when, 언제, when is your birthday이고요. Uh-huh. 날짜는 what is your birth date예요. 근데 이건 데이트 때문이죠. 오늘의 날짜는 무엇입니까? What is today's date?
1: Right.
0: 그 정보가 뭔지를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Mm-hmm.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1: Muhammad says,
0: My birthday is unique. 제 생일은 독특합니다. Mm-hmm. February 14이 아니고 14th. 2월 14일. Valentine's Day. Mm-hmm. 발렌타인 데이래요. I'm full of love. 생일이 발렌타인 데이니까 저는 사랑으로 가득해요.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1: Okay, Muhammad.
0: All right.
1: All right.
0: That's a good attitude.
1: That is a good attitude, right? Cool.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ve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0: and welcome to 영어 Storytime. I'm Kristen Cho. Yes, we are reading our book, The Day of the Baffling Books. 당황하게 하는 책들. Okay. 자, so last time, Bug appeared. 자, 우리 hero, Bug가 등장을 했는데요. And Shinoi and Toby are going to the library to look for the book. 자, 이 library에 책이 엄청 많은데 그 한 책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 있을까요? Okay. Now, before we begin reading, let's look at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cover today. All right? So the first word is to browse. To browse. 둘러보다. Yes, to browse. And the second word is determined. Determined. 확고한. All right? And the last word is photocopier. Photocopier. 복사기. All right. So let's see how these words are used in the story today. Okay, everyone, let's go to the library. 자, 도서관을 한번 가볼까요? Let's begin reading. Chapter 3, Chaos in the Library. The library was empty. Not even Shinoi's mom, the school librarian, was there. Unfortunately, there were gazillions of books, shelves, displays, and piles of them everywhere. They each grabbed a book.
1: Whoa, this has got great pictures in it, said Toby.
0: Shinoi groaned.
2: We don't have time to browse. We need to...
1: Oh, look, this one's about the end of chocolate.
3: Proper nightmare.
0: Shinoi snapped the book shut and opened another.
2: Come on, no messing. We need to find Ember.
0: 네, 여기 도서관에서 우리 Shinoi and Toby 열심히 책을 찾아보고 있는데 there were gazillions of books. Gazillion은 진짜 너무너무너무 많은 책들. 네, 과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네, gazillion, so many. Alright? 자, 그런데 여기저기 너무 많은데 우리 토비가 이렇게 이제 막 책을 보다가 뭐 여기 사진 그림 너무 좋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시노이가 We don't have time to browse. This is our first vocabulary word. To browse. 둘러보다. So, reading, 친구들, reading 하면 막 열심히 이렇게 책을 읽지만, browsing은 그냥 막 가볍게 이렇게, okay, 잡지 볼 때 우리가 많이 browsing을 하죠. 여기서 하는데, 시노이가 토비한테, 아, 그런 거 하지 마. 빨리 우리 바빠. 근데 이제 시노이가, the end of chocolate. 뭔가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가 나와서, 초콜릿의 끝? Oh no! 이렇게 이제 둘이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만 우리 장난 이제 그만해야 돼. 쓸데 이렇게 책을 둘러볼 시간이 없어. 우리 빨리 책 찾아야 돼. 네 이렇게 말을 하죠. Alright, let's continue our story. With a determined sense of purpose, they whooshed through page after page. Piles of books that had been checked grew everywhere, like baby leaning towers of Pisa. But many more were still waiting on the shelves. This was going to take all day. Alright, 친구들. 그림 보면은 책이 어마어마하지요. Oh my goodness. 자, 여기에서 with a determined sense of purpose.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this is our second vocabulary word, determined. 자, 확고한. 네, 그래서 determined sense of purpose. 자, 이 친구들은 어떤 확고한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엠버를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막 이제 빡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piles of books, 이 piles of 책 한 무더기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Like baby leaning towers of Pisa. 친구들, 피사의 사탑. 살짝 기울어진 네 tower 네 it's like baby 근데 여기에서 왜 baby라고 그럴까요? 그냥 it just means little like little mini 자, 미니 타워즈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책이 많다는 거죠. All right? So, let's stop and think. What was wrong with Shinoy and Toby's plan to find Amber? 자, Amber를 찾으려는 Shinoy and Toby의 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너무 책들이 많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Right? It's taking too long. It's gonna take all day. 하루 종일, 며칠 걸릴 수가 있죠.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2: I've got a location, shouted Bug, hurtling in. It's not exact, but I know which room, the staff room. Shinoy and Toby stared at each other in horror and gulped, Ooh, the staff room?
0: 자, 드디어 Bug가 Amber 위치를 찾았어요. 자, 교무실에. 근데 이 교무실에 있으니 우리 Toby and Shinoy 선생님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를 가야 되는데, Oh no! 지금 두려운 거죠.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2: Chapter 4, Inside the Staff Room. Shinoy and Toby crawled into the staff room on their hands and knees. Pupils were not normally allowed in, but this was an emergency.
4: Maybe I should help Bug, Toby whispered.
2: Bug was fiddling with the photocopier in the corridor just outside the staff room. Shinoy firmly shook his head and crawled in further. The carpet stank of stale coffee and moldy biscuits. They couldn't see any books, just lots of teachers' feet. Amber had to be in here somewhere.
0: 자, Toby and Shinoy, 우리 그 교무실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기어 들어왔죠, right? As you can see from the picture.
2: It says here, Bug was fiddling with the photocopier in the corridor.
0: 자, photocopier is our third vocabulary word, 복사기. 그래서 이 Bug는 복도에서 복사기를 fiddling with,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 Shinoy and Toby are on the ground. They're crawling. And what do they smell? 이 카페트에서 좀 오래된 커피 냄새, 그리고 곰팡이 핀 뭐 이렇게 과자, 뭐 biscuit 이런 냄새가 납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읽을 거예요. So we're gonna, they're there. 이제 선생님들 발만 보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궁금하죠? Alright, so we're gonna find out next time. Thank you for reading with me and please join me soon.

0: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의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화요일에는 일상 영어 배워봐야
1: 그쵸.
0: 되는데요. 자, 오늘은 엄마의 엄격한 드레스 코드 파트 2. 지난 시간에 파트 1 기억나세요?
1: 오, 네네네.
0: 아, 뭔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 그 옷은 안 된다.
1: 아, 맞아.
0: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0: 어렸을 때요? 아,
1: 예,
0: 아니면 지금?
1: 지금. 예, 거울 치료를 받는 것 같았어요.
0: 뭔가 공감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0: 자, 그러면 도대체 엄마가 딸의 옷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서
1: 그쵸?
0: 어떻게 또 사건이, 뭐 아,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1: 큰 소리는 네. 치시면 안 될 텐데.
0: 아, 안 될 것 같긴 한데.
1: 그쵸?
0: 궁금합니다.
1: 네.
0: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요. 전 아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아, 아이가 뭔가, 아, 이건 아니다. 나도 이제 다 컸다.
1: 애기들이 머리가 이제 조금 크면은
0: 아하.
1: 이게 또 이렇게 자아가 생겨가지고
0: 그렇죠.
1: 엄마 나 이제 애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싫어하더라고요 또 애기 취급하는
0: 본인의
1: 걸
0: 이제 그, 뭐랄까, 의견을 내게 되는 거죠.
1: 맞아요
0: 오케이.
1: 에이.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아이도 그렇고, 보통
1: 네
0: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옷이 많은데도.
1: 많아요
0: 하나도 없다.
1: 맞아요
0: 그죠?
1: 아우 입을 게 없네
0: 너무 찬성하시네요.
1: 입을 게 없어요
0: 입을 게
1: 항상
0: 없어.
1: 예 올여름도 마찬가지예요
0: 하지만 꽉차 있다는 거. 네. 자,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전 아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2: Speak English to mommy.
1: 아우 정말 I'm not baby. I'm not baby and I say only no. Oh, it's impossible. 어?
2: To me, you are still a baby.
1: 아, baby for you?
2: To me.
1: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2: What?
1: 다른 거 입을 게 없어. I have only this dress.
2: Ah.
1: I have no dress. So, 사줘요, 그러면.
2: Come on.
1: 응?
2: Your closet
1: 응?
2: is full of clothes.
1: No.
2: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1: Full?
2: Yes.
1: No, 다안 맞아요, 살쪄서.
2: What?
1: 사줘요, 옷 사줘.
2: No.
1: 사줘, 옷
2: Still a baby.
0: 아이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말이 안 통해서 그옷 입게
1: 네.
0: 해주셨다고 얘기를
1: 오히려
0: 들었습니다.
1: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때로는 의사소통이 너무 잘 돼도 이게 싸움의 원인이 돼요.
0: 그렇죠.
1: 네.
0: 아,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금 모든 걸 스무드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아요.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주세요.
3: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To me, you are still a baby.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미션부터 갈 텐데요. 저번 시간 것에 이어서 전 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1: 야, 오늘 또 빈칸을 아주 예, 이세한 걸로
0: 아,
1: 또.
0: 선물입니다,
1: 아,
0: 오늘요.
1: 진짜. 자, I'm not a 아기.
0: 아하.
1: You can't just say no.
0: 아하.
1: 너는 할수 없어요. 단지
0: 너라고
1: 노라고
0: 하는
1: 말할
0: 거.
1: 수가.
0: 오케이.
1: 에. 아, 그럼 여기에 당연히 베이비가 와야겠네요. I'm not a
0: 아기를
1: 베이비.
0: 의미하는.
1: 네.
0: 오케이. I'm not a baby. 실제 영어에서도 그렇게 표현할지. 그리고 you can't just say no. Check it out. Perfect. 오케이.
1: 네.
0: 사실 우리말로도 저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혹은 무슨 뭐 아기가 아니에요. 난 컸다라는 의미로 이제
1: 맞아요.
0: 얘기를 쓸때 있잖아요.
1: 네.
0: 영어도 똑같습니다. 오케이. 뭐 I'm not a child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1: 네.
0: baby를 씀으로써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 나 진짜 어린 사람 아니다.
1: 그쵸.

0: 강조를 해 주는 거고요. 참고로 어른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어른? 어른은 당연히
0: 네.
1: adult.
0: 오케이.
1: 그죠?
0: Alright. 자, adult라는 단어 맞는데
1: 예.
0: 그것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1: 응?
0: 자, 바로 뭐냐면
1: 와.
0: grown up.
1: 아,
0: 들어봤나요?
1: 아니요.
0: grow up 한다는 게 자라다라는
1: 잘하다.
0: 뜻이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하이픈을 쳐서 grown up이라고 써버리면 이렇게
1: 네.
0: 하면 형용사도 될 수도 있고 명사도 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른인데 성인이라는 단어 아까 adult 있잖아요.
1: 예.
0: 그 아이들은 잘그 단어를 많이 안 써요. 보통. 오케이?
1: 아.
0: 물론 원하면 쓸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1: 아, 그렇구나.
0: 뭐 예를 들어 어른이 아이한테 얘기할 때도 너가 뭐 어른이 되면 뭐 어른들은 말이야. 우리도 성인이라는 단어보다는 아이랑 얘기할 때는 그 단어를 더 많이 어른을 많이 쓰잖아요.
1: 네.
0: 그것처럼 뭐 grown ups 이런 식으로 if you become a grown up이 되면 이 단어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캐주얼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자, 여기서 지금 보면요. You can't just say no. Say no라고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 나왔죠, 그죠?
1: 약간 엄마한테 맨날 안 된다고 그래. 엄마
0: 맨날
1: 맨날 안 된대.
0: 안 된대.
1: 이 느낌이신 것 같아요.
0: 그렇죠. 아이고, 아닙니다. Right? Okay, so
1: 맞아요.
0: can't라는 거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할 때도 can't를 자주 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안 바꾸고 그대로 갖고 와서요. You can't just 뭐뭐뭐 이러면 이렇게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좀 불만이 들어갔죠.
1: 그러네요. just가 들어가면서 뭐할 수만은 없어. 이렇게
0: Exactly.
1: 되는군요.
0: just가 들어가면서 아 그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 원형으로 say를 쓰게 됐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친구가 어떤
1: 네.
0: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1: 예.
0: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계속 도망치려는
1: 아,
0: 거예요.
1: 자꾸
0: 무슨 말인지
1: 회피하는구나.
0: 아시죠?
1: 네.
0: 그래서 친구한테 야, 너 그렇게 도망칠 수만은 없는 거야. 이 얘기를 할때 도망가다라는 표현 아는 거 있어요? 무슨 away인데?
1: A runaway?
0: Runaway. 그
1: 와우.
0: 실제로 어떤 상황을 회피하면서 도망간다는 뜻도 돼요. 그러면은
1: 네. 오.
0: 친구한테 너 그렇게 도망갈 수만은 없는 거야.
1: You can't just run away.
0: 그렇죠. You
1: 와우.
0: can't just run away like that. 막 이러면서, right? 자, how about this? 야, 너 그렇게 그냥 포기할 수만은 없는 거야.
1: 어.
0: 그건 아니지.
1: You can't just give up.
0: There you go.
1: 예.
0: Give up이라고 하는 동사. 아, 포기하다.
1: 포기하다.
0: So,
1: 맞습니다.
0: 이것도 동사를 좀 표현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재밌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1: 그러네요.
0: 그쵸?
1: 문장을 엄청 많이 만들 수 있겠네요.
0: That's right. 자, 이거 낭독할 텐데요. 좀 연기해 주세요, 오케이?
1: Okay?
0: You can't just run away.
1: You can't just run away.
0: You can't just give up.
1: You can't just give up.
0: 자, 이번에는 조금 불만 있는 아이의 느낌입니다.
1: 네.
0: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1: baby. You can't just say no.
0: 그죠? 아이가 너무 분한 거예요, 지금.
1: 그렇죠. 속상할
0: 자,
1: 수 있어요.
0: 이랬을 때, 엄마는? 엄마한테는 아직 아기야.
1: 맞아요.
0: 영원히 아기죠, 뭐.
1: 엄마 눈에는 지금 41살 저도
0: 그럼요,
1: 애기더라고요.
0: 베이비죠.
1: 네. To me, 나에게는 you are 아직 아기야. You are 아직이니까
0: 일단은 you are a baby도 말은 되잖아요,
1: you are
0: 그죠?
1: baby도 말은 되는데 여기에 약간 뭔가 부사 느낌 들어가줘야 되는 것 같아요. Until 할게요.
0: 오.
1: 아직도 아기다.
0: 아.
1: 예.
0: 네.
1: 그리고
0: 저는
1: 우리 선생님 끊어주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끊어드릴게요.
0: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Right, to me, 나에겐 있잖아. You are until a baby가
1: 예?
0: 아니라
1: 어?
0: still a baby.
1: 아!
0: Until 뭐예요? Until 언제?
1: 까지!
0: 그렇죠.
1: 아, 맞다!
0: 넌 까지 아기야.
1: 아,
0: 이상하잖아요.
1: 이상하네요.
0: Right, so
1: 예.
0: still이라고 하면 여전히
1: Still a baby.
0: 아직이 되겠죠. 이것도 우리 뭐 훔치다 할때그 still, 그거는 steal입니다. 스펠링도 다르지만 발음도 달라요.
1: 그쵸.
0: 얘는 입모양을 옆으로 이렇게 벌리는 것이 아니라 입모양을 그대로 두고 그냥 still, still. 그러니까 얼핏 잘못 들으면 약간 스텔인가 싶을 정도로 입을 벌리지 마세요.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still, still.
1: Still, still.
0: Still, alright. So, 여전히 아직 아기다. 자, 누구에게는 이라고 할때 전치사 뭐 썼을까요?
1: To.
0: To.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 전치사가 오기도 하지만, 자, 여기서 to 누구 이렇게 하면은 to her, to me 이렇게 목적어 모양을 해주면 누구에게 말이야?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0: 누구 이렇게 할 때 앞에 써도 되고요. 대신에 커마를 찍어 주시고요.
1: 네.
0: 뒤에 써도 돼요. 대신에 커마 있다 없다.
1: 없다.
0: 그때는 없어요.
1: 네.
0: Okay. So, let's try this. 나한테 넌 그냥 혹은 단지 아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To me, you are just a baby.
0: 그죠? To me, you're just a baby.
1: 아.
0: Alright. So, how about this? 그녀는 자매 같아. 나에게는.
1: 아.
0: 자, 그러면 같은 거, 뭐뭐 같다. Like라는 거 알죠? Like.
1: 맞습니다.
0: So, 그녀는 마치 자매야. 그럼 어때요?
1: She's like a sister.
0: 나에게?
1: To me.
0: Perfect.
1: 아.
0: So, she's like a sister to me. 어, 우리 엄청 친하거든. 그래서 뭐, 내 여동생 같은 존재고, 뭐, 누나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때도 만들어줄 수 있죠.
1: 네.
0: So,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앞에 가니까 comma, 쟤는 뒤에 가니까 comma.
1: 없어요.
0: 없어요.
1: 아하.
0: 자, 읽어보겠습니다. To me, you're just a baby.
1: To me, you are just a baby.
0: Oh, she is like a sister to me.
1: She's like a sister to me.
0: That's right. 자, 본문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에게. To me, you are still a baby.
1: To me, you are still a baby.
0: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는 그런 얘기 해봤자야.
1: 맞아요.
0: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0: 자, 이랬을 때 어쩔 수 없잖아요. 가라는 입어야 될 것 같고.
1: 그죠.
0: 근데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이게 뭐 드레스든 뭐든 예쁜데.
1: 그죠. 옷 사달란 얘기를 또 이렇게 고단수예요.
0: 이게 돌아서.
1: 그렇죠. But I have to wear. 나는 have 갖고 있대요.
0: 갖고 있대네요.
1: 입을 걸 갖고 있대는데요.
0: 그러네요.
1: 근데 회사건... 입을 게 없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은 I have nothing.
0: Nothing.
1: Nothing이겠네요.
0: 이게 굉장히 매직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에서.
1: 나는 없어.
0: 없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가지고 있다.
1: 입을 것이 없다.
0: Okay.
1: I have nothing to wear.
0: But I have nothing to wear. 정답. Nothing else. 근데 nothing 괜찮아요.
1: 아, 그래요?
0: 오케이, 이거는 조금 더 양념을 친 거예요.
1: 아.
0: Nothing else. 다른 아무것도. 그러니까 영어에서 여러분들 일단은 nothing의 개념이 엄청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something이라는 건 무언가, 그냥 물건이라는 뜻이잖아요.
1: 네네네.
0: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nothing을 써버리면 이게 우리말로 해석이 엄청 이상해지죠.
1: 맞아요.
0: 아무것도 아님. 아무것도 없음. 이상해집니다.
1: 네.
0: 그래서 항상 nothing이 나오면 something 얘는 원래 something인데 이 앞에 not이 뭔가 있어야
1: 있는
0: 돼요.
1: 있는 것 같은.
0: not something을 합쳐서 nothing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그게 더 편하다. 그죠?
0: Right, right. 네. 그래서 조금 뭐랄까 우리말에서는 없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I have nothing to wear. 보통 그렇게 많이 말해요. 왜냐하면
1: 네.
0: 편하고 짧으니까.
1: 네.
0: 근데 다른 것이라는 것을 양념을 더 치고 싶은 거예요.
1: 지금 입고 있는 거 말고 다른 거.
0: 그렇죠. 그래도 이건 괜찮은데 이건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꼭 입어야겠다.
1: 그 이유를 말해야 되는
0: That's
1: 거니까.
0: That's right. So else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nothing else, something else, anything else. 그런 thing이 들어가는 거 뒤에 else가 붙게 되면 다른 무언가를 얘기를 하게 돼요.
1: 네.
0: Okay?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는 wear, 입고 돌아다닐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1: Yes.
0: 다른 거가 없어요. 이거 빼고는. 그러면 이것도 응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So, I have nothing else to do something, right?
1: Yeah.
0: So, 다른 거 뭐 할 게 없다인데
1: 네.
0: 도대체 어떤 행동으로 바꿀 수 있을지 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해볼게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이거밖에 없네. 샐러드가 있는데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1: I have nothing else to eat.
0: 그죠? I have nothing else to eat.
1: 네.
0: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딴 거 할 일이 없다. 심심해. 그래서 딴 건 뭔가 할 게 없어.
1: 오케이. I have nothing else to do.
0: To do.
1: Yeah.
0: Do를 쓴 거예요. 엄청나게 이거 거의 암기 수준이거든요.
1: 그러게요.
0: 그렇죠? So I have nothing else to do.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1: 나 뭐 할 거 없네.
0: 친구가 막 야, 넌 할 일이 없니? 너 왜 맨날 그렇게 뭐 컴퓨터만 하고 막 이랬을 때 I have nothing else.

0: else to do? 이렇게 되는
1: 다른
0: 겁니다.
1: 거할일 없는데.
0: That's right. Okay, you guys, 읽어볼게요.
1: 네.
0: I have nothing else to eat.
1: I have nothing else to eat.
0: I have nothing else to do.
1: I have nothing else to do.
0: Alright. 자, 그러면 질문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오.
0: 질문형에서 anything else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다른 거그 무엇이라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너 있잖아. 입을 거 다른 거 뭐라도 있니?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친구가 옷을 너무 대충 입은 거예요. 아,
1: 아,
0: 그래서 좀 뭔가 멋지게 같이 돌아다녀야
1: 그렇지.
0: 되는데.
1: 놀러
0: 그래서
1: 가야 되는
0: That's
1: 건데.
0: right. So 물어보는 겁니다. 너 다른 거 뭐라도 있니? 입을 거?
1: 입을 거. Do you have a clothes?
0: Do you have anything else를
1: 아,
0: 넣어볼게요.
1: do you have anything else clothes?
0: 동사.
1: Where?
0: 입을 거? 그걸 써야죠.
1: 아,
0: Do you have anything else clothes? 이거는 말이 안
1: 아,
0: 됩니다. 아예 말이 안
1: 그쵸.
0: 돼요. Okay, so do you have anything else? 한
1: Anything
0: 다음에
1: else?
0: 입을 이게 필요해요. So
1: Where?
0: to where?
1: 아, to
0: Yes.
1: where?
0: 방금 우리 다시 돌아가서 보면
1: 네.
0: 이 모양을 그대로 딴 건데 얘
1: 아.
0: 대신에 anything
1: 아.
0: else? 뭐라도
1: 그래서
0: 다른
1: to
0: 거? That's
1: where이.
0: right. 그걸로 바꾼 것 뿐입니다. Okay? So 이런
1: 네.
0: 식이 될 수가 있겠죠. 아, 안
1: 아우.
0: 되겠습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1: 네.
0: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wear?
1: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wear?
0: Alright, there you go.
1: 또 질문으로 살짝 바꾼다고 정신 못 차리겠네요.
0: 아,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냥 약간 챌린지라는 거기 때문에. 자,
1: 예.
0: 그리고 정리하는 김에 아마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 where 하고 put on 이라는 게 있는데요.
1: 오.
0: 이게 둘다 입다 라는 뜻을 갖고는 있어요.
1: 해석을 그렇게 하죠,
0: 네,
1: 우리가.
0: 앞으로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간다면 where는 이미 입은 상태예요? 아니면 입는 동작을 얘기를 해요?
1: 입은 상태.
0: 상태. 저 찍은 느낌이 약간 드는데.
1: 아닙니다.
0: 여기서도 입은 상태로 돌아다닐 게 아무것도 없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1: 네.
0: 행동할
1: 아.
0: 게 없어요. 이상이에요. Put on은 지퍼 올리고 이런 버튼 뭐 이렇게 단추 잠그고 이런 행동을 말하는 게 put on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1: 네.
0: Okay,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1: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자, 이랬을 때 엄마가
1: 우리 엄마 또
0: 옷장을
1: 멘트,
0: 확 열심히 열어.
1: 아이구야.
0: 왜 이래? 옷장이 옷으로 가득하구만.
1: 혹시 옷장 열때 벽이랑 옷장 부딪혀서 쾅 소리 났나요?
0: 조심스럽게 한것 같긴
1: 아,
0: 한데,
1: 그래요? 아,
0: 네네.
1: 그럼 많이 업셋은
0: 아,
1: 아니시네요.
0: 예.
1: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옷으로.
0: 옷으로. 풀이 뭐예요?
1: Full 가득 차다. 가득
0: Yes.
1: 찬. full of clothes가 되겠네요. ES까지 할게요.
0: 왜 이래? 너의 클로젯 벽장은 옷들로 가득 찼다. 맞는지 보겠습니다. You got it. 자, clothes가 일단 옷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얘는 사실 패턴을 알아야 되거든요.
1: 네.
0: 자, clothes. 이게 옷이라는 뜻인데 발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clothes가 원래는 맞아요.
1: 아,
0: 그래서
1: 어려워요.
0: 원어민들은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영상을 슬로우하게 돌려보면 하는 게 보이긴 할 겁니다.
1: 진짜요?
0: Clothes. 그렇지만 이게 워낙 혀도 귀찮아하는 발음이에요.
1: 그쵸.
0: 그래서 Z로 발음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1: 아,
0: So close, close
1: close,
0: 해도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1: 그
0: 없으니까요.
1: close the door 할때 close랑 조금
0: 그렇게 생각하시면
1: 아,
0: 돼요. Z라고
1: 헷갈리네요.
0: 생각하시면 돼요.
1: 예,
0: Full of
1: close,
0: clothes 이런
1: close.
0: 식으로. 자, 그리고 옷장 영어로 뭐라고요?
1: Closet.
0: Closet, right? 얘는 클로젯이 아니라 O의 강세를 찍어서
1: Closet.
0: 얘를 입
1: 아,
0: 모양 벌리고
1: closet.
0: 먼저 클로 Z. 이렇게.
1: 아하.
0: 자, 두번 가겠습니다. Closet. Closet.
1: Closet.
0: 오,
1: Closet.
0: 훨씬 좋아요. Okay. So your closet이 clothes로 가득 차 있다.
1: 예.
0: 아마 학창시절에 이 덩어리 표현 분명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1: Be full of.
0: Yeah,
1: 너무
0: see? I
1: 외웠었어요.
0: told you.
1: 한 10번 써서, 100번 썼었던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하지만 패턴만 알고 문장을 안 써봤다는 슬픔.
1: 그렇죠. 그것만 알아요. Be full
0: Right.
1: of만.
0: So something is very full, right? 뭐로 가득 차 있는데, 아니 도대체 뭘로 가득 찼지? 할 때, of something, right?
1: Something.
0: 이미 차 있는 상태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오, 이거 있잖아요.
1: 어.
0: 영화의 대사이기도 했는데요.
1: 예?
0: 인생은 놀랄 거리들로 가득 차 있지. 자, 놀라운 것들은

0: surprises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아,
0: surprises.
1: 예.
0: 그러면 인생은 가득 차 있다. surprises로. 그럼 어떨까요?
1: Life is full of
0: surprises.
1: surprises.
0: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그 아마 제 기억에 그 Forrest Gump 영화에서 뭐 약간 life는 a box of chocolate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 예.
0: 상자, 초콜릿이 가득 찬 상자 같은
1: 상자.
0: 거야. 왜냐면 뭐 그런 걸로 나왔던 것
1: 참,
0: 같은데요.
1: 시적으로 표현을 너무
0: Something like that.
1: 잘했어요.
0: Right.
1: 예.
0: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대요.
1: 오!
0: 항상 으악! 이래요.
1: Like me?
0: Yeah.
1: Yeah. She is full of energy.
0: There you go. She is full of energy.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1: 네.
0: Okay?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Life is full of surprises.
1: Life is full of surprises.
0: She is full of energy.
1: She is full of energy.
0: 아, 그리고 참고로요. 아마 이것도 영어 공부에 관심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이거 비슷한 표현으로 뭔가 filled 돼 있다 with, 들어본 적 있죠?
1: 저 너무
0: 보통 그래요.
1: 들어봤죠.
0: full of, 동의어, filled with, 막 이렇게
1: 그렇죠.
0: 암기하시는 분들
1: 요거
0: 많아요.
1: 100번 썼으면 요거 한 50번 썼어요.
0: 맞습니다.
1: 예, 썼습니다.
0: 이거는 사실 그 뭐라 그럴까요? 섞어서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 full of는 그냥 원래 차 있는 상태를 더 강조를 해요.
1: 네.
0: 근데 something is filled with something이라고 할 때는 외부의 뭔가의 요소에 의해서 채워졌다. 누군가가 이걸 분명히 채워 넣은 거야라는 걸 조금 더 강조를 해주는 것뿐입니다. Right?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글라스에 물이 차 있다.
1: 네.
0: 원래 차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it's full of water도 가능은 합니다.
1: 네.
0: 근데 보통은 그런 건 누가 채워 넣잖아요.
1: 예.
0: 그래서 it's filled with water 이라고 좀더 많이 쓰는 것뿐인데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1: 예.
0: Okay? 자, 그리고 뭐 가볍게 마무리로 come on.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맥락에 따라 아이 왜 이래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좀
1: 맞아요.
0: 서두르라는 느낌으로 헤이
1: Come on.
0: come on
1: 예.
0: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1: 이게 참 커먼이,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말고도 참 문장 그냥 앞뒤로 이렇게 뭔가
0: 맞아요.
1: 꾸며주는
0: 실제로
1: 느낌이?
0: 얘는 오라는 뜻은 아니에요.
1: 그쵸?
0: 예, 얘는 오히려 come 이게 아니고
1: 네.
0: 얘는 아이 왜 이래 답답하네 이런 느낌이나
1: 아.
0: 혹은 come on 서둘러, let's
1: 그런
0: go 이런
1: 느낌.
0: 느낌으로 오히려 씁니다.
1: Come here가 오히려
0: 그렇죠,
1: 이리
0: 오라는
1: 와.
0: 거죠. 읽어볼게요. Oh,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1: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비터 트레이닝 할게요.
2: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자, 미션 정리할게요. 전 아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1: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0: Alright,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1: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Very good.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네, 입으로 하는 영작 입영작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You can't just. 동사원형.
1: 네.
0: 억양을 살려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갑니다.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당신은 no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1: You can't just say
0: That's
1: no.
0: right. You can't just say no. 자, 도망갈 수만은 없어.
1: You can't just run away.
0: That's right. 포기할 수만은 없어. 너 포기할 수만은 없는 거야.
1: You can't just Give up.
0: Give up.
1: Yes.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You can't just say no. You can't just run away. You can't just give up. Very nice. Mm-hmm. 자, 다음 패턴은요. I have nothing else to 동사 원형 mm-hmm. 합니다. 어, 다른 건 할 게 없어. 난 다른 거 할 게 없다고.
1: I have nothing else to do.
0: To do. Mm-hmm. 자,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1: I have nothing else to eat.
0: To eat. 그런데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Oh. But I 그러면서
1: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To wear. Mm-hmm. 읽어볼게요. I have nothing else to do. I have nothing else to eat.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To me, you are still a baby.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2: To me, you are still a baby.
1: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2: Oh,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Alright,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네, 그거 우리 때문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t's because of us.
0: 그렇습니다. 입니다. Because of, 그 다음에 명사를 쓰면 되겠죠.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I have nothing else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넣는 거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어, 다른 건 볼 게 없어. 무슨 뭐 영화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고요.
1: 네.
0: 그래서 어, 다른 거 뭐 나는 볼 게 없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계속 반복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1: 영어.
0: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Mm-hmm. 자, 오늘 일상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제목이 이모를 위한 센스 넘치는 출산 선물.
1: 어머.
0: 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이모를 위해서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
1: 그쵸. 아니, 그리고 조카 자체가 네. 돈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0: 그쵸, 그쵸.
1: 그래서 어떤 걸 사줘야 될지 뭐가 필요할지도 제대로 모르는 채 이런 마음을 갖고 뭔가 준비하겠다라는 게 너무
0: right.
1: 기특한데요.
0: 학생 여러분들 시청하고 있다면 네. 뭔가 둘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혹은 네. 뭐 영어도 배우고요.
1: 그렇죠.
0: Okay. Very nice. 자,

0: 네, 오늘의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네, 뭔가 상대방이 마음을 읽고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렇죠? 자,
1: 그러게요.
0: 두 번째 미션은요. 기적이 어때?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1: 그쵸. 무조건
0: 이게
1: 필요해요.
0: 아무래도 또 어차피 써야 되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1: 그쵸.
0: 아, 이거는 잘못될 수가 없다. 무조건.
1: 그쵸. 예, 꼭 집에 쟁여놔야 되는 쟁여템.
0: 쟁여템.
1: 그리고 기저귀는 많으면 많이 집에 있을수록 마음이 좀 편안하고
0: 편안하고.
1: 그나마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0: 오케이.
1: 기저귀한테 월세를 받아야 될 정도로 정말 애기 한창 키울 때는
0: 혹시 방을 하나 주나요? 아니면,
1: 맞아요.
0: 아, 그
1: 거의
0: 정도로.
1: 기저귀를 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예,
0: 필요하니까.
1: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오케이, very nice.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1: Two weeks ago, your baby?
2: My aunt had a baby.
1: 오! 아기를 낳으셨다고?
2: My Annie,
1: Your Annie? Your Annie?
2: My aunt.
1: Aunt!
2: Yes.
1: 오,
2: She had a
1: 오케이, 오케이.
2: baby 2 weeks ago.
1: 어머! 아,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다는 거지? You have to, you want to,
2: Yep.
1: 그, 기프트.
2: Yes. Yeah.
1: 오!
2: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1: No idea.
2: I'm only
1: 그렇지. You
2: 14.
1: are not dead. I know. 그러니까,
2: Dead?
1: no dead. You no
2: No,
1: dead.
2: I'm not
1: 그렇지.
2: dead.
1: 그러면은, 기저귀 어때? 기저귀.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기저귀.
2: What's that?
1: 기저귀. 기저귀, you don't know 기저귀?
2: 기저귀?
1: 우와, 우와.
2: Oh, for babies,
1: 그렇지.
2: diapers.
1: 오, 오, 오, 오.
2: Ah, really?
1: How about?
2: Really? Diaper? You think that's a good idea?
1: It's good.
2: Really?
1: Over
2: Diaper?
1: there. Okay.
2: Okay.
0: 아이고, 결국에는 뭘 사야 될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1: 아,
0: 그래서 엉뚱한 거 사주다고
1: 그러니까요. 이게
0: 들었어요.
1: 좋은 마음에서 출발했는데 마음이 많이
0: I know.
1: 아파졌어요.
0: 아, 오늘이요. 단순하게 무슨 출산 선물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1: 네.
0: 이거 집중하셔야 돼요.
1: 어떤
0: 야.
1: 상황에서 쓸수 있는 말들을 주로
0: Of
1: 알려주시니까.
0: course.
1: 네.
0: 자,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4: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3: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4: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0: All right,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저희 이모가 2주 전에 출산하셨어요.
1: 아기 정말
0: That's
1: 귀엽겠네요.
0: right.
1: My 응응 had a baby 2 weeks ago.
0: Yes.
1: 여기서 끊어줘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모가 나와야 되니까 내
0: 예,
1: 이모가
0: 주어가 빠졌잖아요.
1: 그쵸? 이모가 아기를 해드했다.
0: 아.
1: 에 그쵸? 그러면 여기에 aunt 이모.
0: Okay.
1: 네.
0: AUNT. 예전에 한번 스펠링 잘못해서 개미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ANT, right?
1: 예.
0: 자, 볼게요.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Perfect.
1: 와우.
0: 고모, 이모. 그쵸? 영어에서는 오히려 더 이게 심플하죠. 그쵸?
1: 예.
0: 하나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아, 근데 발음할 때 이건 지역 차이입니다. 아, aunt라고 하기도 하고요. aunt. 이렇게 입모양을 더
1: 오.
0: 벌리기도 하는데
1: 아이츠.
0: 이거는 personal choice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또 같이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삼촌이죠?
1: 네.
0: 삼촌은 뭐라고 할까요?
1: 삼촌은 앵끌
0: 아,
1: 아니에요. 예.
0: 발목 아니군요.
1: 예. 헷갈리는데? 이거
0: uncle.
1: 이렇게 생긴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0: 아, very, very close. 자, 정답은요?
1: 아니군요.
0: 지금 앵클 아니라고 보

0: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저 여기서 과거형이니까 출산하셨어요.
1: 네.
0: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죠.
1: 응.
0: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조금 더 이거보다 격식이긴 한데 deliver a baby라는
1: 오?
0: 표현. 이것도 출산을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배달이잖아요.
0: 아이가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와서 뭐
1: 배달
0: something
1: 된
0: like that
1: 거예요?
0: 그런 느낌으로
1: 와.
0: 해가지고 deliver a baby도 되는데
1: 예.
0: 일반적으로 회화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1: Have a baby를
0: Have a
1: 좀 더.
0: baby가 조금 더 캐주얼하고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 So
1: 네.
0: my aunt가 had a baby인데 언제요?
1: Two weeks ago.
0: Two weeks ago. 얼마 전에. 그러니까 2주 전에라고 했습니다.
1: 네.
0: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이나 기간을 쓰고 ago 하면 얼마 전인데 언제를 기준으로 전이에요?
1: 지금이요.
0: 그게 중요합니다. ago라고 하는 거는 현재 기준으로 얼마 전에라는
1: 네.
0: 뜻이지 과거 한 시점 전에 얼마 이거는 나중에 before이라는 것으로 다르게 쓸 거예요. 오케이?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나 6개월 전에 졸업했어. 그럼 현재 기준으로 졸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그죠,
0: 6개월
1: 그죠.
0: 전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나는 졸업했다.
1: I graduated
0: 6개월 전에?
1: six months ago.
0: Okay, there you go. I graduated 6 months ago.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여러분들. 비행기 이륙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1: 이륙?
0: 이륙하다? 팍 뜨는 건데요.
1: 이륙이요. 저 알거든요.
0: 뭐게?
1: 랜드는 아래 내려오는 거예요.
0: 그거는 착륙하는 거죠?
1: 그쵸.
0: 랜드는?
1: 이륙. 아, 디파처. 아, 그 출발인데요?
0: 안다고 하셨는데, 무슨 off인데요?
1: 아, 테이크오프.
0: Yes.
1: 아.
0: 자, 그 비행기는
1: 네.
0: 30분 전에 이륙했어. The plane.
1: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0: 그렇죠.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현재 기준으로입니다.
1: 오호.
0: 이번 기회에 take off, 이륙하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Alright.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1: 그쵸.
0: 자, 읽어볼게요. I graduated 6 months ago.
1: I graduated 6 months ago.
0: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1: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0: 본문도 읽어볼게요.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1: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0: Right.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좀 성인이니까 알아듣고서
1: 네.
0: 얘기하는 거 눈치를 탁 챘어요.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이렇게 하는
1: 아하, 역시.
0: 거예요.
1: And you want to, her something, right? 너, 그녀를 위한 무언가를 사고 싶은 거지니까 to buy로 하겠습니다.
0: 오케이.
1: Yeah.
0: And you want to buy her something, right? 오케이. 정답. 계십니다. 근데 buy 틀릴까요?
1: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원어민들은 get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일 뿐인 거지
1: 네.
0: buy가 틀린 게 절대 아니고요. So buy someone something 이렇게도 쓰고요.
1: 네.
0: Get someone something 둘다 사주다의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get her something은 여기 하나 써주세요.
1: Buy her something.
0: 네. 처음이니까 B를
1: B,
0: 그렇죠.
1: yes.
0: 그래서 걔한테 뭐 사줘.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면은 hey, get her something. 이러기도 하고 hey, buy her something. 둘다 가능한 거예요.
1: 네.
0: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세요. 지금 right 빼고
1: 예.
0: 슝 갔잖아요, 문장. 이거 질문이에요, 평소문이에요?
1: 질문이요.
0: 질문인가요?
1: 아니, 평서문이네요.
0: 그렇죠.
1: 예.
0: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이면
1: 예.
0: 너는 그녀에게 뭔가를 사주고 싶어. 얘는 평서문입니다.
1: 그쵸?
0: 그리고 뒤에 right 하면서 올라가서 물음표가 붙은 것뿐인데요.
1: 네.
0: 자, 이런 식으로 평서문을 쓰고 나서 right, okay, bye 쓰면
1: 네.
0: 약간 확인하는 느낌, 맞지? 이런 느낌으로 맞아, 맞지? 이런 식의 yes.
1: 귀엽게.
0: So 어쩌고저쩌고 right 확인한다는 느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역을 좀 하면 평서문이지? 그렇지? 네, 이 정도
1: 아하.
0: 느낌이 될수 있겠죠.
1: 네네.
0: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 너 가고 싶지, 그렇지?
1: 아.
0: 떠나다를 한번 써보세요. 떠나다로
1: 예.
0: 너 떠나고 싶지? 의역을 하면 너 가고 싶지,
1: 네.
0: 그렇지? 평소문으로
1: You want to leave, right?
0: 그겁니다. You want to leave, right? 이렇게 그녀가 너의 아내지, 그렇지?
1: She's your wife, right?
0: She's your wife, right? 확인하는 거죠.
1: 어, 그러네요.
0: 궁금 이렇게 물어본다기보다는요. 어.

0: 얘기를 하고 평소문을 쓰고 뭔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팩트인 거를 쓰고 나서 확인.
1: 그쵸.
0: Yes. 뒤에 올려줘야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ou want to leave, right?
1: You want to leave, right?
0: She's your wife, right?
1: She's your wife, right?
0: 본문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1: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0: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네. 14살밖에 안 돼서 감이 전혀 안 와요.
1: 오.
0: 네. 뭐 한 중학생 정도의 이제 나이인 건데요.
1: 그렇죠. Yeah, I am 14, so I have no idea.
0: That's right.
1: 오. 자, I am 14살? 14살? 아! 오직 14살 바뿐이라.
0: 오직?
1: 네.
0: Yeah.
1: Only 14,
0: yeah.
1: so I have no idea.
0: So I have no idea. 뒤에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덩어리예요. 솔직히.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네.
1: 익숙해요.
0: 많이... Yes. 자, 보겠습니다. 정답.
1: Yay.
0: Perfect. Only, 뭐 겨우, 오직, 뭐뭐일 뿐.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좀 될 수가 있겠죠. So 나는 겨우 14살이에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have no idea예요. 자, have no idea가 무슨 뜻이었죠? I have no idea.
1: 나는 I have no idea.
0: I
1: 나는
0: no idea.
1: 아이디어가 없어.
0: 모르겠다는 거죠.
1: 아니, 그 뉘앙스는 아는데요.
0: 네.
1: 한글로 내가 해석이 안 되네. 이제는 내가 영어를 보면은.
0: 아, 그러나요? So, I have no idea. 그러면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1: 네?
0: I don't know보다 더
1: 격식, 캐주얼.
0: 아닙니다. 강하다. 이겁니다. 전혀 모르겠다는
1: 네,
0: 느낌.
1: 틀리네요.
0: 네.
1: 네.
0: So, I don't know라고 하는 거, I have no idea. 기본적으로는 모른다는 것 같은데
1: 네.
0: 전혀 감조차 안 온다.
1: 감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0: 맞습니다. 그렇게 강조할 때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Do you know where we are? 여기 어딘 줄 알아? 이렇게 해서 I have no idea. 이러면 I don't know보다 훨씬 더 강해요.
1: 완전 모르겠는데?
0: 자, 예를 들어서 주어를 우리로 잡을게요.
1: 네?
0: 우린 전혀 모르겠어요. 우린 감이 안 와요.
1: We have no idea.
0: 그죠, we have no idea. 지금 약간 습관적으로 we don't know가 나오는
1: 거죠.
0: This is fine.
1: 그랬어요.
0: 괜찮아요.
1: 예.
0: Okay, so we have no idea. 내 친구들은 전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1: Yes.
0: 내 친구들은 감이 없어. 전혀 몰라.
1: My friends have no idea.
0: 그렇죠. My friends have no idea.
1: Yeah.
0: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강조했지만 idea 이러지 말고
1: 네.
0: idea. 이렇게 R 사운드 내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We have no idea.
1: We have no idea.
0: Alright. My friends have no idea.
1: My friends have no idea.
0: 여기서 응용 조금만 해보면
1: 네.
0: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진짜 전혀 몰랐어.
1: 그러니까
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언제 서프라이즈 준비했어? 그러면서 나 전혀 몰랐어.
1: 우와.
0: 과거형으로 그냥.
1: I had no idea.
0: 그렇죠. I had no idea. 이거가 I didn't know. 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1: 그렇죠.
0: 오케이?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I have no idea. Have no idea랑
1: 네.
0: 거의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1: 오. Have no.
0: 이거.
1: 했었나요?
0: 는 아마 한 번 정도 maybe.
1: 아, 그래요?
0: 힌트 드릴까요?
1: 예.
0: 왜냐면 그 사전에서 단어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은 알 수도 있습니다,
1: 오.
0: 여러분들. 실마리?
1: 아! 아, 그 이거 했었다.
0: I told you.
1: Yeah, I have no clue.
0: Clue.
1: Yes.
0: Perfect.
1: Mm-hmm.
0: So, I have no clue. 얘도 클루가 어려운 단어여서가 아니고요. 얘는 거의 비슷해요. 얘가 확실히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1: 네.
0: 얘도 모르면 안 됩니다.
1: 그렇죠.
0: She has no clue. I had no clue.
1: Yeah.
0: Right?
1: Mm-hmm.
0: 실마리 감 없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아직 어려요. 그래서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1: 네, 전혀 14 같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좀 감정을 넣어서 해볼게요.
0: 제가 조금 느낌 왔잖아요.
1: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0: 귀엽긴 하네요. 인정, 인정. 근데 14 치고 또 너무 어린 것 같기도 한데.

0: 그쵸?
1: 이상하네요. 오케이. 자, 마무리입니다.
0: 응?
1: 기적이 어때?
0: 어어.
1: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0: Oh, maybe,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그거랑 함께라면 틀리지 않을 수 있어.
1: 직역 버전
0: 오,
1: 맞아요.
0: 그쵸, 그쵸. 그럼 여기 기저귀가 나와야 되는데, 아, 기저귀를 제가 한창 애기 기저귀 쓸때본 적이 있거든요.
1: 네. 이 단어도, 아, 이 단어는 사실 왕초보 영어에서는 한 5천 번밖에 안 나왔어요.
0: 그래요?
1: 네.
0: 근데
1: 힌트 드릴 수는 있습니다, if you want.
0: yeah,
1: You
0: I
1: want it?
0: want, yeah.
1: Okay. Starts with a D.
0: D? 어, 좀 P 생각했는데요. 뒤에요?
1: P로 뭐 어떤
0: 어,
1: 단어가
0: P
1: 있죠?
0: 있지 않아요?
1: 왜?
0: P로 한번 해볼게요.
1: Uh-oh.
0: P-pad. 이것도 맞죠?
1: 아니요.
0: 왜요?
1: 자, 뭐가 있을까요?
0: P가 쉬잖아요.
1: 다, 아다,
0: 다,
1: 다.
0: 다,
1: 보여드리면 you'll
0: 다.
1: see what I'm
0: 아,
1: saying.
0: 그래요?
1: 예. 자, 기저귀 어때? 그러면서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0: 응?
1: 정답은요?
0: 아?
1: You know.
0: 정말
1: 네.
0: 너무 수치스러워요.
1: 오늘 아이 수치스러울 만해요. 네. 이거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DIAPER. 근데 이제 복수로 쓴 겁니다. 이것들은 어때? 라고 하면서 자 원래는 발음이 발음 표기를 보면 diaper예요. diaper. 근데
0: 다이어폴스.
1: 이걸 빠르게 하다 보면요 거의 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거의 diaper,
0: 오,
1: diaper. 오케이.
0: diaper.
1: Okay. 그래서 너무 억지로 다이어퍼 이렇게 하지 마세요.
0: 네.
1: 오케이. Okay. So maybe diapers 이러면서 you can go wrong with those. 이거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은 기저귀 요거 발음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0: diaper.
1: 이거 잘 보세요.
0: 네.
1: You can go wrong with thos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Go wrong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0: Go wrong은 틀리게 가는 건데.
1: 맞아요. 어느 정도.
0: 네.
1: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뜻이에요.
0: 잘못됐네.
1: 잘못되다.
0: 예.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못되다, 뭐 실패하다, 망하다 이
0: go
1: 정도인데
0: wrong.
1: 예를 들어 이것만 단독으로 썼을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Something went wrong. 어떤 영화 같은 데서
0: 뭔가 잘못됐다.
1: 계획이 뭔가 잘못돼서
0: 아.
1: 지금 큰일 난 거예요.
0: Yeah.
1: Hey, something went wrong.
0: Something went
1: 아니면 something's going
0: wrong.
1: wrong. What did go wrong? 막 이러면서, okay? Go wrong은 잘못되다, 망하다, 뭐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0: 네.
1: 자,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해서 만든 표현이 you can't go wrong. 얘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0: 네.
1: 이거는 주어도 심지어 그냥 you라고 해버려요. 이거는 당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So you can't go wrong. 이거는 직역을 하면 잘못될 일이 없다잖아요.
0: 네.
1: 잘못되지 않는다. 얘와 함께라면. 무슨 말이냐면 이 명사라는 걸 취유사하면
0: 예.
1: 이거는 무조건 상대방이 좋아하거나 적어도 중간은 간다는 얘기예요. Do you know what I mean?
0: 네.
1: Alright. 그래서 여기서 그 기저귀를 사며 아 잘못될 일이 없다 후회는 안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어요. 실패할 일 없다 후회하지 않는다 뭐 망하지 않는다
0: 오.
1: make sense right?
0: Yeah.
1: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나 이번에 파티 있는데 뭐 신고 가지? 나 구두 신나? 아니면 뭐아뭘 신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하는데
0: 네.
1: 흰색 그 뭐죠 운동화는
0: 예.
1: 솔직히 정장에도 어울리고 안
0: 다
1: 그렇지 않아요?
0: 무난하게 묻어나죠.
1: 무난하잖아요, 그렇죠?
0: 예.
1: 오히려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친구가. 흰색 스니커즈를 사. 그래서
0: 예.
1: 흰색 스니커즈는 뭔가 망할 일이 없잖아, 실패할 일이
0: 오,
1: 없어.
0: yeah.
1: 쭉 가면 돼요.
0: yeah. You can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1: sneakers. 굉장히 긴장을 하시네요.
0: Yeah.
1: 얘만 바꾸면 됩니다.
0: 저는 근데
1: 네.
0: 흰색 운동화는 흰색 스니커즈는 이라고
1: 네.
0: 하니까 화이트 스니커즈를 앞에다 놔야 되나 이 생각을 한
1: 아,
0: 거예요.
1: 아닙니다. 당신이 go wrong 할수 없다. 얘와 함께라면.
0: 그러니까요.
1: 그렇죠. So, hey,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0: 예.
1: 자, how about this? 그 여행을 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처음 가나 봐요.
0: 오.
1: 해외여행. 그래서 여행사를 찾고 있는 거예요.
0: 네.
1: 다양한 여행사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My Travel, 그 회사 알지? 그러면서 마유 트래블 거기서 뭐 티켓 사고 해 그러면서 거기 선택하면은 후회할 일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0: You can go wrong with my travel.
1: There you go.
0: Yeah.
1: 그냥 뒤에 뭐 브랜드 네임을 쓰던 뭘 쓰던 물건을 쓰던 다 써도 되는 겁니다.
0: 좋네요.
1: 네. Okay? Mm-hmm. 자,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0: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1: Uh-huh. You can't go wrong with my travel.
0: You can't go wrong with my travel.
1: 거기 진짜 이거 엄청 저렴하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럼 시초문이에요, 가지고.
1: 아, 그렇죠. 네. 근데 대신에 해외 갈 때 배 타고 가야 돼요.
0: 아.
1: 네. 대신 저렴합니다.
0: 그래서 그랬군요.
1: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You can't go wrong with those라고 했잖아요.
0: 네.
1: 여기서 those는 도대체 뭘 나타내는 걸까요?
0: Those.
1: 써주세요.
0: Diapers.
1: Uh-huh.
0: Yeah.
1: Let's see. Let's see. 정답 맞습니다.
0: Mm-hmm.
1: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직역을 하면 그것들이에요.
0: 네.
1: 근데 그것들인데 이미 앞에 나왔기 때문에 또 쓰는 것을 영어에서는 좋아하지 않죠.
0: 네.
1: 그래서 받아주는 대명사로 처리를 한 겁니다.
0: 오케이.
1: 자, 읽어볼게요.
0: Mm-hmm.
1: Maybe diapers? You can go wrong with those.
0: Maybe diapers? You can go wrong with those.
1: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1: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0: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1: Right, get 대신에 buy도 가능했죠?
0: 네.
1: 기저귀 어때?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0: Maybe diapers? You can go wrong with those.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2: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3: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2: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1: 네, 직접 참여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 패턴은요.
0: 예.
1: 평소문을 하고 나서 right? 뭔가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0: 네.
1: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당신 아내죠? 뭔가 맞죠? 이런 느낌.
0: Oh, she's your wife, right?
1: Yes. Very nice. 자, how about this? 너 떠나고 싶지? 맞지, 맞지? 막 이러면서.
0: You want to leave, right?
1: Right? Okay.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자, 그리고 넌 그녀에게 뭔가를 사주고 싶지, right?
0: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1: 오, 너무 좋아요. Very nice.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 She is your wife, right? You want to leave, right?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1: Alright, 자, 다음 패턴은요. 이건 진짜 알아야 돼요.
0: 아우, 외워야지. 꼭 외울
1: you
0: 거예요.
1: You can't go wrong with, 이렇게 연기해 주세요.
0: 네.
1: 그것들은 실패할 일이 없으니까, 자, 직역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넌 그것들과 함께라면 잘못될 수가 없어.
0: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1: Yes. 자, how about this? My travel은 실패할 수가 없지. 넌 my travel과 함께라면 틀릴 리가 없어. 잘못될 리 없어.
0: Oh, you can't go wrong with my travel.
1: There you go.
0: Mm-hmm.
1: 자, 이번에는 흰 운동화는 실패할 일이 없지. 너 흰색 운동화들과 함께라면 망할 수가 없다.
0: Yeah, you can't.

0: canno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1: You got it.
0: Mm-hmm.
1: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You can't go wrong with Mayu Travel.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Alright, 아주 좋습니다.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3: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2: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3: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1: 자, 미션 해결할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0: Oh, congratulations.
4: Thank you.
0: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4: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0: Oh,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4: Oh, really? Mm-hmm. Diapers?
0: Over there.
4: Oh, thank you.
0: Yeah.
1: Great job, you guys. Oh. All right. 자,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난 그 차를 샀어 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m-hmm. I should have bought a car.
1: Bought the car, right?
0: Bought the car.
1: Because you know which car that is.
0: Yes.
1: All right, so I should have, 붙여서 I should have. Bought the car. 그러면 나 그 차를 샀어야 했어. 하지만 샀어요, 못 샀어요?
0: 못 샀어요.
1: 못 샀어요.
0: 아유.
1: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0: 너무 제 얘기 같아서.
1: yes.
0: 네.
1: 자, 오늘 배운 유명작 패턴이죠. You can't go wrong mm-hmm. with something. 자,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아, 친구한테 아, 검정 셔츠를 사라 그러면서 색을 고민하고 있나 봐요.
0: 아,
1: 그래서
0: 아,
1: 검정 셔츠는 실패할 일이 없지. 아유, 검정 셔츠는 실패할 일이 없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Mm-hmm.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That's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Bye. Bye.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즐거운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We are continuing our job interview series. 이번에는 어떤 질문이냐면요. Basically, they're going to ask you to talk about your strength. 자, strength는 힘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장점이죠. 장점. 장점 대해서 말해봐라.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Alright, let's find out what we have for today. 저는 압박을 받을 때 일을 잘 해냅니다. So,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Let's continue. 당장 마감일이 다가오면 저는 집중력이 높아지고 성과가 좋아집니다. If there is an immediate deadline, I get more focused and perform better. 그것이 제가 마감일을 거의 놓치지 않은 이유입니다. That's why I almost never miss a deadline. All right, so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in its full form. Alrighty, so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answer. Now, of course, here, 처음부터 저는 압박감을 받을 때 일을 잘 해냅니다. So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Let's find out. I work well under pressure. 그래서 우리 I work well under pressure. 우리가 일할 때는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자랑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도 저는 일을 잘합니다. 네, 그런 거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To be under pressure. 뭔가 꽉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Pressure. 그렇지만 저는 해낼 수 있어요. 팍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If there is an immediate deadline, I get more focused and perform better. 자, 당장 마감일이 다가오면 저는 집중력이 높아지고 성과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under pressure이라는 건 deadline이 막 많아요. 막 이때 마감해야 되고 뭐 이것도 마감해야 되고 but you can do it, right? I get more focused and perform better. 그런 상황일수록 더 집중력이 되고 집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Perform better. If there is an immediate deadline, I get more focused and perform better. That's really great. Okay, that's why I almost never miss a deadline. That's why I almost never miss a deadline. 자, 그것이 제가 마감일이 거의 놓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under pressure 하면은 놓칠 수 있죠. But I never miss a deadline. So that's why 할 때는 이유를 주는 거죠. It's because, right? I almost never miss a deadline.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deadline을 그 마감일을 놓치지 거의 않죠. To miss a deadline. So to be under pressure and to miss a deadline, those are our key phrases for today.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one more time. I work well under pressure. If there is an immediate deadline, I get more focused and perform better. That's why I almost never miss a deadline. That's a really nice... Okay, you're hired! 네, 바로 내일부터 시작해요. Okay, let's look at our key phrase. Under pressure. 압력을 받다. Yes, that's right. 뭐 마감일이든 일이 많던, you know, you are feeling under pressure. 막 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So here is the example sentence. I'm under a lot of pressure at work these days. I'm under a lot of pressure at work these days. 자, 우리가 흔히 아, 나 요새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이렇게 말하죠. 근데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m under a lot of pressure at work these days. 저는 요즘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So to be under pressure is kind of like to be stressed. All right, here's our next sentence. Our department is under pressure to finish the project. Our department is under pressure to finish the project. 자, 우리 부서는 그 프로젝트를 끝내도록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 김대리 이거 빨리 안 그래? 빨리
Oh my, it's like I'm feeling pressure. So, of course, our department is under pressure to finish the project. 이거를 프로젝트를 빨리 끝내는 그 압력을 주는 거야. 빨리 끝내, 빨리 끝내, 언제 끝낼 거야? 막, yeah. That's to be under pressure.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key phrase. Miss the deadline. Okay, miss the deadline. Now, deadline is really important. 자, 기한을 넘기다. 마감, 일을 넘기는 거죠. So this is very important in business. So here 어떤 회사가 이제 그몇번 놓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you can't miss the deadline this time. You can't miss the deadline this time. 자, 이번에는 마감 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응? 네. 오케이? Okay? 알았어? 오케이. Okay. Okay. All right. You can't miss the deadline this time. 그러니까 저번에는 you missed the deadline. 네, 기한을 넘긴 거예요. 마감 일을 놓친 거예요. 이번에는 안 됩니다. You can't miss the deadline this time. Next one. I'm terribly sorry for missing the deadline. 자, I'm terribly sorry for missing the deadline. Remember we learned I'm terribly sorry? I'm very, very, very sorry. 네, 이거를 마감 일을 놓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네, I'm terribly sorry for missing the deadline. So the deadline, of course, in 출근 영어, in business English, is a very important word. You cannot miss the deadline. This is not good business. Alrighty, very good. So those are our key phrases. Now, let's move on to shadowing. Okay, it's time for shadowing, everybody. All right, are you guys ready to practice with me? All right, here we go. I work well under pressure. If there is an immediate deadline, I get more focused and perform better. That's why I almost never miss a deadline. Okay. See, never 할 때는 좀 강조해도 돼요. 빨리 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Let's do that one more time. I work well under pressure. If there is an immediate deadline, I get more focused and perform better. That's why I almost never miss a deadline. Okay, so it's all about rhythm to rhythm이지만 잠깐 pausing 할 때도 중요하죠, right? To 강조하기 위해서. So those things are very important, you know, in natural speech. All right, let's test your knowledge regarding the answer that we studied. 저는 압박을 받을 때 일을 잘 해냅니다. 당장 마감일이 다가오면 저는 집중력이 높아지고 성과가 좋아집니다. 그것이 제가 마감일을 거의 놓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레이트 잡, 에브리원! Alrighty, so I feel that if you are working, everybody is under pressure at work. 자, 우리 다 직장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건 당연하죠. So when you feel more stress, 더 유난히 stressful 하면은 you're under a lot of pressure at work. I feel under pressure at work. All right? And also miss a deadline. So make sure you don't miss a deadline. Meeting a deadline is very important. All right, that's all we have for today. I'll be back for some more great answers. Join me next time. Meanwhile, take care, everyone. Bye-by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계속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계속 뭘 하네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계속 습관적으로 뭘 까먹거나 혹은 습관적으로 뭘 갖고 이렇게 할 때 요즘 들어서 자꾸 뭘 하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을 계속 뭔가를 하게 될 때는요, 자꾸 뭘 하게 되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I keep ing로 얘기를 합니다. keep ing, keep ing. 여러분이 입시 때 열심히 공부하셨던 부분 바로 keep ing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자꾸 뭘 까먹네 요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I keep ing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장 구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계속 뭔가를 한다라고 그 습관적으로 뭔가 주기적으로 뭔가 계속 그렇게 한다라는 의미는요, keep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거는 어떠한 행동을 주기적으로 하거나 혹은 어떠한 상태로 계속 뭔가 유지될 때, 그래서 keep 형용사도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은요, 계속 주기적으로 혹은 쭉 그 상태로 있다라는 느낌이 돼요. 그런데 오늘은 어떠한 상태로 있는 것보다 어떠한 행동을 자꾸 주기적으로 한다라는 느낌으로 keep ing라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어떠한 행동을 자꾸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I keep ing로 자꾸 습관적으로 최근 들어서 혹은 그냥 여러분이 쭉 요즘 들어서 어떠한 행동을 합니다 라는 것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꾸 뭘 까먹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까먹다라는 거는 그쵸, 잊어버리는 거 forget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I keep forgetting thing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뭘 좀 까먹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keep forgetting things. 한 번만 더. 시작. I keep forgetting things 라고 얘기를 해서 자꾸 요즘 뭘 까먹네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 자꾸 딸꾹질을 좀 하네 요즘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딸꾹질을 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딸꾹질하다 hiccu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keep hiccup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꾸 딸꾹질을 해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keep hiccuping. 한 번만 더. 시작. I keep hiccuping 해가지고 자꾸 딸꾹 하면서 자꾸 딸꾹질을 하게 되네. I keep hiccuping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자꾸 살이 찌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의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요즘 자꾸 살이 찌네, 자꾸 단추간장기네 이런 식의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살이 찌다라는 거는요, gain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리고 살이 빠지는 거는 lose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I keep gaining weigh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살이 자꾸 찌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keep gaining weight. 한 번만 더. 시작. I keep gaining weight 라고 얘기를 해서 살이 점점 찌네 라는 의미. 그러면은 losing weight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쵸, 행복한 얘기 혹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그럴 수 있는데 저한테는 행복한 얘기일 텐데 자꾸 살이 빠지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것들 자꾸 살이 찌다, 살이 빠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표현으로는요, 자꾸 악몽을 꿔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꿈을 꾸는 거는요, have라는 동사를 은근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I keep having nightmare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꾸 악몽을 꿔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꿈을 여러분이 꾸는 거는 dream이라는 동사를 쓰지만 여러분 악몽을 꾸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have라는 동사랑 연결이 되니까 요거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I keep having nightmares. nightmares라고 발음하지 않고 nightmares라고 발음하니까 요거 조금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keep having nightmares. 한 번만 더. 시작. I keep having nightmares 라고 얘기를 해서 아, 자꾸 악몽을 자꾸 꾸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맨날 여러분 입시 공부하실 때 keep ing, keep 형용사 이런 식으로 막 공부하셨던 거, 하지만 이거를 직접 여러분이 쓰지는 못했던 것들, 요즘 들어서 자꾸 습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혹은 그냥 습관적이라기보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 행동하는 것들, 자꾸 뭔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 I keep ing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keep forgetting things. I keep forgetting things. I keep hiccuping. I keep hiccuping. I keep gaining weight. I keep gaining weight. I keep having nightmares. I keep having nightmares.
0: 자,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자꾸 살이 찌네 라는 거를 I keep 하고 나서 gaining weight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꾸 그 행동을 하게 되시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살이 찌세요? 라는 질문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I keep ing 씁니다. 그러니까 Do you keep ing?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꾸 그 행동을 하게 되시나요?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살이 찌세요? 라는 질문을 물어보고 싶을 때는 Do you keep gaining weight?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꾸 그 행동을 하시나요? Do you keep ing로 얘기를 하는 거 떠올려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 you keep gaining weight?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keep gaining weight? 라고 해서 Do you keep ing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아, 저 자꾸 악몽을 꿔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I keep having nightmares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할수 있잖아요. 혼잣말로. 아니, 왜 자꾸 나 악몽을 꾸지? 라고 해서 왜 자꾸 그 행동을 하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Why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hy do I keep ing로 얘기를 하면은 아, 왜 계속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아, 왜 자꾸 나 악몽을 꾸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Why do I keep having nightmares로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y do I keep having nightmares? 한 번만 더. 시작. Why do I keep having nightmares?라고 얘기를 해서 왜 자꾸 악몽을 꾸게 되는 거지? 핵심은 뭐다? 왜 자꾸 그 행동을 하는 거지? Why do I keep ing?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운 문장들에서 제가 자꾸 요즘이라는 걸 자꾸 습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요즘이라는 거는요, 그쵸? These days를 여러분이 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요즘 들어서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 들어서 혹은 여러분이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거를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아, 요즘 들어서 혹은 최근 들어서 혹은 그냥 계속 그 행동을 합니다라는 거를 I keep ing로 얘기를 한다는 거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매일 10분 동안 딱 하루 한 문장으로 여러분께, 그렇죠? 함께 영어 자신감도 드리고 또 함께 행복감도 키워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어 할 때, 내가 오늘 이거 나온 표현 잘 외우고 앞으로 이게 쭉 해가지고 나중에 영어 잘할 거야. 근데 마지막 순간만을 위해서 계속 참고 지내셔야 된다면 그거는 고통이겠죠? 고역일 테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10분 동안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실제 결과도 정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we're gonna start and practice your happiness with this part. 뭔데요? 도전도 역시 바로 행복의 일부분이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여러분 직접 다들 해보셨죠? 아, 빨리 저 궁금하니까 그냥 영어나 가르쳐줘. 뭔지. 이렇게 하시면 실력 향상이 없습니다. 이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 설렘을 좀 더 가져보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웃겼던 그렇죠? 어떤 개그나 아니면 코미디 프로그램을 다시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영어 말고요. 궁금증을 계속해서 올려보세요. Maximize your curiosity. 자, like this. 뭔가요? 은퇴 후고요. 그렇죠? 얼마나 내가 노후를 위해서 돈을 모아두어야 할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뭐뭐해 이거잖아요. 영어는 뭘까요? How much do you? 간단합니다. How much do you? 동작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요거 가지고 먼저 간단한 거부터 연습해 볼까요?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기억나시죠? 얼마나 많이 뭐뭐해 네 가지를 일부러 준비해드렸어요. 이것도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동사들을 중심으로 또 자주 쓰이는 것들은 몇 가지씩 집어넣고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필요해? 얼마나 무언가를 부과하다라고 할 때 부과해. 얼마나 알아? 아니면 얼마나 독서해? 책은 많이 읽어?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그러면 how much는 그냥 쓰시라고 그랬고요. Do you? 그렇죠. 그러면 필요하다 뭐예요? Need죠. N-E-E-D. So, how much do you need? 자, 리듬도 타보세요. How much do you need? 됐고요. 얼마나 요금을 부과하나요? 벌금을 부과하나요? 세금을 부과하나요? 이런 식으로 부과하다라고 하는 건 charge라고 하죠. C-H-A-R-G-E. 그래서 How much do you charge?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하거나 요금을 부과하는 그 대상한테. 그죠? 자, 세 번째. 얼마나 알아, 네가? 이렇게 할 때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그래서 How much do you know? 그죠? How much do you know? 자, 네 번째. 책 좀 많이 읽어? 얼마나 독서를 하는데? How many books?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지만 양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뭉뚱그려서 how much, 얼마나 읽는데, 많이 읽어, 적게 읽어, 이런 식의 느낌이니까 이때는 how much do you read? 그렇죠. 얼마나 운동해, how much do you exercise? How much do you run? How much do you swim? How much do you walk?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만 많이 붙이시면 how much do you cook? 그렇죠. 요리는 얼마나 하는데 다 가능합니다. 자, 네 가지만 잡아서 해드린 거고요. 이것은 바로 여기를 보고 읽지 마시고 절 보고 하세요. 첫 번째, 자, 얼마나 필요한데? Your turn. 그렇죠. How much do you need? 자, 두 번째는요. 얼마나 요금을 부과하는데요? 자, 갑니다. Your turn. 그렇죠. How much do you charge? 자, 세 번째는요. 얼마나 하는데? 자,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How much? 그렇죠. How much do you know? 맨 마지막으로는요. 얼마나 많이 읽는데, 독서를 하는데, How much? 맞습니다. How much do you read? 까지요. 이걸 기다란 문장으로 직접 연습해보는 시간이죠. Step 2. 은퇴 후를 위해서 얼마나 모아두어야 하는 거야? 자, 한번 볼까요? 얼마나 필요하다. 아까 뭐였어요? How much do you need? 그렇죠? 예. 근데 뒤에 뭐뭐를 저축하다. 예, 모아두어야 한다. 저축하는 건 save죠. 그래서 바로 save하고 need를 연결시키려면 to가 필요합니다. 왜? 저축하는 것이 필요하냐. 것의 느낌이 to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은퇴 후를 위해서. 이거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너의 은퇴를 위해서 해서 for retirement. 뭐 your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일반적인 느낌이면 유어를 빼셔도 돼요. 그래서 How much do you need to save for retirement?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웹사이트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하지? 자, 이렇게 물어볼 때 How much do you charge죠? 바로 얼마나 부과합니까? 그 다음에 뭘 위해서요? For a website. 어렵지 않죠? 이때 느낌은 물론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냐면 웹사이트 제작 업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So how much do you charge for a website? 아시겠죠? 상대편이 그것을 부과할 입장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세 번째는요.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이게 살짝은 추상적인 내용이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지? 당신은 당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너가 제일 잘 알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들을 가만히 따져보면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자,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How much do you know? 그렇죠. How much do you know about? 그 다음에

yourself.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 yourself 자리에다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다 바꾸실 수 있어요. How much do you know about democracy? How much do you know about science? 보세요. 다 가능하겠죠? 자, 관련된 내용 정리가 됐으니까요. 여러분 단어 바꿔서 한번 해보시고요. 마무리합니다. Try it again.

Okay, are you ready to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보겠습니다. 은퇴 후를 위해서 얼마 정도를 모아두어야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B의 반응이 뭐예요? 그렇죠. 언제 은퇴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자, 갑니다. How much do you need to save for retirement? 됐더니요. 반응이 뭐예요? 뭐뭐에 달려있다? It depends. It depends on 해서요. When you retire. 네가 언제 은퇴하는가에 따라 달려있지. 일찍이냐, 아니면 나중이냐. 어쨌든요, 이게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느낌은 뭐냐면, 여러분의 취미나 나중에 70대, 80대, 90대, 뭐 이렇게 오래 사실 수도 있으니까 더. 그렇죠? 다 함께. 그런 점에서는 취미 활동도 한번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Okay, if you want to watch our program again, then ebse.co.kr. 와서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Stay healthy and happy all the time.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준비됐지?
1: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2: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0: 배울 단어는 바로 작품, 작품이에요. 작품이란 말 들어봤죠?
1: 저는 작품이라는 것은 미술로 그 그림 같은 걸 그리거나 아니면은 노래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조각을 하는 걸 작품이라 하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작품은 예술 창작 활동으로 얻는 결과물을 말해요. 예술가들은 수많은 작품을 남겼어요. 미술 시간에 멋진 작품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지요. 미술 시간에 완성한 작품은 왠지 그림을